0: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Ray, what's the title?
1: He's big, loud, and unruly. Meet Neil, Australia's celebrity seal.
0: 그는 덩치가 크고 시끄럽고 말썽꾸러기입니다. 호주의 명물 코끼리 물범 Neil을 만나보시죠.
1: It's quite a funny name for an animal.
0: Yeah.
1: And it rhymes.
0: Neil the seal.
1: Right. Yeah. But usually, like in English, when we name pets, it's like using a name like Neil, that's not very common.
0: Right.
1: Because that's just like a guy's name.
0: It is.
1: Right. Like, you know, in Korea, when you name pets, usually people choose cute names.
0: Yeah.
1: Like Choco or Milky or my wife's dog's name was Byul. But you don't name a dog like Sujin, or like you don't name your cat Songun, right? Like that would be kind of weird if you just choose like a regular Korean name. But some English people do it, like, and it's funny when you do it. So I named my cat Louie, and that was like Ajushi name, right?
0: Yeah,
1: in English,
0: okay.
1: So it's kind of a funny name. Or these people on my street had a cat named Bob. So, like, some people do it. But other, like, my cousins had a cat named Fluffy and Spike. Or, you know, those are, like, Spike or Rex. Those are kind of, like, ones for dogs.
0: Mm.
1: So that's why it's meant to be funny that they named him Neil.
0: 맞아요. 보통은 이렇게 반려동물의 귀여운 이름들을 많이 붙여주는데 Neil은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seal과 rhyming이 돼서 Neil the seal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 어쨌든 보통 사람의 이름을 붙였다는 자체도 유머러스합니다. 자, 호주에는 이제 요 몇 년 동안 1년에 두세 번씩 찾아와서 작은 소동을 벌여서 유명해진 이 남방 코끼리 물범 Neil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Neil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A steady stream of people has come to get the best view of Australia's biggest celebrity. In the coastal town of Seven Mile Beach in Tasmania, children sit on their parents' shoulders. People clamber onto rocks. Some clutching binoculars. A murmur of excitement echoes through the crowd every time the star moves. Cars drive at a snail's pace to catch a glimpse of the VIP, and passengers smile in delight when they do. Multiple TV crews are watching closely.
0: 호주 최고의 유명 인사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듭니다. 태스메이니아의 해안 마을인 세븐 마일 비치에서는 아이들이 부모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사람들은 바위 위로 기어오르며 어떤 이들은 쌍안경을 꽉 쥐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스타가 움직일 때마다 이들 군중 사이로 흥분어린 수군거림이 퍼져나갑니다. 차량들은 이 VIP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구경해보려고 흡사 달팽이 속도로 천천히 움직이고 차에 탄 사람들은 그를 발견할 때마다 기쁨에 차 미소를 지으는 모습인데요. TV 취재진도 여러 군데에서 나와서 그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Right. So people clamber onto rocks to see this VIP.
1: Right, so that means people climbed onto rocks. And usually when you use the word clamber, you're climbing in a difficult or awkward way. You're using both your hands and your feet to get on, I imagine, onto these big rocks to try and get a look at them.
0: Yeah.
1: So clamb, like, it's not, you can think of it as climbing when it's not easy, when you're clambering. So clamber onto rocks, as it's used here, that's common. Clamber over a fence. You might clamber

0: 코디 심슨 Summertime of Our Lives 들으셨습니다.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2021년부터 매년 호주 타스메니아 해변을 찾아와 여러 말썽을 피우지만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인터넷 스타까지 된 Neil the Seal, 남방 코끼리 물범 Neil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This is from the New York Times.
1: Neil's behavior is unusual. Southern elephant seals normally live on sub-Antarctic islands, which makes Neil's visit to Tasmania twice a year, around October to molt, and once mid-year to rest, surprising. Jane Younger, a specialist in elephant seal behavior from the University of Tasmania, said Neil's mother was likely an inexperienced breeder and gave birth to him in Tasmania, rather than at the seal colonies farther south. Neil, who is now about 5 years old, has been popping up in the same spot ever since.
0: Neil의 행동이 아주 이례적인데요. 남방 코끼리 물범은 보통 남극 가까운 섬에 서식하기 때문에 Neil을 이렇게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10월경에 털갈이를 위해 한 번,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중에 또 한 번, 태스메이니아를 찾는 것은 의외인 경우입니다. 제인 영가 박사의 추측에 따르면 닐의 어미가 번식 경험이 부족한 개체여서 더 남쪽에 위치한 물범 서식지가 아닌 이곳 태즈메이니아에서 닐을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약 5살로 보이는 닐은 그 이후로 줄곧 같은 장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His mother gave birth to him around this area.
1: Mm-hmm. She had a baby. Give birth. Yeah. Have a baby. It's all it means.
0: 그래요. Give birth to someone. 그러면 누구를 낳다, 아이를 낳다 이런 뜻입니다. What about ever since?
1: Ever since. That means from that time until now. So he's been popping up in the same spot ever since. Means Neil has continued returning

0: their planning is maybe a little bit bad.
1: Exactly.
0: Or is bad, is wrong.
1: Yeah, if you say, I think he's up to something.
0: Or that guy's always up to something. He's always planning something, trying to get some advantage or do something bad.
1: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I think he's up to something.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Intonation 굉장히 중요해요.
0: But if you said, oh, he's always getting up to something, then it just means he's doing something. Like, has some new hobby or whatever.
1: Exactly. 자, 이렇게 해서 Neil the Seal 이야기, 뉴스 커버리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Now here are our five expressions from that story. The first one is 소곤거리는 거예요. A murmur or to murmur.
0: I could hear people murmuring during the meeting.
1: 사람들이 그 회의 중에 소곤거리는 게 들렸어요. 다음은 다루기 힘들다, 통제할 수 없다, unruly.
0: The teacher struggled to manage the unruly class.
1: 통제가 안 되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가르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뭐 죽도록 뭐뭐한다. Something to death.
0: I was scared to death when I heard the loud crash.
1: 그 큰 crash 소리를 들었을 때 나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너무 진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다음으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다, 도우러 나서다. To step in.
0: The manager needs to step in to resolve the conflict.
1: 그 지금 충돌 아니면은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니저가 지금 개입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인데요.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난을 치다가 될 수도 있고 나쁜 행위를 하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뭐뭐 뭐뭐 하면서 지내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Get up to something.
0: What have you been getting up to lately?
1: 요즘에 뭐 하면서 지내? 뉴트럴한 의미로 예문에서 썼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So we had three animals. The elephant seal, the sea lion, and the walrus. Which is the biggest, Ray?
0: The elephant seal.
1: Yeah.
0: Males can actually reach up to, as we mentioned earlier, 4,000 kilograms.
1: 그래요. Well, Neil the seal이 바로 이 elephant seal이었거든요. 우리말로는 코끼리 물범이라고 하는데 가장 큽니다. 이 새 동물 중에서. 자, 두 번째로 큰 동물은 바로 walrus. That's the second biggest. 여기서 walrus는 우리말로 바다 코끼리예요. 근데 이제 elephant seal하고 walrus. 코끼리 물범과 바다 코끼리의 둘 다 코끼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코끼리 물범이 이제 크게는 뭐 3,500kg, 4,000kg까지 커지는 4톤까지 커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부푼 코를 가지고 있는 모양의 동물이고요. Walrus, 바다 코끼리는 상아가 있습니다. Tusks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800kg에서 1,700kg. They grow to be around about 1 ton, 1.5 tons 그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는 이 중에서 Sea Lion is the smallest of the three. 바다 사자라고 하는데요. Normally they grow to be about 200 to 400 kilograms.
0: I'm just thinking about names for them. Walrus, Wally the Walrus, Walter the Walrus.
1: Okay.
0: That might be good. Brian the Sea Lion.
1: Oh, I like that one. Oh, and then of course we have Neil the Seal.
0: Neil the Seal. I'm not touching that. That one's perfect.
1: 네, 좋네요. Okay, the biggest is the elephant seal. 당첨자 명단은 방송 후에 저희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에 발표되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은 선물 받으실 정보도 잊지 말고 올려주세요. Alright, let's now listen to Dusty Springfield, I Only Wanna Be With You.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그가 없이는 세계 오페라 무대가 멈춘다. 요즘 전 세계 주요 오페라 극장에서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테너 백석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백석종은 테너 가운데서도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색에 힘과 추진력까지 갖춘 리릭 스핀토 테너인데요. 원래 그는 바리톤으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적인 테너 이용훈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테너로 전향한 경우입니다. 말이 쉽지, 이미 전문 성악가로 활동하다가 새로운 성부에 도전해서 세계 정상급 무대에 오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터널이었다고 할 만큼 새로운 소리를 찾는 과정은 지난했다고 했는데요. 자신의 선택이 맞는지 끊임없이 의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리톤으로서 가졌던 탄탄한 중저음 덕분에 고음으로 갈수록 견고하고 밀도 있는 소리를 내게 됐죠. 버리려고 했던 바리톤 시절의 경험은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 레콘디타 하르모니아, 오묘한 조화를 테너 백석종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 레콘디타 하르모니아 오묘한 조화 테너 백석종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파바로티의 목소리를 담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백석종은 바리톤으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고음이 잘 나는 하이 바리톤이긴 하지만 테너로서의 전향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리톤의 두꺼운 소리를 버리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바리톤으로서의 오랜 경험이 다른 테너가 가질 수 없는 단단하고 밀도 높은 소리를 내게 하는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요? 바리톤이어서 부를 수 없었던 노래 트란도트의 칼라프가 되어 고국 무대에서 네순도로마를 불렀는데요. 고국 첫 데뷔를 22일에 마쳤고

내일 모레 일요일에도 칼라프 황제로 공연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세계 유수의 오페라 극장 러브콜이 끊이지 않지만 국내 무대에서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페라 작곡가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던 핸델은 건반 모음곡을 하나 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곡인 에어와 다섯 개의 변주가 특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섯 명의 화자가 들려준다고 상상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핸델은 에어와 다섯 개의 변주로 발표했지만 훗날 붙여진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핸델의 유쾌한 대장장이 변주곡, 오늘은 기타 연주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입니다.

핸델의 유쾌함, 대장장의 변주곡,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제목은 모르지만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그 곡, 퀴즈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오페라 이고르 군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입니다. 오페라는 비록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이 곡만큼은 독립된 관현악곡과 발레음악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보로딘, 폴로베치인의 춤, 2번 무스록스키, 페르시아의 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베토벤, 브람스, 차이콥스키의 협주곡과 함께 4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꼽히는 곡이 있습니다. 절친한 친구이자 라이프치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약장이었던 페르디난트 다비트를 위해 작곡된 곡으로도 유명한데요. 들어볼까요? 멘델스톤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자코모르 64중 3악장 야닌의 얀셀의 바이올린 리카르도 샤이가 지시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청취자 손미선님의 사연이네요. 요즘 등산의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어차피 내려올 걸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올라가나 싶었는데, 산에 올라 상쾌한 바람을 맞고 있다 보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최근엔 날씨가 안 좋아서 자주 못 갔지만 다음엔 어느 산에 가면 좋을지 찾아보는 재미로 삽니다. 등산할 때 듣고 싶은 음악 신청합니다. 슈트라우스의 알프스 교향곡 들려주세요. 보내주셨네요. 예, 등산 정말 좋죠. 저는 집이 북한산

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시려는 분과 마치고 내려오시는 분들 종종 뵙는데요. 아, 두 분 다 얼마나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슈트라우스가 실제 산에 오르며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라고 하던데요. 우리 산세가 알프스 산세와는 좀 많이 다르겠지만 등산하면서 느낀 감정은 슈트라우스나 손미선님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새소리, 바람소리와 더불어 음악이 좋은 등산 친구가 되주길 바라고요. 손미선님의 신청곡 지금 들려드립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알프스 교향곡이 총 22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3곡, 등산부터 제6곡, 폭포에서까지 앙드레 프레블린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리하르드 슈트라우스의 알프스 교향곡 중 제3곡, 등산부터 제6곡, 폭포에서까지. 앙드레 프레브린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유목민의 거칠고 자유로운 에너지가 느껴지는 곡인데요. 러시아 국민주의 음악과 동양적 색채가 절묘하게 결합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보로딘, 폴로베치인의 춤. 2번 무스록스키, 페르시아의 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1045.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성악가의 목소리로 듣는 재즈 스탠다드 곡입니다. 1940년대 발표된 노래인데요. 2017년에 개봉해서 아카데미 4개 부분을 휩쓴 영화죠. The Shape of Water에 쓰이면서 다시금 사랑받았습니다. 유일 레바노,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영화 더 쉐이프 오브 워터 OST 중 You Will Never Know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보로딘 폴로베치인의 춤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는 당첨자 주소방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보로딘의 오페라 이고르 궁중 폴로베치인의 춤. 게으르기 솔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보로딘의 오페라 이고르 공중 폴로베츠인의 춤. 게요르 기솔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한국 창작 관현악의 새로운 레퍼토리를 확장하는 중요한 등용문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아르코 한국 창작음악제가 지금 작품을 공모 중입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음악제인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창작 관현악 축제입니다. 매년 신작을 발굴해서 무대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창작 관현악의 가능성을 넓히고 오래 사랑받는 레퍼토리가 많이 발굴되길 바랍니다. 1부 끝곡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문호 92중 2악장 알레그레토 안토넬로 마라코르다가 지휘하는 포츠담 캄머 아카데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첫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개플라이 모음곡 중 로망스, 테오드로 쿠차가 지휘하는 우크라이나 국립교향악단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1950년대 쇼스타코비치는 교향곡과 현악 사중주뿐 아니라 영화음악도 꽤 많이 작곡했는데요. 앞서 들으신 곡은 영화 개플라이를 위해 작곡한 영화음악의 한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영화를 떠나서 독립된 연주곡으로 더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2부 코너 시작해볼까요? 스토리를 더해서 더욱 선명히 기억될 음악,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의 주제 아래 클래식 음악을 묶어봤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요즘엔 나라별 음악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다양한 민족과 제국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고 중세 성곽과 구성이 잘 보존돼 있어서 유럽의 역사 박물관이라 불리는 곳. 오늘 음악 여행을 떠날 곳은 동유럽입니다. 동유럽 중에서 가장 먼저 헝가리로 가볼까요? 프란츠 리스트는 헝가리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피아노의 마술사로 불릴 만큼 뛰어난 피아니스트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거리에서 그리고 귀족들의 연회에서 집시들의 음악을 흔하게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런 음악을 리스트는 헝가리 민족음악이라 여겼고 그 특유의 자유로운 리듬과 즉흥성, 격정적인 표현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 속에 이런 특징들을 녹여내게 되죠. 물론 음악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리스트가 작품에 사용한 선율들이 전통 민요라기보다는 19세기 헝가리에서 활동한 음악가들이 연주하던 선율로 보긴 하지만요. 어쨌든 음악적 명성이 절정에 오르던 시기에 리스트는 고국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19곡의 헝가리안 랩소디를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곡인데요. 처음에는 독백처럼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춤추는 흥겨운 축제가 연상되는 곡입니다.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2번, 안탈도라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2번, 안탈 도라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나라별 음악여행. 오늘 체류하고 있는 곳은 동유럽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는 20살 무렵 그의 음악 세계를 크게 뒤흔들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에데 레메니였는데요. 레메니는 헝가리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데 브람스에게 헝가리 음악의 매력을 처음으로 깊이 체험하게 해준 음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853년, 당시 20살이던 브람스는 레메니의 피아노 반주자로 함께 여행하면서 헝가리의 민속 춤곡에서 유래한 차르다시, 그리고 로마니 음악가들의 열정적인 연주를 가까이서 접하게 됩니다. 그 음악들은 브람스가 그동안 들어온 독일의 전통적인 음악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브람스는 자유롭게 흔들리는 템포라든가 화려한 장식음, 즉흥적인 연주 방식에 깊이 매료됩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브람스는 헝가리 무곡을 쓰게 되는데요. 브람스 특유의 탄탄한 구조 속에서도 즉흥 연주를 듣는 듯한 자유로움은 살아있어서 헝가리 춤의 생동감을 아주 잘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강렬한 리듬과 열정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곡,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번, 필하모닉스 연주로 함께 감상해 보시죠.

브람스의 헝가리 모곡 1번 필하모닉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나라별 음악여행 오늘은 동유럽으로 와 있습니다. 헝가리의 작곡가이자 동시에 민속음악학자였던 벨라 바르톡은 친구이자 작곡가인 졸탄 코다이와 함께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같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농민들이 부르는 노래를 체보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새로운 방식이었는데요. 축음기를 들고 다니며 실제 녹음을 했는데 그 양이 상당했습니다. 평생 1만여 곡이 넘는 민요를 수집하고 연구했다고 하니까요. 대단합니다. 바르톡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민요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예술 작품이다. 그는 민요를 단순히 편곡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리듬과 표현 방식을 자신만의 음악 언어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렇게 만든 곡 중 하나가 세계 헝가리 민요인데요. 헝가리 농촌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려냈습니다. 피아노로 대신 부른 헝가리 민요를 들으시면 바르톡 이후에 평생 농촌을 찾아다니며 민요를 기록했는지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벨라 바르톡의 세계 헝가리 민요 비킨코르 홀랍손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벨라바르톡의 세계의 헝가림이뇨. 비킹크로 올라프선의 피아노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나라별 음악여행, 오늘의 여행지는 동유럽인데요. 이번에는 루마니아로 가보겠습니다. 루마니아 민속음악과 프랑스 음악 전통을 독창적으로 결합한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제우루제 에네스쿠인데요. 에네스쿠는 루마니아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음악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어려서부터 천재로 이름을 떨쳤는데요. 7살 나이에 빈 국립음악예술대학교에 입학하고 이후 파리에서도 유럽 최고의 음악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른 나이부터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에네스쿠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루마니아 농촌에서 들었던 소리들, 마을 축제에서 들려오던 춤곡까지 가슴 깊이 남아있던 선율을 작품으로 되살리는데요. 그런 곡이 바로 루마니아 랩소디입니다. 루마니아 사람들이 즐기던 민요와 춤곡을 하나의 작품으로 엮어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1번 곡은 루마니아를 상징하는 국민적인 명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클라리넷이 루마니아 민요 아무도 모르게를 연주하며 곡은 시작되는데요. 뒤이어 여러 민속 선율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템포가 점점 빨라지고 오케스트라가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제우루제 헤네스쿠의 루마니아 랩소디 1번, 크리스티안 마첼라루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제우르제 에네스쿠의 로마냐 랩소디 1번, 크리스티안 마첼라로가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7월의 나라별 음악여행. 이번 주 여행지는 동유럽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엔 폴란드로 가볼까요? 러시아 제국의 지배에 저항해서 폴란드인과 리투아니아인이 벌인 독립투쟁이 있었는데요. 1830년 11월 혁명이 벌어지던 때 쇼팽은 조국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독립에 실패했고 쇼팽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쇼팽이 파리에 정착한 지 몇 년이 되지 않던 때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쇼팽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늘 조국 폴란드에 대한 향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중부 지역에서 유래한 민속 춤 중에 마주루카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인 왈차는 달리 둘째 박자나 셋째 박자를 강조하는 독특한 리듬이 특징인 춤곡입니다. 그에게 마주루카는 단순한 춤곡이 아니라 조국을 떠올릴 수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쇼팽은 이 마주루카를 연주회용 예술음악으로 승화시켜서 마주루카의 시인이라 불릴 만큼 독창적인 작품들을 여럿 남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곡을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섬세한 춤곡이었지만 그 안에는 조국을 잃은 슬픔과 민족적 자존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슈만은 쇼팽의 마주루카를 두고 꽃 속에 숨겨진 대포라는 유명한 말도 남겼죠. 쇼팽의 마주루카 작품으로 17의 4, 아르투로 로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러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에 있을 공연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먼저 8월 22일 토요일에 있을 김유빈과 리처드 이가의 듀오 리사이틀입니다. 한국 관악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플루티스트 김유빈과 바로크 거장 챔발리스트 리처드 이가가 만나 독일 바로크 음악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23일 일요일 공연은 벤자민 리게티 오르간 리사이틀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 벤자민 리게티는 부천아트센터의 카사방 프레르 파이프 오르간으로 깊이 있는 오르간 음악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동유럽으로 떠난 음악여행, 오늘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끝곡은 폴란드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헬리크 비에냐프스키의 바이올린 명곡입니다. 폴란드의 민속춤인 폴로네이즈를 바탕으로 한 곡인데요. 10살이 되기도 전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한 비에냐프스키가 13살 무렵에 작곡한 초기 작품입니다. 어린 나이에 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훗날 대가로 성장할 그의 재능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비에냐프스키의 화려한 폴로네이즈 D장조 작품으로 4, 제임스 헤네스의 바이올린, 에드와르드 로렐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음악 여행지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

내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2: 카메론입니다.

내가 즐겨 앉던 벤치에는 사람 이름 대신 케세라세라라는 글자만 음각되어 있다. 마음이 무겁거나 우울할 때 그곳에 앉아 도리스 데이의 그 노래를 혼자 읊조리다 보면 마음 한끝에서 밝은 기운이 생겨나곤 했다. 내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누군가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 같았다. 눈앞에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냥 흘러가라고, 괜찮다고,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놀랍지 않은가? 평범한 의자에 적힌 한 문장이 그런 위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 그날 저녁 산책에서 돌아와 아이들에게 제법 비장하게 말해두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양지 바른 언덕이나 강가에 묘비 대신 벤치를 놓아달라고. 죽어서도 차가운 대리석 묘비보다는 나무 의자가 따뜻할 것 같다고. 나희덕 시인의 책 마음의 장소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도리스데이의 케세라세라 띄워드렸습니다. 바로 읽어드린 문장 카펫에서 언급되었던 그 노래입니다. 달 출판사에서 펴낸 나희덕 시인의 에세이, 마음의 장소의 문장들이었는데요.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보통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이 말은 참 묘한 게 그냥 이걸 계속 의역을 하다 보면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둬라, 그냥 맡겨라. 그리고 어느 그 문학가의 그 묘비명이기도 했잖아요. 애쓰지 마라. 이거랑도 또 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리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거랑도 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법의 문장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케세라세라 음악과 함께 이 뽑아온 문장 카펫 안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 나무 의자에 대한 거였어요. 이 나희덕 시인이 그 나무 의자, 나무 벤치에 너무 큰 감동을 받은 나머지 이 나중에 아이들에게 내가 죽고 나면 묘비 그 차가운 돌 비석보다 나무 벤치를, 나무 의자를 하나 놔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나무 벤치 옆에다가 특히 좋아하시는 그 산목련 한 그루도 같이 심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따뜻한 그 나무 의자 위에서 누군가가 지나가는 행인이 쉬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을 보면서 와, 왜 길가에 놓여있는 그 벤치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내가 꼭 거기 앉았다 가지 않아도 그냥 저기 앉을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왜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또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도 그런 벤치 같은 존재가 되시길 바랄게요. 성시경의 더 아름다워져, 그리고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이죠. 이번 주 주제는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서입니다. 오늘은 쓴맛과 신맛의 감각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어떤 얘기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여름의 열기가 절정으로 치달을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쉽게 무기력의 늪에 빠져들곤 합니다. 맹렬한 뙤약볕 아래서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지친 몸을 위로하려 하죠. 혀끝에서 녹아내리는 다정한 단맛은 확실히 팍팍하고 고단한 일상에 즉각적인 안도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부드러운 위로만으로 몸 깊숙이 짙게 깔린 피로의 장막을 걷어내기에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더위에 지쳐 입맛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강렬하게 갈구하는 것은 오히려 혀끝을 찌르는 서늘하고 쌉싸름한 맛 혹은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게 만드는 뾰족하고 새콤한 자극입니다. 갓 짜낸 레몬이나 풋귤의 투명하고 찌르는 듯한 신맛 혹은 짙은 그늘에서 진하게 우려낸 찻잎의 묵묵하고 쌉싸름한 쓴맛을 떠올려 봅니다. 이 맛들은 처음 혀에 닿는 순간 결코 우리를 다정하게 얼러주거나 부드럽게 감싸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뜩 이완되어 있던 미각세포들을 서늘하게 벼려내며 한없이 흐트러진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단호한 채찍질에 가깝죠. 무더위에 녹아내릴 듯 나른해진 늦은 오후, 차갑게 식힌 쌉싸름한 커피 한 모금이나 새콤하게 무쳐낸 반찬 한 젓가락이 입안에 퍼질 때, 우리는 비로소 흐릿하고 몽롱했던 감각의 초점이 다시 투명하게 맞춰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달콤함이 지친 마음을 가만히 다독여주는 부드러운 이불이라면 쓴맛과 신맛은 무기력의 안개를 단숨에 베어내는 각성제인 셈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복잡한 삶에도 이런 쓴맛과 신맛의 자극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런 굴곡 없이 매일 평온하고 달콤하기만 한 일상에 오래 안주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관성에 젖어 무기력해지고

없고 생각의 근육도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뜻하지 않게 마주하는 삶의 쌉싸름한 실패나 뼈아프게 전국을 찌르고 들어오는 누군가의 서늘한 충고는 당장은 삼키기 벅차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뾰족한 자극들을 회피하지 않고 나의 내면으로 가져와 묵묵히 소화해낼 때 우리는 비로소 나태해진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다시 일어설 단단한 힘을 얻게 됩니다. 쓰라린 쓴맛을 억지로 뱉어내지 않고 기꺼이 음미할 줄 아는 치열한 태도야말로 삶이 던져주는 다채로운 풍경들을 너그럽게 끌어안는 가장 성숙한 방식일 것입니다. 지독한 더위 탓에 몸도 마음도 한없이 바닥으로 늘어지는 나른한 하루입니다. 억지로 없는 활기를 쥐어짜내며 자신을 몰아세우기보다 오늘 하루쯤은 흐릿해진 감각을 정직하게 일깨워줄 쌉싸름하고 새콤한 맛들을 가만히 곁에 둬보는 건 어떨까요? 혀끝에 닿는 그 서늘하고 투명한 감각이 잊고 있던 일상의 팽팽한 생기를 되찾아줄지도 모르니까요.

이 노래 제목만으로도 입가에 침이 고이게 만드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아, 단어들이 참 사랑스러운 단어의 조합이 아닌가 싶었고요. 이 당장은 삼키기 힘든 삶의 쓴맛, 그리고 우리를 아게 긴장하게 만들 정도로 너무 시큼한 그 신맛,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고루고루 우리에게 필요한 감각이라는 거, 필요한 가치라는 거 일카동에서 또 한번 느껴봤습니다. 사라강의 Poor Summer, 그리고 뎁트 애슐리 알리샤가 함께한 곡 Summertime까지 두 곡 듣고 가시죠.

0: 그때부터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그 보기가 될 작품, 오늘도 담아볼게요.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금성의 어느 지하 식민지. 이 잿빛 행성에는 무려 7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축축한 공기가 마음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세계. 그런데 오늘 지하학교 교실에 모인 9살 아이들의 얼굴에는 마치 소풍을 앞둔 것처럼 벅찬 설렘이 감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예언에 따르면 7년 만에 처음으로 이 빗줄기가 멎고 딱 1시간 동안 찬란한 태양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창가에 옹기종기 모여

되어붙은 아이들은 금성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태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들뜬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소녀, 마고만 빼고 말이죠. 5년 전 지구에서 이주해온 마고는 태양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맑은 하늘 아래서 느꼈던 눈부신 햇살. 마치 따뜻한 금화처럼 반짝이고 난로의 불길처럼 다정했던 그 완벽한 빛의 감각을 말입니다. 마고는 태양을 잃어버린 이 축축한 행성에서 매일같이 시름시름 앓았지만 언젠가 다시 그 빛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가슴 속에 작은 불씨를 품고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빗소리밖에 모르는 금성의 아이들에게 지구의 찬란한 태양을 기억하는 마고의 존재는 낯설고도 얄미운 대상이었습니다. 비가 점차 잦아들고 하늘이 환해지려는 찰나 아이들의 짓궂고 철없는 장난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마고를 복도 끝에 좁은 옷장 속에 밀어넣고는 문을 잠가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장난에 놀란 마고는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7년 만에 나타난 태양을 마주할 생각에 잔뜩 들뜬 아이들은 그 소리를 미처 듣지 못한 채 환호성을 지르며 마당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마고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온 눈부신 여름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 소녀의 앞에는 야속하게도 굳게 닫힌 옷장 문이 가로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문틈 너머로 7년 동안 멈추지 않던 금성의 빗소리가 마침내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제이크의 골든아워 띄워드렸습니다. 쉼없이 비가 쏟아져서 모든 것이 물에 잠겨버린 세상의 끝. 만약 당신에게 단 한 시간의 찬란한 햇살이 허락된다면 그 눈부신 빛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을까요? 오늘 더 클래식에서는 짧은 단편집 속에 타인을 향한 공감과 이해라는 반짝이는 씨앗을 심어둔 소설이죠. 레이 브래드버리의 온 여름을 이 하루에 펼쳐두고 있습니다. 금성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은 그 태양의 온기를 한 번도 몸으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의 기억을 갖고 온 햇살의 다정함을 이미 알고 그리워하는 이 마고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더 질투가 났던 걸까요? 아이들은 이 7년 만에 태양이 나타나는 바로 그 시간에 마고를 옷장에 가둬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이 마고가 간절하게 외치지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운동장으로 뛰쳐나가죠. 태양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시간 동안 빛나는 것인데 이 이야기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만나보시죠.

캄캄한 지하에서 풀려난 아이들은 미친 듯이 뛰고 구르고 고개를 젖힌 채 태양의 그 뜨겁고 찬란한 입맞춤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잿빛이었던 금성의 숲이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선명한 초록으로 반짝이는 그 순간,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을 감싸 안는 거대한 세계의 온기를 만끽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하고도 황홀한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법 같은 시간은 훌쩍 지나가고 한 소녀가 내민 손바닥 위로 차가운 물방울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거대한 먹구름이 다시 태양을 가리고 찬바람이 불어오자 아이들의 얼굴에서 아쉬움의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천둥 소리와 함께 다시 시작된 폭우. 절망감에 휩싸여 지하 학교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던 그때 누군가 얼어붙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마고, 마고는 어떡하지? 아직 옷장 속에 있는데. 그 짧은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아이들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방금 전까지 온몸으로 태양의 기적을 겪어낸 아이들은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마고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태양이 얼마나 눈부시고 따뜻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옷장문을 잠금으로써 마고에게서 빼앗아버린 것이 얼마나 거대하고 찬란한 세상이었는지를 말입니다. 태양의 온기를 직접 겪어보고 나서야 아이들의 굳어있던 마음속에 처음으로 타인의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는 공감이라는 이름의 작은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누구도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복도를 걷습니다. 마침내 굳게 닫힌 옷

목장 앞에 섰을 때 방금 전까지 장난기로 가득했던 아이들의 얼굴에는 뼈저린 후회와 미안함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누군가 조심스레 옷장의 문을 엽니다. 7년의 비가 다시 쏟아지는 캄캄한 금성. 하지만 활짝 열린 그 작은 옷장 문틈 사이로는 비로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눈부신 태양이 되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단 한 시간의 햇살 아래에서 비로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아이들의 이야기, 레이 브래드버리의 소설 온 여름을 이 하루에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수의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 마, 그리고 하현상의 장마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내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짐작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타인의 아픔이라든가 간절함 이런 것을 함부로 짐작해버리고 가벼운 장난이나 무심한 외면으로 그냥 넘겨버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 온 여름을 이 하루의 결말을 참 좋아하는데 어찌 보면 참 가혹하잖아요. 이 7년 만에 딱 한 시간 태양이 고개를 딱 드는 그 내리쬐는 그 시간에 아이들이 그 태양을 너무너무 그리워했던 지구에서 온 마고라는 그 소녀를 이 옷장 안에 가둬두었다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 설정을 넣음으로써 그리고 그 다음 이 아이들이 마고의 마음을 온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한 시간짜리 햇빛보다 훨씬 더 지속성이 큰 그 공감이라고 하는 따스한 빛을 이 소설이 확보하게 된 거잖아요. 이 태양의 온기를 쬐어본 사람이라면 그 빛을 잃어버린 사람의 캄캄한 슬픔을 결코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이 소설의 아이들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잘못이 있은 다음에는 이제 먼저 다가가서 또 그것을 바로 이렇게 사과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다시 우리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도 이 소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끝을 상상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인님들, 우리는 지금 햇빛을, 그 태양을 거의 24시간 원하면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물론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금성의 상황에 비교를 하자면 지구는 늘 태양 곁에 있으니까요. 태양빛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극단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혹시 사각지대에 놓인 내가 간절함이나 아픔을 외면한 존재가 있진 않나 질문 한번 던져보시고 따스한 손 내미시길 바랍니다.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김신지 절기 박사가 제철 산문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오늘의 책은 어떤 것일지 기대하면서 함께 입으로 건너가시죠. 1부 끝곡으로 사라 맥락클란의 오디너리 미라클 준비했어요. 금방 다시 만나요.

독일 남부에 위치한 도시 슈투트가르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답게 공업단지가 들어선 이곳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지 곳곳에 중소기업 연합 어린이집이 있단 거죠. 직장 어린이집을 따로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서로 힘을 합친 건데요. 부모들 직장이 다양한 만큼 아이를 단지 내 어떤 어린이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맡길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업 특성상 외국에서 온 가정이 많을 수 있어 다양한 문화에 익숙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봐준다고 하네요. 더 많은 부모가 일과 육아 두 가지를 모두 잘해낼 수 있도록 도

돕는 것. 가정과 사회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매미 소리가 짙어지는 7월 하순입니다. 신선한 제철 산문 들고 김신지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작가님, 매미 소리 진짜 요즘 많이 들리죠?
1: 맞아요. 밤에도 도시 매미는 울어서. 근데 저는 약간 밤에 이렇게 창문 열고 지내는 거 좋아하는데 네. 그런 소리가 흘러드는 것도 되게 여름의 정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끄럽다고 느끼시지 않으시는 거죠?
1: 한낮에 정말 그 가로수 사이를 걷는데 양쪽의 가로수에서 저의 귀에 거의 꽂아 박는 소리가 맞아요. 들릴 때도
0: 악을 쓰듯이 들리는 소리도 있죠.
1: 막 이럴 때는.
0: 그럴 때는?
1: 얘들아 좀 자중해 줄래? 라고 생각하지만 네. 대체로는 아 여름이다 하는 맞아요. 생각으로 걷는 것 같아요.
0: 그들도 그때만이라도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다
1: 맞아요.
0: 우리가 아니까. 새들도 워낙 전 요즘은 까마귀가 그렇게 까까까 이렇게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1: 제가 매번 비슷한 그 이유로 이거 찾아봐야지.
0: 네.
1: 한번 물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는 아직도 찾아보지 못했네요.
0: 네.
1: 까마귀가 요즘 왜 이렇게 뭔가 열정적인지.
0: 아, 느끼신 거죠?
1: 네.
0: 작가님도 저도 최근에. 네.
1: 저 주로 집에서 창가에 있는 책상 앞에 네. 앉아서 일을 하는데 까마귀들이 요즘 그렇게 저녁에도 그러고 뭔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게 날아다니고
0: 자기 주장이 강하게 그러니까 진짜 까까까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이게 정말 뭐라고 말을 나 때문에 그러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1: 맞아요. 그 이게 주변에서 아는 새가 그래도 이름을 아는 새가 있으면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0: 맞아요.
1: 작가님은 또 까마귀 외에 누가
0: 참새 좋아하잖아요, 제가.
1: 참새 귀엽죠.
0: 아, 너무 귀엽죠. 참새 조그맣지.
1: 맞아요. 참새 이렇게 오종종 뛰어다니는 거
0: 맞아요.
1: 보면.
0: 맞아요. 포로로로 날아가고.
1: 맞아요.
0: 네, 그 참새 보면 항상 웃음이 나고요.
1: 저는 직박구리를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동네 개천
0: 은근히
1: 걷다 보면.
0: 흔하죠.
1: 맞아요.
0: 그쵸.
1: 그리고 뭔가 여기 볼터치한 것처럼

0: 땀과 뺨에 약간 붉은 털이 있고.
1: 그리고 그렇게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0: 가까이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약간 부스스한 것처럼 이렇게 삐죽삐죽해가지고.
1: 네.
0: 근데 워낙 시끄럽잖아요. 집밖구리가. 네. 그래서 되게 장난꾸러기를 보는 것 같은.
1: 아.
0: 도심에 좀 장난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1: 카페인님들도 새 이름 많이 아실지. 그렇죠?
0: 왠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이라면 아는 새 하나쯤은 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새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근데 새를 안다고 말할 때는 그 새의 이름이나 뭐 생태적인 습성을 이렇게 내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과 지나가다가 어떤 새가 울거나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일 때 아, 저게 바로 그 새다 연결 짓는 것과 여기가 좀 단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쵸?
1: 저는 그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맨날 참새 얘기밖에 안 하는 게 참새 확실히 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건 전 직박구리도 많이 있다는 건 아는데 정확히 제가 구분이 되는지는.
0: 그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남한테 들었던 것 중에 좀 강렬한 이야기도 남긴 하지만 내가 어느 날 어떤 새와의 에피소드가 생겨서 그 새에 대해 한번 찾아보게 돼서 내가 기억하게 된 정보가 있으면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거든요.
1: 아, 그렇죠. 맞아요.
0: 근데 아직 직박구리랑 에피소드가 딱히 없으셔서.
1: 직박구리랑은 없어요. 맞아요. 까마귀 까치랑은 있고.
0: 근데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이렇게 고은 작가님이 참새에 대해서 은은한 애정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새가 하나 생겼을 때 요즘 워낙 뭐 AI한테 물어보기만 해도
1: 그쵸.
0: 워낙 참새에 관련된 재미있는 생태 정보를 알려줘라고 했을 때 흥미로운 정보들을 몇 가지를 주면은 아 내가 평소에 참새를 볼 때 저 특징이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든지 주로 몇 월 달에 뭐 어떤 활동을 하는구나라든지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새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유심히 보게 되기도 하고
1: 애정이 기반이 되면 그러네요.
0: 맞아요.
1: 전에 그 산토끼 에세이 저 그거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거기도 보면 사실은 전혀 산토끼에 대한 정보 없었지만
0: 맞아요.
1: 몸으로 알아가면서 배운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 저자가. 그런 마음으로.
0: 그런 식으로 새에 대해서도 좀 뭐 나는 새 잘 몰라에 그치시지 말고 개 중에 내가 좀 좋아하는 새가 있다. 내가 좀 귀엽게 보는 새가 있다 할 때 한번 그 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면 재밌는 정보들은 또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1: 그렇죠.
0: 그걸 알게 되고 또 세상을 바라봤을 때 아, 참새는 절에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을 때 또 살아가는 재미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도 관심 가는 새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사연으로 보태주시길 바랄게요. 너드 커넥션의 힘 오브 더 벌즈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철 산문 오늘의 책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이희윤 작가의 진짜 새랑 눈이 마주쳤다니까요?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이 뭔가 제목에서 약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듯한 귀여움이 느껴지는데요.
1: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그 톤이 좀 달라지네요. 진짜 새랑 눈이 마주쳤다니까요? 이럴 수도
0: 너무
1: 있고.
0: 기본적으로 놀라운
1: 네,
0: 거죠. 이게
1: 네.
0: 흔치 않은 일임을 전제로 하고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 그쵸?
1: 이책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이 탐조 브랜드 치치칫의 대표 이희윤의 첫 에세이예요. 요즘 탐조가 워낙
0: 맞아요.
1: 많이들 이제 탐조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도 몇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죠?
0: 그러네요, 진짜.
1: 어느 순간
0: 탐조.
1: 탐조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게 되고 또 탐조에 관한 책들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0: 맞아요.
1: 하면서 아, 취미 활동이 탐조인 분들도 주변에서 늘어나는 걸 느끼는데 이 탐조 브랜드 치지칫을 만든 대표 이희은의 첫 에세이고요. 이 탐조를 처음엔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0: 네.
1: 여기 안에서 자기만의 역할을 발견하고 또 자기 브랜드를 일궈가는 여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탐조 브랜드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반 정도 되고 또
0: 네.
1: 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랑스러운 에피소드들 정도 반 되고 또 사랑하는 새들의 정보까지 같이 담겨 있어서 좀 다양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인데요. 나는 언젠가 좀내 것을 만들어 보고 싶다.
0: 네.
1: 작은 브랜드는 어떻게 읽는지 궁금하다 하는 분들께는 그 여정에 좀 다른 사람의 이 치치칫의 이 걸음이 좀 참고가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그냥 새나 자연 탐조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친구와 대화하듯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이 작가님은 특히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드셨어요?
1: 이 책에서요.
0: 네.
1: 일단

0: 제 가방에 이것이 이 브랜드의 새
1: 네.
0: 키링이에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제가 이 알고 있었던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사실 정말 브랜드만 살펴봐도 새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도 그 제철행복 책 쓰는
1: 네.
0: 과정에서 자연에 대한 제가 애호가 있었지만 새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박식하진 않았어요. 근데
1: 박식이란 말을 쓰기 전에는 항상 망설이게 되죠.
0: 맞아요. 근데 이 책을 쓰는
1: 네.
0: 과정에서 새에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기
1: 아.
0: 시작하니까 이 세계가 너무 넓고 흥미롭고 재밌는 거예요.
1: 와.
0: 근데 그런 마음이 책에 나오는 내용과 좀
1: 네.
0: 닿아 있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면서 본 책이었어요. 그리고 탐조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으니까 또 카페인 여러분들과 새에 대한 얘기, 탐조에 대한
1: 좋습니다.
0: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1: 네.
0: 골라봤습니다.
1: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낭독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읽어주실 부분이 어디인가요?
0: 일단 탐조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나랑은 좀 거리가 있는 거 같은데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
1: 네.
0: 같아요. 근데 차질탐이랑 새조니까 뭐 새를 찾다. 그리고 영어로는 버드와칭이라고
1: 네.
0: 부르기도 하는데 이 탐조라는 이 취미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들어가 볼수 있는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낭독 듣고 가시죠.
0: 나의 첫 탐조는 수원의 1월 호수에서 시작했다. 간단한 쌍안경 사용법과 숲에서의 기본적인 탐조 매너를 배우고 호수 산책로를 향해 첫 걸음을 떼자마자 가장 처음 만난 새는 맵비둘기였다. 도심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그간 풍경의 일부로만 치부해 버렸던 새다. 하지만 쌍안경 렌즈를 통해 마주한 녀석은 내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얼마나 가깝게 보이는지 마치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초고해상도 영상이 내 동공 바로 앞에서 생생하게 재생되는 것처럼 압도적인 경험이었다. 맵비둘기의 목 주위에 둘러진 오묘한 줄무늬, 갈색 비즈 같은 눈동자의 색감과 동공의 움직임까지. 녀석과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소름이 돋을 만큼 강렬한 연결감을 느꼈다. 늘 곁에 있었으나 단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존재를 비로소 발견한 것이다. 그날 첫 탐조에서 나는 청둥오리, 해오라기, 물총새, 민물가마우지,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키우는 뿔논병아리들을 차례로 만났다. 매일같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녔다면 그저 평범한 동네 공원이었을 그곳이 새들을 인식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전혀 다른 차원의 장소로 탈바꿈했다. 세상의 해상도가 갑자기 720픽셀에서 4K로 확 선명해진 느낌. 세상이 이토록 넓고 조밀했다는 사실이 나를 전율케 했다. 하지만 탐조가 나를 깊이 매료시킨 진짜 이유는 단지 새를 많이 보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새를 찾아 나서고 집요하게 바라보지만 결국 바라봄에서 멈춘다는 점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섣불리 다가가지 않고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태도. 멀리서 지켜보며 그들의 평화로운 궤적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탐조의 방식은 내가 지향하던 자연관과 완벽하게 닮아 있었다.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누군가는 곁에 두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나 인간이 생각하는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려는 마음을 가장 먼저 떠올릴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여러 방식 가운데서도 인식하되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쪽을 선택하고 싶었다. 인간은 인간대로, 새는 새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연스러운 삶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태도. 탐조는 바로 그런 철학을 몸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정중한 예법이었다. 또한 중장년층의 참여율이 높을 거라고 여겼던 내 선입견과 달리 현장에는 내 또래의 여성들과 맑은 눈의 초등학생들이 가득했다. 그 사실이 새삼 놀랍고 반가웠다. 여태까지 다들 나만 빼고 이렇게 재미있는 걸 하고 있었다니. 질투 섞인 감탄이 나올 정도였다. 소중한 주말 아침 새한 마리를 보겠다고 이른 시간부터 먼 길을 달려와 기꺼이 모여든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귀엽고

없고 무해하게 느껴졌다. 첫 번째 탐조를 마친 뒤 나의 세상은 완전히 재편되었다. 무심코 커피를 사러 나가는 길에도 동네 하천의 외가리와 민물 가마우지를 먼저 체크하게 되었고 아파트 단지 안을 울리는 오색 딱따구리의 타격음에 귀를 기울였다. 탐조는 지리산이나 철원 같은 먼 곳으로 떠나야만 가능한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일상이라는 프레임 안에 이미 무수히 많은 주인공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이름을 아는 새가 늘어날수록 흑백이었던 도시의 풍경에 하나, 둘, 색이 입혀지는 기분이었다.

미니 리퍼튼의 러빙 유 듣고 왔습니다. 이은 작가의 책 진짜 새랑 눈이 마주쳤다니까요.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와, 이 음악 속에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청아해가지고 제가 막

0: 그러면서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야.
1: 이 음악에 새소리가 이렇게 많이 깔려 있었는지.
0: 그렇죠.
1: 새삼스럽게.
0: 이 노래의 다른 버전 들어본 것 같은데 거기 새소리 없었던 것 같은데 일부러 이걸 지금 이렇게 하신 걸까요?
1: 아마도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탐조를 마친 뒤에 이은 작가의 세상이 완전히 재편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커피 사러 나갈 때도 잠깐 동네 산책 갈 때도 새를 보게 되는데 아마 피디님은 이 노래를 찾으실 때 새에 관한 노래를 찾으시면서 음악 세계 안에서 또 새라는 새소리가. 키워드로 들어갔을 그쵸. 때 어떤 곡들을 발견하게 되는지 그런 세계가 열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사실 이 글을 낭독하고 싶었던 이유가 무언가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더 보이는 세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딱 이 사례에서 이제는 커피 사러 나갈 때에도 우리 동네에 어떤 새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고 하천에 우리 방금 노래 나갈 때도 우리 이어져 있잖아요. 우리 하천이.
0: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하천이 이어져 있다 이 표현에서
1: 거기 자주 보이는 새가 뭐죠 해서
0: 얘기를 나눴죠.
1: 회색빛은 외갈이고 하얀 것은 백로고 맞아요. 요즘 이 날개를 이렇게 펼쳐서 말리고 있는 까만 새는 민물 가마우지거든요. 이제 이런 걸 알게 되고 나면 같은 개천을 걸을 때 저기 누가 있다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
0: 그렇죠.
1: 그게 우리가 뭔가를 애호하게 되거나 어떤 생명체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 때 원래 있었는데 내 눈에 전혀 안 보이다가 갑자기 다른 세상 하나가 열리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얼마나 신나셨을지가 이 글을 통해서도 좀 짐작이 돼요.
1: 맞아요.
0: 새로 재편된 세계를 딱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신나셨을까.
1: 이 책에서 한 부분 더 소개해드리면은 정말 그 이은 작가님이 신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느껴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도 너무 신기할 정보여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집 앞에서 이맘때 정수리가 되게 휑한 까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새들에게 공격을 받았나? 길고양이랑 싸웠나?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근데 우연히 이제 다른 친구가 이제 또 새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새 사진을 보내줬어요. 내가 어디에 출장을 왔는데 여기 같이 일하는 할아버지가 아는 까치가 있대 하면서
0: 아는 까치?
1: 그래서 아는 까치란 표현은 어느 정도의 사이여야 쓸 수 있는 걸까 하고 그 사진을 봤는데 거기 까치도 머리가 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무슨 일이지? 하고 찾아봤더니 까치가 털갈이를 여름에 한대요. 그래서 이 7월 7성 날 우리가
0: 오작교에 까치와
1: 까치와 까마귀가 그 연결해 주다가 머리가 이렇게 머리털이 빠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맞아요. 자랐잖아요.
0: 맞아요.
1: 그것도 이 7월 7성 무렵에 까치 털갈이가 가장 심할 때라 까치들이 머리가 횡댕그레해지는데 아마도 그 관찰과 연결되어서 그런 설화나 또 이 속담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하면서 그 모든 게 아귀가 맞아 떨어졌을 때 이게 털갈이 하나로 이 모든 게 꿰어지는 그 순간이 그쵸. 너무나 짜릿했다. 와. 이 얘기가 등장하는데 올해 7월 7성이 이제 8월 중순쯤에 오거든요. 아마 7월부터 털갈이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은 이제 8월 한 달 동안 까치 횡댕그레한
0: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1: 아 이게 그런 이유 때문이구나 하면은 또 그 전에는 안 보이던 세상 하나가 보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 여러 이 동물 관련한 어떤 취미 인간의 취미 활동이 쭉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냥도 있고 낚시도 있고. 근데 이 탐조는 확실히 그런 행위들에 비해서 조금 더 평화롭게 느껴지. 는 것이 읽어주신 부분에서도 바라보면서 멈춘다고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내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어떻게 하지 않고 최대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단지 바라볼 뿐이라는 게 이게 좀 평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그 뭐 다른 지역이나 가서 공원 같은 산책하다 보면은 탐조할 수 있게 해놓은 구조물 같은 것도 발견하는데 그게 새들의 그 평화로움을 해치면 안 되니까 굉장히 멀리에서 인간의 몸을 가릴 수 있게끔 뭐 나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빼꼼 볼 수 있는
0: 진짜 빼꼼이다. 그쵸?
1: 창문같이 이렇게 칸막이 해두신 거를 종종 볼 때가 있거든요. 딱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고 시끄럽게 하지도 않고 멀리서 지켜보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상안경을 사야 되나?
0: 상안경
1: 또다시 이렇게 소비욕이 하나 생겨버리는 왜냐하면 저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다른 것을 활용해서 보진 않았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우리 목요일 게스트 미미님이 상안경 갖고 오신 적 있거든요. 우리 새해에

0: 언어에 대한 책을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아예 들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서
1: 네네.
0: 저도 한번 걸어보고 우리 수뇌부도 한 번씩 걸어보고
1: 걸어만 보면 어떻게 보셔야죠.
0: 그러니까 저는 걸어만 봤어요. 우리 피디님들은 막 이렇게 보시고 하셨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것을 소개하시면서 어차피 나이 들어 계속 탐조 활동을 할 거니까 이왕 사는 거 장비는 일찍 사는 게 낫다라고 하셔서 지금 약간 이렇게 부추기는 말을 좀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1: 집에 가면서
0: 신
1: 구매합니다, 우선.
0: 지작가님이. 네. 이 탐조 현장에 그 윤무부 박사님 이미지가 너무 이제 그세 박사님 강렬해가지고 그 정도 나이 때 분들이 많지 않을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막
1: 맞아요.
0: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1: 맞아요. 그리고 20, 30대도 되게 많고,
0: 네.
1: 그좀더 자연스럽게 탐조에 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이 이제 모두의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 모두의 취미생활처럼 오로지 새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이는 거니까,
0: 네.
1: 자, 다음 기회에 우리 쌍안경 사서.
0: 왜다 함께 사요? 신시약간 혼자 일단은 지금 욕구를 느끼신
1: 네.
0: 상황에서
1: 집에 가면서 검색을 많이 해보면서 갈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이 우리는 몰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참새 같은 경우는 이
1: 맞아요.
0: 시야각이 너무 넓어서
1: 그 얘기가 책에 이제 3부에는 새 관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
0: 네.
1: 또이 작가님 그림과 함께 설명해 준 부분이 너무 귀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식자인 새들, 참새, 기러기, 비둘기는 일단 내 천적들을 봐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눈이 양옆에, 머리 옆에 달려 있어서 우리가 이그 그림이 굉장히 귀여웠던 게 내가 정면에서 새를 보고 나랑 눈이 마주쳤다라고 생각할 때 새는 옆으로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 중이었고
0: 네.
1: 옆모습을 내가 지켜보면서 아참 사색에 잠겨 있네 할 때는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던 거다라고 그 비교하는
0: 와,
1: 그림이 있는데
0: 네.
1: 그 비교샷을 보니까 너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0: 이것만 알아도 이제 진짜 결의에서
1: 맞아요.
0: 참새 보면,
1: 정면이 아닙니다.
0: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측면적으로 생각할 때가 정면인 거고.
1: 측면에서 내가 참새 옆모습이다 할때 참새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왜
0: 그러니까.
1: 다가오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0: 재밌습니다. 우리 한 부분 더 만나볼게요.
1: 네, 그러면 앞에는 이제 탐조와 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브랜딩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0: 네.
1: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낭독 듣고 갈게요.

치치칫을 시작하며 날마다 설렘과 망설임의 경계에 서 있었다. 사실 시작하기 전까지 내 마음 한편에는 걷어내지 못한 안개가 가득했다. 탐조라는 이 작고 고요한 세계를 과연 누가 궁금해할까? 내 예민한 시선이 담긴 제품을 기꺼이 사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주변에서는 시장이 너무 좁다며 확장성이 없다는 우려를 표했고, 나 역시 하루에도 몇 번씩 확신과 의심 사이를 위태롭게 오갔다. 하지만 나의 그 좁고 깊은 세계를 가장 먼저 알아봐 준 건 뜻밖에도 도심에 소외된 존재인 비둘기였다. 치치칫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제품이 비둘기 키링이라는 사실은 흥미롭다. 정작 내 주변에는 비둘기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닭둘기라 비하하는 이들이 태반인 세상에서 비둘기 키링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건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은 어딘가에 숨어있던 비둘기 애호가들이 치치칫이라는 작은 깃발 아래 옹기종기 모여들고 있다는 증거였다. 구입 후기 속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빼곡했다. 다친 비둘기를 구조해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다는 분부터 나처럼 길 위에서 혐오받는 생명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분들까지.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아끼는 후기는 이것이다. 원래 비둘기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 키링이 너무 유니크해서 샀는데 가방에 달고 매일 보다 보니 이제 진짜 비둘기가 조금씩 예뻐 보여요. 누군가의 고정관념에 작은 균열을 내고 무심코 지나치던 길 위의 생명에게 다정한 시선을 한 번 더 머물게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치치칫은 존재할 이유가 충분했다. 브랜드가 성장할수록 관찰은 화면 넘어 실제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확장되었다. 오프라인 행사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게 더

큰 용기를 주었다. 그분들이 건넨 계속 예쁜 거 만들어주세요 라는 말은 내 귀에 계속 이 자리에 있어주세요 라는 간절한 당부로 들렸다. 어떤 분은 어려운 길 가시네요. 파이팅 하세요 라며 인사를 건네오셨다. 그때는 수줍게 웃으며 감사하다고만 했지만 이제는 그 말의 무게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한다. 사실 이 길은 어렵다기보다 외로운 길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시선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 사실만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명분은 충분하다. 새로 태어나는 것들은 대체로 뾰족하다. 여인초의 새 잎도, 꽃이 피기 전에 꽃봉우리도, 알을 깨고 나오는 새의 부리도 험난한 세상을 뚫고 나올 만큼 뾰족하다. 험난한 새 세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중간한 둥근 마음으로는 어림없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뾰족하게 가다듬은 힘으로 세상을 뚫고 나가는 방식을 자연에게서 배운다.

다섯의 비둘기 띄워드렸습니다. 이이은 작가의 책, 진짜 새랑 눈이 마주쳤다니까요. 오늘 만나고 있는데요. 이거 현상도 참 재밌습니다. 지금 이 치치치 새 베스트셀러가 비둘기 키링이라는 게 우리 아마 카페인

0: 분들이 좋아하는 새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할 때도 비둘기는 좀 후순이지 않을까라는
1: 맞아요.
0: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비둘기 키링 베스트셀러가 됐다.
1: 이 전국에 숨어 있던 비둘기를 응원하는 사람들, 혹은 비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책에 방금 낭독한 글에 있는 것처럼 이 치치치라는 깃발 아래 조금씩 모여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비둘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그 챕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보시는 것도 우리가 비둘기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를 깨는데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에 이 작가님이 브랜드를 만든 것도 굉장히 원래 첫 시작은 그냥 어떤 나의 필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탐조의 세계에 빠져들었는데 장비에 좀 불편함을 느끼고 이 목에 아까 걸어보셨다는 그 걸어보는 게좀 스트랩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투박하고 해서. 그래서 다른 걸 찾기 시작했는데 이 시장 자체도 너무 좁고 그리고 선택지가 적은 거죠. 이 기능에만 몰두한 제품들이 대부분이라
0: 그쵸.
1: 어떤 취미를 시작할 땐 우리가 제가 방금 쌍안경 사겠다고 한 것처럼 뭔가 그에 걸맞는 소비를 하는 과정 자체도 즐거움에 시작점에 있는 건데 그런 즐거움이 좀 부족한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했던 마음이 시작이 되었고 책 속에는 그렇게 해서 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키링, 새 키링의 첫 주문이 들어오는 과정 같은 것 그게 또
0: 얼마나
1: 나오는데 네.
0: 두근두근했을까요?
1: 근데 그것도 이제 이 그냥 집에 가정용 미싱을 하나 사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 편집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팔 생각보다는 그냥 일단 올려두기나 해야겠다 하고 올려뒀는데 어느 날 밤에 첫 주문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허둥지둥 준비하는 그 과정 같은 게 있어서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작은 브랜드를 언젠가는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께는 이 세세한 과정들이 되게 참고가 되실 것 같다는
0: 그렇겠네요,
1: 생각도
0: 진짜. 그런
1: 했습니다.
0: 마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많잖아요. 어떤 사업을 그냥 일단 한번 이제 개시하고 올려놔 볼까 하는 마음으로 분야별로 새로운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1: 맞아요.
0: 그랬을 때그 다음을 이제 어떻게 허둥대지 않고 내가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거듭나는가를 이 책이 좀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구체적으로.
1: 그래서 원래 그냥 생각하기에는 가정용 미싱으로 내가 정말 한땀한땀 장인의 정신으로 만든 것과 나중에 자수 공장 이제 제품 수량이 늘어나면 자수 공장과 이제 계약을 해야 될때 공장에서 만들면 뭔가 이 간의 수공업으로 내가 한땀한땀 했던 것보다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게 일반인은 생각할 수
0: 그렇죠. 뭐
1: 있잖아요.
0: 뭔가 정성과 뭔가 질이 비례할 것 같은.
1: 네. 하지만 전문가에게 외주를 주는 것이 거기에 있는
0: 다르죠?
1: 또 전문가들의 또 식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 합을 맞춰보고 나니까 훨씬 좋은 퀄리티의 이제 키링이 가능해진 그런 이야기 등장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여기서 마지막에 이 뾰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새로 태어나는 것들은 대체로 뾰족하다면서 여인초의 새잎이라든지 꽃봉오리라든지 알을 깨고 나오는 불이라든지 근데 이런 작은 브랜드들 나의 좋아함에서 시작한 브랜드야말로 그 뾰족한 힘으로 사실 이어져 나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비둘기 이야기했지만 나만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때 세상 어딘가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고
0: 반드시 있다.
1: 네, 반드시 있고 그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든 무언가에 응답해주는 목소리를 또 듣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또 훈훈함도 있는 책입니다.
0: 이것도 재밌네요. 새소리 음파를 시각화해가지고.
1: 네, 이 책에 그전 세계 새소리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이 제노칸토라는 사이트가 등장하는데요. 녹음된 새소리 파일을 전송하면은 그게 음파의 형태로 시각화돼서
0: 와,
1: 나타난다고 해요.
0: 재밌네요.
1: 그래서 오, 되게 흥미로운 정보다 하고 봤는데 이 브랜드의 로고가 바로 이 음파 중에 이제 노랑할미새의 맑은 울음소리를 음파로 나타낸 걸 활용한 거라고 해요. 그런 것도 원래 이런 디테일의 덕후들은 치이는 거거든요.
0: 그렇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1: 네.
0: 정성 보세요. 새소리를 이렇게 로고까지.
1: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제목이 진짜 새랑 눈이 마주쳤다니까요잖아요. 근데 이새 브랜드를 하면서 이 작가님의 신조 중에 하나가 새 얼굴을 정면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0: 정면으로.
1: 해요. 네. 그게 아까 우리가 그 피식자 이야기는 네.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떠나서 내가 새를 똑바로 바라볼 때 새 역시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서 서로를 인식하고 그 관계성이 생기는 것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0: 정면으로만 그 일러스트든 제품이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제목과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새와의 눈맞춤이 사실 서로를 인식하는 가장 첫 번째
1: 그렇죠.
0: 단계라고 생각하면서 그 정면으로 표현하는 첫 번째 기준을 갖고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걸 이야기를 한 글이 있는데요. 이런 마음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는 사람도
1: 네.
0: 새와 내가 눈이 마주치는 심정 그리고 이 새 세계를 알아가게 되는 그 마음 그것까지 연결하고 싶은 그런 또 의지 또 애정이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1: 좋습니다. 지금 이 책으로 얘기 나누면서 느낀 거는 정말 특히 이렇게 브랜드화를 할 때는 철학이 너무 중요하다. 이 창업자의
0: 네.
1: 마음 철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도 이 사람의 이 이은 작가님이신 거잖아요.
0: 네.
1: 이분의 어떤 생각, 그 철학이 너무 딱 또렷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 브랜드의 어떤 상품에도 다 그것들이 깃들어 있을 것 같고
0: 맞아요.
1: 결국에는 소비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에 동조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 브랜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카페인 여러분들도 아 나는 새해는 별 관심 없는데 혹은 뭐 탐조라고 할 때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면은 한번 내가 유난하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나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1: 네.
0: 조금 좁은 의미의 애호 같은 게 있으시다면은 그것과 연결해서 이 책을 보시면
1: 그쵸.
0: 아 그렇구나 하는 지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1: 연결되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렇죠?
0: 네. 여기서 또 우리 수뇌부의 좋아하는 새가 궁금하네요.
1: 좋아하는 새. 이제 다 비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카페인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연 좀 주시고요.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조규찬의 무지개 띄워드립니다.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김신지 작가와 함께 오늘은 이이은 작가의 책 진짜 새랑 눈이 마주쳤다니까요 나눠봤습니다. 우리 순애부의 새의 사랑도 좀 볼까요? 청순 감독님, 전에는 별명 없는 감독님이었는데 그새 별명 생겼거든요. 청순 감독님. 청순 감독님은 딱따구리 좋아하신대요. 이유는?
1: 씩씩하니까. 너무 잘 어울리고 귀여운 이유예요. 딱따구리는 그렇죠. 씩씩하니까.
0: 그리고 아까 읽어주신 부분에 이제 모든 새로운 시작에는 뾰족한 것이 뾰족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하고도 좀 이어지는 느낌도 있고요.
1: 맞아요. 딱따구리. 근데 숲에서 실제로 딱따구리 이렇게 나무 쪼는 모습 보면 너무 뭔가 경이로운 걸 보고 있는 기분도 들고 너무 귀엽기도 하고.
0: 그거 보기 힘든데. 그렇죠.
1: 맞아요. 그런 행운을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0: 참깨나라 조연출님은 카나리아입니다. 카나리아.
1: 아니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카나리아하고 떴을 때. 근데 대학교 때 동기 언니가 참깨나라 조연출님을 카나리아라고 불렀대요.
0: 왜요?
1: 귀여워서 그랬다는. 이 귀여워서 그랬나 봐요는 본인 피셜을 가요.
0: 아니 이거 저 두부 피디님 말투인데. 아 근데 저는 카나리아는 너무 이제 우리가 책에서 카나리아를 접할 때는 광산의 카나리아 네. 맞아요. 네. 가장 먼저 위험을 인지하고 그런 존재여서 전 카나리아 입력되자마자 불쌍해 말했거든요.
1: 아니 그것조차 어울리는 거 아닐까요? 우리 참깨나라 조연출님이 힘들어한다. 방송국 안에서. 지금 유독한 환경인 거예요.
0: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아 진짜요?
1: 두부 PD님 항상 조연출님 표정을 잘 살펴주세요. 카나리아니까.
0: 유독한 환경이 되지 않기 위해. 어우 갑자기 정신 바짝 차리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부 PD님은 오리 가족.
1: 아 너무 귀엽죠. 줄 서서 둥둥 떠다니는 거 보면 엄청 힐링돼요라고 하셨는데 개천 산책하시는 분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0: 맞아요. 저는 오리 가족 이거 보고서 맞아요. 오리 너무 귀엽죠. 나 왜 오리가 새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오리가 들으면 황당한 일이죠.
1: 그렇죠. 오리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0: 오리는 오리인가 봐요. 그냥. 근데 오리 가족 너무 귀엽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막 산책할 때 사람들 웅성웅성 모여있어서 가보면 새끼 오리 태어나서 막 장난치면서 이렇게 오정종종 떠내려가고 네. 있을 때 동네 사람들 되게 웅성웅성 거기 모여있는 것도 되게 귀여운 풍경 중에 하나인 것
0: 맞아요.
1: 같고.
0: 맞아요. 우리를 웃게 만드는 존재들이네요.
1: 맞아요.
0: 그렇죠. 그러나 뭐 전 독수리 이런 종도 좋습니다.
1: 제가
0: 갑자기요? 아니 지금 너무 이렇게 평화로운 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새 중에 참새를 많이 얘기하긴 하지만 다음 생에 새로 태어나면 독수리가 되고 싶어요.
1: 어떤 대머리 독수리?
0: 대머리 독수리든 뭐 어떤 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볼게요. 어떤 종이 될지. 왜냐면 날갯짓을 많이 할 필요 없이 그냥 한번 펄럭하면 그냥 훅 가잖아요.
1: 그런 이유인 것도 재밌네요.
0: 안 힘들 것 같아요.
1: 좀 유연해 편하게 보이고. 살고 싶다.
0: 네, 왜냐면 참새는 굉장히 많이 포로로 해가지고 그렇네요. 조금 올라가는데 독수리는 그냥 뭐 이불 털듯이 그냥 한번 하면 그냥 훅 가고 이러니까.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한번 이 시간 통해서 우리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네. 좋아하는 새 한번 정해보시고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보신다면은 아주 뭐 이 소개해드린 뿌듯함이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네요. 재미난 놀이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늘도 신지 작가님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으로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0: 많이 신청해 주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월드컵은 끝났지만 축구 신화는 계속된다. 또 월드컵 이야기야? 불평하신다 해도 요 소식은 조금 자신 있게 전하고 싶네요. 홍콩 영화 스타 주성치가 돌아왔다는 소식인데요. 7년 만이랍니다. 그의 신작 영화, 그것도 축구 영화가 현재 중국 박스오피스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쿵푸 사커고요. 개봉 첫 주말 이틀 동안 한화로는 약 1천억 원? 와, 어마어마한 흥행 수입을 올리면서 박스오피스 1위 등극했죠. 2002년 주성치를 월드스타의 반열에 올린 바로 그 영화 소림축구에 이어서 4반세기 만입니다. 25년 만인데요. 쿵사커는 소림축구의 속편은 아닙니다만 축구와 무술, 코미디를 결합한 이 주성치만 할 수 있는 특유의 스타일을 더욱 발전한 영상 기술로 즐길 수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요. 2001년 주성치의 영화, 축구 영화죠. 소림 축구 주제가였습니다. 홍콩의 배우 겸 가수인 유덕화. 그가 부른 미래를 향해 공을 차라. 띠축의 웨일라이 였습니다. 7년 만에 컴백이다. 그래도 공백이 꽤나 길었네요. 그런데 흥행 성적이 이렇게나 좋습니까? 그래서 박스오피스 중국 전체의 매출의 75%를 그 파일을 가져간 그런 수치라고 하는데 7년 전에 마지막 영화가 신희극지왕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5년 전에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친 영화 샤올린 사커 소림축구였죠.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이네. 한번 하고 말 듯 하잖아요. 25년에 한번 하고 말았으면. 그렇죠? 아, 근데 여기 기사에서 이번 FIFA 월드컵 열기에 맞물려 또 개봉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월드컵에 맞춰서 제작했다?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하네요. 그렇죠? 예. 아무렴 어떻습니까? 그 평단의 반응은 뭐 늘 그렇지만 엇갈립니다. 그 안 좋게 본 평단의 일원들은 예전만한 그런 느낌이 없다라고, 예전 주성치 영화보단 좀 약해 뭐 이런 반응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지만 주성치 특유의 이 상상력이 뭐 여전히 대부분의 관객들에게, 중국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한국에서 지켜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여기 영화의 내용 중에 한국 비하 혐의가 있다고 하네요. 뭐 줄거리를 몰라서 저는 뭐 예상할 뿐입니다만 한국에서 여자 축구팀이 뭐 경기에 참여하는 그런 씬이 있나 봐요. 근데 이화 여자 축구팀 이렇게 명명된, 뭐 혹자는 이화여자대학교 축구팀을 연상시킨다 뭐 이렇게도 말을 했다는데요. 이화여대에 축구팀이 있는지는 전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요소로, 그리고 이미지가 이화여자 축구팀이 좀 그 헐리우드 액션으로 경과 퇴장을 유도하는 그런 얌체 축구를 하는 팀으로 묘사가 된답니다. 그러니 한국 관객으로서는 뭐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어도 어눌하게 구사하는 그 중국 배우겠죠. 심판할 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장면에서 이런 뭐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을 풍자하는 듯

비슷한 그런 씬이 있었습니다. 뭐 예컨대 서클렌즈를 착용하면서 화장을 고친다든가 뭐 이런 비하적인 뉘앙스를 한국 관객들은 포착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이 됐네요. 한국에서는 어떡하죠? 근데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가지고 중국하고 그 음식 가지고 설전하는 것도 참 보기 좋진 않던데. 누가 원조다 뭐 이런 거. 주성치 팬들에게는 좀 글쎄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그 주성치의 그 원래 25년 전그 축구 거기서 약간 여성 비하의 혐의가 좀 있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주성치가 그 영화에서는 특히 그좀 우악스러운 여성상 아니면 좀 소극적이고 자신의 목소리가 거의 없는 그런 여성상, 우스꽝스러운 화장과 또 80년대 그 우스꽝스러운 헤어스타일, 옷차림으로. 덕분에 좀 웃기는 했습니다만, 그좀 씁쓸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저런 거, 디테일들이 좀 아쉽긴 하네요. 자, K컬처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예, 중화권, 뭐,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서 요즘 K컬처가 두루두루 잘 나가고 있으니까 한국 비하하는 트렌드가 없지 않아 있답니다. SNS를 통해서. 그런 코드를 활용한 어떤 영화적 장치?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냥 너무 따져 들어가면 싸움 되니까 그냥 하고 무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일단은 드네요. 자, 월드컵 음악을 추가로 골라봤는데요. 이탈리아의 밴드 뿌의 2006년 발표곡이고요. 독일 2006년 월드컵 이탈리아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응원가입니다. 골의 아주로 푸른 심장. 두 번째 곡 영국의 밴드 The Lightning Seeds의 Three Lions. 부제는 Football's Coming Home. 이건 뭐 분명히 공식 응원가다. 제목부터 직관적으로 보이네요. 영국에서 개최한 UEFA 유로 1996년 이 경기에 공식 영국 대표팀 응원가로 만들어졌답니다. 축구 참가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뿌예 꼬레 아투로 푸른 심장이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 영국의 아티스트 The Lightning Seas의 Three Lions, Football's Coming Home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7월 24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2005년 제78회 수상작을 살펴봅니다.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부문부터 보죠. 아르헨티나의 음악 거장이 오스카를 통해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렸습니다. 영화 브록백 마운튼의 구스타보 산타 올라야 그가 스코어 부문에서 수상했고요. 주제가 부문에선 힙합 영화가 수상했네요. 수상자는 영화 허슬 앤 플로우의 주제가 It's Hard Out Here for a Pimp 작사 작곡을 담당한 Fraser Boy, Juicy J 그리고 DJ Paul입니다. 스코어 주제가 두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획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5년 제78회 수상작이었고요. 먼저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수상작 듣고 왔죠. 대만 출신의 앙리, 영어 이름은 앙리고요. 이안 감독이죠. 브록백 마운틴 스코어를 작곡한 아르헨티나의 구스타보 산타올라야, 그의 스코어 중에서 오프닝 플러스 더 윙스였습니다. 영화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들 아시죠? 미국 서부 지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와이오밍이었던가? 이 브록백 마운틴에서 양떼를 돌보는 그런 두 카우보이의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인 편견과 억압 때문에 뭐 결혼으로 가장 생활을 하죠. 위장한 채. 하지만 평생 이 상대를 그리워하면서 숨겨진 인연을 이어가는 애절한 삶을 그린 작품. 이어서 같은 해 주제가 수상작 소개하겠습니다. 크레이그 브루어 감독의 주연 배우 이름은 테렌스 허워드고요. 힙합을 다룬 영화 허슬 앤 플로우의 미국 힙합 그룹 36 마피아의 멤버인 프레이저 보이, 주시 제이, DJ 폴이 공동으로 작사, 작곡, 랩을 담당한 주제가 It's Hard Out Here for a Pimp. 그렇군요. 여기 영화는 잘 모르는데 배우 이름 익숙하네요. 타라지 피 헨슨. 저도 좋아하는 배우인데 참 변화무쌍하죠. 특히 그 피지컬을 정말 막 적어도 그 몸무게가 너무 늘어났다 줄었다 그런 걸로 좀 유명할 것 같은데 제가 본 영화에서만 좀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아무튼 거리의 밑바닥 인생들이 가진 절박함과 예술적 열정을 날 것 그대로 담아내어 평단과 관객의 큰 호평을 받았다라는 평입니다.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리 뒤풀이 음감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소개한 아티스트 가운데 세 분 다시 한번 만나보죠. 월요일에는 남아공의 화이트 줄루라는 칭호의 조니 클레그 만나봤는데요. 그의 2010년 정규 휴먼 앨범에서요. 타이틀 트랙 Love in the Time of Gaza. 그리고 화요일에는 몽골의 하드록 메탈 1세대 밴드를 만나봤죠. 하랑가 그들이 올해 발표한 최신곡 만나보겠습니다. 넬공 할탈 온순한 흑갈색 말 이란 제목인데요. 뭐 이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몽골의 어떤 문화적인 상징 같은 거잖아요. 영웅적인 명마의 기상을 하랑가 특유의 중후한 사운드로 칭송하는 그런 곡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 수요일에 이탈리아의 주케로를 만나봤는데요. 95년도 스피리토 디비노 음반에서요. 빤네 에살레, 빵과 소금까지 세 곡 순서대로 듣고요. 세 음행이 전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미셸 조나스가 부르는 Les Vacances au bord de la mer, 바닷가에서 보낸 휴일입니다.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미셸 조나스가 1975년에 발표한 곡, 스테이시 켄트의 리메이크로도 잘 알려진 노래죠. 제목만 보면은 바캉스 송 같지만 내용은 참 서글프네요. 이 화자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집 근처 바닷가에서 주말을 보냈던 기억을 떠올리죠. 다른 휴양객들은 아낌없이 돈을 쓰지만 그들에겐 집세를 내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죠. 바닷가에서 그들이 원 없이 즐길 수 있는 건 돈을 낼 필요가 없는 바다 구경뿐입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그 시절 우린 바닷가를 자주 찾았었다. 그곳에서 나는 아빠, 누나, 엄마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지켜보았다. 우리는 동전 한 푼에도 전전긍긍했었다. 집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를 구경했다. 그나마 편히 사 먹을 수 있는 아이스바를 먹으면서 으리으리한 호텔과 식당들은 그냥 지나쳐갔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는 마음껏 구경할 수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냈다. 집에 돌아올 때면 우리 몸은 햇빛에 타서 멋진 갈색이 되어 있었다. 파도가 잔잔할 땐 섬에 가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었다. 돈이 모자라 섬에도 가지 못할 때면 바닷가에서 아이스바를 먹으며 지나가는 배를 구경했다. 그럴 때 기분은 좀 처졌지만 바다는 언제 봐도 아름다웠다. 우리는 지나가는 배를 구경했다. 랄랄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세요맹인 전하는 노래. 오늘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미셸 조나즈의 1975년 발표곡이었습니다. Les vacances au bord de la mer. 바닷가에서 보낸 휴일.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2부 오늘 순서는 DJ 선곡 열디의 앨범 반장입니다. 프랑스의 Gypsy Kings 1990년 발표곡인데요. 미국의 이글스의 곡 호텔 캘리포니아의 리메이크입니다.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부 첫 곡, 몽골의 밴드 The Lemons의 Paradise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금요일 2부 새음행 순서죠. DJ 선곡 율디 앨범 반장 시작합니다.

금요일 새음행 2부에서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엽니다. 저의 사적인 해설을 곁들이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 듣는 시간이죠. 율디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금요일 율디 앨범 반장을 또 경청해 주시고 사연도 남겨주신 여러분의 사연 가운데 눈에 띄는 거 몇 개만 소개할게요. 지난주는 그리스의 대중음악 전통에서 영미식 싱어송라이터 전통에 가장 근접했던, 그리고 뭐 그리스의 밥 딜런 이런 칭호도 받았던 디오니시스 아보풀로스의 1969년 앨범이었죠. 또 브리볼리도 드레로 광인의 정원이란 제목의 음반과 함께했습니다. 조이선님께서도 밥 딜런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악이다 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기존의 램베티카의 느낌보다는 좀 친화적인 면이 있다, 맞는 말씀이시네요. 김아리 청취자께서는 산만한 사람에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본인이 또 그렇게 산만하시다고 하는데 한자리 진득히 잊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들에게 의식의 흐름을 따르며 즐겁고 편하게 듣기 좋은 그런 곡들 같다. 주의력 결핍 인사람들에겐 딱이다. 이렇게 특이한 감상평 주셨습니다. 69년 앨범이에요 라고 반문하시면서 최영경님께서는 밥 딜런 뿐만 아니라 양병집에 그것도 담겨있고 동화적이고 순수한 신기하고 기름진 음반이다 라고 멋지게 표현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역시 주중에 소개한 내용에서 파생된 그런 선곡입니다. 주중에 우리가 세아라 시간에 몽골의 락 전통을 살짝 엿봤는데요. 민주혁명 이후로 또 서구의 그것을 들여다가 몽골의 전통과 몽골인들이 또 그것을 몽골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그 사운드, 락 사운드, 메탈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드락이면서도 뭐 앨범에 전곡을 다 소개하진 못했기 때문에 하랑가였죠. 하랑가, 밴드명 하랑가, 악기 전통 악기 이름이라고 또 소개를 했었는데, 몽골의 그 당시 뭐 70년대 80년대 선배들 하랑가의 컨템포러리들도 좀 찾아보고 그 이후 어떻게 이어졌나 좀 찾아보는데, 좀 포스트록이나

뉴 메탈 쪽의 사운드의 밴드를 하나 발견하긴 했는데, 걸출한 보컬. 일단 뭐 연주도 좋지만, 보컬이 빛나는 그런 하드락 사운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걔 중에는 또 요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그런 말랑한 인디팝 성향의 그런 밴드들도 있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팀을 발견했습니다. 몽골국, 독립국가죠. 구소련의 일부로 지배를 받다가 뭐 문자도 키릴 문자로 선택을 해서 원래 고유의 쓰기법을 또 바꿨잖아요. 그게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테지만 뭔가, 그리고 이젠 독립국가로 또뭐 여러 부분에서 몽고적인 그런 것들을, 그런 소프트 파워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역사의 나라이죠.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는 그러나 내몽골 출신입니다. 내몽골. 내몽골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국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자치구죠. 그러니까 정체성 면에서 소수민족인 거고, 외몽골, 지금의 몽골국, 이들은 자랑스러운 자신들의 그 정체성, 민족성, 국가성을 마음껏 뭐 음악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차이가 일단 그 사연을 내몽골, 외몽골 이 분리를 생각해 보니까 확연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그렇단 얘기고요. 그뭐 그래서 저들은 막더 힘찬 보컬에 진취적인 그런 사운드고, 뭐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 내몽골 아티스트, 오늘 소개할 밴드는 나라바라라는 앙상블인데요. 한 십수년 전에 의기투합해서 클럽 기그를 하면서 발전해 온 팀입니다. 밴드죠. 근데 표면적으로는 연주력 덕분에 일단은 뉴 재즈가 표면에 있습니다. 설명도 그렇게, 그들의 스타일이나 장르를 뉴 재즈, 그리고 이어서 본인들이 자신들의 사이트에 해시태그로 다른 것도 맨 처음이 재즈, 뉴 재즈, 그리고 일렉트로닉 익스페리멘탈, 사이키델릭, R&B, 힙합,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소울과 월드 퓨전, 이렇게 해시태그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뭐 일반 포털에서도 그렇게 크로스오버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어떤 곡에서는 인트로에 흠이 창법이 나온다던가, 악기 솔로 파트에서 마두금의 연주가 들린다던가, 그리고 다양한 타악기, 심지어는 서아프리카의 코라까지 들리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북아프리카의, 뭐 모로코의 발현 악기들. 근데 기본 구성은 드럼, 베이스 기타, 키보드, 보컬을 맡고 있으면서도 마두금을 연주하는 멤버 이더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베이스 연주를 하는, 베이스도 출중한 연주던데, 영상의 모습이 안 보여가지고 항상 그 동양인의 구성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베이스 연주자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아, 이 베이스 연주자는 그러면 세션으로 그때그때 기용을 해서 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신도 보면은 뭐 모리셔스 출신,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출신의 뭐 연주자의 이력이 이렇게 있고, 이름도 그렇고요. 동양인 외에 한 명의 타인종이 보이는 것도 뭐 그들의 판단으로는 이미지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통일성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요. 지금 결성된 지 십수년이 지났는데, 3년 전에 데뷔 정규 음반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 데뷔 정규

음반을 들어볼 텐데요. 내몽골과 외몽골은 뭐 문자 표기 그리고 언어의 방언 차이는 있긴 하지만 뿌리는 똑같죠. 그 유목 문화로 공유하고 있고 흐미도 양쪽에 다 공존하고 마두금 또 종교도 그 티베트 불교 뭐 식문화도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고요. 근데 한쪽은 독립국가의 환경, 한쪽은 소수민족으로 중국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이 나라바라 같은 경우는 베이징을 기반으로 하면서 활동을 뭐 유럽으로도 투어를 다니기도 하고 또 몽고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페스티벌 있죠. 플레이타임 페스티벌에는 또 외국 밴드, 중국의 내몽골 출신의 외국 초대 밴드로 무대에 서기도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긴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은 꽉 찬 자신의 뭐 뿌리 그러니까 뭐 몽골의 전통을 알리려고 뭐 강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학구적이지도 않고 재즈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 트렌드에 적당히 민감한 이 앨범을 구성했을 때는 싱글과 다르게 싱글에서는 좀 더 파퓰러한 요소들 그런 요소들을 더 부각을 시키는 반면 그런 싱글들은 이 앨범에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좀 좋다. 그런 판단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곡 중에 두 곡은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좀 파퓰러한 그런 고려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다시 들어보니까 앨범 곡들이 좀 짧아요. 그게 뭐 흠이냐? 뭐 흠은 아닌데 뭔가 곡과 곡 사이에 이런 단절 같은 게 느껴진달까? 그래서 약간 하나의 앨범 구성이라기보다는 컴필레이션, 베스트, 뭐 이런 샘플러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내몽골 출신의 또 중국과 또 몽고의 이런 양가적인 그런 배경이겠죠. 이들은 참고로 서로 중국어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교육이나 뭐 성장 배경은 중국의 영향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운드와 프로덕션에서 조금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산업이 발전한 그런 나라에서는 상향 평준화 됐구나. 이 음악들이 그래서 꽤나 재미있게 청취를 했고요. 그리고 이들의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너무 독특한 게 약간 약점이랄까? 생각만큼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스포티파이나 이런 데서 월평균 조회수나 그리고 유튜브에서의 조회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좀 실험성이 좀 더 도드라지나 뭐 이런 제 느낌은 그것보다는 참 악기 타악기 하나를 써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던데 그래서 아 오래 연구를 했고 이 체득한 자연스러움이구나 급조해가지고 뭐 어떤 테마성 뭐 그런 음반은 아닌 것 같다라는 반가움에 그리고 이들의 서사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악기는 아까 그렇게 뭐 서아프리카 악기부터 심지어는 러시아 연방 국가인 투바의 악기인 말발굽 타악기죠. 누유글라라는 이 악기를 영상에서 뭐 말발굽을 이렇게 들고 테이블을 치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월드 퓨전을 아주 자연스럽게 재즈, 펑크 기반 그중에선 뉴 재즈 리듬이 그 드러밍이나 뭐 이런 리듬 섹션의 연주 특히나 이 키보디스트 건반 연주자의 역량이 매우 돋보이는 다 잘해요. 여기 리더인 이 이더의 보컬 그리고 그의 주력 악기는 마두금인 것 같은데 그리고 몽골의 전통 피리 같은 것도 부는 것 같고 아무튼 아 스토리텔링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몽골의 장가, 장가가 그길 장자라네요. 롱송이라고 하는데 이 전통이 뭔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교, 불교의 만트라, 그리고 내몽골의 전통 자장가와 동요, 뭐 이런 전통 요소들을 골격으로 삼아서, 그래서 멜로디는 비교적 미니멀하면서 단순하다. 그런 생각에 좀 부담이 없습니다. 연주에 집중하면서 반복되는 멜로디에 또 집중할 수도 있고. 그나저나 플레이타임 올해 라인업에 한국 아티스트들도 한두 팀이나 보이던데. 몽골의 이 플레이타임 페스티벌에 한국 아티스트들도 요즘 초대를 받고 있나 봅니다. 자, 오늘 열대 앨범 반장 내몽골, 중국 내몽골 출신의 앙상블 나라바라의 함트 자밍 허몽스 길동무라는 제목입니다. 자세한 곡 제목과 해석을 또 선곡표에 올리나? 올리고 있으시답니다. 아, 잘하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한국어 해석도 더불어 올릴 테니 또그 사이트 저희 선곡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오죠.

Эник хоёр гурав дөрөв

周年オルテンヌ。そうですね。

금요일에 DJ 선곡 열대 앨범 반장. 오늘은 중국 내몽골 출신의 베이징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나라바라의 2024년 데뷔 정규 음반 함트자밍 흐멍스 길동무라는 음반에서 8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주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 방송용 PD가 소개하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토요일 2부는 세계 음악인 열전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이고요.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곡도 몽골의 A 사운드 예 Forever로 정했고요.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십시오.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캡틴 씨, 오늘 아침에 제가 아주 치열한 승부를 하고 왔습니다.
3: 승부라면 혹시 누구랑 싸우고 온 겁니까? 아, 어디 다친 곳은 없고요? 마카야 씨가 무조건 졌을 것 같은데.
2: 아이, 무슨 소리.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강한 남자 마카야.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엘리베이터랑 대결했다는 얘기였어요. 아, 제가 엘리베이터를 눈앞에서 놓치는 바람에 그걸 따라잡으려고 계단으로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아, 괜히 엘리베이터...

0: 데이터를 상대로 승부욕이 발동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1: 결과는?
0: 제가 졌습니다. 아, 너무 분해요.
1: 마카야씨, 그래도 그 덕분에 다리가 더 튼튼해졌잖아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승부욕이 불타오를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 승부욕이 좋은 방향으로 향하면 어제보다 더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그럼 캠든씨, 오늘은 저와 먹방 대결 어때요?
1: 아, 우리 마카야씨 이번엔 저한테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겁니까? 좋습니다. 막디가 오늘은 좀 귀여우니까 너그럽게 져드릴게요. Hello everyone, I'm sweet DJ Camden, and I'm always happy to let you win.
0: Hello, I'm DJ Makaya, happy to lose to 항공이들, but determined to beat Candy.

0: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마카야.
0: DJ 낙캠드입니다.
1: Yes, sir. Ski! 오늘 첫 곡은 김민교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0: 네, 오늘 오프닝은 승부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봤는데요. 그럼 우리 막디는 승부욕이 좀 강한 타입인가요?
1: 아, 저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캠디도 좀 있으신가요?
0: 네, 저 좀 있는 것 같아요.
1: 사실 저희가 이게 승부욕이 좀 강한 게

0: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형제가 있어가지고
1: 네.
0: 살짝의 승부욕이 좀 내추럴하게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1: 그쵸.
0: 일상에서랑 일을 할때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캠니는 어느 쪽이 좀 승부욕 있는 것 같아요?
1: 일을 할때 확실히 승부욕이 강한 편이죠.
0: 뭐 무대에서나.
1: 네, 무대에서 엄청 강하죠. 네.
0: 어떤 것 때문에 발동돼요?
1: 이게 무대를 하다 보면, 어쨌든, 되게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이 계시잖아요.
0: 그죠?
1: 되게 멋진 분들도 많으신데, 보면서, 아, 너무 멋있으시다. 저보다 더 멋있게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마인드로 항상 무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0: 제일 멋있게 되겠다.
1: 네.
0: 전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무대를 하거나 콘서트 같은 걸할때 관객분들에서 안 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1: 아, 그분 뛰게 만들라고?
0: 예, 약간 저 사람 내가 뛰게 만든다. 약간 이런 느낌 알죠?
1: 근데 뭔지 알아요.
0: 네.
1: 저도
0: 왜냐면
1: 콘서트 때.
0: 사람마다 그 즐기는 방법이 달라요. 이게 뛰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도
1: 아니면
0: 계시는데,
1: 기준이 높을 수도 있어요.
0: 그럴 수도 있어.
1: 네.
0: 근데 뭔가 나 진짜 저 사람 뛰게 만들고 싶다, 이런 승부욕이 발동되더라고요,
1: 맞아요.
0: 무대할 때. 근데 일상에서는 뭐 계속 승부욕이 있는 것 같아요. 뭐
1: 일상에서도 마크 하시는
0: 저는 뭐 먹는 거나 아니면 뭐 게임, 사소한 게임이나 뭐 그런 거다 뭔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제가 못하는 거는 생각보다 승부욕이 없거든요.
1: 네.
0: 근데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는 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많기 때문에 승부욕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면서 좀 내가 승부욕에 불타올랐던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0: 제가 한번 제 호주 친구들이 한국으로 놀러 왔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한번 보드게임 카페를 갔어요. 근데 뿅망치 있잖아요, 뿅망치.
1: 네.
0: 뿅망치로 맞는 거였어요, 이 게임에서 지면. 근데 저희가 아는 뿅망치 맞는 게 아니라 거의 토르가 뿅망치를 쓰듯이 맞는 거였거든요.
1: 네.
0: 그래가지고 그때 뭔가 승부욕이 더 타오르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그때 좀 승부욕이 많이 타올랐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친구들 보고 뭔가 이제 벌칙까지 있으니까 승부욕이 엄청 불타올라가지고,
1: 네.
0: 절대 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타올랐어요.
1: 아니,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프렌드 그룹이 거의 약간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뭐, 저희는 또 AP 클래스라고 아세요? 그냥,
0: AP
1: 네,
0: 클래스.
1: AP 클래스가 뭐냐면 좀더 심화 버전, 심화.
0: 네.
1: 네. 예를 들어서, 뭐, psychology라는 과목이 있으면, 그걸 AP psychology 해가지고 좀더 어려운 게 수업을 듣고, 대신, 이제 나중에 대학 갈때 굉장히 좋게 봐주죠. AP를 많이 들을수록.
0: 진짜요?
1: 그래서 그 AP 클래스를 많이 이제 제가 들으려고 했는데,
0: 네.
1: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 많이 겹쳤단 말이죠. 이제 AP 클래스가. 그래서 같은 과목인 친구들을 보면 내가 친구지만 그래도 너무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컸어가지고, 원래 알죠? 되게 가까운 사람을 이기고 싶은 거.
0: 그쵸, 그쵸.
1: 그래서 약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을 이기려고 할때그 승부욕이 좀 많이.
0: 공부했어요, 그러면?
1: 그쵸, 그쵸. 그 방법은 그거밖에
0: 진짜요?
1: 없으니까, 사실.
0: 와, 나는 진짜 공부의 승부욕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거였어요, 약간. 그냥 페일만 안 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공부의 승부욕은 없었어요. 근데 대신 점심시간에 나가서 하는 농구에는 승부욕이 있었죠. 전 약간 그런 스타일.
1: 뭔 스타일인지 바로 이해가 됐어요.
0: 약간 부모님들이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1: 네. 친구들이 좋아할 스타일.
0: 그래도 은근 제가 뭐 수업 시간에는 좀 집중을 해서 딱히 막 나쁘진 않았어요, 성적이. 그냥 not bad.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캠든 씨.
1: 네.
0: 캠디 막디가 서로에게 질수 없는 거
1: 네.
0: 하나 있나요?
1: 저 없는데요. 아,
0: 없어요?
1: 장난이에요.
0: 없었죠? 그럼 무섭군요, 제가.
1: 아무래도 우리 막디도 패션을 좋아하잖아요. 아, 이 패션만큼은 질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0: 전좀 인정하긴 해요, 이거.
1: 왜 이렇게 빠르게 인정해요? 이거.
0: 왜냐면
1: 아니, 뭐,
0: 패션은,
1: 승부욕 많다며요.
0: 근데 저도
1: 예.
0: 말했잖아요, 제가 이미 지는 걸 알면 전 굳이 거기에 승부욕을 걸지 않아요. 전
1: 아.
0: 효율적인 승부욕입니다. 네. 전좀 인생을 이제 좀 살았기 때문에
1: 예.
0: 효율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1: 효율.
0: 그러면 저는 캠디한테 질수 없는 거,
1: 네.
0: 질수 없는 거는 농구.
1: 아,
0: 농구는 절대
1: 빠르게
0: 질수 없다.
1: 인정하겠습니다. 아,
0: 네.
1: 이거는 전 빠르게 인정할 자신 있어요. 근데 우리 되게 쿨하다, 서로
0: 우리
1: 약간.

0: 생각보다
1: 생각보다 승부욕이 없는데.
0: 되게, 예, 되게 쿨하시네요.
1: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자신 있는 거에는 절대 지고 싶지 않고. 네. 약간 내가 자신은 있어도 아, 내가 나보다 잘하는 걸 알면
0: 너그럽게 네. 이해해주는 타입.
1: 굳이 그럼, 싸울 네. 이유는 없는 거죠.
0: 그러면 저희 벌칙으로 애교 이렇게 진짜 근데 우리가 어쨌든 라디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목소리로만으로도 전달될 수 있는 애교 있죠. 오. 그걸 벌칙으로 해놓고 네. 저희 한번 발음 그 뭔지 알죠? 발음 알죠. 테스트. 아, 발음 빠르게 말하기.
1: 오케이. 네.
0: 그거를 제가 또 준비해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1: 오케이.
0: 저 이거 누가 먼저 할래요?
1: 제가 먼저 가볼까요?
0: 어, 그럴래요?
1: 5, 6, 7, 8. 목동 로얄 뉴,
0: 띵!
1: 내가 이 뉴, 뉴를 못해요. 뉴.
0: 아, 근데 저도 잘 못해요. 잘 해보겠습니다. 목동 로얄 뉴 로얄 레스토랑 슈메뉴.
1: 슈메뉴.
0: 아, 왜 나 신메뉴라고 생각했지?
1: 아, 근데 이게 뉴메뉴가. 네, 뉴메뉴. 오케이, 뉴메뉴. 한번 볼게요.
0: 뉴메뉴란 말이요.
1: 뉴메뉴 어려워.
0: 신메뉴지.
1: 목동 로얄 뉴 로얄 레스토랑 뉴메뉴. 미트 소시지 소시지 스파게티.
0: 저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1: 오케이 오케이.
0: 어, 우리 승부욕 강하네 이렇게. 네, 아, 예, 자 가보겠습니다. 목동 로얄 뉴 로얄 레스토랑 뉴 메뉴 미트 소시지 소스 스파게티.
1: 아, 이게 레전드야. 미트 소시지 소스 스파게티. 아, 아 이거 오케이. 메뉴판에 있으면 바로 자, 메뉴판 버리죠.
0: 저희 되게 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포기합시다.
1: 네. 네, 포기합니다 이건.
0: 하지만 또 그 전에 보여야 될 게 있죠. 바로 마카야 씨의 벌칙 애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준이 왔다요. 한국인들 따양이에요.
0: 아 근데 평소에 너무 이런 이상한 목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약간 평범해 보이네요.
1: 약간
0: 되게.
1: 노멀화됐죠.
0: 아 마크현 씨가 너무 평소에 너무 그걸 쌓아왔어. 그 레퍼토리.
1: 제가 좀 평소에 하는 목소리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 마음의 따뜻함을 느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항공이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3자나 반대 메시지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1: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0: 네, 그럼 잠시 노래 듣고 대화님과 함께 취향의 발견 코너로 돌아올게요. 한로로 게임 오버.
1: 그리고 호시 스냅백까지 이어집니다.

0: 네, 오늘의 한국어 배워볼 표현은 노력하다입니다. 노력하다 means to put in mental or physical effort to achieve a goal. In English, it's similar to making an effort or trying to do something. 네, 오늘의 한국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한국인들의 취향이 넓어지는 시간 함께할게요.
1: 보석같은 노래만 쏙쏙 골라오시는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화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2: 아, 네. 무슨 컨셉이죠?
0: 그냥 리액션을 보고 싶어가지고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2: 아, 지난 한 주는 좀 바빴습니다.
0: 오!
2: 네. 밖에 활동이 바빴던 건 아니고
1: 네.
2: 집에서 이렇게 마감에 시달리면서 혼자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어가지고
1: 아 네. 마감에 시달리셨군요.
2: 네.
1: 아이고 오,
2: 진짜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막 계속 뭘 하고 있었어서
1: 아 진짜요?
2: 오, 막 이쪽 근육이 막 아플 정도로 오. 열심히 했습니다.
1: 나중에 제가 마사지 한번 네. 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 기분 진짜 안 좋아요. 뭔가 시간 제한이 걸려져 있을 때
2: 네.
1: best work이 안 나와요.
2: 아 그쵸? 맞는 말이에요.
1: 저희도 막 가끔 랩을 써야 되거나 뭐 음악적인 걸 해야 될 때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뭐 네. 내일까지 랩 네 마디 만들어 오세요. 이러면 밤에 이렇게 회사를 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 너무 하기 싫고 머리가 아프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뭔지 알죠, 캠디?
0: 너무 잘 알죠.
1: 네, 근데 쉬는 네. 시간에 가서 하면 와우 영감이 그냥

0: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 진짜 힘드셨겠어요.
1: 근데 제가 그 필자로서도 활동했지만 편집자로 활동해 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제가 마감을 어겨서 죄송합니다의 그 변명의 메일이 정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거든요. 어떤 분은 아, 주로 이제 오는 것이 이제 감기나
0: 아, 그렇죠.
1: 네, 뭐 이렇게 아픈 거. 네. 주로 이제 아픈 게 이제 압도적 다수이고.
2: 그렇죠. 그렇죠.
0: 웃겼던 거 있으세요, 약간?
1: 그 어떤 분은 그냥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0: 어때요?
1: 아, 제가 정말 못 썼는데 만약에 요 날짜까지 또 못 맞추면 제가 손가락을 부러뜨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0: 아니.
1: 그러면
0: 아니, 손가락을 아, 부러뜨리겠다.
1: 정말 미안했구나. 아, 네,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죠.
0: 어, 여기 조직도 아니고
2: 손가락. 어, 그러게. 그러게. 되게 어, 되게 과감하시네요. 되게.
0: 대원님이 찾아갈 것처럼 무슨
2: 그럼 어. 답장으로 네 진짜 부러뜨리겠습니다.
1: 아 그럴 수는 없죠.
0: 아 근데 되게 재밌네요. 근데 저도 가끔 솔직하게 변명하는 거 좋아해요.
1: 네, 차라리 그게 나을 때가 있어요.
0: 그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그게 네. 안 나을 때도 있고요. 그게 나을 때도 있어요. 아 근데 저희가 앞에서 오늘의 한국어로 노력하다를 알려드렸는데요. 자 보통 사람들은 목표가 생기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자 혹시 우리 대화리 네. 생애 가장 오래 아니면 열심히 노력한 게 있나요?
1: 갑자기 떠오르는 건 첫 책이요.
0: 오,
2: 첫 책.
1: 아, 책. 네, 첫 책.
0: 아, 책이 사실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죠.
1: 그러게요. 제가 이거 좋아하는데 책 한번 써보겠습니다라고 옆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헌까지는 아니고 네. 약간
2: 자랑, 약간 자랑.
1: 약간 공수표를 열심히 날리고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 나 이거 쓸 거야.
0: 오.
1: 근데 정말 써야겠더라고요.
2: 아, 그렇게 말하니까.
1: 네.
0: 오히려 와, 잘했네요.
1: 그래서 한 관련 공부를 3년 정도 하고 1년 정도를 계속 썼어요.
0: 4년 총.
1: 한 프로젝트에 4년을 갈아 넣어본 게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요.
0: 와.
2: 책 제목이 뭐예요? 첫 책.
1: 그 Back to the House라는.
2: 오, Back to the House.
0: Back to the Future 느낌인가요?
1: 그 어, 약간 그거.
0: 그거 비슷하죠. 오마주
2: 아 혹시 어. 하우스가 그 하우스 뮤직의 하우스인가요?
1: 네, 그 하우스예요.
0: 어, 그럼 하우스 음악을 3년을 공부하셨어요?
1: 그 전에도 뭐 관심은 있었으니까 근데 해외에 있는 원서들 다 읽고
0: 이야.
1: 음악 들으면서 계속 분석하면서
0: 와, 네. 와, 이 정도는 해야 책을 쓸 수 있는 거구나.
1: 근데 두 분도 연습 생활을 꽤 하지 않았어요?
0: 어, 저는 네. 지금까지 생활을 합하면 대원님이 책에 몰두하신 시간 좀 되는 것 같아요.
2: 와, 저는 연생 때부터 하면 지금 7년이에요.
1: 와.
2: 아, 지금 그냥 데뷔 이렇게 합해서 거의 7년 다 와요.
1: 엄청난 겁니다. 그거 진짜 네. 말이 쉽지.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0: 그쵸.
1: 어마어마한 거예요.
0: 저는 이제 한 4년, 5년쯤 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2: 일찍 시작.
0: 네, 좀 더 빨리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저 너무 갑자기 네. 돼가지고 네. 뭔가 초반에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후회가 돼요.
2: 네. 저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진짜 열심히 노력했던 순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댄스반이 이제 C반, B반, A반 있었는데
0: 알지.
2: 이건 몇 번 얘기해봤는데 네. 제가 C반에 있었어요.
0: 네. 아, 시작할 때?
2: 네, 네 처음에. 근데 이제 그 A반에 너무 올라오고 싶어요.
0: 아...
2: 그리고 왜냐하면 그 A반에 제 나이 또래들이 다 있었어요. 사실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나마 제 나이 또래 02년생, 03, 04년생
0: 아...
2: 친구들이 그 반에 있었고 그 C반에는 그 07,
0: 아,
2: 08
0: 아이고.
2: 막 엄청 어린 애기들이랑 애기들이. 같이 수업을 들었었어요. 저는 막 기본기 수업을 하면서
0: 솔직히 이건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죠.
2: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네. 거예요. 아 너무 빨리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0: 그치,
2: 그래서 레벨 테스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저희 댄스 쌤이 안무 시안으로 작업했던 이제 온앤오프 선배님의 안무였어요.
0: 와우.
2: 그 안무를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그 순간만큼은 진짜 눈 한 번 안 깜빡이고 집중을 해서.
0: 이야.
2: 자 원래 안무 그때만 해도 안무 숙지가 굉장히 느렸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 빨리 외우고. 딱 20분 동안 연습할 시간 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단 한마디도 말 안 섞고
0: 와우.
2: 저 혼자 연습을 엄청 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다행히 A반에 올라간 거죠. 그때.
0: 와 바로 A로.
2: 너무 행복해가지고 진짜 제가 그때 연습생 때는 본가랑 1시간 거리였어가지고 지하철 항상 타고 다녔었어요.
0: 오.
2: 지하철을 가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A반에 올라갔어.

0: 거의 진짜 울먹이면서 귀엽네. 제가 전화를 했어요.
1: 아, 귀엽네.
0: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A반 수업을 들을 생각이 너무 설레가지고 그날 잠도 안 오고 했는데.
1: 오.
0: 네, 아무튼 그날 했던 레벨 테스트만큼은 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테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1: 야, 대활리는 북, 캠디는 A반. 야, 이거지.
0: 네, 아무튼 너무 재미있었고 좋았습니다.
1: 오케이.
0: 네, 이렇게 또 대원님과 함께 본격적인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그 코너, 취향의 발견 가볼게요.
1: 취향의 발견, Discovery of Taste, is a segment designed to broaden your musical taste.
0: 네, 오늘도 대화님이 추천곡을 가져오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노래를 들어볼까요?
1: What?
2: 얼마 전에 우리가 국내 인디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0: 네.
1: 어머.
2: 네, 이번엔 해외 인디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1: 해외 인디, 네. Let's go.
2: 그 국내 인디가 이제 해외 인디 음악에 영향을 받아서 탄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뭐 독립 레이블 혹은 네. 인디 음악의 붐을 일으켰던 그런 아티스트들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지난주에 이어 오늘의 주제는 인디. 자, 오늘 다룰 해외 인디 음악은 주로 어느 지역의 음악을 말하는지 궁금한데요. 어디서 네. 이렇게 시작됐나요?
2: 사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디 음악의 정확한 규정은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독립적인 음악 회사와 아티스트에게서 나온 음악이기 때문에 사실 인디 음악의 기원을 쫓다 보면 정말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1: 그렇죠.
2: 그런 형태의 음반이 정말 발매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부터도. 하지만 보통은 1970년대 후반 이후
1: 네.
2: 그러니까 펑크락 이후에 전 세계적인 붐을 이뤘던 그런 독립 레이블들의 음악을 이야기를 하고 주로 영국과 미국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1: 영국, 미국.
2: 네.
0: 이게 또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인 해외 인디 뮤지션이 있나요?
2: 이따가 같이 얘기해 볼 텐데 뭐 스미스 같은 경우고요. 뭐 너바나 같은 그룹도 이제 인디 아티스트였지만 주류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1: 네.
2: 뭐 비바두비 같은 아티스트 요즘 아주 인기가 많죠.
1: 맞아요.
2: 아, 네, 수도 없이 많습니다.
1: 확 떴어요, 비바두비.
2: 이제 세계적인 아이콘이에요.
1: 그렇죠.
0: 사클 마미도
2: 맞아요.
0: 인디죠.
2: 기타 되게 잘 들으는.
0: 그렇죠. 네.
1: 그 오, 역시 캠디.
0: 아니 그 뭐지? 더 1975?
2: 네, 그 밴드. 그 밴드도 인디 음악을 잘하는
0: 그렇죠.
2: 친구들이죠.
1: 왜, 사클 마미라고요?
0: 네.
1: 그러면 바스켓볼 대리도 있나요?
0: 있어요.
1: 네?
0: 여기 있잖아요.
1: 아, 접니다. I'm the basketball daddy. 오케이. 아, 그럼 이 사실 다 들어본 그룹들이긴 해요.
0: 맞아요.
1: 근데 사실 유명하죠. 몇몇은 전 몰라요. 저는 인디에 그 정도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서 좋아하긴 하는데
0: 네.
1: 확실히 캠디가 더 좋아하긴
0: 맞아요. 하네요. 맞아요. 오늘 눈에 뜨게 만들어 드릴게요.
1: 오호, 네. 오케이.
0: 좋습니다. 그럼 슬슬 오늘의 첫 번째 추천곡 맛보기로 먼저 만나볼게요. 맛보기.

0: 네, 듣고 계신 음악은 스미스의 Heaven Knows I'm Miserable Now라는 곡입니다. 예전에 인디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음감회 같은 거 많이 했어요. 뭐 인터넷 동호회 같은 데서 카페 같은 데 모여가지고 네. 그러면 이 뮤직비디오 이렇게 틀어놓고 네, 라이브 공연 틀어놓고 같이 술 한잔 하고
1: 진짜요?
0: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 그 음악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정말 네, 좋아했던 밴드가 스미스입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고 많은 앨범들을 들었었는데 1970년대 후반에 이제 펑크락이 락의 세대교체를 이룹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미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했고 이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레이블들도 등장을 했겠죠.
1: 네.
0: 이들이 주로 내세웠던 가치가 DIY라고.
2: DIY.
0: 네, do it yourself.
2: Do yourself.
0: 주류 음악이 마음에 안 들면 너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스스로 해봐.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그룹들과 많은 레이블들이 탄생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대중적으로 가장 성공했던 케이스가 스미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한로로. 그런 느낌이 이제 80년대 중반에 영국에선 스미스였던 거죠.
2: 한로로도 인디.
0: 인디에서 출발했던 거죠. 네.
2: 근데 더 스미스는 외국인이면 무조건 들어봤을 이름이에요.
0: 그러니까요.
2: 네, 너무 레전드 그룹인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얼핏 들으면

0: 그냥 편안한 기타 팝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그 당시에 인디 뮤지션들 그리고 아티스트들 뭐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냐면 그때 락음악의 주류는
1: 네.
0: 헤비메탈이었습니다.
1: 아,
0: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굉음을 내는 기타 그리고 속주 기타 리프 이런 것들이 주류였는데
1: 네.
0: 기타 들어보시면 그냥 찰랑찰랑 되는 되게 기분 좋아지는 그런 그때는 징글쟁글 기타라고 했는데
1: 징글쟁글 기타
0: 네. 그러니까 약간 그 기존의 하드락 헤비메탈에서 거리가 멀었던 거죠.
1: 그렇죠.
0: 아. 그리고 가사도 널 사랑하겠어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1: 네.
0: 내 인생 왜 이렇게 우울하지?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1: 아, 확실히 다르네요.
0: 달라요.
1: 네.
0: 그 부분에 사람들이 확 매력을 느꼈던 거죠.
2: 잘 먹혔네. 이런 게 정말 좋네요. 아 이런 느낌
0: 아주 좋죠.
1: 네. 그러니까 뭔가 그 특히 지금 들으면 뭔가 지금의 이런 음악 많이 안 나오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추억의 느낌.
2: 네, 아, 빈티지하네요.
1: 아 빈티지 느낌. 요즘 빈티지도 유행이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패션 빈티지. 음악도 빈티지. Everything vintage. 너도 나도 빈티지.
0: 캠디가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몰라서
2: 이걸 어떻게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0: 고민하고 있어요.
2: 이걸 어떻게 넘어갈까요? 이걸 네, 자연스럽게 어떻게 넘어갈지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려주시죠.

0: 많이들 아시는 곡일 것 같은데요. 너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이라는 곡입니다. 네, 너바나의 가장 큰 히트곡이자 1990년대를 상징하는 아주 위대한 곡 중에 하나인데 이 음악의 맥락을 좀 설명하자면 네. 이 인디 음악, 뭐 펑크락, 하드코어, 얼터너티브 여러 가지 그 장르들이 주로 차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보다는 네. 대학가 중심으로 인기가 많았어요.
1: 오, 학생들.
0: 네, 그래서 이 장르를 컬리지 록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20대 초반에 네. 뭔가 좀 남다른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음악 이제 그런 인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차트보다는 주로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 큰 인기를 아하. 끌었던 장르인데 너바나의 그 두 번째 정규 앨범이죠. 네버마인드라는 앨범이 네. 그 당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던 마이클 잭슨의 Dangerous 앨범을 내리고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오릅니다.
1: 와 진짜요?
0: 네.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입장에서는 좀 서운했을 수 있겠지만 네. 이 락 음악을 응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딱 서사가
1: 그렇죠.
0: 마치 주류의 상업적인 음악을 끌어내리고 우와. 저항적인 언더그라운드가 승리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사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오. 근데 마이클 잭슨 이기는 건
2: 진짜 대박이네요.
0: 어마어마했었죠.
1: 그 시절에 그렇죠. 어떻게 네.
2: 근데 마이클 잭슨이 서운해했다고요?
0: 마이클 잭슨은 자기는 그냥 네. 자기 음악을 열심히 재밌게 했을 뿐인데 아. 마치
1: 악당인 것처럼
0: 그렇죠. 그렇죠. 약간 악역으로 설정돼서 끌어내려지는 그 서사가 뭐, 좀 불만스러웠겠죠.
2: 놀바나는 그럼 마이클 잭슨이랑 뭐 밥 한 끼
1: 밥 한 끼 해야겠네. 밥 한 끼 해야 돼. 밥 한 끼 타이밍이 네. 기가 막히게
2: 어울리겠네.
1: 아 좋네.
0: 그리고 네. 이 노래 제목이 얼핏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Smells Like Teen Spirit 이게 뭐냐
2: 약간 사춘기 느낌인가?
0: 그냥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정확히는 어떤 내용이냐면 너바나의 리더인 네. 커트 코베인이 그 당시에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네. 커트니 러브라고 나중에 결혼도 하고 되게 유명해요. 오. 역시 락커로 아주 멋있게 활동을 했는데 그 커트니 러브가 이제 틴 스피릿이라는 브랜드의 데오드란트를 이렇게 많이 뿌렸답니다.
1: 네. 헐, smells like teen spirit. 네.
0: 근데 더 재밌는 건 둘이 사귀니까 네. 같이 냄새가 배인 거예요.
1: 네.
0: 같이 다니니까.
1: 네.
0: 근데 이제 제 3자 친구 한 명이 벽에다 낙서한 거예요. Cut smells like teen spirit. 너 쟤랑 사귄대 뭐 약간 이런 놀리는 와. 식으로 이제 쓴 건데.
1: 오 귀엽다 근데.
0: 네, 그게 재밌었는지 제목으로까지.
2: 오, 너무 좋네요.
1: 근데 네. 서사가 있네 제목에. 제목에도 서사가 있어. 네.
0: 근데 이게 뭐 청춘의 어떤 푸릇푸릇함이나 뭐 이런 걸 담은 게 아니고 굉장히 우울한 곡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 인디 음악과 얼터너티브 록 특히 이 너바나의 음악은 아 정말 우울합니다.
2: 전 너바나 티셔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아, 네, 멋있죠.
1: 여러 가지 있는데
0: 저번에 입고 오지 않았어요?
1: 맞아요,
2: 오, 맞아요,
1: 맞아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1: 기억력. 역시 기억력 대화리.
2: 저는 사실 밴드 티를 굉장히 좋아해요. 밴

0: 밴드 T.
1: 맞아. 네.
0: 오케이. 이렇게 두 곡 먼저 맛보기로 만나봤고요. 그럼 이쯤에서 완곡으로 노래를 들어봐야겠죠?
2: 같이 들어볼 음악이 전 스미스.
1: 네. 네,
2: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렇다면 The Smith Heaven Knows I'm Miserable Now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콜드브루를 먹고 싶은 DJ 나캠튼과
1: 콜드브루를 먹고 싶은 DJ 마카야. 그리고
2: 네, 추억여행 중인 이대화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 문자나 반디 앱으로 청취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1: 네, 오늘 취향의 발견은 해외 인디 음악을 주제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대화님이 준비해 오신 음악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이죠?

0: 네,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듣고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이게 인디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인디 음악의 어떤 맥락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너바나는 좀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바나가 이제 그런지 록이라는 장르로 아주 유명했는데
1: 네.

0: 그게 주류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뭐 거의 인디록의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건 미국 이야기였고 영국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흐름이 떠오르는데 그 브릿팝입니다.
1: 브릿팝.
0: 네. 그러니까 80년대에는 주류 매체들이나 혹은 그냥 마니아들이 아닌 음악 팬들은 이 음악에 관심도 안 두고 있었는데 언더그라운드 이든 말든.
1: 네.
0: 근데 갑자기 이 음악이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돌아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오아시스, 블러 같은 슈퍼스타들이 탄생하고
1: 네.
0: 이때 뭐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뭐 국민적인 밴드 반열에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 현상을 되게 전 세계적으로 좋아하고 재밌게 그쵸. 봤습니다. 한국도 비슷했어요.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음악을 들고 나온 서태지 아이들이 막 사회 비판 메시지 내고 뭐 처음 그러네. 들어보는 무슨 랩 음악하고 뭐 하우스 음악하고 테크노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주도했던 X세대의 어떤 문화적인 전복 네, 이런 걸 대중문화사에서 아주 많이 언급을 하죠.
1: 근데 이 곡 최근에 또 한국에 왔죠.
0: 네.
1: 오아시스가 그때 엄청 큰 이슈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완전
0: 오아시스가 지금 전 세계 대중문화에서 아주 큰 그 화제를 일으킨 이유가 재결성을 했기 때문에. 네, 원래는
1: 그런 거였구나.
0: 네, 형제가 싸워가지고
1: 네.
0: 네, 서로 보기 싫은지 따로 음악했었는데
1: 아, 진짜요?
0: 오랜만에 재결성했어요.
1: 아 그래서 그 정도로 약간 빅 이벤트가 된 거였구나.
0: 네, 거기 가서 막 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1: 싸웠었어요 둘이.
0: 엄청 많이 싸웠죠.
1: 어떻게 화해한 거예요 그러면?
0: 어떻게 화했는지까지는 계기를 모르겠습니다만.
2: 뭐 서로 밥이라도 사줬나?
1: 그런 것 같아요.
0: 모든 게 이제 밥 한 끼로 네.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1: 있죠. 네. 경아가 밥 한번 사줄게. 오케이. 이렇게. 근데 다시 결승돼서 너무 다행이네요. 그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0: 네. 왜냐하면 1990년대 중반과 후반이니까 그 시절을 추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아시스의 음악을 들으면 이제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1: 그러네요. 네, 혹시 가셨나요, 대원님?
0: 저는 못 갔습니다.
1: 아, 못 갔어요. 아쉽네. 다음에 네. 저희가 한번 요청해서 여기로 불러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네, EBS 여기 네. 아이돌 한국어로 한번 와주세요. 오아시스, thank you.
0: Yeah.
1: 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어볼게요.
0: 네, 지금까지는 80년대와 90년대 네, 인디 음악의 어찌 보면 뭐 초창기와 전성기 네, 그 얘기를 했는데 2000년대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2000년대의 인디 음악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 인디 락과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을 하나로 엮는 거였어요.
1: 네,
0: 그 주도적인 밴드가 LCD 사운드 시스템이었습니다.
1: LCD 사운드 네, 시스템.
0: Daft Punk is playing at my house인데 우리는 락밴드지만 우리 집에서 지금 전자음악에 그 인기 많은 다프트펑크가 와서 연주하고 있어 라는 곡인 거죠. 그래서 이 팀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줘서 아주 재밌는 곡이었습니다. 네.
1: 다프트펑크가 그 헬멧
0: 맞아요. 맞아, 헬멧 맞아. 쓰고 활동하는 프랑스의 듀오죠.
1: 아, 그때가 몇 년도였죠? 그분들이
0: 1990년대가 그리고 2000년대가 그들의 전성기였고
1: 네.
0: 안타깝게도 이제 4집 이후에는 해체를 해가지고
1: 아이고.
0: 근데 또 그 중심 멤버인 토마 반갈테르가 요새 다시 활동을 좀 재개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1: 오, 시동을 좀
0: 네,
1: 근데 마스크를 쓰고요?
0: 아니요 이제 벗고
1: 얼굴이 공개됐어요?
0: 네, 얼굴 예전부터 공개돼 있었어요.
1: 아, 공개됐어요?
0: 사실
1: 아.
0: 네. 근데 이제 다프트펑크 재결성은 없다. 네, 다만 이제 뭐 야심차게 뭘 밝히진 않았지만 서서히 활동을 재개해 가는 걸로 이제 많이들 생각하고 있죠.
1: 기대되는 사람들도 많겠네요.
0: 그럼요. 전자음악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주인공이기 그렇죠. 때문에 야, 많이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 헬멧 디자인이 되게 좋아요.
0: 그 헬멧이 여러 개 있대요. 사진 찍으려면 조금 더 좀 반짝반짝 해야 되나
1: 봐요. 그런 거구나.
0: 그래서 사진 촬영용도 있고 공연용은 따로 있답니다.
1: 좀 더 숨쉬기 편하고 네,
0: 너무 더우면 안 되니까 네. 약간 에어컨디셔닝 기능이 좀 들어가 있다던가
1: 진짜로요?
0: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마이크가 어떻게 돼 있다던가
1: 오 좋다 얼마나 비쌌을까
0: 진짜 비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특히 그 시절에 그런 거 만드는 거면
2: 그러니까
1: 확실히 잘 된 이유가 있네
0: 네
1: 오케이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추천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듣고 계신 곡은 클레어 오의 프리티 걸입니다.

0: 중학교 때 이게 좀 창피하고 재밌는 기억인데
1: 네.
0: 비스티 보이스라는 그 힙합 그룹이 있어요.
1: 네. 네.
0: 그 그룹의 Ill Communications라는 앨범을 샀는데
1: 네.
0: 집에 가서 음악을 이제 CD로 틀었는데
1: 네.
0: 음질이 이상한 거예요.
1: 어?
0: 네, 음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불량품인 것 같다.
1: 네.
0: 이게 반품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어렸을 때 음반 가게에.
1: 네.
0: 그랬더니 그분이 들어보시고는 아 이상이 없다.
1: 네. 네.
0: 해서 뭐 싸우진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집에 왔었는데
1: 네.
0: 그러니까 굳이 약간 낮은 음질로 음악을 일부러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1: 에?
0: 네.
1: 진짜.
0: 그렇죠. 이 음악도 들어보면 뭔가 먹먹한 소리 같기도 하고.
1: 그것도 맞긴 해요. 네.
0: 좀 지글지글 되기도 하고.
2: 아,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0: 그렇죠.
1: 약간 마이크 위에 양말 하나 정도 얹어 놓은 느낌.
0: 그런 느낌이요.
1: 네,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0: 네. 그래서 그런 걸 로우파이 장르라고 하는데. 네. 요즘은 로우파이가 인디 음악의 대세 중에 하나가 된 것 같다 생각해서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아티스트 클레어 오를 준비를 했고요. 근데 이 로우파이가 단순히 음질만 의미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소리가 조금 더 따뜻하게 들린다.
1: 맞아요.
0: 좀 빈티지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1: 네.
0: 또 하나는 큰 스튜디오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녹음한 그런 음악도 좋지만
1: 네.
0: 누군가가 그냥 음질보다는 내 예술성과 보여주고 싶은 거에 집중하면서 조금은 모자란 사운드지만 멋있게 음악을 하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런 조금은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여러 취향이 요즘 이 로우파이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2: 저는 클레어 오인 줄 몰랐어요.
0: 네, 클레어 오라고
2: 있어요. 클레어 오인 줄 알았어요.
0: 아, 그렇게 있죠.
1: 아,
0: 네, 제가 좀 발음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2: 오시인 줄 알았어요. 오시.
1: 오클레어.
0: 아, 성을 이렇게
1: 오클레어. 오클레어 좋다. 오클레어.
2: 아, 클레어 오가 아니구나.
0: 아, 제가 좀 발음을 클레어. 그렇게 했습니다.
2: 아, 저 이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2: 그 제 저도 추천 몇 곡 하겠습니다. 클레어의 Add Up My Love. 그리고 제가 또 그 Wallows의 Are You Bored Yet가 있는데 이분이 피처링을 했어요. Are You Bored Yet?
1: Are You Bored Yet?
2: 네. 그 노래랑. 네.
1: 이 노래 다 아는 것 같아요. 이 Pretty Girl. 왜냐면 이게 SNS에 엄청 바이럴 돼가지고
0: 맞아요.
1: 약간 또 이게 느낌이 뭔가 애니메이션에 나올 듯한 노래라서 사람들이 되게 그냥 간단한 동작으로 뭐 많이 올리더라고요. 아,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네.
2: 야,
0: 되게 되죠.
2: 되게
1: 재능이 남다르네. 13살 때부터 음악을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 노래를 들으면 녹음하는 현장이 약간 상상된다는
2: 맞아요.
1: 게 뭔지 알아요?
2: 맞아요.
1: 약간 뭔가 침대에 이렇게 막 네. 누워서 그냥 노트북으로 그냥 뭔가
0: 맞아요.
1: 녹음한 느낌이에요.
0: 그래서 흔히 이런 장르를 이제 베드룸 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 아, 베드룸 팝. 되게 좋다. 네,
0: 딱 어울리는 표현이죠.
1: 네. 이런 거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2: 베드룸 팝. 다음에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0: 나중에요. 좋죠. 네.
2: 베드룸 팝 베드룸 좋다. 팝 좋다.
1: 아예 그냥 맞나요? 베드룸 팝?
0: 엄청 많죠.
2: 진짜 침대에서 녹음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면?
0: 모르죠. 뭐 침대에서 뒤집어, 했는지 이불 책상에서
2: 쓰고, 했는지 모르는구나. 그냥 혹시 모르잖아요.
1: 그쵸,
2: 침대에서 그쵸. 이불 이렇게 뒤집어 쓰고 녹음해가지고
1: 오히려 좋을
2: 이게
1: 수도
2: 진정한
1: 있어.
2: 베드룸 팝.
1: 우리가 한번 보여줄까?
2: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줘.
1: 우리가 보여줘? 숙소에 침대 많아.
2: 일곱 개야.
1: 오케이. 그럼 다음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2: 네.
1: 좋습니다.
2: 자,
1: 그러면 네.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캔디랑 대화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첫인상에 목숨을 걸고 신경 쓰는 스타일인가요?
2: 목숨을 걸지 않는데
1: 네.
0: 아, 근데 첫인상에 뭔가 네. 의도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티가 나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요?
1: 그것도 있어요.
2: 그 티 나는 거 굉장히 없어 보이죠?
0: 에이. 그렇죠.
2: 네.
0: 차라리 보여주는 게 아, 저 사람은 좀 괜찮나 보다 이런 인상 주기 좋은 것 같아요.
1: 아니 저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안 되고요.
0: 아 그래요?
1: 아 저는 일단 안 돼요. 제 본모습.
2: 저도 어쨌든 마카 네. 같은 그룹이다 보니까 마카가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랑 했을 때 마카를 볼 거 아니에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1: 일단 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저의 에너지를
2: 장난기 다 빼고 마카 씨의 그 저음을 살려서
1: 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막 MBTI 요즘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MBTI가 뭐예요? 저 ENFP입니다.
0: 전혀, 안 믿을 것 같은데?
1: 전혀 ENFP 같지가 네. 않아요. 그럼 옆에서 다 ENFP 맞아요. 그냥 지금 나세가리에서
0: 그렇지. 차차 알게 될 거다. 네.

0: 근데 왜 저만 대월리, 이렇고 대월리 이렇게 사생활을 자꾸 이렇게 왜 이렇게 자꾸 난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1: 이제 가족 같아서 그래요.
0: 가족 같아서. 네.
1: 친구들 좀 라울한 친구들도 많으신가요?
2: 그러니까 저만 이렇고요. 아, 제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지금 다 뭐 뮤지컬 하고 있거나 노래하거나 네, 뭐 프로듀서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들 막 성대모사 시작되는데 저는 이제 할 줄은 모르니까 들으면서 이제 눈물 흘리면서 웃는 거죠. 아,
1: 되게 재밌겠다.
2: 네.
1: 좋네.
3: 네,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원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놀랍게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소개해주신 세 곡 중에 한 곡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 오아시스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Don't Look Back in Anger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좋습니다. Don't Look Back in Anger 듣기 전에요. 우리 또 대월리의 소감 안 들어보셨겠죠?
2: 아 근데 제가 네. 음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오. 오늘 얘기한 해외 인디예요, 사실.
1: 오, 진짜요?
2: 네.
1: 제가 그걸 알고.
2: 야. 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한층 얘기하기가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3: 그렇죠. 아 다음에 뭐 해외 인디 파트 2 이런 거 하셔도 저는 좋아요.
1: 그렇죠.
2: 파트 2?
3: 네.
2: 아 그것도 좋죠.
3: 그렇죠. 아 굳이 뭐 이렇게 새로운 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2: 네, 베드룸 팝도 좋고. 좋은 음악이야. 좋고. 그쪽에 워낙 많기 때문에.
3: 맞아요.
1: 베드룸 팝도 있나요, 그러면?
2: 아, 베드룸 팝은 없습니다.
3: 아, singing in the shower.
2: 한번 만들어 보세요. 베드룸 팝.
3: 그러니까요.
1: 저희가 한번
3: 그래.
1: 예,
3: 약간 그런 거 좀 섞으면서
1: splash,
3: 예. like 뭐 물소리 뭐 splish splash 이런 거.
1: 그런 거 네. 괜찮네요.
3: 아, 한번 저희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3: 오케이, 그러면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T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무더위와 함께 아이들 여름방학이 시작됐죠. 우리 때는 동그라미 생활계획표 그려놓고 취미, 수면 엄청 크게 그려놓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달력 앱에 학원 특강 스케줄이 아주 빡빡하게 차있더라고요. 어른들보다 더 바쁩니다. 바빠요. 네. 베이케이션이 아니라 워크케이션 같습니다. 노는 풍경도 방학을 보내는 모습도 시대에 따라 많이 달라졌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고 좀 웃음 가득한 추억 하나쯤은 꼭 건지는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Gabriella B. Feeling Alright.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7월 24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생활 계획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 왜, 여러분 다들 기억나시죠? 피자 슬라이스처럼 이렇게 나누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하고. 이게 이제 어렸을 때니까, 잠은 좀 비교적 짧죠. 그 공간이 작은데 뭐 TV 공 뭐 이런 거 뭐 노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칸이 길었던 넓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촘촘했던 그런 계획표가 굉장히 단순화가 됐어요. 그냥 이거죠. 잠, 일 이게 답니다. 네, 자, 한 분 모셔야죠. 왠지 본인의 강아지 위스키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크나큰 동그라미 생활계획표에 온통 위스키 물 주기, 위스키 밥 주기, 위스키 산책시키기, 위스키 배 만져주기, 등 긁어주기 온통 위스키 내용으로 자잘하게 세분화했을 것 같은 우리 크리스틴 쌤. 환영합니다.
1: Sam, how did you know?
0: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 크리스틴 쌤의 강아지 이름이 위스키입니다. 네, 근데 너무 사랑하시죠?
1: I do. You know, I am madly in love with this dog. He is the cutest dog in the whole wide world.
0: 어제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이 쌤. 내 생각에 위스키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셨어요.
1: He talks to me.
0: Right?
1: Yeah, he's like, yeah. Oh, we have conversations.
0: 강아지인 척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릴게요. Easy writing, easy English. EBTV는 영어, Power English.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한자리에 모여 특별 공개 방송을 엽니다.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 그리고 오디오 악당을 통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볼게요. 그럼

0: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1: 1 in 10 yoga and Pilates members has been left in the lurch by sudden gym closures or shady refund refusals. To curb these unfair practices,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introduced new standard terms, capping cancellation fees and requiring advance notice before closing down.
0: 요가와 필라테스 이용자 10명 중 1명은 업체의 갑작스런 폐업이나 부당한 환불 거절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도한 위약금을 제한하고 폐업 전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표준 약관을 도입했습니다.
1: The UK is pulling the plug on high-caffeine energy drinks for under-16s starting next April. Whether in brick-and-mortar stores, vending machines, or online, drinks exceeding caffeine limits will be completely off-limits to teens.
0: 영국 정부가 내년 4월부터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게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자판기와 온라인까지 카페인 함량이 기준치를 넘는 음료는 어디서도 살 수 없게 됩니다.
1: Binge-watching TV in your 40s and 50s could take a bite out of your memory 2 decades down the line, raising key signs of dementia. On the flip side, the same amount of desk-bound time at work showed no such negative toll, suggesting that not all screen time is created equal.
0: 중년기에 TV를 자주 본 사람은 20년 뒤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피가 줄어들고 치매 위험 지표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같은 좌식 활동이라도 직장에서 오래 앉아 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 In this era of 10 million fan baseball, team merch is knocking it out of the park, expanding from classic noisemakers and caps into everyday household items. Catering to pragmatic fans who value real-world use, these items are clearing the bases, instantly selling out upon launch.
0: 프로야구 1,000만 관객 시대를 맞아 유니폼과 응원 도구에 머물던 야구 굿즈가 생필품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장용보다 실용성을 따지는 팬들이 늘면서 출시되자마자 완판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About 1 in 10 yoga and Pilates members has been left in the lurch by sudden gym closures or shady refund refusals. To curb these unfair practices,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introduced new standard terms, capping cancellation fees and requiring advance notice before closing down.
0: 요가와 필라테스 이용자 10명 중 1명은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부당한 환불 거절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도한 위약금을 제한하고 폐업 전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표준 약관을 도입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뭔가 싸게 끊으려고 수개월치 강습비를 좀 미리 냈다가 왜냐하면 이제 할인율 이런 게 차이가 있잖아요. 업체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거나 뭐 부당한 환불 기준 때문에 이제 불편을 겪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2: Sure.
0: 이제 뭐 요가 업체나 필라테스 업체 약관이 바뀐다고요?
2: Yeah. So I mean these cases have been increasing, meaning these consumer complaints regarding yoga and Pilates. Because usually these type of classes, you kind of like do the membership for maybe 3 months or 4 months or 5 months, like you said.
0: 그렇죠. 뭐 일주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2: No, not even a month.
0: Right?
2: Right. So a lot of them are saying that, you know, they need to cancel for whatever personal reason. And they're like sometimes can't get their money back or there is such a high penalty.
0: Right.
2: And so consumers are not happy.
0: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자 10명 중에 1명꼴로 업체 폐업에 따른 그런 미환급을 이런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는 보통 등록을 많이 안 하니까 돈을 아예 못 받는 경우라든가 받게 돼도 굉장히 뭐

0: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든가.
1: Yeah, and that, and a lot of these gyms or these studios are closing.
0: 맞아요.
1: And so they didn't know about it.
0: Mm-hmm. 그래서 the 이제는 members, 이제는 노리스를 무조건 줘야
1: they
0: 된다는
1: have
0: 거네요.
1: To, yeah, that's right. Okay. They have to give notice, and they are capping the maximum cancellation penalty of 10%.
0: 아, 그러니까 해지 위약금이 이용료의 최대 10%로 이렇게 되게끔 제한을 한다라는
1: yeah.
0: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gym membership 예전에요.
1: Oh. Yeah. I was gonna say when
0: 가긴 갔어요. 갔는데 okay. uh-huh. 거기서 이제 6개월 할 거냐, 뭐 1년 할 거냐
1: sure.
0: 이러더라고요. 고민을 엄청 해요.
1: They
0: 일단
1: do?
0: 고민은 해요, 제가.
1: Mm-hmm.
0: 아, 그러다가 고민. 오케이, mm-hmm. 1년치를 딱 해요. 그리고 바로 안 나가요. 게을러서.
1: Oh, no.
0: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1: You for a year?
0: 아, 쉽지 않더라고요.
1: What a waste.
0: 그러니까요.
1: Oh. 네.
0: 자, 반성해야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bout 1 in 10 yoga and Pilates members has been left in the lurch by sudden gym closures or shady refund refusals.
0: 요가와 필라테스 이용자 10명 중 1명은 업체의 갑작스런 폐업이나 부당한 환불 거절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뭐 짐이 문을 닫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아우 이거 계약이랑 달라요. 이거 저희 돈 돌려줄 수 없어요.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다라는 게 이제 얘기 나왔는데요. Lurch라는 것에 남겨졌다라고 표현했네요. 그렇죠? So a lot of them are left in the lurch라고 했는데요. 이 lurch는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1: Okay, so originally it comes from a French board game. And it describes a situation where you're winning so far ahead that you're leaving the opponent behind.
0: Okay.
1: Okay. So if you are left in the lurch, it means that you are left in a hopeless situation with no help. It's like someone is abandoning you.
0: 아, 그 원래는 프랑스의 보드 게임에서 이제 유래가 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상대방이 앞서가지고 가니까 나 혼자 지금 아무 희망도 없고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이런 상태에 남겨지는 것이 바로 left in the lurch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Yeah, so it's kind of like you know they kind of left you behind with no way out.
0: 아, 이거는 뭐 어떻게 it's just that I don't know what to do. 이런 느낌. 나는 지금 trouble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혹시 left in trouble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까요?
1: Well, you can, but
0: right.
1: the idea is, I mean, they left you stranded is the expression that we would use.
0: Okay.
1: And it is just, yeah, Ella, you know, yeah, obviously you're in trouble
0: right.
1: if you're stranded, but it really gives you that feeling of like being in a hopeless state.
0: Uh-huh.
1: So a person, they go to the gym, the studio, and it's closed.
0: 근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1: Nobody can help you. Where do they go? I don't know.
0: 와, 그러면 저는 느낌이요. Trouble보다 lurch가 더 외로운 느낌이 들어요.
1: Oh,
0: 그래서
1: yes.
0: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지원해 주지 않고 희망도 없고
1: yep.
0: 이런 상황을 lurch라고 하고 거기에 남겨졌다는 거는 공경에 처한 채 버려지다. 와,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자,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짐이 닫아서 gym closures 때문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shady refund refusals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1: Okay. Okay, right. so refund, of course, is getting your money back.
0: Right.
1: And the studio is saying, we're not giving you a refund. But there's the word shady.
0: Shady.
1: Yeah, and the word shady means it's a more kind of recent term. And it's a little informal. And it means a little suspicious.
0: Right.
1: Kind of like there's something going on there. It's shady. It's not clear. It almost seems like a scam.
0: 약간 미심쩍고
1: yeah.
0: 뭔가 수상하고
1: 뭔가
0: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Shade라는 단어가 왠지 들어간 느낌이라
1: yes.
0: 그늘이 져 있으면 뭔가
1: It's not clear.
0: 다 보이지 않잖아요.
1: No.
0: 그렇죠. 그래서 oh that guy is really shady.
1: Oh, he is so shady.
0: 뭔가 꿍꿍이가 있구만.
1: That's right.
0: 그런 느낌으로 shady refund refusals라고 얘기를 하면 수상한 환불 거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To curb these unfair practices,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introduced new standard terms, capping cancellation fees and requiring advance notice before closing down.
0: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도한 위약금을 제한하고 폐업 전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표준 약관을 도입했습니다라고 했어요. Standard terms라고 하는 게 이제 표준 약관, terms라고 하는 것은

0: 실제로 법적인 뜻으로 쓸 때는 약관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terms가 아닌 것 같네요. Cap and cancellation fees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cancellation fees는 취소 수수료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앞에 capping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just like a bottle cap, you're kind of like closing the bottle.
0: 뚜껑이죠.
1: So basically, if you're capping it, you're setting a maximum limit. So the government is getting involved. It's saying, okay, this is to protect the consumers.
0: Right.
1: You can only charge this much.
0: 무슨 뭐 cancellation fees를 무슨 50%로 하고 이런 거안 된다.
1: No.
0: 10% maximum. 이런
1: maximum.
0: 식으로 아예 캡을 잡아놓는 거. 이게 상한을 두다. 그럼 리밋이나 마찬가지네요.
1: Yeah, set a limit.
0: 아, 오케이.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bout 1 in 10 yoga and Pilates members has been left in the lurch by sudden gym closures or shady refund refusals. To curb these unfair practices,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introduced new standard terms, capping cancellation fees and requiring advance notice before closing down.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 is Peachtree Rascals singing Mariposa.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The UK is pulling the plug on high caffeine energy drinks.

0: for under 16s starting next April. Whether in brick-and-mortar stores, vending machines, or online, drinks exceeding caffeine limits will be completely off-limits to teens.
1: 영국 정부가 내년 4월부터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게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자판기와 온라인까지 카페인 함량이 기준치를 넘는 음료는 어디서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와, 강력한 뉴스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 굉장히 또 피곤하죠, 그렇죠? 학원에 뭐 온라인 강의에 뭐 물론 게임도 할 때도 있고요. 피곤할 때마다 에너지 음료를 찾아서 마시는 청소년들인데 솔직히 주변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에서 앞으로 이걸 못 마시게 한다고요?
0: Yeah. Well, because these are very high caffeine.
1: Right.
0: I mean, they're not even good for adults, right, to be honest. Right. So kids, you know, they say like if caffeine stunts growth, mm-hmm. so it prevents growth.
1: 아, 실제로 그럼 성장 발육에도
0: That's what they say.
1: 영향을 준다.
0: That's what they say.
1: Okay.
0: So these high caffeine is definitely not good for children. Mm-hmm. And more teens in the UK consume these drinks daily.
1: 거의 매일이죠.
0: Daily. And caffeine can be addicting.
1: Exactly.
0: So for young kids, it's easy to understand why they would want to drink it.
1: 이게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하루하고 그냥 뭐 하루 마시고 난 생각 안 나. 이거 모르겠는데
0: yeah.
1: 약간 caffeine이 중독 있잖아요.
0: Sure.
1: 카페인 중독이 있어. 저도 원래는요 커피를 아예 안 마셨었거든요.
0: Mm-hmm.
1: 그런데 일을 하다가 너무 무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한번 먹어볼까? 저는 써서 안 먹었었는데 그거를 한 잔, 두 잔 하니까
0: yeah.
1: 결국 중독이 되더라고요.
0: Oh yeah.
1: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0: I'm addicted to coffee.
1: Right?
0: Yeah, I have to have it every day. So basically it is scheduled to take effect in April 2027 and they're going to ban this for kids under 16.
1: 아, 그래서 2027년 4월 27일에 이제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The UK is pulling the plug on high caffeine energy drinks for under 16s starting next April.
1: 영국 정부가 내년 4월부터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게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UK가 그러니까 영국이 high caffeine energy drinks 우리 딱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플러그를 뽑는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Pulling the plug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0: Yeah.
1: Right.
0: So if you pull the plug, imagine what happens.
1: Mm-mm.
0: It doesn't work anymore. It's dead. Right.
1: Right. Right.
0: So the idea of pulling the plug means to abruptly, suddenly, deliberately end something that has been running.
1: 와, 이거 거의 banning하는 거네요. Right?
0: Yeah.
1: yeah.
0: So the idea is that it's been going on. So this is oftentimes used in the entertainment world, like shows and radio shows. If the PD says, pull the plug, it means like, stop the show. No more.
1: 쇼는 안 되겠다.
0: Yeah.
1: 이런 식으로 보통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같은데 아니면 방송 같은 일반적인 방송 같은 데서 뭐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 쇼는 지금 잠깐 뭐 적어도 하이리스로 간다든가 캔슬을 한다든가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플러그를 뽑는다. 그래서 전원을 꺼버린다는 느낌이네요.
0: So it is our hope,
1: right.
0: Mayu and Kristen's hope, that they do not pull the plug on this show.
1: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갑자기 지금 뭔가 꺼진 느낌이 드는데.
0: I'm sorry.
1: So, pull the plug라고 얘기를 하면 사업이나 프로젝트 등을 전격 중단하다 뭔가 지원을 안 해주거나 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high caffeine energy drinks에 대해서 아,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중단을 시켜버리는
0: That's
1: 겁니다.
0: Right.
1: 자, 연결해 볼게요.
0: Whether in brick and mortar stores, vending machines, or online, drinks exceeding caffeine limits will be completely off limits to teens.
1: 네,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자판기와 온라인까지 카페인 함량이 기준치를 넘는 음료는 어디서도 살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나왔어요. 굉장히 여러 종류의 이제 물건을 파는 곳들이 나왔거든요.
0: Mm-hmm.
1: 뭐 vending machines는 우리 저번에 자판기 얘기 나왔고요. 뭐 물론 온라인 stores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stores가 있습니다. 단어가 brick and mortar stores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0: Okay.
1: Right.
0: So this is the actual physical store.
1: Okay.
0: So because the idea of the store that is made with bricks and mortar, which is the cement that holds

0: together.
1: Okay.
0: So the brick and mortar stores is a store that actually exists physically.
1: 아, 이거는 온라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정말 흔히 말해서 오프라인 매장이네요.
0: Yeah.
1: Right? 브릭이 벽돌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ortar이라고 하는 거가 뭐 시멘트에 가까운 그런 회 반죽인데 그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가 들어가서 뭐 살 수 있는 곳.
0: That's right.
1: Okay.
0: Yeah. So in America, when you open up a store and you know, you want to get things wholesale, sometimes some companies ask you, do you have a brick and mortar? Because we only sell our products to brick and people who have brick and mortar.
1: 그러니까 온라인만 있으면 우리 물건
0: no,
1: 안 보내요.
0: We don't give just to online.
1: 우리는 무조건 오프라인 매장 있는 곳만 뭐 물건을 보내고 비즈니스 합니다.
0: That's
1: 이렇게
0: right.
1: 얘기를 할 때. So 이 단어는 실제로 생활 영어에서도 은근히 쓰이기 때문에
0: yes.
1: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어디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teens들에게, teenagers들에게 off limit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Off limits, right? 자, off limits to teens라고 얘기를 하면 왠지 리밋이 off이니까 리밋을 없애는 거니까 막 준다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Yeah, it's right. actually the opposite.
1: 반대군요.
0: If something is off limits, it means that you cannot come. It is forbidden. It is restricted.
1: Okay.
0: So here, in this case, if it's off limits to teens, teens cannot have access to this.
1: 아예 리밋 근처에도 갈 수가 없다라고 cannot.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off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아, 리밋을 떼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off limits라고 하면 limit 근처에도 못 간다. 출입 금지다.
0: Yeah.
1: 안 된다. 틴스들에게는.
0: Right. So sometimes, Sam, we also use this with conversation topics.
1: Right.
0: Okay. Talking about someone's weight is off limits. Okay. Talking about how much you make, money, how much you make, that's sometimes off limits.
1: Right.
0: Right? So these are things that you don't go there.
1: Uh-huh. 그러니까 이거네요. 진짜 you don't go there.
0: You don't go
1: don't
0: there.
1: Go there.
0: Yeah.
1: 이 off limits to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누가 출입 금지다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말하는 것도 금지다가
0: yeah.
1: 될 수도 있는 거네요.
0: That's right.
1: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를 벌어요. 뭐 나이가 몇이에요. 뭐 뭐 또 아까
0: 몇 키로?
1: 강력한 거. 그건 절대 안 돼요. 저한테는 특히나 off limits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금지된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The UK is pulling the plug on high caffeine energy drinks for under 16 starting next April. Whether in brick and mortar stores, vending machines or online, drinks exceeding caffeine limits will be completely off limits to teens.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Passenger with Let Her Go.

0: road when you're missing home.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1: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2: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3: Binge watching TV in your 40s and 50s could take a bite out of your memory two decades down the line, raising key signs of dementia. On the flip side, the same amount of desk-bound time at work showed no such negative toll, suggesting that not all screen time is created equal.
2: 중년기에 TV를 자주 본 사람은 20년 뒤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피가 줄어들고 치매 위험 지표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같은 좌식 활동이라도 직장에서 오래 앉아 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오래 앉아있는 게 몸에 나쁘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뉴스에서도 다른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3: Yeah, that's right. They found that people who watched a lot of TV, they had reduced brain volume in memory centers and brain vessel damage, which is all kind of closely related to dementia. These are signs of dementia. Like, so they studied 40 to 50 year olds in their 50s and 40s. Right. And 20 years later, they found that people who watch TV just sat there and binge watched.
2: 아, 그러니까 중년 시기에 TV를 너무 많이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당장 모르겠지만 나중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피가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3: 그렇죠? Yeah, that's right. However, however, those who sat long hours at work didn't have that kind of finding.
2: 굉장히 특이한 게 TV를 보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스크린을 보면서 어차피 거기서도 모니터를 보면서 하는데 대신에 거기서는 뇌를 쓰고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건 또 다른 케이스가 될 수가 있겠네요.
3: Yes.
2: 제가 이거 진짜 너무 그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강조하고 싶고 학생분들한테도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 저 항상 하거든요. 왜냐하면 TV는 it does everything for you. You don't have to think. You don't have to imagine things, right?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책은 내가 actively involved가 되기 때문에 뇌를 쓸 일이 많잖아요.
3: But Sam, I love watching my dramas
2: no!
3: and my movies
2: 안 되겠습니다.
3: for a few hours.
2: 저기요.

0: 다음 주에 제가 쌤 댁에 찾아가서 TV를 pull the plug 해야겠습니다. 네,
1: no,
0: 안 되겠어요.
1: please.
0: 쌤을 위해서예요.
1: Yeah.
0: 네. 자, 그런데 이제 TV 보는 분들,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 뇌 건강과 별개로 또몸 건강은요, 똑같이 또안 좋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너무 가만히 앉아 있으면
1: Yes.
0: 어떻게든 좋진 않겠죠. 자, 한 문장씩 표현해 볼게요.
1: Binge watching TV in your 40s and 50s could take a bite out of your memory 2 decades down the line, raising key signs of dementia.
0: 중년기에 TV를 자주 본 사람은 20년 뒤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피가 줄어들고 치매 위험 지표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Binge watching 하는 거 몰아보기라고 했었죠. 자, so binge watching 하는 거 TV를요. In your 40s and 50s could take a bite out of your memory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메모리에서 한 입을 베어 먹는다고요?
1: Yeah, just right. like an apple.
0: Ooh,
1: yeah,
0: 무서운데요.
1: It's like your memory is an
0: right.
1: apple and
0: right.
1: you just took a bite.
0: Mm-hmm.
1: And this expression just means to reduce
0: mm-hmm.
1: By, you know, a noticeable chunk
0: right.
1: is removed.
0: Mm.
1: So you've got your memory, full memory right now, but by doing this, it is taking away your memory.
0: 아, 이건 그럼 단순하게 reduce가 아니네요. Take a bite out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그냥 깎아먹다가 아니라 상당 부분을 깎아먹는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네요. 와우.
1: Yeah.
0: 오케이. 그래서
1: yeah.
0: memory,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억력이 상당 부분을 좀 이렇게 깎아먹을 수 있다.
1: That's
0: 어우,
1: right.
0: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two decades, 그러니까 down the line, raising key signs of dementia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치매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인들을 막 보여주면서 down the line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Well, this means later in the future.
0: Mm-hmm.
1: So this is not the immediate future, but like down the line is more like far away into the future.
0: 아, yeah. 나중에.
1: 나중에, yes, that's
0: down
1: right.
0: Down the road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나요?
1: Very similar to that expression.
0: Okay, down the road, yeah. 뭐 down the line 이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중에 정도가 되겠고요. Mm-hmm. 연결해 볼게요.
1: On the flip side, the same amount of desk-bound time at work showed no such negative toll, suggesting that not all screen time is created equal.
0: 반면 같은 좌식 활동이라도 직장에서 오래 앉아 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Desk bound time이라고 하는 건 진짜 말 그대로 bound가 bind를 한다는 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책상에 묶여있는 시간.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같은 시간을 보내도 뭐 그렇게 네거티브한 느낌은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흐름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on the flip side라고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논어의 표현일까요?
1: So it is the idea of flipping the coin.
0: 음흠.
1: So here you're talking about the heads and then you flip it. On 음흠. the other side is the tail, right? 음흠. So when you say on the flip side, 음흠. it means you're now going to talk about the opposite side.
0: 아, 그러면은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On the other hand.
1: Yeah, on the other hand. Yeah.
0: 반면에 이 정도로. 그래서 on the flip side,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쌤, 그런 거 있잖아요. See you on the flip side라는 표현 있잖아요.
1: Yeah,
0: right?
1: on the other side.
0: 아, on the other side, on the flip side라고 하면 나중에 봐. See you later.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Binge watching TV in your 40s and 50s could take a bite out of your memory 2 decades down the line, raising key signs of dementia. On the flip side, the same amount of desk-bound time at work showed no such negative toll, suggesting that not all screen time is created equal.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Justin Timberlake with Can't Stop the Feeling.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In this era of 10 million fan baseball, team merch is knocking it out of the park, expanding from classic noisemakers and caps into everyday household items. Catering to pragmatic fans who value real-world use, these items are clearing the bases, instantly selling out upon launch.
0: 프로야구 천만 관객 시대를 맞아 유니폼과 응원 도구에 머물던 야구 굿즈가 생필품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장용보다 실용성을 따지는 팬들이 늘면서 출시되자마자 완판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프로야구 인기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구단 팬들의 굿즈 사랑도 대단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한 번 쓰고 이렇게 버리는 거, 흔히 왜 예쁜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좀 실용적인 굿즈에 지갑을 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돈을 쓰는 거면, 왜냐하면 굿즈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이미지가, 아, 이거 쓸모도 없는 건데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 이거 버릴 건데 그러니까 있지만 그 당시에 충동 구매하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1: Totally.
0: 근데 이거를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프랙티컬하게 만들면 어차피 쓸 수 있잖아.
1: That's right.
0: 될 것 같네요.
1: So it's move these merch, as they say. In Korean we say 굿즈, but in English it's merch.
0: Right.
1: So it's not just like t-shirts and thunder sticks and caps. Now what they're making are food containers, tumblers, towels, umbrellas, even bicycles.
0: What?
1: Yes, even bicycles.
0: Wow.
1: So they're making all sorts of things that are exciting to own if you're a fan.
0: Ah,

0: 예전에는 진짜 이걸 어디다 써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뭐 반찬통, 텀블러, 실리콘 지퍼백, 아까 전에 자전거까지 말씀하셨어요.
1: 야.
0: 이런 거는 사실 사둬도
1: It
0: 진짜
1: has
0: 실용적이잖아요.
1: value. Yeah,
0: 아,
1: I
0: 예.
1: think it can have real value.
0: 와. 자, 그래서 요새 야구 팬들이 이제 비싼 비행기표나 콘서트 대신 야구장을 찾는 가성비, 실속파 또 성향이 강해서 더 그런 거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n this era of 10 million fan baseball, team merch is knocking it out of the park, expanding from classic noisemakers and caps into everyday household items.
0: 프로야구 1,000만 관객 시대를 맞아 유니폼과 응원 도구에 머물던 야구 굿즈가 생필품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팀 머치라는 게 나왔는데 머치는 머친다이스의 약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팀 머치라고 하다 보니까 야구 굿즈라고 볼수 있겠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진짜 외국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뭐 베이스볼 굿즈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굿즈랑 의미가 다르게 될까요?
1: Yeah, it's a little bit different. I mean, right now, it's all about the merch. So even like podcasts, famous podcasts, they have merch. Everything has merch. So the word is merchandise.
0: So we can call them goods, right? Goods is just like products.
1: Yeah, they're just, yeah,
0: 근데
1: that's right. It's
0: 그러면
1: more
0: 그
1: general term.
0: 팬심이 있잖아요. 뭔가 팬이 돼가지고 사는 것을 보통 많이 그렇게 부르는데
1: Yeah.
0: 좀 그런 뉘앙스는 안 들어가 있다는
1: That's right.
0: 얘기네요.
1: It's a general term for products. Yeah.
0: Alright.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요. Team merch라고 하는 거가 우리 흔히 말하는 야구 굿즈가 knocking it out of the park라고 얘기가 나는데 원래 knocking it out of the park는 야구에서 쓰는 그런 스포츠 용어 아닌가요?
1: Yeah, so this is a play on words.
0: Okay.
1: Okay? So there is literally the home run,
0: Right.
1: knocking it out of the
0: 딱
1: park.
0: 그거잖아요.
1: Yeah.
0: 장외 홈런이라가지고 쫙
1: Wow!
0: 공
1: That's
0: 날아가는
1: right.
0: 건데.
1: But if you knock it out of the park, it also means really succeed. It's like to hit a figurative home run with some sort of product or some, things that you're making
0: 완전히
1: available.
0: 대박이 난다는
1: It is 대박.
0: Okay. So 약간 말장난 같은 펀 같은 거네요.
1: Yeah, it
0: 그렇죠?
1: is.
0: Right. So knock it out of the park 하면 정말 그 공원 바깥쪽으로 정말 그 홈런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거나 대성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1: Yes, and this is especially used when you have a great performance. You did a great presentation or really great job. Oh, you knocked it out of the park. That was like so you did it perfectly.
0: 이 표현을 쓰면 영어 굉장히 잘할 것 같은,
1: 오, 야.
0: 잘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것
1: 야.
0: 같아요. 이거 생각난 김에 우리 피디님, 저희도 이브닝 스페셜 좀, 이제 merch 어떻게,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1: Okay.
0: 할게요.
1: Catering to pragmatic fans who value real-world use. These items are clearing the bases, instantly selling out upon launch.
0: 소장용보다 실용성을 따지는 팬들이 늘면서 출시되자마자 완판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이제 팬들이 성향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는 뭔가 실용적인 거를 더 원하고.
1: That's right.
0: 근데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맞춰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catering to pragmatic fans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pragmatic fans는 어떤 팬스인가요? 그것도 알려주세요.
1: Okay, the word pragmatic, a person who is pragmatic is a person who likes things that are practical.
0: Practical.
1: They like things that are 가성비 좋은. Cost effective things,
0: Okay.
1: right? So these are the people who don't like, frilly things. They want practical, they want a good
0: They
1: price.
0: want something they can use,
1: Oh,
0: huh?
1: yeah.
0: Okay, so pragmatic fans는 굉장히 실속을 중시하는 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Pragmatic 자체가 실용적인 이게 되겠고요. Practical이란 단어랑 그러면 거의 interchangeably 쓸 수가 있는 건가요?
1: Not always. They're more about the philosophy of getting like practical results. But something else can be practical, but not necessarily pragmatic. So usually it is usually talking about a person who is pragmatic. And that is a person who does like practical things, but also who likes things that are cost effective and all of these other
0: 그러면
1: things.
0: 정말 심플하게 구분한다면 프라그마틱한 사람이 practical한 아이디어스를 좋아하는
1: There
0: 거네요.
1: you go.
0: 오케이. 자, 근데 거기에

0: 정말 여러분들 벌써 상상은 될 것 같아요. 주자를 싹쓸이 한다. 싹쓸이 점수를 올리다. 뭐 대박 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In this era of 10 million fan baseball, team merch is knocking it out of the park, expanding from classic noisemakers and caps into everyday household items. Catering to pragmatic fans who value real-world use, these items are clearing the bases, instantly selling out upon launch.
0: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 중요한 것 위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Take a bite 한다는 건 정말 말 그대로 한 입 베어 무는 건데 Take a bite out of something 한다는 것은 크게 깎아 먹다, 결국에는 대폭 줄인다는 뜻이 되겠죠.
1: Buying coffee every day takes a big bite out of my budget.
0: 매일 커피 사 먹는 게 내 통장 잔고를 크게 깎아 먹어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그냥 store가 아니라 brick and mortar store이라고 하면 오프라인 매장을 얘기했죠.
1: I prefer buying clothes at brick and mortar stores to try them on.
0: 난 입어볼 수 있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옷 사는 게 좋아 했습니다. 저는 아니긴 한데 귀찮거든요.
1: Okay. 네. 귀차니즘.
0: 귀차니즘. 자, 그리고 lurch라는 것에 지금 남겨져 있다. Be left in the lurch라고 하면 공경에 처한 채 정말 붕 뜨다라는 느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느낌이죠.
1: My coworker quit without warning. And left me in the lurch.
0: 동료가 갑자기 퇴사해서 나만 완전 붕 떴잖아.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희망이 없어. 가 될 수 있겠습니다. Pull the plug. 손을 떼다. 전격 중단하다.
1: If sales don't pick up, they might pull the plug on this app.
0: 매출이 안 오르면 이 앱 서비스 접을지도 몰라. 정말 플러그를 뺄지도 몰라. 지원을 끊을지도 몰라. 가 될 수도 있겠고요. Knock it out of the park. 정말 장외 홈런을 치다인데 이게 대박을 치다, 뭐 끝내주게 잘하다.
1: You totally knocked it out of the park with that presentation.
0: 너 오늘 발표 진짜 대박 쳤다. 너무 잘했어. 가 되겠죠. 좋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Kelly Clarkson is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her song Dance With Me.
0: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전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안내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가 주제인 유튜브 콘텐츠, 신문 또는 잡지에 소개된 책들부터 읽는 것도 좋겠고요. 동네 작은 독립책방에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도 재밌겠죠. 주인장의 취향대로 선별된 책들 가운데 유독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밤 8시 제 방도 있답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떡하죠?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그럴 땐 책 큐레이션을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스티븐 로젠바움의 책 큐레이션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 주세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 준비한 기사는 고소한 이야기, 살찌는 악마의 잼, 땅콩 버터 이야기입니다. 매운 국물 라면에 땅콩 버터를 한 스푼 크게 넣으면 고급스러운 고소함과 감칠맛 폭발. 토스트에 땅콩 버터를 바르고 매콤한 스리라차 소스 뿌려 먹는 조합도 인기고요. 땅콩 버터와 사과는 요즘 핫한 아침 식단이죠. 크쌤은 순수하게 이 땅콩 버터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기도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1: You know, I'm laughing with this 악마의 잼. This is the devil jam.
0: 아니, 쌤 진짜 peanut butter 좋아하세요?
1: Oh, I used to really. I mean, who doesn't like peanut butter?
0: 저는 솔직히 말해서
1: You don't like it?
0: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좀 이 뻑뻑한 맛이 있잖아요. 뭐 텁텁하다고 하나요?
1: Oh my goodness.
0: 그게 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1: Oh really? Well, there is the smooth peanut butter and there's like the chunky peanut butter.
0: Mm-hmm.
1: You don't like the smooth one either?
0: 링크 하나 보내주세요. 한번 직접 가서 봐야겠습니다.
1: Oh, really? Okay. Okay. Chunky is so good.
0: 작가님이,
1: My favorite.
0: 작가님이 본인은 chunky 좋아하신다고.
1: Me too.
0: Oh. 알겠습니다. 지금 peanut butter 좋아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1: Yes.
0: 자, 그런데 오늘 기사 이 땅콩 버터를 먹는 게 아닌 다른 데 썼다고 합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면 우리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인데요.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Museum spreads 800 pounds of peanut butter in tribute to Dutch artist.
0: 한 네덜란드 예술가를 기리는 미술관 바닥에 깔린 800파운드의 땅콩 버터. 이런 내용입니다. 식탁 위에 단골 손님 땅콩 버터가요. 미술관 전시실 한가운데에 거대하게 깔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네덜란드의 한 유명 미술관에 무려 800파운드, 우리 무게로 치면 360kg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땅콩 버터가 바닥에 펼쳐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반 샌드위치 약 15,000개 만들 수 있는 분량인데요. 바로 지난달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전위 예술가 빔티 스이퍼스를 기리기 위한 특별한 추모 전시인데요. 미술관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이색적인 풍경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시각보다 후각이 먼저 반응한다는 이 놀랍고도 흥미로운 전시. 오늘 기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볼 건데요. 땅콩 버터를 뭘 어떻게 깔았다는 걸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1: The installation features a 270 square foot hexagon spread on the floor of the depot of museum Boymans van Boningen in Rotterdam. The museum's acting director, Sandra Kisters, said visitors can follow the smell from the atrium at the entrance up to the exhibition in the third floor gallery.
0: 이 독특한 작품은 네덜란드 한 미술관 바닥에 약 270평방미터 크기의 커다란 육각형 모양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입구 로비에서부터 풍기는 그 고소한 냄새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3층 전시장까지 올라오게 된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의 미끼 같은 느낌 아닌가요? What is the smell? Where is it coming from?
1: Right.
0: 이러면서 홀리듯 3층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네요.
1: Yes.
0: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전시가 7월 9일 개막해서 9월 6일까지 이어진다고 하고요. 입장료는 20유로 수준 정도라고 한대요. 미술관 카페에서 전시를 기념해서 땅콩버터 샌드위치 메뉴를 판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해요.
1: Okay. 네. Well, with the strawberry, with jam inside, strawberry jam, peanut butter and jam sandwich.
0: 샌드위치 는 뭐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저.
1: 오케이. Okay. 네. Okay.
0: 그렇습니다. 자, 문장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The installation features a 270 square foot hexagon spread on the floor of the depot of museum Boymans van Boningen in Rotterdam.
0: 이 독특한 작품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보이만스 반 버닝건 미술관 수장고 바닥에 깔려 있는 건데요. 약 270평방미터 크기의 커다란 육각형 모양으로 땅콩 버터가 아주 쫙 펼쳐져 있습니다라는 뭔가 거대한 느낌을 주는 음흠.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무슨 뭔가 artwork 이런 게 나오지 않고요. 무슨 뭔가를 설치하는 것도 무슨 기계도 아니고 install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1: Well, right. these days in modern art, there are a lot of art installations.
0: Okay.
1: And so this is more of a three-dimensional artwork. Mm-hmm. So typically when we see like paintings, you know, on the wall,
0: right.
1: it's pretty much one-dimensional, mm-hmm. right? But with installation art, you can see it from many angles.
0: 3D네요.
1: Yeah.
0: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술 작품 이러면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뭐 이게 그리는 거 벽에다가 하는 그런
1: yeah.
0: drawings 같은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볼 수 있는
1: yes.
0: 실제로 설치 작품, 예술 작품을
1: yeah.
0: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artwork 쓰는 거는 너무나 포괄적이니까 installatio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네요.
1: Mm-hmm.
0: 이거 굉장히 멋있습니다, 뭔가.
1: Yeah.
0: Right?
1: Well, I mean, if you want to know anything about art, installation mm-hmm. art is really popular.
0: 저 가보고 싶어요. 갑자기 이거 보니까
1: yeah.
0: 나 이거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봐야겠구나.
1: Yes.
0: 뭐 갤러리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so the installation features 뭔가를 특징으로 삼나 봐요. 270 square foot hexagon spread on the floor.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참고로 뭐 270 square foot짜리 무엇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요. 270 제곱피트 규모의 정도로 일단은 해석이 되고요. 이 정도면 그 평수로 따지면 한 7.6평 정도 된다고 해요. 1평이 약 35.58 square fee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이즈의 hexagon sprea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모양이 나온 것 같아요.
1: Okay, so a hexagon is basically geometry.
0: Right.
1: It has six sides,
0: mm-hmm.
1: okay? So it is in the shape of a hexagon.
0: Mm-hmm.
1: And

0: The spread is talking about the peanut butter.
1: Right.
0: So in English,
1: right.
0: anything that is a spread mm-hmm. is talking about some sort of jam or a butter that you can spread mm-hmm. easily on the bread.
1: 아, 이거는 음식과 관련된 거라고 볼
0: yes.
1: 수가 있겠네요.
0: Yes.
1: 뭔가를 이렇게 펴 바르는 것, 이것을 spread라고 표현을 아예 하고 아니면 바르는 것이나 아니면 발려있는 그, 그 뭔가 뭐 예를 들어 butter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 자체도
0: jam.
1: spread라고
0: yeah.
1: 부르나요?
0: Mm-hmm.
1: 아, 오케이. Mm-hmm. Okay. 근데 그거를 모양을 굳이 육각형으로 하게 됐습니다.
0: Yeah.
1: Right? Hexagon이라고 하면 육각형을 의미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triangle, 뭐 rectangle, right? pentagon, 오각형.
0: Uh-huh.
1: 그러니까 triangle, rectangle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삼각형, 사각형. 그다음부터 이제 복잡해지셔서
0: okay.
1: pentagon, 그다음에 hexagon,
0: octagon,
1: 육각형, 뭐
0: yeah.
1: heptagon, 그리고 무슨 뭐 octagon 이렇게 점점 면수가 늘어나면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 아마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진짜로 육각형 모양으로 엄청 크게 얇게 spread, 펴 바르듯이
0: yeah.
1: 만들어져
0: yes.
1: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 museum's acting director, Sandra Kister, said visitors can follow the smell from the atrium at the entrance up to the exhibition in the third floor gallery.
1: 미술관 관장 대리인 산드라 키스터스의 말에 따르면 관람객들이 미술관 입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풍기는 그 고소한 냄새를 킁킁거리며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3층 전시장까지 단숨에 올라오게 된다고 하네요. 이랬습니다. 이게 상상이 가요. 정신을 차려보니 3층이었던 거죠. 그렇죠?
0: Yeah.
1: Right? 자, 지금 The Museum's Acting Director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갑자기 미술관 얘기가 나오다가 왜 연기하는 디렉터를 얘기를 하게 된 겁니까?
0: Isn't that funny? Yeah. Now here as an adjective, mm-hmm. if it's an acting director, it's a temporary director.
1: Mm.
0: So this is not the person who's usually there. It's
1: okay.
0: not the permanent director.
1: 아.
0: So that's why we say like acting CEO or acting mayor
1: uh-huh.
0: means like something happened and they're filling in temporarily.
1: 아, 그러니까 감독관은 감독관인데 원래 거기에서 상주에서 항상이라던 감독관이 아니라
0: mm-hmm.
1: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라든가
0: yeah.
1: 그런 것을 위해서 잠깐 있는
0: mm-hmm.
1: 그런 디렉터를 acting director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0: That's right.
1: 만약에 이 설명을 안 들었으면 또 아, 진짜 연기를 해주는 가르쳐주는 사람인가?
0: That's right.
1: 생각을 할 수도 mm-hmm.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atrium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왜 흔히가 아트리움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중앙에 있는 높은 개방형 공간, 유리로 많이 돼 있죠? 그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Part 1 다시 들을게요.
0: The installation features a 270 square foot hexagon spread on the floor of the Depot of Museum Boijmans van Boningen in Rotterdam. The museum's acting director, Sandra Kisters, said visitors can follow the smell from the atrium at the entrance up to the exhibition in the third floor gallery.
1: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0: Here's Weezer with You Might Think.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Museum spreads 800 pounds of peanut butter in tribute to Dutch artist.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술관 전체가 고소한 향기로 진동하는 이 작품의 이름은 바로 핀다카스 블루어, 우리말로 땅콩버터 바닥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작가는 살아생전 시인과 음악가로 활동하기도 하고 심지어 도끼 어린 셰퍼드 전용 연극을 연출했을 만큼 괴짜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방송 분야에서도 독보적 존재로 네덜란드판 세서미 스트릿에서 Ernie 캐릭터 역할을 맡아 대중적으로도 친숙한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미술관 직원들은 아주 진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이 땅콩 버터를 바닥에 바르는 과정에 대해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유언처럼 남겼기 때문인데요. 들어볼게요.
1: Before he died, he left strict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nutty paste for pindacus flour or peanut butter flour. The installation must use 3.2 pounds of smooth peanut butter, never the chunky kind, for every square foot. And it must be spread as evenly as possible, according to a statement from the museum. Two museum workers used taping knives to spread buckets of peanut butter donated by the Dutch manufacturer Calvé, the brand Skippers endorsed for its spreadability.
0: 그는 눈을 감기 전 자신의 대표작인 이 땅콩 버터 바닥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아주 깐깐한 지침을 남겼는데요. 평방 미터당 3.2파운드의 땅콩 버터를 써야 하고요. 알갱이가 씹히는 크런치 타입은 절대 안 되고 아주 부드러운 제형으로 최대한 평평하고 고르게 펴발라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미술관 직원 두 명은 작가가 추천한 브랜드의 땅콩 버터를 도배용 나이프로 아주 열심히 펴발라야 했다고 하네요 라고 돼 있습니다. 오, 글만 읽어도 어지럽습니다.
1: No chunky type? I'm not going. 작가님 and I are not going to this.
0: 아, 예, 죄송해요. 가실 수가 없어요. Oh. 이 두 분 이거 막 하면서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이러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프로젝트를 남겨놨습니까 했을 것 같은데요. Mm-hmm.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Before he died, he left strict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nutty paste for pindacus flour or peanut butter flour.
0: 그는 눈을 감기 전 자신의 대표작인 이 땅콩 버터 바닥에 대한 그 견과류 페이스트의 도포에 대한 깐깐한 지침들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정확한 거예요. 그죠? Strict instructions, right?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정확히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나 그 for the application of the nutty paste에 대해서는 더 뭔가 엄격했나 봐요.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apply 하는 것은 바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도포한다는 뜻인데 nutty paste라고 하는 거가 뭘까요? 왜냐면 paste 하면은 toothpaste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1: Right. So just like toothpaste, it's a very kind of thick spreadable substance. Right. Right? I mean, we don't eat the toothpaste, right. but you can spread it. So it's a kind of thick consistency. Mm-hmm. So nutty paste is really anything like peanut butter, mm-hmm. almond butter, cashew butter, anything that is a nut uh-huh. that is made into a paste.
0: 아, 그러면은 이거는 꼭 피넛만 인 것만은 아니어도 되는 거죠.
1: No, anything right. that is a nut.
0: 견과류인 것은 다 가능하다. So nutty라고 하는 것은 견과류의 느낌이 있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페이스트라고 하면 정말 그 고소한 페이스트 같은 거, 좀 걸쭉한 반죽 같은 느낌인 건데 yeah. 거기에 이제 땅콩이든 무슨 nuts가 됐든 간에 그런 맛이나 그런 내용물들이 들어가 있는 mm-hmm. 것을 nutty. 페이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1: The installation must use 3.2 pounds of smooth peanut butter, never the chunky kind, for every square foot, and it must be spread as evenly as possible, according to a statement from the museum.
0: 미술관의 설명에 따르면 그 설치물은 매 평방 피트당 3.2파운드의 부드러운 땅콩 버터를 사용해야만 하며 절대 덩어리가 있는 종류는 안 됨. 그리고 그것은 가능한 한 고르게 펴 발라져야만 한다는 조건이었죠.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chunky kind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자, chunky한 종류의 것은 어떤 종류의 것일까요?
1: So basically, the idea of something being chunky is mm-hmm. something that you can chew.
0: Right.
1: Right? So this is a smooth spread.
0: Okay.
1: So you don't necessarily have to chew it,
0: uh-huh.
1: but chunky means there are pieces of mm-hmm. peanut in uh-huh. the peanut butter.
0: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가 식감이 잡히는 거죠. 뭔가 바삭바삭 씹을 수 있는 게 들어간 것을 chunky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알갱이가 좀 들어간 그런 느낌. 단순하게 smooth한 것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1: That's right.
0: 그래서 절대로 chunky한 kind 이것은 이제 알갱이가 들어간 종류의 것 그런 제품은 절대 안 된다라고 여기서 이제 지시를 하게 됐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Two museum workers used taping knives to spread buckets of peanut butter donated by the Dutch manufacturer Calvé. The brand Shippers endorsed for its spreadability.
0: 두 명의 미술관 직원들이 땅콩 버터 양동이들을 펴바르기 위해 도배용 나이프를 사용했는데요. 이 땅콩 버터는 네덜란드의 제조업체인 칼베가 기부한 것으로 작가인 스위퍼스가 평소 잘 발라진다는 이유로 추천했던 브랜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뭔가 추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So, 스위퍼스가 뭔가를 endorse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for its spreadabilit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너무 뭔가 명사화 되니까 진짜 이게 있는 단어인가 싶을 정도예요. spread 한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1: yeah.
0: 뭔가 spreadability 라고 얘기를 하면 정확히 어떤 성질을 얘기를 할까요?
1: So, its ability to spread.
0: Oh, that's it?
1: Okay. So, basically, if its spreadability, it means that it's easy to spread. 아하, okay.
0: 정말 and, 잘 발림이네요.
1: Yes, okay. yes. And if it's endorsed, it means that if you endorse something, mm-hmm. you express approval or you support something.
0: Uh-huh.
1: So if you endorse a product, uh-huh. it means that I stand by it. I support this product.
0: 뭔가 vouch for something.
1: I trust
0: 느낌인데.
1: it. You can depend on it.
0: 오, 뭔가 이 단어 자체가 처음에는 오, 이게 너무 격식으로 보이고 법정 용어 같기도 하고 뭘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요. 그렇죠? So endorse something 한다는 거 뭔가를 지지한다, 추천한다. 이거 내가 보장해요.
1: Yes.
0: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의 spreadability. 이것은 정말 잘 발림, 발리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1: yeah.
0: 선생님 그러면 화장품 같은 것도 spreadability가 있다. 이거는 좀 어색하겠잖아요.
1: Totally. Because in the cosmetics industry, it has to be. That is a given.
0: 그거는 기본이니까.
1: 기본, right? So it's got to be like oh, lifting or like anti-wrinkle, other functions.
0: 하긴요. 그런 얼굴 크림이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발리지 않으면 그건 큰일 나겠네요.
1: Yes.
0: Okay. So 여기서는 음식에서 특히나 이제 뭔가 잘 퍼져서 발리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라고 했고요. Part 2 다시 들어볼게요.
1: Before he died, he left strict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nutty paste for pindacus flour or peanut butter flour. The installation must use 3.2 pounds of smooth peanut butter, never the chunky kind, for every square foot, and it must be spread as evenly as possible, according to a statement from the museum. Two museum workers used taping knives to spread buckets of peanut butter donated by the Dutch manufacturer Calvé, the brand Skippers endorsed for its spreadability.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Christopher and Lee Young-ji with Trouble.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Museum spreads 800 pounds of peanut butter in tribute to Dutch artist. 함께하고 있습니다. 땅콩 버터 바닥. 사실 이 기발한 아이디어는 1960년대에 처음 기획되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1989년에야 세상에 처음 공개되었고요. 2011년 재현 당시엔 다수의 관람객이 실수로 작품을 밟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미술관이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개념을 구매해 소장해 왔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전시될 때마다 미술관 전직 관장이자 작가의 오랜 친구인 샤렐 S는 관람객들의 반응을 아주 흥미롭게 지켜봤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1: X said the installation always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 particularly from children fascinated by the vast quantities of peanut butter on the floor. It's both a parody of art and an invitation to think about art differently, he said. Wim liked scandals and provoking his audience.
0: 전 미술관 관장에 따르면 이 작품이 열릴 때마다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특히 바닥에 가득 깔린 엄청난 양의 땅콩 버터를 보고 신기해하는 아이들에게 인기 폭발이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 작품은 기존 예술에 대한 유쾌한 패러디이자 예술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라는 초대장 같은 겁니다. 빔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도발하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참 대단한 게요. 보통 아이들 그런 거 보면 가만히 못 있지 않나요?
1: Yeah.
0: 무조건 밟아야 되잖아요. 막 어떻게든 밟잖아요.
1: Well, I think that they really would like to do something.
0: Right.
1: Either taste it, step on it. And I think that's the fun part of the whole thing.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X said the installation always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 particularly from children fascinated by the vast quantities of peanut butter on the floor.
0: 전 미술관 관장의 말에 따르면 이 작품은 전시될 때마다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특히 바닥에 가득 깔린 엄청난

0: 양의 땅콩 버터를 보고 신기해하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폭발적이었다고 하네요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굉장히 오 이거 장난 아니다 막 이러면서 they were really fascinated by the vast quantities. I mean, 물론 이제 모양도 예쁘긴 하겠지만 피넛버터가 이렇게 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fascinated 됐다는 게 어떤 감정일까요?
1: So when you're fascinated about something, it means like it really captures your attention. You're intensely interested. And it's almost like you're helplessly captivated. Like you can't take your eyes off it.
0: 완전히 반한 거네요. 완전 매료된 상태.
1: What? Yeah.
0: 아이들은 진짜 그게 보이고
1: Yeah.
0: What?
1: What?
0: 오케이, so fascinated 그런 매료된 푹 빠진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건 단순하게 뭔가에 관심이 있다, interested보다 훨씬 더 반해버린 케이스, 그 상황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냥 다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by the vast quantities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Yeah.
0: 일단은 quantity 자체가 양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앞에 VAST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 얼핏 영어를 학습하시는 분들이 잘못 들으면 최고 이럴 때 best랑
1: Yeah.
0: 헷갈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1: Okay. Well, the word vast is talking about the amount, meaning huge, enormous.
0: Okay.
1: In this context, it just means a lot of peanut butter.
0: Right.
1: And that's why the kids are fascinated because they eat peanut butter,
0: Right.
1: but they've never seen so much peanut butter on the floor.
0: 아니, 이게 도대체 몇백 파운드야? 막 이러면서.
1: Yeah.
0: 그러면 쌤, vast라고 하는 거는 양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사이즈를 얘기할 때 vast는 어색한가요?
1: Well, I mean, here it's a vast quantity, so
0: Right.
1: yes. But you can say the land is vast,
0: Mm-hmm.
1: meaning it's enormous,
0: 넓다.
1: very wide,
0: 아, 오케이.
1: very big.
0: 상황에 따라 정말 사이즈를 얘기할
1: You
0: 수도
1: can,
0: 있다. 오케이.
1: yes.
0: 그래서 많은 분들 아마 공부하실 때 이거 암기하셨을 수도 있는데 a vast majority of 이런 거 뉴스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1: Yes.
0: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대다수의라고 얘기를 할때 vast majority of 할때그 vast가 여기 나오는 VAST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와, 대박이다. 아이들은 하게 된 거고요. 연결해 볼게요.
1: It's both a parody of art and an invitation to think about art differently, he said. Wim likes scandals and provoking his audience.
0: 네. 그는 이어서 이 작품은 기존 예술에 대한 패러디이기도 하지만 예술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라는 초대장이기도 하다라며 작가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도발하는 걸참 좋아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뭐 이거이기도 하고 저거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Right? It's both a parody of art. 자, parody가 뭔가를 풍자하는 거잖아요. parody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래어로도 패러디라고 쓰긴 하는데
1: Yes.
0: 아트를 패러디한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1: It's kind of like
0: Is it like
1: making kind of,
0: ridiculing
1: yeah,
0: art?
1: it's kind of making fun of art in a
0: Okay,
1: way.
0: all
1: It's kind
0: right.
1: of like, look at this, you know? This is art.
0: 오히려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점을 하나 딱 찍은 다음에 life
1: Or have
0: 이런
1: you ever
0: 느낌으로.
1: heard about this artist putting a banana and taping the banana on the wall? And that was that he was it was a parody
0: Oh
1: of art.
0: my. 엄청 비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1: Is it really? It was
0: 렌즈.
1: seriously.
0: Right?
1: You know, modern art
0: Aha.
1: is like that.
0: 아,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약간 패러디한다는 거가 살짝 비꼬는 게될 수도
1: A little bit
0: 있겠고
1: for humor.
0: 놀리듯. 아,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서 끝났으면 이건 굉장히 무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And an invitation to think about art differently. So, 아, 좀 아트를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하나의 초대장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윔이라는 사람이 스캔들도 좋아했고, 그리고 provoking his audience. 그의 관객들을 좀 provoke시키는 걸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1: Yeah,
0: Right. 특이하네요.
1: yeah. Well, if you want to provoke, if you provoke someone, it means that you are deliberately doing something to get a strong reaction from the other person.
0: Okay.
1: So sometimes it could be very like, you know, just keep pushing someone like this, like, you know, hitting them a little bit, like poking them. That could be provoking.
0: 뭔가 도발하는 거군요.
1: Yeah, something that you say can be provoking. In
0: 근데
1: this
0: 항상
1: case,
0: 그게 insulting한 걸까요?
1: not always.
0: Okay.
1: Not in this case, provoking art just means he just wants a good reaction.
0: 뭔가

0: Deep Dive Daily. Museum spreads 800 pounds of peanut butter in tribute to Dutch artist.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술을 풍자하고 관객을 도발하는 걸 즐겼던 이 유쾌한 괴짜 예술가는요. 놀랍게도 평생 이 엄청난 양의 땅콩 버터를 전시하면서 정작 작가 본인은 평생 땅콩 버터를 먹고 싶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입도 대지 않은 음식으로 역사에 남을 명작을 만든 셈이죠. 참 마지막까지 예술가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의 독창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삶의 마지막 순간인 장례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Like his work, the Dutch artist's final resting place is also unconventional. A few close friends buried him last month in a remote wooded area east of Amsterdam, leaving no gravestone or lasting marker. Skipper's body was

0: was lowered into the grave to a live saxophone performance of a melody by Thelonious Monk, one of his favorite musicians, according to Titus Mauselaar, his friend of 40 years and chair of the Wim T. Skippers Foundation, which was established in 2024 to preserve the artist's legacy.
1: 그의 마지막 길 역시 작품만큼이나 남달랐습니다. 지난달 몇몇 친구들이 한적한 숲속에 그를 묻어주었는데요. 무덤에는 비석은 물론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고 해요. 고인의 유해가 땅속으로 모셔지는 동안 평소 좋아했던 뮤지션의 멜로디가 색소폰 라이브 연주로 잔잔히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뭔가 고요하게 마무리가 지어지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Like his work, the Dutch artist's final resting place is also unconventional. A few close friends buried him last month in a remote wooded area east of Amsterdam, leaving no gravestone or lasting marker.
1: 그의 작품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예술가의 마지막 안식처 역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몇몇 가까운 친구들이 숲속 한적한 곳에 그를 묻어주었는데요. 무덤에는 비석도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예술가의 final resting place is also unconventional.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final resting place. 마지막으로 쉬는 곳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묘지를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는 뭐 cemetery라든가 graveyard,
0: grave, yeah.
1: 뭐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특이하게 접근을 했네요. 조금 문학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Yeah, absolutely. So basically it's saying it's his final place where he rests. Which is like a grave.
1: Right.
0: Yeah.
1: Okay.
0: But it's very unusual because it's not like in a cemetery. And I think that's why they use the expression final resting place.
1: 와,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묘지가 아니라 정말 숲속에서 정말 와, 이거 진짜 문학적이네.
0: Yeah.
1: Right? 이제 마지막으로 쉬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0: That's right.
1: 그래서 우리가 얼핏 들었을 때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이런 흐름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아름답고
0: Very
1: 부드럽게
0: appropriate.
1: 적당하게 쓸 수가
0: yes.
1: 있겠네요. 자, 근데 그 장소가 또한 unconventional 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conventional 한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존에 라고 한다면은 unconventional 하면 틀에 얽매이지 않은 혹은 독특한 뭔가 새로운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 few close friends가 가까운 친구들이 그를 buried 묻었는데요. 굉장히 remote하고 wooded area에 묻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remote하고 wooded한 are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wood랑은 다를까요?
0: Okay, so basically a remote area is a way is an area that's far away and it's hard to get to.
1: Right.
0: Not a lot of people are there. Maybe no one's there. It's just nature.
1: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0: 그런 yes, 뜻일까요? Yes, yes. In a kind of unpopulated area. And also wooded area means there's a lot of trees in that area.
1: Right.
0: So it could be the woods. It could be a forest. Or it could just be a place where it has a lot of trees.
1: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woods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woods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숲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wooded area라고 하면 꼭 뭐 어떤 숲이 아니어도 그냥 나무가 여기저기 꽤 많은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으니까
0: yes. 좀 더 general term
1: 포괄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Remote 하니까 갑자기 또 remote control이 생각이 나면서 머니까 가기 귀찮잖아요.
0: That's right. 네, yeah, 그래서. it is so.
1: 그런데 쌤, remote 하면 그냥 단순하게 something is very far, far away, right? 근데 isolated 이라는 걸 만약 쓴다면
0: That's
1: 조금
0: right.
1: 뉘앙스 달라질까요?
0: Well, I mean, that is the whole kind of idea of something being remote,
1: okay.
0: that it is isolated, it is far away from human civilization.
1: 그러면 remote 자체가 이미 좀 외로움도 있고,
0: yes.
1: 좀 이렇게 isolated, 좀 동떨어져 있고, 고립되고, 이 뉘앙스도 좀 다 들어가 있다고
0: All 볼 수 있어요. in there.
1: 아, 오케이. 그래서 조용하게 어떻게 보면 삶을 마무리했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Uh-huh.
1: 그렇죠? So remote wooded area, 외딴 숲속 지역.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0: Skipper's body was lowered into the grave to a live saxophone performance of a melody by Thelonious Monk, one of his favorite musicians, according to

0: 네,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이번 대화는 영어 말장난 스타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100%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Netherlands 한 미술관이 바닥 전체를 땅콩버터 800파운드로 뒤덮었대.
0: 와, 완전 nuts네. 말장난 하려던 건 아님.
1: 근데 솔직히 엄청 낭비이긴 하네. 800파운드면 상당한 거지.
0: 아, 그렇지. 그거 꽤나 spread네. 말장난 하려던 건 아님.
1: 이 정도로 안 웃기기도 쉽지 않은데.
0: 차갑네.
1: 어떻게 하나.
0: 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아, 점점 연기에 물이 오르시고 있어요.
1: My Korean 연기?
0: Yeah.
1: Not bad?
0: Okay.
1: Yeah. But you know what? Before I do this, everyone, Mayu-sam is my director. He's like, okay, say it like this.
0: 굉장히 strict합니다.
1: Oh, yes.
0: 네.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말장난 하려던 건 아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Okay, so basically, no pun intended.
0: 와, no pun intended. Intended. 이거는 정해져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1: yeah.
0: 뭔가 하나도 바꿀 수가 없죠, 그렇죠?
1: You cannot. Right. You cannot.
0: 많은 분들이 말장난하니까 fun인데 pun 잘못 읽은 거 아니에요 하실 텐데 Mm-mm. 아니죠. P-U-N
1: no.
0: 맞죠?
1: That's right. Mm-hmm. And a pun is a joke that basically it's like you play around with words.
0: Okay.
1: Yeah. And so if you say no pun intended, you're saying, oh, I didn't mean that as a joke.
0: Mm-hmm. 말장난 하려고 한 거 아니다.
1: But it is.
0: Okay.
1: Yeah.
0: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어떻게 말장난인 것처럼 나왔네. 뭐
1: yes.
0: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So, pun이 정말 단어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좀 조크를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나 차 한 잔 사줘. 그러면은 뭐 어떤 자동차 사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1: That's right.
0: 정말 조금 오그라들 수 있는 그런 말장난을 바로 pun이라고 하는데요. intend 한다는 게 의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놓고서 no pun intended 이러면은 내가 일부러 말장난한 건 아닌데 이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1: That's right. And so the thing is with this, it's kind of hard. Humor, puns, those things are kind of hard to understand
0: right.
1: for a ESL learner.
0: 특히나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1: yes.
0: 이중 의미를 가질 때가 있게 되면 단어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개 대화를 더 보면요.
1: Yeah.
0: 마유 대사의 중에서 완전 nuts네 이러면서 일단 첫 번째 말장난이 들어가는데요.
1: Uh-huh.
0: 여기서 nuts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peanut, 아까 이제 peanut butter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1: That's
0: 땅콩,
1: right.
0: 무슨 뭐 견과류라는 뜻도 있을 텐데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말장난 얘기가 나왔겠죠?
1: Okay, so basically nuts are the actual nuts that
0: right.
1: we eat.
0: Yes.
1: But when you say

0: say something is nuts, uh-huh. it means it's crazy.
1: 아, 아. 장난 아니네 uh-huh. 이거네요.
0: That's right.
1: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는 건 아유 장난이 아니네 이것을 nuts, 완전 nuts네 이렇게 해서 이중적인 의미. So again, nuts는 견과류라는 뜻도 되고요.

0: 이렇게 펼쳐놓은 것처럼 있잖아요. 푸짐한 음식의 차림, 이것도 spread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Right?
1: Okay, now I know,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So like at a buffet.
0: Right.
1: It's a huge spread,
0: yes.
1: we say. Yes.
0: There's a lot of,
1: There's
0: you
1: a
0: know,
1: lot of food.
0: Yeah. Mm-hmm. Food가 많다 보니까 mm-hmm. 그런 식으로 이중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아. 하는 게 되겠죠. 자, 오늘 하루 한 문장, no pun intended 활용해서 영어 대화문 들어볼게요.
1: A Dutch museum covered an entire floor with 800 pounds of peanut butter.
2: That's completely nuts. No pun intended.
1: Honestly, though, what a waste. 800 pounds is no joke.
2: Yeah, that's quite a spread. No pun intended.
1: Oh my god, are you trying to be funny? Because it's not funny.
0: Not funny?
1: No.
3: Mm-hmm.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That's our show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쌤. 감사합니다.
1: Oh, what a great week we've had. Thanks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us. We're going to leave you with our final song for today and the week. It is Phil Collins with Against All Odds.
0: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ll right, have a great weekend and All we'll right. see you next week. Bye-bye.
0: By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임신확인서와 산모수첩. 아이를 가진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거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임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충청북도에선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바로 디지털 임신증명서 덕분이죠. 한 워킹맘 공무원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발급부터 증빙까지 손쉽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신 출산 정책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작은 일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임신 기간.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아이를 가진 기쁨과 설렘이 더

0: 꽂히지 않을까요? 아이의 웃는 얼굴이 세상에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오도록 말이죠.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CC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It's Friday.
1: Woohoo!
0: Yes. 아, 금요일이 되면 이렇게 또 주말에 놀러 갈 생각에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아, 금요일에 캠핑 갈 분들 계신가요? Mm-hmm. 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캠핑 갈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표현은요. 그렇게 기분이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1: Now, yesterday, our sentence was, uh-huh.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0: Okay.
1: Now, why do you think you would want to go fishing before sunset?
0: Well, because after sunset,
1: mm-hmm.
0: lots of creepy creatures come out.
1: Especially some little creatures that like to bite us.
0: 그쵸? 밤이 되면 우리가 fishing을 낚시를 sunset, 일몰 전에 가는 이유가 밤이 되면 좀 벌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래서
1: 특히 모기요.
0: 모기 앙 하고 바이트하는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 저는 모기에 진짜 잘 물리거든요. What about you?
1: I don't really notice a lot of mosquito bites.
0: 아, 그래요?
1: I think they do bite me, but they don't affect me too badly.
0: 아, 그래요?
1: 네.
0: 물리긴 물리는데 많이 안 간지러워요?
1: 네.
0: 신기하네요. 저는 많이 물리고 많이 간지러워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꼭 모기는 저를 찾더라고요.
1: 네. I'm usually not their first pick.
0: 아, 그래요?
1: 네.
0: I'm always their first pick.
1: 맛이 없나 봐요.
0: 아, 저는,
1: 저는.
0: 제 피는 정말 맛있나 봐요. 자,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데 캠핑 사이트 같은 데 가면 저만 온통 물려 있어요.
1: Oh no. So then you could say uh-huh. our expression today, which is I'm covered in bug bites.
0: I'm covered in bug bites. 벌레에 온통 물렸어요. 라는 말입니다.
1: Mm.
0: 물론 모기가 가장 많이 물기는 하지만 개미도 물기도 하고요. 네, 벌에 쏘이기도 하긴 하지만, 네, 무는 벌레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bug bites라고 이렇게 mm-hmm.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이렇게 같은 자음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세트로 쓰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1: Right, bug bites.
0: BB. 네, 그래서 이렇게 써봤어요.
1: 그러면, Now, if you 네. had one or two bug bites, could mm-hmm. you say, I'm covered in bug bites?
0: No. No. 한두 개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1: Covered means that it covers you. It's everywhere on your body.
0: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0: 네, 최소한 얼굴에도 뭐 두세 개, 팔에도 뭐 여러 개.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그럼 우리 이 표현을 절대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Okay, so today's mission sentence is once again.
1: I'm covered in bug bites.
0: 자, 일단 내가 벌레 온통 물린 상태인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상태를 말할 때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죠? 그럴 때는 I'm으로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익숙해지셨죠? I'm. 나는 어떤 상태다? I'm. 맞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어떤 상태예요? 뒤덮인 상태예요. 온통 뭐뭐로 가득한 상태잖아요. 그럴 때는 covered in 뭐뭐라는 표현을 써요. cover라는 표현이 뒤덮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covered 뒤를 붙여줘서 뭐뭐 한 상태인이라는 뜻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I'm covered in 뭐뭐는 저는 뭐뭐로 뒤덮인 상태예요라는 뜻입니다. 보통 몸이나 내 표면에 아니면 뭐 입고 있는 옷 겉표면에 뭔가 많이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I'm covered in 뭐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오늘은 벌레 물린 자국들, bug bites라는 표현을 새로 배웠죠. bug, B-U-G가 벌레라는 뜻이에요. There's a difference between bug and insects, right?
1: Right, for most English speakers, insect would be a more specific category. Insects have six legs and three body segments, but bugs are just any little crawling thing.
0: 맞아요. bug가 조금 더큰 개념의 그 벌레라는 뜻이고요. insect라고 하면 우리가 곤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리가 6개이고 몸이 3개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곤충들을 보통 insect라고 분류를 합니다.
1: But to an entomologist, a bug is a more specific word that
0: 아,
1: refers
0: 그래요.
1: to any insect in the order Hemiptera.
0: 네, 너무 구체적이네요. 하지만 곤충학자에게는 bug라는 단어 자체는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bug는 그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bite는 악문대라는 뜻이기 때문에 물린 자국들이라는 뜻이에요. bites, s를 붙여서 복수로 사용이 된 거고요. 그래서 bug bites는 뭐 모기, 개미, 벼룩, 작은 벌레들이 문 자국들을 뜻합니다. I'm covered in bug bites. 저는 벌레 물린 자국들로 뒤덮인 상태예요. 온통 벌레들이 물렸어요.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표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m covered in bug bites.
0: I'm covered in bug bites.
1: I'm covered in bug bites.
0: I'm covered in bug bites. 너무 싫습니다. 자, 어서 pattern practice로 넘어가 볼게요.
1: Pattern practice.
0: What is today's pattern?
1: Well, our sentence was I'm covered in bug bites. We're going to change bug bites to something else. So I'm covered in Momo.
0: bug bites 대신에 다른 거를 넣어서 내 몸이 뭐 뭔가에 잔뜩 묻어 있어. 뭐 뭐로 뒤덮여 있어. 뭐뭐 투성이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So let's think of other things that could cover your whole body.
0: 뭐가 있을까요?
1: Well, in this weather, in the summer, I'm covered in sweat.
0: 아, 여름에는 I'm covered in sweat. sweat가 뭘까요, 여러분?
1: 땀.
0: 땀이죠. 땀 범벅이에요. 아,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쓸수 있겠네요. 그렇죠? I'm covered in sweat. 많이 뛰었을 때도 I'm covered in swea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Now, I don't have a cat,
0: Me
1: but I
0: neither.
1: have friends with cats, and especially the ones that have long-haired cats. They could use this sentence. I'm covered in cat hair.
0: 고양이 털투성이에요. 맞아요. 고양이 중에서 이제 장모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요. 저 옛날에 시베리언 허스키를 키웠었거든요. 저희 가족이.
1: Oh, yes.
0: 네,
1: yes.
0: 장모는 아니지만 요 중모였던 것 같은데 털들이 진짜 옷에 콕콕콕 박혀 있어요. I'm covered in cat hair. 혹은 뭐 I'm covered in dog hair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고양이 털, 뭐 강아지 털 투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Mm-hmm. 강아지 털, 고양이 털을 사람의 모발처럼 hair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1: Well, if it's off of their body, mm-hmm. then you call it hair usually.
0: 네.
1: But if it's a lot of it, so if it's a big pile. Or if it's still on their body, then you call it fur.
0: 맞아요. 여기서 hair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더 이상 그들의 몸에 붙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닥가닥 가닥이 있기 때문에 hair인 거고요. 보통 이렇게 뭉쳐있거나 아니면 아직 몸에 붙어있는 상태다. Mm-hmm. 그럴 때는 fur, F-U-R이라는 표현을 쓰죠.
1: Yeah, if it's enough that you can't see through it, mm-hmm. then you could call it fur, I think.
0: 맞아요. 이렇게 너무 많이 뭉쳐 있어서 그 사이로 볼 수 없는 정도다. 그럴 때는 fur라고 보통 부르죠.
1: 네, because people, mm-hmm. like I have arm hair, I don't have arm fur.
0: No.
1: So.
0: 맞아요. 우리 잭쌤도 팔에 이렇게 털이 있는데, 뭐 저도 팔에 털이 있습니다. 다 있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1: But it's not fur.
0: No, it's not fur. 우리는 hair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가닥가닥은 이렇게 hair라고 부를 수 있어서 이렇게 옷에 붙어 있는 것들은 hair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I'm covered in paint splatters.
0: Paint splatters라고 했는데요. Paint는 뭐 paint죠.
1: Mm-hmm.
0: Splatter는 이 어감에서 혹시 여러분들 오시는 게 있나요? Splat. 네, 이렇게 튄 자국들이에요. 그래서 paint splatters라고 하면 페인트 튄 자국들. 페인트가 여기저기 튀어 있어요. I'm covered in paint splatters라고 할 수 있겠죠. 잭쌤! Oh my gosh! 맙소사, look at you! 당신 꼴을 봐요!
1: I know. 그러게요. I'm covered in mud. 진흙 투성이에요.
0: 아니, 도대체 어딜 갔다 온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1: Well, I was just hiking.
0: 맙소사. 네, 이럴 때 I'm covered in mud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Kids often get covered in mud.
0: Yeah.
1: I think adults are better at avoiding it.
0: 그쵸?
1: I'm covered in dust.
0: 아, dust는 먼지죠. 그래서 먼지투성이에요. I'm covered in dust. 라고 할 수 있죠.
1: I'm covered in glitter.
0: 아이고, 메이즈가 많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Uh-oh. No. We hopefully want to keep her away from glitter.
0: 그렇죠. Glitter는 반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노는 정말 입자가 고운 반짝이 가루 있잖아요. 그거 glitter라고 하는데 반짝이 가루 투성이에요. I'm covered in glitter.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m covered in 뭐뭐. 나는 뭐뭐로 이렇게 뒤덮여 있어요. 뭐뭐 투성이에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같이 연습해봤습니다. 아마 생활용어에서는 I'm covered in sweat.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문장만은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다 연습해볼까요?
1: I'm covered in sweat.
0: I'm covered in sweat.
1: I'm covered in cat hair.
0: I'm covered in cat hair.
1: I'm covered in paint splatters.
0: I'm covered in paint splatters.
1: I'm covered in mud.
0: I'm covered in mud.
1: I'm covered in dust.
0: I'm covered in dust.
1: I'm covered in glitter.
0: I'm covered in glitter. 잘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까요?
2: 좋은 아침. 잠은 잘 잤어?
3: 별로야. 벌레에 온통 물렸어.
2: 끔찍하다. 벌레 퇴치제 뿌렸어?
3: 뿌리는 걸 깜빡했어.
0: 아, 깜빡할 게 있죠.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깜빡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온통 물렸네요. 자, 아침이에요. 친구가 좋은 아침, 잠은 잘 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어떻게 어떻게 잤어? 이렇게 영어로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how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랬더니 우리

0: 친구가 별로야라고 했어요. 별로다. 뭐 good, not good는 알겠는데
1: not so good.
0: 뭐 어떻게 표현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벌레에 온통 물렸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어로 이 표현 아시죠? 자, 이렇게 얘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끔찍하다라고 하면서 벌레 퇴치제 뿌렸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벌레 퇴치제. 우리말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잭슨 벌레 퇴치제 알고 있었어요?
1: we just use brand names
0: 그죠?
1: around our house.
0: 네, 근데 영어로는 생각보다는 간단한 표현이에요. 자, 뿌리는 걸 깜빡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몸에 뿌리거나 입거나 바르거나 하는 거 다 두 가지 표현으로 다 해결된다고 그랬죠. 어떤 표현인지 기억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2: Good morning. How did you sleep?
3: Not great. I'm covered in bug bites.
2: That's terrible. Did you use bug spray?
3: I forgot to put it on.
0: 좋은 아침. 잠은 잘 잤어?
2: Good morning. How did you sleep?
1: Good morning. How did you sleep?
0: 네, 좋은 아침, 아침 인사말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good morning 이렇게 말하면 되죠. 잠은 잘 잤어?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했죠?
1: How did you sleep?
0: How did you sleep?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1: You could also say, did you sleep well?
0: 맞아요. Did you sleep well?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별로야. 벌레에 온통 물렸어.
3: Not great. I'm covered in bug bites.
0: 별로야.
1: Not great.
0: 벌레에 온통 물렸어.
1: I'm covered in bug bites.
0: 그쵸. I'm covered in bug bites. 이 표현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제. 끔찍하다. 벌레 퇴치제 뿌렸어?
2: That's terrible. Did you use bug spray?
1: That's terrible. Did you use bug spray?
0: 자, terrible. 끔찍한이라는 표현이죠. That's terrible. 끔찍하다. 약간 안 됐다라는 뉘앙스도 살짝 있어요. 상대방에게 어떡하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서 Did you use 뭐라고요?
1: Bug spray.
0: Bug spray. 네, 벌레 스프레이입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Did you use 뭐뭐는 뭐뭐를 사용했니? 라는 또 질문이 되겠네요. Did you use bug spray?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은 뿌리는 걸 깜빡했어.
3: I forgot to put it on.
1: I forgot to put it on.
0: 맙소사. I forgot. 깜빡했어. 뭐 하는 걸? To put it on. 여기서 it은 bug spray를 얘기하는 거고요. Put on이라는 표현이 뿌리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1: You can use put on for anything on your body. Hat,
0: 맞아요.
1: Glasses, shirts, shoes, pants, anything.
0: Perfume, spray,
1: yep.
0: everything, makeup. 다 되죠. 그래서 얼굴에 바르거나 뿌리거나 아니면 뭐 몸에 입거나 다 된다 그랬죠? Put on. Wear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I forgot to wear it. I forgot to put it on.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1: So here's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2: Good morning. How did you sleep?
3: Not great. I'm covered in bug bites.
2: That's terrible. Did you use bug spray?
3: I forgot to put it on.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뭐였나요?
1: I'm covered in bug bites.
0: 자, 여기서 covered in 이 부분이 연음이 돼요. 그래서 D가 리을처럼 covered in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연습해 볼까요?
1: I'm covered in bug bites.
0: I'm covered in bug bites.
1: I'm covered in bug bites.
0: I'm covered in bug bites. Good job, everyone.
1: And before we go, I'd just like to remind you that the books for next month are available now in your local bookstore.
0: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와주시고요.
1: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이든과
1: 자키였습니다.
0: Speak.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자, 비행기 워낙 주전승이 많이 타시지만 right. 선생님 옆자리에 앉은 승객하고 전혀 모르는 분이 탔을 때 네. 이야기를 좀 하시는 편인가요?
1: Sometimes. Sometimes I do. Sometimes I don't. It depends on whether I'm tired or not.
0: That's right.
1: 타자마자 졸려 힘들어 그러면 그냥 안 데끼고 그냥 I just sleep.
0: 아, but 말 sometimes, 걸기만 해봐라. 거의 그런 분인가요?
1: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옆에서 그냥 막 뭐, 너무 신나가지고 Where are you going? 뭐 하면서 Where are you from? Yeah, I'm from Seoul. Nice to meet you.
0: 아 대답을 해주긴 하신 그때는
1: 아 그럼요.
0: No English. 하고 그냥
1: 아이, 그러면 안
0: sorry
1: 되지.
0: no English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1: 아 미국에선 통하겠다 이게.
0: 네네 그쵸? 그렇죠.
1: I'm sorry no English.
0: 네. 아이 근데 또 반대로 사실 우리가 영어를 막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잘 모르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잘 나눠보고 네. 그러면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1: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0: 새로운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 Of course.
0: 자. 뭐 여러분의 경우에 따라서 자, 오늘의 함께하실 내용을 마음껏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Mm-hmm. 자 오늘 이 사람은요 옆좌석에 앉은 승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는 싶지만 너무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는 않은 경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주 슬그머니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을런지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1: Oh, 저기 이번에 뉴욕에 처음 가시는 건가요?
0: 아니에요.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뭐 한참 됐죠.
1: 아, 그건 저도 그래요. 전 이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게 좀 긴장되네요.
0: 그 말 이해해요. 저는 비행기를 타는 내내 거의 늘 잠을 자려고 하는 편이에요.
1: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아, 부디 우리 둘 다 휴식을 좀 취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0: 네.
1: He's nervous.
0: 그렇죠.
1: Very nervous.
0: 그 무슨 영화였더라? 그때 맥 라이언이 나왔던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1: When Harry Met Sally.
0: 아니, French Kiss 였던 것 같아요.
1: French Kiss, 네. a good movie.
0: 자기 그 바람난, 아이고,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는 남자친구를 찾기 위해서 프랑스로 가는 중이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너무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 I hate flying.
1: 네.
0: 옆 사람한테 들었던 말든 간에 I hate flying.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옆 사람이 뭐라고요?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I said I hate flying. 저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싫다고요.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Nervous 하게 되면.
1: 보행쌤, you don't hate flying, do you?
0: Not anymore. I try to enjoy the flight by
1: right.
0: watching some movies and get some work done.
1: 저 솔직히 영화 같은 거 없었으면 I would be really bored on the plane.
0: 그렇구나.
1: Like you can read a book, but you can't read for like 10, 15 hours. So I like the entertainment.

0: system they have.
1: Yes.
0: Music, movies, TV.
2: 지금은 yeah.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그 그 이순재 선생님께서 그 배우님께서 그분이 그 멀리 유럽으로 이제 여행을 가시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0: okay.
2: 그때 비행기 안에서 남들 다 잘 때 깨서 그 나라 말을 그 연습을 하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He was wow. already 80 something
0: right.
2: back then.
0: Wow.
2: 그래서 보면서 아 진짜 정말 존경스럽다. 그래서 실제 그 나라에 가서 몇 마디라도 자꾸 해보시려고 했던 wow. 그 실제 도움도 됐었고.
0: That's amazing.
2: 네.
0: Yeah.
2: 근데 그것도 다 참 그 저는 멀미가 나서 잘 못하겠어요.
0: It's difficult to concentrate. Especially if you have air sickness, right? So be careful. If you have air sickness, yes. take some medication,
2: 그렇죠.
0: medicine, and
2: ginger yeah. ale and cold towel.
0: Ginger ale and cold towel.
2: yes.
0: That's right.
2: 네, 자 여기서 이제 승객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0: Yes.
2: 먼저 이분이 뉴욕에 처음 가시는 건가요?
0: Is this your first time flying to New York?
2: Is this your first time? Flying to New York. 자, 뉴욕에 비행기를 타고 처음 가시는 겁니까? 뭐 이런 말이 되겠군요.
0: First time flying.
2: 네, 그렇습니다.
0: Or first flight
2: 네,
0: to
2: 그렇죠.
0: New York.
2: Mm-hmm. 네, 자, 그래서 Is this your first time visiting New York? 한다든지
0: okay.
2: 그러니까 flying to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0: right.
2: 다른 표현이 어떤 게 있을까요?
0: Is this your first time to New York?
2: Is this your first time to New York? 아, 그거 좋네.
0: Is this your first travel to New York?
2: Is this your first travel to New York?
0: Many ways, yeah.
2: 네. 자,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처음 가보시는 건가요? Is this your first time flying to New York? 이렇게 뭐 first time, second time, 그 다음에ing를 이어서 말하게 되면 뭐뭐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 해보는 거다. 뭐 두 번째 해보는 거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0: Right.
2: 예를 들어서 한국 음식 이번에 처음 먹어보는 건가요?
0: Is this your first time trying Korean food?
2: 그렇죠. Is this your first time trying Korean food? 한국 음식 처음 먹어보는 거세요? 이런 말이 되고 자, 이번에 한국 처음 와보시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0: Oh, is this your first time in Korea?
2: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Is this your first time in Korea? 라고만 해도 문제가 안 되겠어요.
0: 아직 한국에 도착 안 했으면
2: 네.
0: To Korea.
2: 그렇죠, 그렇죠.
0: 한국에 와 있으면 In Korea.
2: 그렇네요.
0: Yeah.
2: 자, 여기서도 Is this your first time to New York? 하면은 뉴욕을 아직 도착 안 한 거니까
0: sure.
2: 뉴욕으로 가는 게 이번이 처음이냐.
0: Mm-hmm.
2: 자, 그랬더니 아니에요.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0: No, I've been there once before.
2: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No, I've been there once before 라고 일단 시작하는데 자, I've been there 라고 할 때 저 거기 가본 적 있어요. I've been there. 그다음에 once before.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번 전에 한번 있었다.
0: Right.
2: Once before. I've been there once before. 이렇게 말하네요.
0: Because before 빼도 상관없어요.
2: 네.
0: Oh, I've been there once.
2: I've been there once.
0: Sure.
2: 한번 가봤어요.
0: Yeah.
2: 근데 before를 굳이 넣으면 전에 한번 가봤죠. 이런 뜻이 되겠네요.
0: Sure.
2: I've been there once. I've been there once. 자, 그러면서 하지만 그게 한참 전 얘기예요.
0: But it's been a while.
2: But it's been a while. But it's been a while. 자, while 이란 말 나오면 선생님
0: yeah.
2: 어느 정도가 a while일까요?
0: 다 이게 조금 상대적이겠지만
2: 네.
0: In my mind, a while is many years.
2: 어,
0: several years.
2: Several
0: it's
2: years.
0: It's been a while.
2: 그렇죠.
0: Yeah.
2: 뭐 두 달 전, 1년 전, 2년 전 정도가
0: right.
2: 아니고 몇 년은 됐다라고 해서 it's been a while. 그때 내가 3년 전이었냐, 4년 전이었냐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한참 됐어요. It's been a while.
0: 요새 유행하는 표현이 있는데
2: 네.
0: it's been a minute. 들어보셨죠?
2: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0: It's been a minute 하면 요새 it's been a long time을 약간 유행어로 많이 써요. It's been a minute. 오늘 아침에도 줌콜 하는데 어디서 Oh, hey, Jude, I haven't seen him in many years.
2: 어.
0: It was a business meeting. Hey, Jude, it's been a minute. I was like, yeah, it's been a minute.
2: 선생님, it's been... 알고 있었어요? It's been a minute이 그런 뜻인 줄은?
0: Of course.
2: 뭐또 of course.
0: 왜냐하면 그 표현이 생긴 지 몇 년 됐거든요.
2: 아, 그래요? 아, 네네.
0: Because my course. friends say it all the time.
2: 아, 그러니까 단어법으로 얘기한 건가요? 뭔가 이렇게 1분 됐다라는 말은 그...
0: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2: 네.
0: One minute인데
2: 근데,
0: it's been a minute.
2: 아니, 유행어를 만들려면 좀 말이 되기 유행어를 만들어야지.
0: 말이 되면 유행어가 아니겠죠.
2: 아니에요,
0: 뭐 관용구, 말로... 수거, 이디엄 이런 것들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2: 맞아, 그런 경우 많죠. 근데 그러면 진짜 what if literally it's been a minute? 그러면
0: It's been literally a minute.
2: 아,
0: 이렇게
2: 그렇게 말하게?
0: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2: 그럴까요? 진짜 1분밖에 안 됐을 경우에
0: It's been one minute 그러겠죠.
2: 새로운 신조

0: 유행어를 알게 됐습니다. That's 여러분 right. 앞으로 누가 It's been a minute 그러면 아 되게 오래됐다는 얘기구나라고 거꾸로, yeah. 뭐 거꾸로 영어입니까?
1: That's right.
0: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It's been a while. 우리는 거꾸로보다도 정통부터 먼저 하자고요. Mm-hmm. 그래서 It's been a while. 한참 됐어요. 라는 말. Right.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2: Is this your first time flying to New York?
3: No, I've been there once before, but it's been a while.
0: I've been there once before, but it's been a while. 자, 그랬더니 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1: Oh, same here.
0: Same here. 오, 이럴 수가. 나도 그런데. Same here. Me too. 이렇게 말해도 yeah. 될까요?
1: 우리 Easy English에서 정말 많이 배웠던 네. 다양한 상황에서 same here.
0: Same here.
1: Yeah, we use it all the time. 네. Same here.
0: Same here.
1: 나도 그래. 어,
0: 이쪽도 마찬가지. Same here. 근데 그냥 same 이렇게만 해도 되죠.
1: Oh, that's right. 네. Same.
0: Same.
1: Means me too.
0: 네, 그렇습니다.
1: Oh, same.
0: 옛날에 쌤쌤 막 이런 말 했는데.
1: 저도 그게 솔직히 재밌긴 해요. 어, 쌤쌤이다. 다 똑같다는 거를 쌤쌤.
0: 아니요, 선생님. 아니요.
1: 아니에요?
0: 그러하지 마지 마세요.
1: 네,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0: 네, 이상해요.
1: 이상해요.
0: 네, same 하면은 나도 그래요. Same here. 저도 마찬가지예요. 라는 오케이. 뜻이면서 하는 말이. 근데 저는요,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게 조금 긴장되네요.
1: I'm a bit nervous about the long flight.
0: I'm a bit nervous about the long flight. 자, 이렇게 긴 장거리 비행기 여행이에 대해서 제가 약간 조금 긴장이 되긴 하네요. I'm a bit nervous about the long flight. 우리가 긴장한다고 할 때 nervous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거든요. Nervous. Right. 그러니까 nerve라는 게 신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nervous 하면 신경이 곤두선 뭐 이런 뜻이 되겠죠. Right. 그래서 I'm a bit nervous. 근데 뭐뭐에 대해서라고 뒤에 뭐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연결고리가 about가 됩니다. 그래서 nervous Long flight, 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I'm right. a bit nervous about the long flight 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1: 생각해보니까 뭐 네. 서울에서 뉴욕까지 이게 직항으로 훅 날아간다면 Do you know how long it takes?
0: Like 15 hours?
1: It's about exactly 15 hours. It's a long flight.
0: Yes.
1: Non-stop 15 hours on the plane. So you have to watch at least 5-6 movies.
0: Oh, yes, that's right. That's right.
1: It's a long flight.
0: It's a long flight. Yeah. 그렇죠. 여기서도 I'm a bit nervous about를 활용해서 뭐 다른 경우도 많겠죠. 제가 꼭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발표 때문에 조금 긴장되고 걱정되고 그래요.
1: Nervous.
0: 네. Yeah. I'm a bit nervous about this presentation. 이렇게 yeah. 말한다든지.
1: 저는 a bit보다 I'm really nervous. I'm very nervous about the presentation.
0: 비행기를 탔을 경우에 선생님, yeah. 옆 사람이 그렇게 I'm really nervous about this long flight. 이렇게 말하면 yeah. 괜히 나까지 불안해질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문고리 잡을까 봐.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I'm a bit nervous. 그런데 약간 긴장이 될 수는 있잖아요.
1: Many people have this fear of flying,
0: oh,
1: right?
0: Yes.
1: It's real. So I think you should prepare yourself. Just go to sleep. If you can, just go to sleep.
0: Nervous 하니까 잠이 안 오긴데.
1: 그래도.
0: 네. 어떤 whatever it takes.
1: Whatever it takes.
0: 네,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yeah. get some sleep. 여기서도 I'm a bit nervous about the long flight. 자, 그 말했더니 이 참 그 옆에 승객이 그 말을 굉장히 공감해 주면서 아유, 무슨 뜻인지 제가 알죠.
1: I know what you mean.
0: I know what you mean.
1: Yeah.
0: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세요? Really? 라고 하기보다는 아, 그 말 저도 이해가 되긴 하죠. I know what you mean. 이렇게 말하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1: 여기 이제 what you의 두 가지 이제 발음이 있는데요.
0: 네네.
1: I know what you mean or I know what you mean.
0: 네.
1: I know what you mean.
0: I know what you mean. Yeah. I know what you mean. I know what you mean. What you, what you. 정말 둘 다 좋겠네요.
1: Same.
0: 네.
1: That's right.
0: I know what you mean. 자, 그러면서 저는요. 사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내내 거의 늘 잠을 자려고 해요.
1: 바로 나오네요. 여기. 네. 그렇죠. I usually try to sleep through most of it.
0: 네. I usually, 제가 대개는 이렇게 합니다. I usually try to sleep. 잠을 자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I usually try to sleep. 근데 얼만큼? Through most of it. 라고 하는데 it는 the long flight를 말하는 거죠.
1: Right.
0: 길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내내 잠을 자려고 한다. Sleep through most of it.
1: Yeah. Through the flight.
0: 네.
1: Through the long flight.
0: 그렇죠.
1: We're talking about during the entire flight, the duration of the flight.
0: 네.
1: I can't do any deep sleep during the flight unless I'm in business class.

0: In the economy class, you can't really sleep really well.
1: 그렇죠. It's not that comfortable.
0: It's not that comfortable, right?
1: 에, 그렇죠. 그 여기서는 근데 그 I usually try to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I usually try to 그게 나로서는 나름 전략이다라고 할때 그걸 다른 말로 살짝 바꾸게 되면 go to strategy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What is your go-to strategy?
1: 그
0: Right?
1: try to sleep most through most of
0: That's
1: it.
0: right.
1: 그야말로. 근데 혹은 뭐 get some cough syrup.
0: Cough syrup?
1: ~~네.
0: To make you fall asleep?
1: 그렇죠.
0: That's
1: 기침
0: right.
1: 기침 실험약 이거
0: That's
1: 먹고
0: right.
1: 그냥 한숨 자는 자, my go-to strategy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131쪽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0: That's right.
1: 같은 뜻 다른 표현이라고 해서 이 문장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달리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0: That's right.
1: 자, sleep through 하면은 뭐뭐를 통과해서 내내 쭉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왔고요. 자,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2: Same here. I'm a bit nervous about the long flight.
3: I know what you mean. I usually try to sleep through most of it.
1: I usually try to sleep through most of i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131쪽을 보시면 또 나와 있지만 그 약간 장난스럽게 과장을 해서 그냥 나는 기절해 버리려고 해요. 이렇게도 말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0: 기절해 버리다.
1: 네, pass out 한다는 거죠.
0: Yeah. When you pass out, it's because you're usually very tired. Oh, I passed out on the plane.
1: 그렇죠. 그냥 아예 나는 쭉 뻗었어. 아예
0: yeah.
1: 기절해 버렸어. 우리말로도 기절해 버렸다는 말을
0: right.
1: 또 비유적으로 쓰거든요.
0: Pass out.
1: 그렇죠. 그래서 난 그냥 기절해 버리려고 해요. I just try to pass out until we're almost there. 거기 거의 다 갔을 때까지라고도
0: right.
1: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0: Mm-hmm.
1: 네, 이제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요.
0: Right.
1: 이 저기 교재에 나온 말은 조금 맹맹한, 밍밍한 그런 표현이라면 pass out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그 재미있는 말이 되는 거죠.
0: Mm-hmm.
1: 자, 마지막으로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0: That's a good idea.
1: That's a good idea. Mm-hmm. 자, 그렇다면 부디 우리 둘 다 휴식을 좀 취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0: Hopefully, we can both get some rest.
1: Hopefully, we can both get some rest. 휴식을 좀 얻다. Get some rest. 하기를 바랍니다. 둘 다
0: right.
1: 말하지 말고 자자 이 얘기죠.
0: Hopefully, nobody is kicking me behind the seats.
1: That's right. 자, hopefully, we can both get some rest. 이 부분 들어보세요.
2: That's a good idea. Hopefully, we can both get some rest.
1: 네, 전체 대화입니다.
2: Is this your first time flying to New York?
3: No, I've been there once before, but it's been a while.
2: Same here. I'm a bit nervous about the long flight.
3: I know what you mean. I usually try to sleep through most of it.
2: That's a good idea. Hopefully we can both get some rest.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자, 같이 말해보세요.
0: Let's go.
1: 이번이 뉴욕에 처음 가시는 건가요?
4: Is this your first time flying to New York?
0: Is this your first time flying to New York?
1: 아니에요. 전에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요. 한참 됐어요.
4: No, I've been there once before, but it's been a while.
0: No, I've been there once before, but it's been a while.
1: 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Same here.
0: Same here.
1: 전요,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게 좀 긴장되긴 하네요.
4: I'm a bit nervous about the long flight.
0: I'm a bit nervous about the long flight.
1: 아, 그 말 이해하죠.
4: I know what you mean.
0: I know what you mean.
1: 전 비행기를 타는 내내 거의 늘 잠을 자려고 해요.
4: I usually try to sleep through most of it.
0: I usually try to sleep through most of it.
1: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That's a good idea.
0: Hey, that's a good idea.
1: 부디 우리 둘 다 휴식을 좀 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4: Hopefully, we can both get some rest.
0: Hopefully, we can both get some rest. Good job,
1: 아유,
0: 정말 everyone.
1: 잘하셨습니다. 네, get some rest나 take a break나 휴식을 취한다라고 할 적에는 우리말로
0: yeah.
1: 똑같이 해석이 되는데 rest는
0: right.
1: get을 쓰고 break는 take을 쓰더라고요.
0: Yeah. Take a break, get some rest.
1: 네, 그렇게
0: That's
1: 이해하시면
0: right.
1: 좋을 것 같습니다.
0: Mm-hmm.
1: 네, 자, 이 많은 표현들 꼭 한번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습니다.
0: And this was Jude.
1: 네,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편하게 마음 먹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퇴사는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도리스데이의 캐세라세라 띄워드렸습니다. 바로 읽어드린 문장 카펫에서 언급되었던 그 노래입니다. 달 출판사에서 펴낸 나희덕 시인의 에세이, 마음의 장소의 문장들이었는데요.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보통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이 말은 참 묘한 게 그냥 이걸 계속 의역을 하다 보면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둬라, 그냥 맡겨라. 그리고 어느 그 문학가의 그 묘비명이기도 했잖아요. 애쓰지 마라. 이거랑도 또 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리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거랑도 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법의 문장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캐스라스라 음악과 함께 이 뽑아온 문장 카펫 안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 나무 의자에 대한 거였어요. 이 나희덕 시인이 그 나무 의자, 나무 벤치에 너무 큰 감동을 받은 나머지 이 나중에 아이들에게 내가 죽고 나면 묘비 그 차가운 돌 비석보다 나무 벤치를, 나무 의자를 하나 놔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나무 벤치 옆에다가 특히 좋아하시는 그 산목련 한 그루도 같이 심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따뜻한 그 나무 의자 위에서 누군가가 지나가는 행인이 쉬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을 보면서 와, 왜 길가에 놓여있는 그 벤치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내가 꼭 거기 앉았다 가지 않아도 그냥 저기 앉을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왜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또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도 그런 벤치 같은 존재가 되시길 바랄게요. 성시경의 더 아름다워져, 그리고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이죠. 이번 주 주제는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서입니다. 오늘은 쓴맛과 신맛의 감각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어떤 얘기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여름의 열기가 절정으로 치달을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쉽게 무기력의 늪에 빠져들곤 합니다. 맹렬한 뙤약볕 아래서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지친 몸을 위로하려 하죠. 혀끝에서 녹아내리는 다정한 단맛은 확실히 팍팍하고 고단한 일상에 즉각적인 안도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부드러운 위로만으로 몸 깊숙이 짙게 깔린 피로의 장막을 걷어내기에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더위에 지쳐 입맛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강렬하게 갈구하는 것은 오히려 혀끝을 찌르는 서늘하고 쌉싸름한 맛 혹은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게 만드는 뾰족하고 새콤한 자극입니다. 갓 짜낸 레몬이나 풋귤의 투명하고 찌르는 듯한 신맛 혹은 짙은 그늘에서 진하게 우려낸 찻잎의 묵묵하고 쌉싸름한 쓴맛을 떠올려 봅니다. 이 맛들은 처음 혀에 닿는 순간 결코 우리를 다정하게 얼러주거나 부드럽게 감싸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뜩 이완되어 있던 미각세포들을 서늘하게 벼려내며 한없이

잠시 흐트러진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단호한 채찍질에 가깝죠. 무더위에 녹아내릴 듯 나른해진 늦은 오후, 차갑게 식힌 쌉싸름한 커피 한 모금이나 새콤하게 무쳐낸 반찬 한 젓가락이 입안에 퍼질 때, 우리는 비로소 흐릿하고 몽롱했던 감각의 초점이 다시 투명하게 맞춰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달콤함이 지친 마음을 가만히 다독여주는 부드러운 이불이라면 쓴맛과 신맛은 무기력의 안개를 단숨에 베어내는 각성제인 셈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복잡한 삶에도 이런 쓴맛과 신맛의 자극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아무런 굴곡 없이 매일 평온하고 달콤하기만 한 일상에 오래 안주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관성에 젖어 무기력해지고 생각의 근육도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뜻하지 않게 마주하는 삶의 쌉싸름한 실패나 뼈아프게 전곡을 찌르고 들어오는 누군가의 서늘한 충고는 당장은 삼키기 벅차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뾰족한 자극들을 회피하지 않고 나의 내면으로 가져와 묵묵히 소화해낼 때 우리는 비로소 나태해진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다시 일어설 단단한 힘을 얻게 됩니다. 쓰라린 쓴맛을 억지로 뱉어내지 않고 기꺼이 음미할 줄 아는 치열한 태도야말로 삶이 던져주는 다채로운 풍경들을 너그럽게 끌어안는 가장 성숙한 방식일 것입니다. 지독한 더위 탓에 몸도 마음도 한없이 바닥으로 늘어지는 나른한 하루입니다. 억지로 없는 활기를 쥐어짜내며 자신을 몰아세우기보다 오늘 하루쯤은 흐릿해진 감각을 정직하게 일깨워줄 쌉싸름하고 새콤한 맛들을 가만히 곁에 둬보는 건 어떨까요? 혀끝에 닿는 그 서늘하고 투명한 감각이 잊고 있던 일상의 팽팽한 생기를 되찾아줄지도 모르니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프롬이 부른 시트러스 썸머에일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 제목만으로도 입가에 침이 고이게 만드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아, 단어들이 참 사랑스러운 단어의 조합이 아닌가 싶었고요. 이 당장은 삼키기 힘든 삶의 쓴맛, 그리고 우리를 이게 긴장하게 만들 정도로 너무 시큼한 그 신맛,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고루고루 우리에게 필요한 감각이라는 거, 필요한 가치라는 거, 일카통에서 또한번 느껴봤습니다. 사라강의 포어 썸머, 그리고 뎁트 애슐리 알리샤가 함께한 곡 썸머타임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0: 뭐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해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그 보기가 될 작품 오늘도 담아볼게요.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금성의 어느 지하 식민지. 이 잿빛 행성에는 무려 7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축축한 공기가 마음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세계. 그런데 오늘 지하학교 교실에 모인 9살 아이들의 얼굴에는 마치 소풍을 앞둔 것처럼 벅찬 설렘이 감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예언에 따르면 7년 만에 처음으로 이 빗줄기가 멎고 딱 1시간 동안 찬란한 태양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창가에 옹기종기 모여붙은 아이들은 금성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태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들뜬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소녀, 마고만 빼고 말이죠. 5년 전 지구에서 이주해온 마고는 태양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맑은 하늘 아래서 느꼈던 눈부신 햇살. 마치 따뜻한 금화처럼 반짝이고 난로의 불길처럼 다정했던 그 완벽한 빛의 감각을 말입니다. 마고는 태양을 잃어버린 이 축축한 행성에서 매일같이 시름시름 알았지만 언젠가 다시 그 빛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가슴 속에 작은 불씨를 품고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빗소리밖에 모르는 금성의 아이들에게 지구의 찬란한 태양을 기억하는 마고의 존재는 낯설고도 얄미운 대상이었습니다. 비가 점차 잦아들고 하늘이 환해지려는 찰나 아이들의 지구꽃 철없는 장난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마고를 복도 끝에 좁은 옷장 속에 밀어넣고는 문을 잠가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장난에 놀란 마고는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7년 만에 나타난 태양을 마주할 생각에 잔뜩 들뜬 아이들은 그 소리를 미처 듣지 못한 채 환호성을 지르며 마당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마고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온 눈부신 여름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 소녀의 앞에는 야속하게도 굳게 닫힌 옷장 문이 가로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문틈 너머로 7년 동안 멈추지 않던 금성의 빗소리가 마침내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제이크의 골든 아워 띄워드렸습니다. 쉼없이 비가 쏟아져서 모든 것이 물에 잠겨버린 세상의 끝. 만약 당신에게 단 한 시간의 찬란한 햇살이 허락된다면 그 눈부신 빛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을까요? 오늘 더 클래식에서는 짧은 단편집 속에 타인을 향한 공감과 이해라는 반짝이는 씨앗을 심어둔 소설이죠. 레이 브래드버리의 온 여름을 이 하루에 펼쳐두고 있습니다. 금성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은 그 태양의 온기를 한 번도 몸으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의 기억을 갖고 온 햇살의 다정함을 이미 알고 그리워하는 이 마고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더 질투가 났던 걸까요? 아이들은 이 7년 만에 태양이 나타나는 바로 그 시간에 마고를 옷장에 가둬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이 마고가 간절하게 외치지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운동장으로 뛰쳐나가죠. 태양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시간 동안 빛나는 것인데 이 이야기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만나보시죠.

캄캄한 지하에서 풀려난 아이들은 미친 듯이 뛰고 구르고 고개를 젖힌 채 태양의 그 뜨겁고 찬란한 입맞춤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잿빛이었던 금성의 숲이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선명한 초록으로 반짝이는 그 순간,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을 감싸 안는 거대한 세계의 온기를 만끽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하고도 황홀한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법 같은 시간은 훌쩍 지나가고 한 소녀가 내민 손바닥 위로 차가운 물방울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거대한 먹구름이 다시 태양을 가리고 찬바람이 불어오자 아이들의 얼굴에서 아쉬움의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천둥 소리와 함께 다시 시작된 폭우. 절망감에 휩싸여 지하 학교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던 그때 누군가 얼어붙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마고, 마고는 어떡하지? 아직 옷장 속에 있는데. 그 짧은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아이들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방금 전까지 온몸으로 태양의 기적을 겪어낸 아이들은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마고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태양이 얼마나 눈부시고 따뜻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옷장 문을 잠금으로써 마고에게서 빼앗아 버린 것이 얼마나 거대하고 찬란한 세상이었는지를 말입니다. 태양의 온기를 직접 겪어보고 나서야 아이들의 굳어있던 마음 속에 처음으로 타인의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는 공감이라는 이름의 작은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누구도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복도를 걷습니다. 마침내 굳게 닫힌 옷장 앞에 섰을 때 방금 전까지 장난기로 가득했던 아이들의 얼굴에는 뼈저린 후회와 미안함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누군가 조심스레 옷장의 문을 엽니다. 7년의 비가 다시 쏟아지는 캄캄한 금성. 하지만 활짝 열린 그 작은 옷장 문틈 사이로는 비로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눈부신 태양이 되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단 한 시간의 햇살 아래에서 비로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아이들의 이야기. 레이 브래드버리의 소설 온 여름을 이 하루에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수의 지나간 여름을 안타까워 마, 그리고 하현상의 장마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내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짐작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타인의 아픔이라든가 간절함 이런 것을 함부로 짐작해버리고 가벼운 장난이나 무심한 외면으로 그냥 넘겨버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 온 여름을 이 하루의 결말을 참 좋아하는데 어찌 보면 참 가혹하잖아요. 이 7년 만에 딱 1시간 태양이 고개를 딱 드는 그 내리쬐는 그 시간에 아이들이 그 태양을 너무너무 그리워했던 지구에서 온 마고라는 그 소녀를 이 옷장 안에 가둬두었다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 설정을 넣음으로써 그리고 그 다음 이 아이들이 마고의 마음을 온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1시간짜리 햇빛보다 훨씬 더 지속성이 큰 그 공감이라고 하는 따스한 빛을 이 소설이 확보하게 된 거잖아요. 이 태양의 온기를 쬐어본 사람이라면 그 빛을 잃어버린 사람의 캄캄한 슬픔을 결코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이 소설의 아이들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잘못이 있은 다음에는 이제 먼저 다가가서 또 그것을 바로 이렇게 사과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다시 우리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도 이 소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끝을 상상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인님들, 우리는 지금 햇빛을, 그 태양을 거의 24시간 원하면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물론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금성의 상황에 비교를 하자면 지구는 늘 태양 곁에 있으니까요. 태양빛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극단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혹시 사각지대에 놓인 내가 간절함이나 아픔을 외면한 존재가 있진 않나 질문 한번 던져보시고 따스한 손 내미시길 바랍니다.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김신지 절기 박사가 제철 산문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오늘의 책은 어떤 것이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매미 소리가 짙어지는 7월 하순입니다. 신선한 제철 산문 들고 김신지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작가님, 매미 소리 진짜 요즘 많이 들리죠?
1: 맞아요. 밤에도 도시 매미는 울어서. 근데 저는 약간 밤에 이렇게 창문 열고 지내는 거 좋아하는데 네. 그런 소리가 흘러드는 것도 되게 여름의 정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끄럽다고 느끼시지 않으시는 거죠?
1: 한낮에 정말 그 가로수 사이를 걷는데 양쪽의 가로수에서 저의 귀에 거의 꽂아 박는 소리가 맞아요. 들릴 때도
0: 악을 쓰듯이 들리는 소리가 있죠.
1: 막 이럴 때는.
0: 그럴 때는?
1: 얘들아 좀 자중해 줄래? 라고 생각하지만 네. 대체로는 아 여름이다 하는 맞아요. 생각으로 걷는 것 같아요.
0: 그들도 그때만이라도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다.
1: 맞아요.
0: 우리가 아니까. 새들도 워낙 전 요즘은 까마귀가 그렇게 까까까 이렇게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1: 제가 매번 비슷한 그 이유로 이거 찾아봐야지.
0: 네.
1: 한번 물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는 아직도 찾아보지 못했네요.
0: 네.
1: 까마귀가 요즘 왜 이렇게 뭔가 열정적인지.
0: 아, 느끼신 거죠?
1: 네.
0: 작가님도 저도 최근에. 네.
1: 저 주로 집에서 창가에 있는 책상 앞에 네. 앉아서 일을 하는데 까마귀들이 요즘 그렇게 저녁에도 그러고 뭔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게 날아다니고
0: 자기 주장이 강하게 그러니까 진짜 까까까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이게 정말 뭐라고 말을 나 때문에 그러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1: 맞아요. 그 이게 주변에서 아는 새가 그래도 이름을 아는 새가 있으면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0: 맞아요.
1: 작가님은 또 까마귀 외에 누가
0: 참새 좋아하잖아요, 제가.
1: 참새 귀엽죠.
0: 너무 귀엽죠. 참새 조그맣지.
1: 맞아요. 참새 이렇게 오종종 뛰어다니는 거
0: 맞아요.
1: 보면
0: 포로로 날아가고.
1: 맞아요.
0: 네, 그 참새 보면 항상 웃음이 나고요.
1: 저는 직박구리를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동네 개천 걷다 보면.
0: 흔하죠.
1: 맞아요.
0: 그쵸.
1: 그리고 뭔가 여기 볼터치한 것처럼 뺨에 약간 붉은 털이 있고.
0: 그리고 그렇게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1: 가까이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약간 부스스한 것처럼 이렇게 삐죽삐죽 해가지고.
0: 네.
1: 근데 워낙 시끄럽잖아요. 집박구리가. 네. 그래서 되게 장난꾸러기를 보는 것 같은. 도심에 좀 장난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0: 카페인님들도 새 이름 많이 아실지. 그렇죠?
1: 왠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이라면 아는 새 하나쯤은 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새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0: 근데 새를 안다고 말할 때는 그 새의 이름이나 뭐 생태적인 습성을 이렇게 내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과 지나가다가 어떤 새가 울거나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일 때 아 저게 바로 그 새다 연결 짓는 것과 여기가 좀 단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쵸.
0: 저는 그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맨날 참새 얘기밖에 안 하는 게 참새는 확실히 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건 전 직박구리도 많이 있다는 건 아는데 정확히 제가 구분이 되는지는
1: 그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남한테 들었던 것 중에 좀 강렬한 이야기도 네. 남긴 하지만 내가 어느 날 어떤 새와의 에피소드가 생겨서 그 새에 대해 한번 찾아보게 돼서 내가 기억하게 된 정보가 있으면
0: 네.
1: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거든요.
0: 아 그렇죠. 맞아요.
1: 아직 직박구리랑 에피소드가 딱히 없으셔서
0: 직박구리랑은 없어요. 맞아요. 까마귀 까치랑은 있고.
1: 근데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이렇게 고은 작가님이 참새에 대해서

0: 은은한 애정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새가 하나 생겼을 때 요즘 워낙 뭐 AI한테 물어보기만 해도 그쵸. 워낙 참새 관련된 재미있는 네. 생태 정보를 알려줘라고 했을 때 흥미로운 정보들을 몇 가지를 주면은 아 내가 평소에 참새를 볼 때 저 특징이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든지 주로 몇 월 달에 뭐 어떤 활동을 하는구나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새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유심히 보게 되기도 하고
1: 애정이 기반이 되면 그러네요. 맞아요. 전에 그 산토끼 에세이 맞아요. 저 그거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거기도 보면 사실은 전혀 산토끼에 대한 정보 없었지만
0: 맞아요.
1: 몸으로 알아가면서 배운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 저자가 그런 마음으로
0: 그런 식으로 새에 대해서도 좀 뭐 나는 새 잘 몰라에 그치시지 말고
1: 네.
0: 개 중에 내가 좀 좋아하는 새가 있다. 내가 좀 귀엽게 보는 새가 있다 할 때 한번 그 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면 재밌는 정보들은 또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1: 그렇죠.
0: 그걸 알게 되고 또 세상을 바라봤을 때 아, 참새는 절에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을 때 또 살아가는 재미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도 관심 가는 새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사연으로 보태주시길 바랄게요. 너드 커넥션의 힘 오브 더 벌즈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철 산문 오늘의 책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이희은 작가의 진짜 새랑 눈이 마주쳤다니까요?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이 뭔가 제목에서 약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듯한 좀 귀여움이 느껴지는데요.
1: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그 톤이 좀 달라지네요. 진짜 새랑 눈이 마주쳤다니까요? 이럴 수도
0: 너무
1: 있고.
0: 기본적으로 놀라운
1: 네,
0: 거죠. 이게
1: 네.
0: 흔치 않은 일임을 전제로 하고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 그쵸?
1: 이책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이 탐조 브랜드 치치칫의 대표 이희은의 첫 에세이예요. 요즘 탐조가 워낙
0: 맞아요.
1: 많이들 이제 탐조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도 몇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죠?
0: 그러네요, 진짜.
1: 어느 순간
0: 탐조.
1: 탐조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게 되고 또 탐조에 관한 책들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0: 맞아요.
1: 하면서 아 취미 활동이 탐조인 분들도 주변에서 늘어나는 걸 느끼는데 이 탐조 브랜드 치지칫을 만든 대표 이희은의 첫 에세이고요. 이 탐조를 처음엔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0: 네.
1: 여기 안에서 자기만의 역할을 발견하고 또 자기 브랜드를 일궈가는 여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탐조 브랜드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반 정도 되고 또
0: 네.
1: 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랑스러운 에피소드들 정도 반 되고 또 사랑하는 새들의 정보까지 같이 담겨 있어서 좀 다양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인데요. 나는 언젠가 좀내 것을 만들어 보고 싶다.
0: 네.
1: 작은 브랜드는 어떻게 읽는지 궁금하다 하는 분들께는 그 여정에 좀 다른 사람의 이 치치칫의 이 걸음이 좀 참고가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그냥 새나 자연 탐조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친구와 대화하듯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이 작가님은 특히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드셨어요?
1: 이 책에서요.
0: 네.
1: 일단 제 가방에 이것이
0: 아,
1: 이 브랜드의 새
0: 네.
1: 키링이에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제가 이 알고 있었던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사실 정말 브랜드만 살펴봐도 새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도 그 제철행복 책 쓰는
0: 네.
1: 과정에서 자연에 대한 제가 애호가 있었지만 새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박식하진 않았어요. 근데
0: 박식이란 말을 쓰기 전에는 항상 망설이게 되죠.
1: 맞아요. 근데 이 책을 쓰는
0: 네.
1: 과정에서 새에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이 세계가 너무 넓고 흥미롭고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이 책에 나오는 내용과 좀
0: 네.
1: 닿아 있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면서 본 책이었고요. 그리고 탐조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으니까 또 카페인 여러분들과 새에 대한 얘기, 탐조에 대한
0: 좋습니다.
1: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골라와
0: 네.
1: 봤습니다.
0: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낭독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읽어주실 부분이 어디인가요?
1: 일단 탐조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나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
0: 네.
1: 같아요. 근데 차질탐이랑 새 조니까 뭐 새를 찾다. 그리고 영어로는 버드와칭이라고
0: 네.
1: 부르기도 하는데 이 탐조라는 이 취미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들어가 볼수 있는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낭독 듣고 가시죠.

나의 첫 탐조는 수원의 1월 호수에서 시작했다. 간단한 쌍안경 사용법과 숲에서의 기본적인 탐조 매너를 배우고 호수 산책로를 향해 첫 걸음을 떼자마자 가장 처음 만난 새는 맵비둘기였다. 도심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그간 풍경의 일부로만 치부해버렸던 새다. 하지만 쌍안경 렌즈를 통해 마주한 녀석은 내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얼마나 가깝게 보이는지 마치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초고해상도 영상이 내 동공 바로 앞에서 생생하게 재생되는 것처럼 압도적인 경험이었다. 맵비둘기의 목 주위에 둘러진 오묘한 줄무늬, 갈색 비즈 같은 눈동자의 색감과 동공의 움직임까지. 녀석과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소름이 돋을 만큼 강렬한 연결감을 느꼈다. 늘 곁에 있었으나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존재를 비로소 발견한 것이다. 그날 첫 탐조에서 나는 청둥오리, 해오라기, 물총새, 민물가마우지,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키우는 뿔논병아리들을 차례로 만났다. 매일같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녔다면 그저 평범한 동네 공원이었을 그곳이 새들을 인식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전혀 다른 차원의 장소로 탈바꿈했다. 세상의 해상도가 갑자기 720픽셀에서 4K로 확 선명해진 느낌. 세상이 이토록 넓고 조밀했다는 사실이 나를 전율케 했다. 하지만 탐조가 나를 깊이 매료시킨 진짜 이유는 단지 새를 많이 보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새를 찾아 나서고 집요하게 바라보지만 결국 바라봄에서 멈춘다는 점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섣불리 다가가지 않고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태도. 멀리서 지켜보며 그들의 평화로운 궤적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탐조의 방식은 내가 지향하던 자연관과 완벽하게 닮아 있었다.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누군가는 곁에 두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나 인간이 생각하는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려는 마음을 가장 먼저 떠올릴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여러 방식 가운데서도 인식하되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쪽을 선택하고 싶었다. 인간은 인간대로, 새는 새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연스러운 삶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태도. 탐조는 바로 그런 철학을 몸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정중한 예법이었다. 또한 중장년층의 참여율이 높을 거라고 여겼던 내 선입견과 달리 현장에는 내 또래의 여성들과 맑은 눈의 초등학생들이 가득했다. 그 사실이 새삼 놀랍고 반가웠다. 여태까지 다들 나만 빼고 이렇게 재미있는 걸 하고 있었다니. 질투 섞인 감탄이 나올 정도였다. 소중한 주말 아침, 새 한 마리를 보겠다고 이른 시간부터 먼 길을 달려와 기꺼이 모여든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귀엽고 무해하게 느껴졌다. 첫 번째 탐조를 마친 뒤 나의 세상은 완전히 재편되었다. 무심코 커피를 사러 나가는 길에도 동네 하천의 왜가리와 민물 가마우지를 먼저 체크하게 되었고 아파트 단지 안을 울리는 오색 딱따구리의 타격음에 귀를 기울였다. 탐조는 지리산이나 철원 같은 먼 곳으로 떠나야만 가능한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일상이라는 프레임 안에 이미 무수히 많은 주인공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이름을 아는 새가 늘어날수록 흑백이었던 도시의 풍경에 하나, 둘, 색이 입혀지는 기분이었다.

0: 미니 리퍼튼의 러빙 유 듣고 왔습니다. 이은 작가의 책 진짜 새랑 눈이 마주쳤다니까요.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와, 이 음악 속에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청아해가지고 제가 막 들으면서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야.
1: 이 음악에 새소리가 이렇게 많이 깔려 있었는지
0: 그쵸?
1: 새삼스럽게.
0: 이 노래 다른 버전 들어본 것 같은데 거기 새소리 없었던 것 같은데 일부러 이걸 지금 이렇게 하신 걸까요?
1: 아마도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탐절을 마친 뒤에 이은 작가의 세상이 완전히 재편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커피 사러 나갈 때도, 잠깐 동네 산책할 때도 새를 보게 되는데,
0: 맞아요.
1: 아마 피디님은 이 노래를 찾으실 때
0: 아.
1: 새에 관한 노래를
0: 네.
1: 찾으시면서 음악 세계 안에서 또 새라는
0: 새소리가,
1: 키워드로 들어갔을
0: 그쵸.
1: 때 어떤 곡들을 발견하게 되는지 그런 세계가 열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사실 이 글을 낭독하고
0: 네.
1: 싶었던 이유가 무언가 우리가 알게 됐을 때더 보이는 세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딱이 사례에서 이제는 커피 사러 나갈 때에도 우리 동네에 어떤 새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고, 하천에 우리 방금 노래 나갈 때도 우리 이어져 있잖아요, 우리 하천이.
0: 그쵸.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하천이 이어져 있다. 이 표현은
1: 그래서
0: 참,
1: 거기 자주
0: 네.
1: 보이는 새가 뭐죠 해서
0: 얘기를 나눴죠.
1: 회색 빛은 외가리고 하얀 것은 백로고, 요즘
0: 맞아요.
1: 이 날개를 이렇게 펼쳐서 말리고 있는 까만 새는 민물 가마우지거든요. 이제 이런 걸 알게 되고 나면 같은 개천을 걸을 때어 저기 누가 있다를 이제 알수 있게 되는 거.
0: 그쵸.
1: 그게 우리가

0: 애호하게 되거나 어떤 생명체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 때 원래 있었는데 내 눈에
1: 네.
0: 전혀 안 보이다가 갑자기 다른 세상 하나가 열리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1: 얼마나 신나셨을지가 이 글을 통해서도 좀 짐작이 돼요.
0: 같아요. 어, 맞아요.
1: 새로 재편된 세계를 딱 알게 됐을 때
0: 네.
1: 얼마나 신나셨을까?
0: 이 책에서 한 부분 더 소개해드리면은 이
1: 네.
0: 정말 그 이은 작가님이 신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느껴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도 너무 신기할 정보여서 제가
1: 네.
0: 가져왔는데요. 집 앞에서 이맘때 정수리가 되게 휑한 까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새들에게 공격을 받았나? 길고양이랑 싸웠나? 이렇게
1: 아,
0: 걱정을
1: 네.
0: 해요. 근데 우연히 이제 다른 친구가 이제 또 새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새 사진을 보내줬어요. 내가 어디에 출장을 왔는데
1: 네.
0: 여기 같이 일하는 할아버지가 아는 까치가 있대
1: 아,
0: 하면서
1: 아는 까치?
0: 그래서 아는 까치란 표현은 어느 정도의 사이여야 쓸수 있는 걸까
1: 그렇게.
0: 하고 그 사진을 봤는데
1: 네.
0: 거기 까치도 머리가 휑한 거예요.
1: 어?
0: 그래서 이게 그러면 무슨 일이지 하고 찾아봤더니
1: 네.
0: 까치가 털갈이를 여름에 한대요. 그래서 이 7월 7석 날 우리가
1: 오작교에,
0: 오작교에
1: 네. 까치와
0: 까치와 까마귀가
1: 까마귀가.
0: 그걸 연결해 주다가
1: 네.
0: 머리가 이렇게 머리털이 빠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1: 아,
0: 들으면서
1: 맞아요.
0: 자랐잖아요.
1: 맞아요.
0: 그것도 이 7월 7석 무렵에 까치 털갈이가 가장 심할 때라 까치들이 머리가 횡댕그레해지는데 아마도 그
1: 아,
0: 관찰과 연결되어서
1: 네.
0: 그런 설화나 또이 속담이나 이런 것들이
1: 오.
0: 생겨났다 하면서 그 모든 게 아귀가 맞아떨어졌을 때 아, 이게 털갈이 하나로 이 모든 게 꿰어지는 그 순간이
1: 그쵸.
0: 너무나 짜릿했다. 이 얘기가
1: 와.
0: 등장하는데 올해 7월 7석이 이제 8월 중순쯤에 오거든요.
1: 네.
0: 아마 7월부터 털갈이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은 이제 8월 한달 동안 까치의 횡댕그레한
1: 이제 볼
0: 걸
1: 수 있는
0: 보시면서
1: 거죠.
0: 아, 이게 그런 이유 때문이구나 하면은 또 그전에는 안 보이던 세상 하나가
1: 그쵸.
0: 보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 동물 관련한 어떤 취미, 인간의 취미 활동이 쭉 많았잖아요. 예를
0: 맞아요.
1: 들면 뭐, 사냥도 있고, 낚시도 있고. 근데 이 탐조는 확실히 그런 행위들에 비해서 조금 더 평화롭게 느껴지는 것이 읽어주신 부분에서도 바라보면서 멈춘다고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내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어떻게 하지 않고 최대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단지 바라볼 뿐이라는 게 이게 좀 평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그뭐 다른 지역이나 가서 공원 같은 산책하다 보면은
1: 네.
0: 탐조할 수 있게 해놓은 구조물 같은 것도 발견하는데 그게 새들의 그 평화로움을 해치면
1: 네.
0: 안 되니까 굉장히 멀리에서 인간의 몸을 가릴 수 있게끔 뭐 나무 같은 것으로
1: 아.
0: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빼꼼 볼수 있는
1: 진짜 빼꼼이다.
0: 네,
1: 그쵸?
0: 창문같이 이렇게 칸막이 해두신 거를 종종
1: 네.
0: 볼 때가 있거든요. 딱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고 시끄럽게 하지도 않고
1: 네.
0: 멀리서 지켜보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상안경을 사야 되나?
1: 아,
0: 또다시
1: 상안경.
0: 이렇게 소비욕이 하나 생겨버리는, 왜냐면 저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다른 것을 활용해서 보진 않았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우리 목요일 게스트 미미님이
0: 네.
1: 쌍안경 갖고 오신 적 있거든요. 우리 새의 언어에 대한 책을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아예 들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서
0: 네네.
1: 저도 한번 걸어보고 우리 수뇌부도 한 번씩 걸어보고.
0: 걸어만 보면 어떻게 보셔야죠.
1: 그러니까 저는 걸어만 봤어요. 우리 피디님들은 막 이렇게 보시고 하셨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것을 소개하시면서 어차피 나이 들어 계속 탐조 활동을 할 거니까 이왕 사는 거 장비는 일찍 사는 게 낫다라고 하셔서 지금 약간 이렇게 부추기는 말을 좀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0: 집에 가면서 구매합니다,
1: 신
0: 우선.
1: 지작가님의 네, 이 탐조 현장에 그 윤무부 박사님 이미지가 너무 이제 그새 박사님 강렬해가지고 그 정도 나이 때 분들이 많지 않을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막
0: 맞아요.
1: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0: 맞아요. 그리고 20, 30대도 되게 많고,
1: 네.
0: 그좀더 자연스럽게 탐조에 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이 이제 모두의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 모두의 취미생활처럼 오로지 새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1: 아,
0: 보이는 거니까,
1: 네.
0: 자, 다음 기회에 우리 쌍안경 사서.
1: 왜다 함께 사요? 신시약간 혼자 일단은 지금 욕구를 느끼신
0: 네.
1: 상황에서
0: 집에 가면서 검색을 많이 해보면서 갈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이 우리는 몰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참새 같은 경우는
0: 어, 맞아요.
1: 시야각이 너무 넓어서.
0: 그 얘기가 책에 이제 3부에는 새해 관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 네. 또 이 작가님 그림과 함께

0: 예, 설명해 준 부분이 너무 귀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식자인 세대 참새 기러기 비둘기는 일단 내 천적들을 봐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눈이 양 옆에 머리 옆에 달려 있어서 우리가 이그 그림이 굉장히 귀여웠던 게 내가 정면에서 새를 보고 나랑 눈이 마주쳤다라고 생각할 때 새는 옆으로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 중이었고
1: 네.
0: 옆모습을 내가 지켜보면서 아참 사색에 잠겨 있네 할 때는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던 거다라고 그 비교하는
1: 와,
0: 그림이 있는데
1: 네.
0: 그 비교샷을 보니까 너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1: 이것만 알아도 이제 진짜 결의에서
0: 맞아요.
1: 참새 보면
0: 정면이 아닙니다.
1: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측면적으로 생각할 때가 정면인 거고.
0: 측면에서 내가 참새 옆모습이다 할때 참새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왜
1: 그러니까.
0: 다가오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1: 재밌습니다. 우리 한 부분 더 만나볼게요.
0: 네, 그러면 앞에는 이제 탐조와 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브랜딩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1: 네.
0: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1: 낭독 듣고 갈게요.

치치칫을 시작하며 날마다 설렘과 망설임의 경계에 서 있었다. 사실 시작하기 전까지 내 마음 한편에는 걷어내지 못한 안개가 가득했다. 탐조라는 이 작고 고요한 세계를 과연 누가 궁금해할까? 내 예민한 시선이 담긴 제품을 기꺼이 사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주변에서는 시장이 너무 좁다며 확장성이 없다는 우려를 표했고, 나 역시 하루에도 몇 번씩 확신과 의심 사이를 위태롭게 오갔다. 하지만 나의 그 좁고 깊은 세계를 가장 먼저 알아봐 준 건 뜻밖에도 도심에 소외된 존재인 비둘기였다. 치치치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제품이 비둘기 키링이라는 사실은 흥미롭다. 정작 내 주변에는 비둘기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닭둘기라 비하하는 이들이 태반인 세상에서 비둘기 키링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건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은 어딘가에 숨어있던 비둘기 애호가들이 치치치이라는 작은 깃발 아래 옹기종기 모여들고 있다는 증거였다. 구입 후기 속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빼곡했다. 다친 비둘기를 구조해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다는 분부터 나처럼 길 위에서 혐오받는 생명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분들까지.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아끼는 후기는 이것이다. 원래 비둘기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 키링이 너무 유니크해서 샀는데 가방에 달고 매일 보다 보니 이제 진짜 비둘기가 조금씩 예뻐 보여요. 누군가의 고정관념에 작은 균열을 내고 무심코 지나치던 길 위의 생명에게 다정한 시선을 한 번 더 머물게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치치치는 존재할 이유가 충분했다. 브랜드가 성장할수록 관찰은 화면 넘어 실제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확장되었다. 오프라인 행사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게 더 큰 용기를 주었다. 그분들이 건넨 계속 예쁜 거 만들어주세요 라는 말은 내 귀에 계속 이 자리에 있어주세요 라는 간절한 당부로 들렸다. 어떤 분은 어려운 길 가시네요, 파이팅 하세요 라며 인사를 건네오셨다. 그때는 수줍게 웃으며 감사하다고만 했지만 이제는 그 말의 무게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한다. 사실 이 길은 어렵다기보다 외로운 길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시선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 사실만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명분은 충분하다. 새로 태어나는 것들은 대체로 뾰족하다. 여인초의 새 잎도, 꽃이 피기 전에 꽃봉우리도, 알을 깨고 나오는 새의 부리도 험난한 세상을 뚫고 나올 만큼 뾰족하다. 험난한 새 세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중간한 둥근 마음으로는 어림없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뾰족하게 가다듬은 힘으로 세상을 뚫고 나가는 방식을 자연에게서 배운다.

0: 다섯의 비둘기 띄워드렸습니다. 이이은 작가의 책 진짜 새랑 눈이 마주쳤다니까요. 오늘 만나고 있는데요. 이거 현상도 참 재밌습니다. 지금 이 치치치의 베스트셀러가 비둘기 키링이라는 게 우리 아마 카페인 분들이 좋아하는 새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할 때도 비둘기는 좀 후순위지 않을까라는
1: 맞아.
0: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비둘기 키링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1: 이 전국에 숨어 있던 비둘기를 응원하는 사람들, 혹은 비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책에 방금 낭독한 글에 있는 것처럼 이 치치치라는 깃발 아래 조금씩 모여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비둘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그 챕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보시는 것도 우리가 비둘기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를 깨는 데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에 이 작가님이 브랜드를 만든 것도 굉장히 원래 첫 시작은 그냥 어떤 나의 필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탐조의 세계에 빠져들었는데 장비에 좀 불편함을 느끼고 이 목에 아까 걸어보셨다는 그 걸어보는 게좀 스트랩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투박하고 해서. 그래서 다른 걸 찾기 시작했는데 이 시장 자체도 너무 좁고 그리고 선택지가 적은 거죠. 이 기능에만 몰두한 제품들이 대부분이라
0: 그쵸.
1: 어떤 취미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제가 방금 쌍안경 사겠다고 한 것처럼 뭔가 그에 걸맞는 소비를 하는 과정 자체도 즐거움에 시작점에 있는 건데 그런 즐거움이 좀 부족한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했던 마음이 시작이 되었고 책 속에는 그렇게 해서 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키링 새

0: 중에 첫 주문이 들어오는 과정 같은 것 그게 또 나오는데
1: 얼마나 주문 했을까요? 네.
0: 근데 그것도 이제 이 그냥 집에 가정용 미싱을 하나 사가지고 네. 일러스트레이터 편집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수공업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팔 생각보다는 그냥 일단 올려두기나 해야겠다 네. 하고 올려뒀는데 어느 날 밤에 첫 주문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허둥지둥 준비하는 그 과정 같은 게 있어서 네.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작은 브랜드를 언젠가는 해보고 싶어하는 분들께는 이 세세한 과정들이 되게 참고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도
1: 그렇겠네요, 진짜.
0: 했습니다.
1: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많잖아요. 어떤 사업을 그냥 일단 한번 이제 개시하고 올려놔 볼까 하는 마음으로 분야별로 새로운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랬을 때 그 다음을 이제 어떻게 허둥대지 않고 내가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거듭나는가를 이 책이 좀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0: 맞아요. 그래서 원래 그냥 생각하기에는 가정용 미싱으로 내가 정말 한땀 장인의 정신으로 만든 네. 것과 나중에 자수공장 이제 제품 수량이 늘어나면 자수 공장과 이제 계약을 해야 될 때 공장에서 만들면 뭔가 이 간의 수공업으로 내가 한땀 했던 것보다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일반인은 생각할
1: 그렇죠.
0: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뭔가 정성과 뭔가 질이 비례할 것 같은.
0: 네. 하지만 전문가에게 외주를 주는 것이 거기에 다르죠? 있는 또 전문가들의 또 식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서로 합을 맞춰보고 나니까 훨씬 좋은 퀄리티의 이제 키링이 가능해진 그런 이야기 등장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네. 여기서 마지막에 이 뾰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새로 태어나는 것들은 대체로 뾰족하다면서 여인초의 새잎이라든지 꽃봉우리라든지 알을 깨고 나오는 불이라든지 근데 이런 작은 브랜드들 나의 좋아함에서 시작한 브랜드야말로 그 뾰족한 힘으로 사실 네. 이어져 나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비둘기 이야기했지만 나만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 때 세상 어딘가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고
1: 반드시 있다.
0: 네, 반드시 있고 그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든 무언가에 응답해 네. 주는 목소리를 또 듣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또 훈훈함도 있는 책입니다.
1: 이것도 재밌네요. 새소리 음파를 시각화해가지고
0: 네, 이 책에 그 전 세계 새소리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이 제노칸토라는 사이트가 네. 등장하는데요. 녹음된 새소리 파일을 전송하면은 그게 음파의 형태로 시각화돼서 와, 나타난다고 해요.
1: 재밌네요.
0: 그래서 오, 되게 흥미로운 정보다 하고 봤는데 이 브랜드의 로고가 바로 이 음파 중에 이제 노랑 할미새의 맑은 울음소리를 음파로 나타낸 걸 활용한 거라고 해요.
1: 와.
0: 그런 것도 원래 이런 디테일의 덕후들은 치이는 거거든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네. 정성 보세요. 새소리를 이렇게 로고까지.
0: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제목이 진짜 새랑 눈이 마주쳤다니까요잖아요. 네. 근데 이 새 브랜드를 하면서 이 작가님의 신조 중에 하나가 새 얼굴을 정면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해요.
1: 정면으로?
0: 네. 그게 아까 우리가 그 피식자 이야기는 네.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떠나서 내가 새를 똑바로 바라볼 때 새 역시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서 서로를 인식하고 그 관계성이 생기는 것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새 정면으로만 그 일러스트든 제품이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제목과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새와의 눈맞춤이 사실 서로를 인식하는 가장 첫 번째
1: 그렇죠.
0: 단계라고 생각하면서 그 정면으로 표현하는 첫 번째 기준을 갖고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걸 이야기를 한 글이 있는데요. 이런 마음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는 사람도 네. 새와 내가 눈이 마주치는 심정 그리고 이 새의 세계를 알아가게 되는 그 마음 그것까지 연결하고 싶은 그런 또 의지 또 애정이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1: 좋습니다. 지금 이 책으로 얘기 나누면서 느낀 거는 정말 특히 이렇게 브랜드화를 할 때는 철학이 너무 중요하다. 이 창업자의 네. 마음 철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도 이 사람의 이 이은 작가님이신 거잖아요. 네. 이분의 어떤 생각, 그 철학이 너무 딱 또렷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 브랜드의 어떤 상품에도 다 그것들이 깃들어 있을 것 같고
0: 맞아요.
1: 결국에는 소비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에 동조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 브랜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카페인 여러분들도 아 나는 새해는 별 관심 없는데 혹은 뭐 탐조라고 할 때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면은 네. 한번 내가 유난하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나만 좋아하는 것 같은.

0: 네라는 생각이 드는
1: 네.
0: 조금 좁은 의미의 애호 같은 게 있으시다면은 그것과 연결해서 이 책을 보시면
1: 그쵸.
0: 아, 그렇구나 하는 지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1: 연결되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을 테고요.
0: 네.
1: 그쵸?
0: 여기서 또 우리 손에브의 좋아하는 새가 궁금하네요.
1: 좋아하는 새. 다 비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카페이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연 좀 주시고요.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조규찬의 무지개 띄워드립니다.

0: 울타오랑주리 봉봉 미라클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김신지 작가와 함께 오늘은 이이은 작가의 책 진짜 새랑 눈이 마주쳤다니까요 나눠봤습니다. 우리 수뇌부의 새의 사랑도 좀 볼까요? 청순 감독님, 전에는 별명 없는 감독님이었는데 그새 별명이 생겼거든요. 청순 감독님. 청순 감독님은 딱따구리 좋아하신대요. 이유는?
1: 씩씩하니까. 너무 잘 어울리고 귀여운 이유예요. 딱따구리는 그렇죠. 씩씩하니까.
0: 그리고 아까 읽어주신 부분에 이제 모든 새로운 시작에는 뾰족한 것이 뾰족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하고도 좀 이어지는 느낌도 있고요.
1: 맞아요. 딱따구리. 근데 숲에서 실제로 딱따구리 이렇게 나무 쪼는 모습 보면 너무 뭔가 경이로운 걸 보고 있는 기분도 들고 너무 귀엽기도 하고.
0: 그거 보기 힘든데. 그렇죠.
1: 맞아요. 그런 행운을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0: 참깨나라 조연출님은 카나리아입니다. 카나리아.
1: 아니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카나리아하고 떴을 때. 근데 대학교 때 동기 언니가 참깨나라 조연출님을 카나리아라고 불렀대요.
0: 왜요?
1: 귀여워서 그랬다는. 이 귀여워서 그랬나 봐요는 본인 피셜에 가요.
0: 아니 이거 저 두부피디님 말투인데. 아니 근데 저는 카나리아는 너무 이제 우리가 책에서 카나리아를 접할 때는 광산의 카나리아. 네. 맞아요. 네. 가장 먼저 위험을 인지하고 그런 존재여서 전 카나리아 입력되자마자 불쌍해 말했거든요.
1: 아니 그것조차 어울리는 거 아닐까요? 우리 참깨나라 조연출님이 힘들어한다 방송국 안에서. 지금 유독한 환경인 거예요.
0: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아 진짜요?
1: 두부 PD님 항상 조연출님 표정을 잘 살펴주세요. 카나리아니까.
0: 유독한 환경이 되지 않기 갑자기 정신 바짝 차리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부 PD님은 오리 가족.
1: 아 너무 귀엽죠. 줄 서서 둥둥 떠다니는 거 보면 엄청 힐링돼요라고 하셨는데 개천 산책하시는 분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0: 맞아요. 저는 오리 가족 이거 보고서 맞아요. 오리 너무 귀엽죠. 나 왜 오리가 새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오리가 들으면 황당할 일이죠.
1: 그렇죠. 오리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0: 오리는 오리인가 봐요. 그냥. 근데 오리 가족 너무 귀엽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막 산책할 때 사람들 웅성웅성 모여 있어서 가보면 새끼 오리 태어나서 막 장난치면서 이렇게 오종종종 떠내려가고 네. 있을 때 동네 사람들 되게 웅성웅성 거기 모여 있는 것도 되게 귀여운 풍경 중에 하나인 것
0: 맞아요.
1: 같고.
0: 맞아요. 우리를 웃게 만드는 존재들이네요.
1: 맞아요.
0: 그렇죠. 그러나 뭐 전 독수리 이런 종도 좋습니다.
1: 제가 갑자기요?
0: 아니 지금 너무 이렇게 평화로운 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새 중에 참새를 많이 얘기하긴 하지만 다음 생에 새로 태어나면 독수리가 되고 싶어요.
1: 어떤 대머리 독수리?
0: 대머리 독수리든 뭐 어떤 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볼게요. 어떤 종이 될지. 왜냐면 날갯짓을 많이 할 필요 없이 그냥 한번 펄럭하면 그냥 훅 가잖아요.
1: 그런 이유인 것도 재밌네요.
0: 안 힘들 것 같아요.
1: 좀 유연해 편하게 보이고. 살고 싶다.
0: 네, 왜냐면 참새는 굉장히 많이 포로로 해가지고 그렇네요. 조금 올라가는데 독수리는 그냥 뭐 이불 털듯이 그냥 한번 하면 그냥 쭉 가고 이러니까.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한번 이 시간 통해서 우리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네. 좋아하는 새 한번 정해보시고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보신다면은 아주 뭐 이 소개해드린 뿌듯함이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네요. 재미난 놀이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늘도 신지 작가님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으로 신지훈의 자유비행 띄워드릴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늘지는 않고 자꾸 제자리 걸음만 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근데 그거요, 내가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대요. 예전엔 보이지 않았던 나의 부족한 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니까 내 실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그만큼 보는 눈이 높아졌다라는 거. 슬럼프도 성장의 한 과정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밤. 정승재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볼빨간 사춘기의 날 사춘기에게 들으면서 7월 24일 금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우리 바다님들 공부하다가 이럴 때 있잖아요. 아우 나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늘지? 막 답답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제자리만 맴도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부족한 점만 보이잖아요. 근데 공부라는 게 한

알면 할수록 작아져요. 맞아요. 예전에는 모르고 넘어갔던 부분도 이제 보이는 거죠. 아, 내가 여기 부실했구나. 내가 어디에서 막히는지도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거고,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내 부족한 점을 발견하는 과정, 정말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 그렇게 슬럼프라고 생각하면서 막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아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멈춰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쭉 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 바다님들 공부하다가 답답하거나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잖아요. 정승재의 경청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좋고요. 무료인 반디앱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는 상큼히 오세요. 금요일에 경청, 감성과 웃음을 더해주는 코너직이죠. 케이신님과 이 노래를 들어요 코너 함께 합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들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나이 63살의 세계적인 무대에 오른 DJ입니다. 와, 63세. 주인공은요, 독일의 작은 마을에 사는 63살의 테크노 DJ 안드레아 길이라는 사람이래요. 활동명은 튠걸이래요. 튠걸. 와, 왜 이 튠걸이 유명해졌냐면요, 보통 DJ들은 미리 만든 음악을 이렇게 섞어서 틀잖아요. 그런데 튠걸은 다르다고 하네요. 정말 많은 버튼들, 선이 막 매달려 있는 신디사이저 장비 아시잖아요. 그걸 직접 만지면서 그 자리에서 음악을 만들어서 연주를 해준대요. 근데 유명해진 이유가 하나가 더 있대요. 튠걸 이분, 그러니까 안드레아 길이라는 이분이 음악을 시작한 게 무려 50살이 넘어서 시작했다라는 거.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음악을 시작했지만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결국 올해에 와 세계적인 테크노 축제 어웨이크닝스라고 있거든요. 네덜란드에서 하는 아주 큰 테크노 축제인데 그 무대에도 올랐다는 거예요. 와, 정말 멋있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역시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난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튠거를 보자고요.

정승재의 경청, 앤디 그래머와 리헵의 Don't Give Up On Me 듣고 왔습니다.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는 나이 63살에 세계 무대에 오른 DJ 안드레아 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즘 외국의 SNS에서 이 DJ 안드레아 길의 공연 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해요. 저도 한번 봐봤는데 와... 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 시키면 아우 좀 절레 가 이렇게 막 그렇게 그럴 것 같은 할머니 한 분이 무대 의상도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후드티 같은 거 편한 옷을 입고 정말 선이 가득 담긴 그 기계에서 능숙하게 이렇게 음악을 다루는 모습 참 멋있습니다. 보통 새로운 음악, 기계 이런 것들은 젊을 때 배워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안드레아 길은 50대 이후에 DJ를 처음 배웠대요. DJ로서의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참 너무 멋있죠, 그쵸? 그걸 보면 정말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다 이런 거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 꽤 있는데, 그쵸? 되게 나이 지긋 타게 드신 분이 대학에 다시 들어가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좋아하는 게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배우고 내 방식대로 즐기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윤상과 김성규가 함께 부른 리 나에게.

장르불문하고 주어지는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이 쏟아집니다. 장르불문 생선물. 오늘은 바다님들께 퀴즈를 내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63살의 세계적인 무대에 오른 DJ 안드레아 길 이야기. 그런데 이분과 저 생선님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저 생선님도 DJ입니다. 물론 저는 무대 위에서 테크노 음악을 연주하는 DJ는 아니지만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마이크 앞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저 또한 DJ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장르불문 생선물 퀴즈는 여기서 나갑니다. 라디오 DJ, 테크노 DJ 할 때 그 DJ는 같은 영어 단어를 씁니다. 과연 DJ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객관식 보기 나갑니다. 1번 Dancing Junior, 2번 Diet Journalist, 3번 디스크 자키.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보기를 드립니다. 1번 Dancing Junior, 2번 Diet Journalist, 3번 디스크 자키.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거고요.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좋고요. 무료인 반디앱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듣고 오죠. 이소라와 BTS 슈가가 함께한 신청곡

사랑은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는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는 family에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됐네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 누군가에게는

이소라와 BTS 슈가가 함께한 신청곡이라는 노래 들었습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 퀴즈는 이거였죠.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마이크 앞에 앉아서 청취자들과 이야기하고 좋은 음악도 들려주는 DJ. 또 공연장에서 여러 음악을 이렇게 막 섞어서 틀거나 아니면 직접 소리를 막 만들어서 관객들이랑 신나게 소통하는 그런 DJ. 이 DJ의 약자, 무엇의 약자일까요? 보기는 세 개였습니다. 1번, 댄싱 주니어. 2번, 다이어트 저널리스트. 3번, 디스크 자키. 이 중에서 정답은 뭘까요? 두구두구두구. 맞습니다. 3번, 디스크 자키였죠. 1번, 댄싱 주니어는 제가 춤을 못 추니까 탈락이고요. 아닙니다. 2번 다이어트 저널리스트는 제가 글을 못 쓰니까 또 탈락. 아이고야. 다이어트는 좀 경험담이 꽤나 많지만 글쓰기는 부담스럽습니다. DJ 정답은 3번 디스크 자키. 디스크는 음반이고요. 자키는 원래는 그 경마에서 말 타는 기술을 뜻하는 말이래요. 자키. 그런데 뭔가를 이렇게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디스크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 그래서 DJ의 앞에는 디스크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만질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 장비가 하루빨리 제 앞에 도착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튼 라디오 DJ든 공연장 DJ든 좋은 음악을 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그 분위기를 이끌어간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을 맞히신 바다님들 추첨해서 네 분께 선물 드릴 거니까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 게시판 확인해 보시고요. 내 이름과 아이디가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노래를 들어요 시작하죠. 제가 또 좋은 노래 한 곡 골라서 들려드려야죠. 왜? 저는 좋은 음악을 골라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디스크 자키 DJ니까요. 오혁의 노래 듣죠. 소녀.

함성과 화려한 조명까지 더해지면 음원으로 들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 나잖아요. 오늘은 콘서트장에서 직접 듣고 정말 좋았던 노래, 그리고 라이브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노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어요.

같은 노래도 더 특별하게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콘서트장이요. 가수가 라이브로 불러주는 노래에다가 팬들의

0: 제가 이분의 노래를 라이브로 들어봤습니다. 라이브로 들으면 감동이 두 배로 시작했다가 다시 세 배, 다시 열 배. 그래서 다 곱하면 60배가 되는 분입니다. 케이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케이시입니다.
0: 아우, 왜 또 박수를 치셨어요?
1: 에?
0: 스스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1: 셀프 박수.
0: 아, 셀프 박수 치셨구나.
1: 네.
0: 아니, 얼마 전에도 공연하셨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 반응을 보니까 케이시님 멘트 센스가 그렇게 좋았다 그러던데.
1: 진짜요?
0: 멘트를 잘하세요?
1: 뭐 처음 듣는데요?
0: 어떻게 첫 곡 한 다음에 멘트 하시죠?
1: 네.
0: 안녕하세요, 케이시입니다.
1: 안녕하세요, 케이시입니다. 안녕하세요.
0: 그럼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거기서도 뭔지 알죠? 이런 거 해요?
1: 아마 은연중에 할 거예요.
0: 아, 은연중에
1: 여러분 해서 아 뭔지 알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0: 아니 그런데 진짜 멘트도 콘서트 할 때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해야 될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콘서트 때는 하는 것 같아요. 단독 콘서트 하고 이럴 때는
0: 행사는
1: 미리,
0: 안 하고
1: 네
0: 행사는 미리,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1: 왜냐면
0: 거고.
1: 행사는 미리 준비하더라도 이렇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0: 돌발 상황도 있고
1: 돌발 상황이 많고 이래가지고
0: 예, 예.
1: 제가 미리 뭔가를 준비하더라도 그게 계획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0: 아.
1: 근데 이제 콘서트는 그래도 이제 큰 틀을 좀 짜놓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0: 그렇죠. 네. 그건 누구랑 짜요?
1: 혼자 짜기도 하고 이제 작가님이 계시면 작가님이랑도 짜고 연출님이 계시면 연출님이랑 짜고
0: 요즘은 AI한테 그거 짜달라 그래도 짜줄 걸. 나 케이시인데 짜줘. 아. 내 분위기에 맞게 하면 진짜 아. 케이시 분위기에 맞게 짜줘요.
1: 진짜요?
0: 네.
1: 근데 우리가 그렇게 AI나 이런 로봇 같은 애들한테 벌써 지배를 당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0: 오, 그러네. 난 좀 지배 당하고 싶은데.
1: 진짜요?
0: 그래도.
1: 아니, 네. 전, 근데 약간 좀 막히면 물어볼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냥 제 스타일대로 그냥 짜는 것 같아요.
0: 진짜요?
1: 원래 그냥 프리스타일인 거예요, 그냥 전.
0: 너무 좋다. 힙합 인생, 정신이네, 힙합
1: 그럼요,
0: 정신.
1: 그럼요, 인생은 프리스타일이죠.
0: 프리스타일로.
1: 네.
0: 아무튼 오늘 케이시님이랑 콘서트장에서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를 같이 들어볼 건데 와, 관객의 입장에서도 공연장 많이 다녀, 요즘도 많이 다니세요?
1: 진짜 좋아하는 가수 가수가
0: 있으면?
1: 이제 내한 아시거나 이러면
0: 내한
1: 네 가요.
0: 한국 가수들은 이제 케이시님의 관심이 없어졌나요?
1: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웬만해서는
0: 참나,
1: 다 갔다 와가지고 웬만해서는 막 갔다 오고
0: 진짜로
1: 했습니다.
0: 네, 네. 그러셨구나.
1: 공부하러도 다니고 좋아서도 가본 적 있고 뭐 이런 지인분들 거 가고 막 이러니까
0: 예.
1: 웬만해서는 좀 다녀왔던 것 같아요.
0: 저럴 것 같아. 그 팬의 입장에서 라이브 공연을 가면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노래 한 곡 한 곡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너무 좋겠다 이런
1: 맞아요.
0: 노래. 그러면 본인 공연을 준비하시면서도 팬분들의 네. 마음도 그러할 거라는 걸 아니까
1: 네.
0: 준비하는데 막 더 잘해야겠다 이런 부담도 오히려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러겠다 진짜.
1: 맞아요. 그리고 약간 공연장 가면은 제가 관객 입장일 때 서운한 게 뭐냐면 당연히 노래가 아까 가수가 노래 잘하는 거 너무 보기 좋은데 나랑 눈이 마주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노래를 할 때 관객분들이랑 눈을 좀 많이 마주치는 편인 것 같아요.
0: 그럼 막 쓰러지지 않아요? 너무 쓰러지고 막 이렇게 막 심장 먹고 그러면 어떡해요?
1: 그 정도는 아직 없더라고요.
0: 아직 없어요.
1: 아직 그 정도는 아닌가
0: 아직은 말은. 건강하신 팬들이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다행이에요, 정말. 저는 앉아서 되게 부러워하면서 공연을 보거든요.
1: 진짜요?
0: 정적으로?
1: 케이시님은
0: 어떤 편이에요?
1: 저는 그냥 같이 노래 아는 노래 있으면 막 크게 따라 부르기도 하고 막 춤추고 싶으면 혼자 춤추고 그래요.
0: 적극적으로 가시는 편이네요.
1: 네, 적극적으로.
0: 그러시구나.
1: 예.
0: 첫 번째 곡을 한번 지금부터 소개를 해볼 텐데 콘서트장에서
1: 네.
0: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라고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네.
0: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실까요? 우리 케이시님은?
1: 저는 백넘버의 스위헤이선이라고 수평선이라는 예. 노래거든요.
0: 아, 수평선을 일본에선 스위헤이선.
1: 스위헤이선.
0: 스위헤이선. 스위헤이선. 센이 그거죠. 그렇죠.
1: 센. 네.
0: 스위헤이선.
1: 스위헤이선.
0: 스위헤이선. 이게 이제 수평선. 백넘버는
1: 네.
0: 일본 그룹인가 보네요.
1: 네. 일본 밴드인데 저랑 제 친오빠가 진짜 좋아해요. 둘이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 오빠는 스위헤이선 이거 너무 좋아해서 몸에 새길

0: 정도로
1: 아, 진짜?
0: 진짜 좋아하고 저도 너무 좋아하고 이래서 저희는 그분들의 콘서트를 못 가잖아요. 일본에서
1: 예.
0: 하시니까.
1: 예.
0: 그러면은 콘서트 영상을 봐요. 엄청 TV를 켜놓고 진짜
1: 아.
0: 몇 번을 돌려서 볼
1: 아니,
0: 정도로.
1: 어떤 매력이 있는
0: 아,
1: 밴드예요?
0: 그 뭔가 진짜 약간 인생 선배로서 뭔가 이렇게 토닥여주는 느낌이고 엄청 좀 인간적이세요.
1: 나이도 좀 있는
0: 나이가
1: 편이에요?
0: 조금 있으세요. 한 40대 정도?
1: 진짜?
0: 정확한 나이.
1: X세대네?
0: 정확한 나이 모르겠는데,
1: 예.
0: 한제 생각엔 40, 50대 같아요. 근데 엄청 뭔가, 막 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노래 너무 잘하시고, 그냥
1: 노래
0: 음악을 진짜
1: 잘하시는구나.
0: 잘하셔가지고, 보면서도 엄청 막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무대 보면서도 막 눈물 나고 막 그래요.
1: 오, 눈물까지? 그럼 일본어를 해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0: 아, 요즘은 또 가사 밑에 해석이
1: 아,
0: 또
1: 자동 번역되니까?
0: 예, 또 딸려
1: 아,
0: 들어오거든요.
1: 그걸로 이렇게
0: 네. 너무
1: 보시는구나.
0: 좋아요.
1: 이어서 들어볼 노래는 그거보다는 그러면 안 좋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0: 또 다르게
1: 아,
0: 좋아요.
1: 다르게
0: 예,
1: 좋아하는 거예요.
0: 다르게
1: 예,
0: 좋아하는데
1: 뭐예요? 예.
0: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전 검정 치마의 오랜
1: 완전
0: 팬이라고. 근데
1: 팬이시잖아요.
0: 한 번도 공연을 못 가봤어요. 여기가 완전 피켓팅. 피 터지는 티켓팅.
1: 맞아.
0: 그래가지고 못 가봤는데 제가
1: 예.
0: Everything이라는 노래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콘서트장에서 라이브로 가가지고
1: 듣고
0: 듣고
1: 싶어요?
0: 싶어요.
1: 이런 좋아하는 노래는 마지막에 듣고 싶으세요? 초반부에 듣고 싶으세요?
0: 그 초반에 들어도 좋고 마지막에 들어도 좋고
1: 언제든,
0: 언제든지. 근데
1: 언제든.
0: 간주만 듣고 바로 알아차릴 것 같아요. 헉! 이러면서
1: 그렇겠지.
0: 막 소리
1: 너무
0: 지르고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 제일 좋아하는 노래네. 그럼
0: 가고
1: 제일 좋아하는
0: 싶어.
1: 가수의 제일 좋아하는 노래. 검정치마. 검정치마 한번 경청이 초대해 주시면. 그쵸?
0: 저 그럼 그냥 옆에 작가님인 척하고 옆에 앉아 있어도 돼요?
1: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0: 작가님인
1: 경청
0: 척.
1: 초대석에. 그쵸?
0: 너무 좋겠다.
1: 그럼 같이 노래도 듀엣으로도 또 즉흥해서 하고.
0: 너무 좋죠.
1: 좋네,
0: 진짜
1: 진짜.
0: 열심히 해야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1: 열심히 좀
0: 저
1: 더 이렇게.
0: 검정치마가 경청에 올 때까지.
1: 검정치마가 올 때까지
0: 네.
1: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 걸로
0: 예.
1: 약속을
0: 네.
1: 해주셨습니다. 백넘버의 노래 스위헤이센 수평선이라는 뜻이고요. 검정치마의 에브리띵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일본 밴드 백넘버의 수이헤이센 수평선이라는 노래 그리고 검정치마의 에브리띵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1: 다음 노래는 꼭 진짜 죽기 전에 롤모델의 라이브를 듣고 싶거든요.
0: 롤모델이라 그러면 윤미래님.
1: 맞아요, 맞아요.
0: 맞아요.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윤미래님의 검은 행복.
0: 아!
1: 진짜
0: 유난히 검었던 나의 뜰센 매자 내 바피는 미군. 아니 저는 와 이 노래를
1: 어떡해요,
0: 듣고 너무 쑥스러워하시다가 갑자기
1: 맞아요.
0: 딱 들어가잖아.
1: 맞아요.
0: 어떻게 랩을 안 할 때는 너무 소녀.
1: 그러니까요.
0: 그러다 갑자기 딱 들어가면
1: 비트가 너무 갑자기 너무 좋아요.
0: 그죠?
1: 그런
0: 너무 좋죠.
1: 모습마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그리고 저기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노래도 너무
1: 맞아요.
0: 잘하셔.
1: 그러니까 OST도 이거는. 엄청 많이 하시고.
0: 그쵸. 거기에 그런 거 있어. 아빠한테 물려받은 그 음악. 이라는
1: 오,
0: 표현이
1: 맞아요, 맞아요,
0: 들어있잖아요. 그쵸.
1: 맞아요. 진짜 수없이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라이브로 들으면, 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0: 와, 진짜 좋을 것 같아, 진짜. 그쵸.
1: 죽을지도 몰라요, 진짜.
0: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후임을 결정하시고 콘서트장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1: 아, 제가 죽던 말던 후임을 결정하고 가라?
0: 후임은 필요하잖아요.
1: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는
0: 여기까지.
1: 역시 비즈니스 관계인 걸로.
0: 비즈니스 관계인 걸로.
1: 오케이. 좋아요.
0: 저희 갈 거예요. 만약에 진짜 너무 좋아서 돌아가시잖아요.
1: 돌아가시잖아요. 아니 설마 죽겠어요? 저 그래도
0: 건강한데. 건강하셔야 돼요.
1: 그럼요. 말 원하세요?
0: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진행 못해요.
1: 에이 잘하시던데요. 이렇게 다른 요일도 보니까. 저의 빈자리란 없듯이 이렇게
0: 무슨 말씀이세요?
1: 그냥 금요일이 살짝 커져는 하겠지만 근데 또 채우시겠죠.
0: 너무 감동이다. 다른 날에도 들으세요?
1: 가끔 라디오 가끔.
0: 아닌 것 같은데 조그만 한 장면 떠오르는 한 장면
1: 그 땡깡님 나와서 네. 무슨 스포츠 얘기하셨는데 야구 얘기 같은 거 하셨던 것
0: 진짜?
1: 같은데
0: 진짜? 진짜?
1: 근데 두 분이 근데 왜 밖에서도 밥을 드세요?
0: 네
1: 왜요?
0: 왜요? 그러면 안 돼요?
1: 우리는 막 그런 거 밥 안 먹잖아요.
0: 그럼 같이 먹어요.
1: 아니요. 밖에서 밥을 못 먹는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0: 왜?
1: 아니 그래서 듣고 진짜 신기하다 싶었어요.
0: 진짜?
1: 진짜 친구신가 보다 했어요.
0: 친구예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
1: 꽤 다 친구죠. 우리 다 친구죠.
0: 아니 그럼요.
1: 좋아요.
0: 그게
1: 들었죠 제가? 이거 그때 에피소드를 들은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엄청 오래됐죠 근데.
0: 딱 한 번 들으셨구나.
1: 아니에요. 가끔 좋아요. 들어요. 가끔.
0: 암튼 저도 네. 너무 좋아하고 케이신이도 너무 좋아하는 윤미래의 검은 행복 지금 듣겠습니다.

0: 윤미래의 검은 행복 들었습니다. 오, 노래
1: 좋아요.
0: 중간에 아버지가 갑자기 나오시잖아요.
1: 안녕하십니까?
0: 맞아요. My sweet little girl, Tasha 이러면서.
1: 아, 맞아요. 타샤가 윤미래 선배님 영어 맞아요. 이름이라고 하셨어요.
0: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너무 좋다 이런 거죠.
0: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늘 진짜 공연장에 와 있는 느낌으로 콘서트장에서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를 같이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바다님들도 추천곡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중에서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라는 노래. 작년에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에서 이거 맞아요. 너무 듣고 소름 돋았다고 신청해 주신 분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콜드플레이의 노래입니다. 비바라비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소중한 문장 몇 개쯤 간직하고 살아가죠. 혹시 그 중에 이 작가의 문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헤르만 헤세, 데미안, 유리알 유이 같은 대작을 쓴 작가 헤르만 헤세는 책을 아주 사랑하는 애서가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서점과 헌책방에서 일하며 책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헤세는 책을 추천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책의 외형에 이끌려 택하지 말 것. 외형적인 통일성 때문에 전집을 한꺼번에 구입하기보다는 각 작품의 가장 좋은 판본을 구할 것. 자신에게 특별히 와닿는 작품을 찾아서 텍스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고를 것. 좋은 책을 찾아 나서는 야정, 그 자체를 즐겨보라. 작가 헤르만 헤세가 제안하는 독서법이었습니다.
1: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이는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 주세요.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비 트위는 영어의 이현석,
3: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옆에 한 분이 더 계시네요. Oh, where you go?
2: 안녕하세요. 케이시입니다.
1: 케이시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금요일에 네. 함께하는 코너 이 노래를 들어요. 케이시님의 선곡과 바다님들의 추천곡까지 함께 만나보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케이시님?
3: 네. 오늘의 주제는 콘서트장에서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들.
1: 맞습니다. 콘서트장은 정말 그 라이브라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3: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난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뮤지컬을 TV로 보면 그 감동이 안 올 거잖아.
3: 그렇죠. 맞아요.
1: 그 막 그 하나하나의 숨소리까지 다 들리잖아요.
3: 맞아요.
1: 콘서트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3: 맞아요.
1: 또 중간에 또 관객 중에서 한마디씩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0: 웃기도 하고.
1: 맞아. 그럼 또 빨리 웃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웃긴 장면이긴 한데.
0: 아, 미리 웃어.
1: 빨리 웃어. 아! 약간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럼 그 맞아. 웃음소리 듣고 웃고 약간 이런
0: 그러니까.
1: 느낌. 재밌잖아요.
0: 너무 좋아 진짜. 아 진짜 콘서트장 너무 가보고 싶다. 공연하실 때 저 좀 초대해 주세요.
1: 12월에 하거든요. 원래 매년 하세요? 해요 매년.
0: 서울에서 하세요?
1: 서울에서 해요.
0: 진짜?
1: 아마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놀러 오세요.
0: 진짜?
1: 네.
0: 그러면 저 그 중간에 옷 갈아입으실 때 저 트로트 하나 부를 거예요.
1: 아 공연을 또 하시겠다. 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제가
0: 좋아할 거예요.
1: 좋아할 것 같아요.
0: 그죠 그죠. 네. 딴 곡 부르면 그리고 저쪽에서 음원 나오거든요. 아니요. 언제쯤 사랑할 수 있을까.
1: 언제쯤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0: 아니에요 되게 좀 포크 느낌이에요.
1: 오 불러보세요.
0: 그게 또 까먹었다. 일주일 내내 들었었는데 언제쯤 그 이젠 뭘 어떻게 하나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A 파트. 마음만 주면 떠나는 사람 이렇게 시작해요.
1: 좋네요.
0: 손가락 하나로 이어진 세상에 어떻게? 어떻게?
1: 또 코드 따가지고 저희 네. 이제 밴드 분들 계시면 밴드 분들께 코드 알려주시면 또 들으러 올 수 있어요.
0: 진짜요? 네. 그럼 케이시님은 풍선 무슨 색이에요?
1: 풍선이요?
0: 네. 전 주황색이에요.
1: 아 풍선이 있으세요?
0: 풍선 있어요.
1: 풍선 전 없는데요?
0: 없어요. 네. 큰일 났네.
1: 주황색 근데 신화 아니에요?
0: 아 모르겠어요. 전 주황색.
1: 아 진짜요?
0: 너무 좋아요. 나 진짜 준비하고 있을게요.
1: 네.
0: 아 또 이렇게 막 고맙다고 거마비 이런 거 주시면 안 돼요?
1: 아 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0: 얼마예요?
1: 저 노래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그 KC 콘서트 노래방처럼 코인 노래방처럼.
0: 아 너무
1: 반대인 줄 알았네. 아차차.
0: 아 그랬구나. 알겠어요. 아니 그런데 진짜 콘서트장의 매력은 밴드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네. 그게 MR 따라서 부르는 거랑 가수분들도 네. 밴드로 부르는 건 너무 다를 것 같은데.
1: 너무 다르죠. 그 그쵸? 힘을 받는다고 하나? 뭔가 그쵸? 뒤에서 드럼을 빵 쳤을 때 그 드럼의 파워를 딱 더 받는
0: 그쵸?
1: 느낌이고.
0: 공기도 진짜. 달라지고.
1: 그러니까요. 그 소리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밴드 음악이 그때그때 다르고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0: 맞아.
1: 그러니까 그 리얼함을 제가 다 받아서 더 흥이 나는 것 같고 더 슬플 땐 더 슬픈 것 같고
0: 그쵸.
1: 그 에너지기. 에너지틱한 느낌이 있어요.
0: 그게 관객 입장에서 듣기만 해도
1: 맞아요.
0: 충분히 스피커 성능이 좋을 텐데 MR로 부르는 거랑 완전 맞아요. 달라. 밴드랑은.
1: 이게 어쨌든 현장음으로 듣으니까 MR은 정말 좋은 악기로 녹음을 해냈겠죠.
0: 그쵸.
1: 하지만 이게 어쨌든 조금 그러니까 막 다듬어진 상태고
0: 그렇지.
1: 이러니까 입체감이 없잖아요.
0: 맞아,
1: 소리가.
0: 맞아 맞아.
1: 근데 콘서트장은 입체감이 있잖아요.
0: 너무 좋아.
1: 그래서 너무 좋아요.
0: 그쵸 그쵸.
1: 아 빨리 공연하고 싶다.
0: 그러니까
1: 아!
0: 네. 저도 공연을 너무 하고 싶네요.
1: 콘서트
0: 얹혀서
1: 하세요.
0: 얹혀서 아니요 얹혀서 할 거거든요.
1: 몇곡 하실 건지. 한곡한 곡?
0: 앵콜 곡까지 두개 준비하고
1: 오케이.
0: 있다가 앵콜 나오면 하나 더 하고.
1: 좋아요. 천천히 불러주세요. 옷 갈아입을 때.
0: 재밌겠다.
1: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진짜.
0: 진짜요.
1: 네.
0: 우리 바다님들은 콘서트장에서 듣고 싶은 노래가 뭔지 추천곡 한 곡씩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노래입니다.

0: 신나는 분인데요. 실리카겔의 No Pain. 고통이 아니야! 이건가?
1: No Pain.
0: 야, 이 전주 부분을 꼭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으시다고.
1: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이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0: 그러네.
1: 아마 이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에다가
0: 무슨 기계
1: 네, 뭐 이렇게 이펙트를 좀 걸어서 할 것 같아요. 소리에.
0: 튜브에다가 걸고 할 것 같아. 막 이렇게 걸 것 같은데. 오, 되게 신기하네요. 오. 실리카겔의 노래였었고요. 다음 노래도 같이 한번 들어보죠.

이분은 경청 초대석에 나와서 직접 라이브를 불러주셔서 저는 바로 옆에서 들었잖아요. 최유리의 숲이라는 노래입니다.

0: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나의 작은 청춘에게라는 노래고 효정이 부릅니다. 목소리 너무 깜찍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진짜

0: 그리고 또 이 노래를 들어볼 텐데 이분은 라이브를 정말 이건 사기캐예요.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1: 어떻게 전할까 널 향한 내 진심.

0: 모두 다 숨죽이잖아 이렇게 반주 없이 부르면. 그렇죠.
1: 맞아요.
0: 한번 반응이 좋으니까 많은 곡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우리 케이지.
1: 아니에요.
0: 왜요?
1: 아니에요.
0: 아, 너무 좋아서 그랬나 진짜.
1: 약간 제 시그니처긴 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다들 무반주로 시작하는 거에 겁내하시는데. 어.
0: 저도 그러면 저 그
1: 포커송.
0: 어? 아니요. 그때 12월에 저 옷 네. 갈아입으실 때 저도 네. 무반주로 시작할 거예요.
1: 좋아. 이게 쉽지 않아요. 공연장에서
0: 쉽지 않죠.
1: 키를 맞추고 잡지서. 들어가야 되니까
0: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더 긴장될 것 같은데.
1: 맞아요. 근데 이 진심이 담긴 노래는 진짜 제 진심이 엄청 담겨서 그런지 한 번도 이 노래를 쉽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0: 진짜
1: 막 울컥해요. 아, 혼자
0: 노래 너무 좋아.
1: 다행입니다.
0: 오. 그러면 뭐 듣고 시작해요? 클릭이 막 띡띡 이래요?
1: 클릭을 시작할... 누를 때도 있고 아니면 어, 그 전에 그냥 피아노로 음을 조금 쳐주실 때도 있고
0: 살짝 하면?
1: 네, 살짝.
0: 너무 좋다. 라이브도 좋고 이 음원 자체도 너무 좋잖아요.
1: 부끄러우니까 집에 갈게요.
0: 이렇게 바다님들의 추천곡을 또 듣고 왔습니다. 오. 진짜 이대로 라인업 짜서 거기에 저만 더 추가가 되면 오. 진짜 여름 페스티벌로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1: 진짜 엔딩 그러네요.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
0: 엔, 아. 에, 엔딩은 안 되죠.
1: 엔딩 하면 진짜 그때 다 저도, 집에 갈 것 같아요. 집에 가는 엔딩. 아,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0: 아, 진짜 그러겠다. 아 그래서 엔딩을 제일 인기 많은 사람을 엔딩에 인기 넣는구나.
1: 인기 많은 사람은 그렇죠.
0: 그래 끝까지 가지 말라고? 아 나 이제 알았네.
1: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진짜 그래. 집에 잘 보내실 수 있으니까.
0: 그럼 제가 오프닝은 좀 부담스럽고 한 세 번째가 제일 낫겠네요.
1: 저랑 같이 해요. 저랑 같이.
0: 아, 같이 해요? 네. 오, 너무 좋죠 저야.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제 또 케이시님의 추천곡도 네. 들어볼 차례인데 이번에는 어떤 노래 가져오셨어요?
1: 저는 이 전설의 도입부라고 하거든요.
0: 뭔데요?
1: 이윽고.
0: 그 성시경
1: 네.
0: 이윽고 그거예요? 아닌가? 저는 몰라요. 노래는
1: 맞는데,
0: 모르는데 아
1: 네.
0: 맞아요?
1: 이 성시경 선배님의 이 전설의 도입부 이윽고를 듣고 싶어가지고 예. 라이브로 이 너의 모든 순간을 꼭 가서 한번 듣고 싶어요.
0: 아, 이 제목이 너의
1: 모든 순간인데 모든 순간. 이 첫 소절이 이윽고거든요. 근데 이 이윽고가 그냥 야 이건 끝났다 싶었어요.
0: 제 느낌은 이윽고도 무반주로 시작할 것 같은데?
1: 그런가?
0: 아 모른가?
1: 이윽고
0: 이윽고 그거예요?
1: 네.
0: 또 어떻게 가요? 이윽고 한 다음에?

0: 있을 때
1: 아, 그 노래구나.
0: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1: 좋아.
0: 좋겠다.
1: 계속
0: 뭐야?
1: 불러주세요, 계속.
0: 생각만 해도 가슴
1: 전설의 도입부로 유명한 이
0: 진짜.
1: 노래 한번 지금
0: 네.
1: 들어볼까요?
0: 너무 좋아요.
1: 성시경의 노래입니다. 너의 모든 순간.

0: 성시경의 노래 너의 모든 순간 듣고 왔습니다. 바이브레이션 비브라토라 그러나요? 뭐 어쨌든 떨리는 요거 그거를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하면 약간 거북한 느낌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가수분들은 그걸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너무 감미롭잖아요.
1: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막 그쵸? 과하지 않으시고
0: 그러니까
1: 막 그냥 너무 담담하게 부르시는 것 같은데 예.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0: 맞아. 너무 좋

0: 노래 들었습니다. 다음 곡으로는 팝을 가져오셨네요. 팝송.
1: 이건 진짜 신제로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0: 예.
1: 제가 한동안 엄청 들었던 노래인데 이 예. 벤슨 분의 Beautiful Things라는 노래가 있어요. Stay. 이 고음이 엄청나요. 이거 들으면 알아요.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인데
0: 벤슨 분.
1: 네. 그렇구나. 고음을 진짜 막 엄청 들으시고 그리고 막 이런 시상식 같은데 예. 가서 막 라이브 하시는 거 영상을 봤는데 예. 그냥 찢으세요.
0: 정말
1: 너무 잘하시고 고음을 내시는데도 진짜 탄탄하고 이게 돼 하는데 완전 락스타 같고 너무 좋아요.
0: 진짜. 10월에 내한 공연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1: 아, 10월에 가고 싶다.
0: 오, 진짜로.
1: 네. 이리고 또 이제 근데 또 피키팅.
0: 제가 듣기로는 하반기부터 네. 요 티켓팅이 그래도 저기 그 암표상들 많잖아요.
1: 네.
0: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대책을 판매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이트. 네. 거기서 강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대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건 되게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자리 많이 이렇게 티켓팅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1: 근데 이게 또 그 다들 나쁜 사람들이 그걸 돈 줘서 팔려고 하니까
0: 맞아.
1: 문제인데
0: 그러니까.
1: 그걸 진짜 잘 확인하면은 암표가 없을 것 같거든요.
0: 그러니까 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던 게 저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부터 좋아했었다는 근데 그걸 인증을 할 수 없어. 진짜 그러니까요. 팬들만 샀으면 좋겠어.
1: 근데 또 요즘 AI가 너무 이제 또 발전해서 팬인 척 할 수 있죠.
0: 그러네.
1: 그렇죠? 다 돌리면 되니까.
0: 문제네요.
1: 그러니까요.
0: 아니면 이윽고 한 소절이라도 다 불러보기 시키던가.
1: 뭔가 티켓에 이런 걸 이렇게 뭔가 심어놔야 돼, 조용히.
0: 맞습니다.
1: 이 암표가 있을 수 없게.
0: 맞아요. 암표와의 전쟁입니다. 이어서 들어볼 노래는 뭐죠?
1: 이게 약간 들어보고 싶은 노래인데 그냥 네. 이 다음 곡은요. 못 들어볼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은
0: 왜요?
1: 더
0: 왜요?
1: 보고 싶어서 하는 노래인데
0: 예.
1: 김광석님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듣고
0: 너무 듣고 싶다 정말.
1: 진짜 와 라이브를 들으면서 어떤 기분일까?
0: 아니 김광석님은 정말 요즘 들어도 되게 특이한 게
1: 맞아요.
0: 요즘도 짧은 영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게 많은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노래했었던 그 예를 들어서 음악 순위 프로그램 엔딩하면 보통 여럿이서 같이 부르기도
1: 네,
0: 하잖아요.
1: 네.
0: 이분만 뭐가 달라? 성대가 뭐가 다른지
1: 엄청 뚫고 나오죠 소리가.
0: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지? 그 맑은 소리가 쫙 뻗치잖아요. 그죠? 좀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올까? 저도 너무 듣고 싶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갔었던 콘서트가 김광석 추모 콘서트였어요. 추모 콘서트.
1: 그럼 누가 노래를 하세요? 다른 가수분들이?
0: 많은 분들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었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분들이 윤도현님도 오셨었고 또 되게 그 장필수님도 오셨었고 되게 많았었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때가 한 10주기였나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저는 그런 거 믿어요. 진짜 천재들은 일찍 그 하늘나라로 가신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0: 진짜요? 네. 너무 좋다. 뭐가 좋냐면 저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1: 에이. 근데 이미 오래 살고 계시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그 기준이 한 마흔 전인데.
0: 아니 내가 그럴 얘기 들을 나이는 아닌데. 아니 제가 지금 장수하고 있다고요?
1: 아니 근데
0: 진짜 너무한다.
1: 그 기준이 거의 마흔 밑이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 천재분들이 돌아가신 나이가 마흔 밑이라고요.
0: 아니거든요. 저 지금 아직까지 지금 갑자기
1: 마흔
0: 하늘나라로 가도 그 되게 일찍 갔다 그러거든요.
1: 안 죽으면 좋겠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아니 제 기준 뭔지
0: 아니,
1: 알죠?
0: 아니 생각보다 오래
1: 산다면서요. 아니 제 기준
0: 예,
1: 선생님은 젊고 예쁘신데 아니 한창이다. 아기는 없어요 진짜. 내 기준 뭔지 알죠?
0: 야, 저 뭔지 알아요.
1: 제 말 뭔지 알죠?
0: 뭔지 완전 알고.
1: 상처 안 받았죠?
0: 아니 상처 안 받았어요.
1: 반성 무릎 꿇을까요?
0: 아니요. 상처 안 받았고 너무 재밌었어요.
1: 아니 진짜. 뭔지 알죠 그거? 진짜 그 알아요. 천재들의 기준이 마의 40이잖아요.
0: 현우.
1: 넘어갔잖아요 선생님은.
0: 알았어요. 그만해도 돼요. 나
1: 이미 짱짱하세요. 짱짱해.
0: 아유, 짱짱해요. 네. 주름도 없어요.
1: 맞아요. 들으면
0: 벤슨 분의 Beautiful Thing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벤슨 분의 Beautiful Things,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듣고 왔습니다. 벤슨 분, 이분은 정말 고음이 되게 매력적이시네요.
1: 판타적으로 뭔가
0: 응?
1: Stay 뭔가 엄청
0: 좋아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1: 너무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0: 진짜 너무 좋네요, 정말.
1: 이거 실제로 들으면 진짜 너무 막 짜릿할 것 같아요. 머리가 삐죽 쓸것 같은데.
0: 그러니까.
1: 전기.
0: 좋은 노래. 그래서 저도 이 노래를 듣자마자 곧바로 저의 즐겨 찾는 노래 추가했습니다.
1: 오, 좋아요.
0: 김광석님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노래가 나올 때 옆에 계시던 우리 케이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직접 듣지 못한 게참 아쉽다.
1: 맞아요. 그냥 좀 몇십 년만 좀 일찍 태어났어도 좋았을 텐데 거스를 수가
0: 근데
1: 없으니까.
0: 너무 일찍 태어나잖아, 이 시대에. 그러면 저처럼 너무 장수할 수도 있어요.
1: 좋죠. 좋죠.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다 환갑 넘기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0: 그랬었는데.
1: 청춘이잖아요, 환갑이.
0: 그러니까.
1: 장수할 수 있어서 행복한 거죠.
0: 그러게요.
1: 우리 누리자. 우리
0: 아유.
1: 진짜 늦게까지 삽시다.
0: 정승재 경청과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눈물 날것 같아.
0: 왜요?
1: 나 머리 흰머리 되면요.
0: 진짜요?
1: 네.
0: 괜찮아요. 이 나이에도 좋은 게 많이
1: 그래요,
0: 있어요.
1: 그래요. 저는 로봇을 타고 왔어요.
0: 로봇을 타고
1: 이러면서
0: 왔어요.
1: 집갈때 알죠? 헬기 타고 가고 있다. 아니,
0: 헬기
1: 이게 드론
0: 타고
1: 타고
0: 가고 드론
1: 가고.
0: 타고 가고 그래요.
1: 소름
0: 좋겠네요.
1: 돋는다. 네.
0: 매주 금요일 케이시님과 바다님들의 음악 취향을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이 노래를 들어요. 이 시간에 함께 공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인별그램도 좋고요. 반디앱 메시지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케이시님과는 다음 주에 또 만나 뵐 것을 약속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케이시님.
1: 감사합니다.
0: 바다님들의 추천곡 중에서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 케이시의 진심이 담긴 노래.

정승재의 경청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요, 바다님들이 꽉 채워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 모아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바다님들도요, 저와 또 경청을 함께 듣고 있는 바다님들과 와, 이 노래 정말 같이 듣고 싶다 하는 노래가 있으면 경청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님이 와, 욕심도 많으셔라 아홉 곡이나 추천곡을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더운 여름에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 몇 곡 추천해요. 10cm의 그라데이션, 이클립스의 소나기, 만날 테니까, 비오의 러브미, 투어스의 다시 만난 오늘, 헤이헤이, 라이지의 인사이드 마이 러브, 김영중의 그녀가 웃잖아, 이무진의 청춘 만화까지요. 이들 중에서 몇 곡이라도 꼭 들어보셨으면 해요. 특히 이무진님의 청춘 만화라는 곡에 멈추지만 않으면 도착해 라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신청해봅니다. 생선님과 바다님들께 멈추지만 않으면 도착한다는 말 꼭 전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힘내봐요. 와,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너무 좋은 말이다, 그죠? 멈추지만 않으면 도착해. 진짜 맞는 말인데 너무나 당연한, 수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진리거든요. 멈추지만 않으면 무조건 도착하게 돼 있으니까. 아, 너무 좋다, 그쵸? 저도 한 곡 한 곡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신청해 주신 노래들 중에서 두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멈추지만 않으면 도착해 라는 가사가 너무 좋다는 이무진의 청춘 만화, 그리고 투어스의 헤이헤이까지 이어서 들어볼게요.

이태희님이 더운 여름에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노래라고 추천해 주신 9곡 중에서 두 곡을 들었습니다. 이무진의 청춘만화, 투어스의 헤이헤이. 두곡 모두 아주 신나는 노래네요. 여름에 딱 맞는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 그리고 6280님, 이거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승재 생선님. 저는 고1이 되니까 중학교 때요. 더 많이 놀아둘 걸 하는 아쉬움이 너무 커요.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기차 여행을 갔다 왔는데 진짜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너무 행복했거든요. 사실 요즘 친구 관계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이번 방학 땐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고 아르바이트해서 내가 번 돈으로 또 여행을 가고 싶거든요. 근데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방학 때 놀아도 되나? 여행 가도 되나? 아닌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돼요. 생선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신청곡은 변진섭의 숙녀에게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와, 이렇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라는 게 의견을 들으면 그대로 할 거예요? 저는 단세 글자 공부해. 언제 성적 올리려고? 언제? 고1이잖아. 고2면 늦다? 그런데 너무 여행 가고 싶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친구들, 같이 여행 가고 싶은 친구들이랑 다 모여. 그래서 공부 계획을 세워. 그래서 며칠까지 우리 각각 각자가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공부 계획을 완벽하게 완수하면 우리 그때 여행 가자, 이렇게.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다 열심히 했잖아? 그러면 여행 가도 돼요. 충분히 갈 자격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와, 그리고 고1인데 어떻게 변진섭의 숙녀에게를 아실까? 예전에 케이시님이 이 노래 추천하셨을 때도 케이시님이 95년생이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어떻게 아시나 싶어서 놀랬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바다님도 이 노래를 좋아하신다니. 역시 명곡은 시대를 타지 않나 봅니다. 너무 좋은 노래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6280님이 신청하신 노래 변진섭이 부릅니다. 숙녀에게.

0: 정승재의 경청 7월 24일 금요일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주말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진짜 바라고요. 월요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레이첼 야마가타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 Be Your Love 오늘의 끝곡입니다. 우리 바다님들 코 잘 자요.
1: If I could take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월드컵은 끝났지만 축구 신화는 계속된다. 또 월드컵 이야기야? 불평하신다 해도 이 소식은 조금 자신 있게 전하고 싶네요. 홍콩 영화 스타 주성치가 돌아왔다는 소식인데요. 7년 만이랍니다. 그의 신작 영화, 그것도 축구 영화가 현재 중국 박스오피스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쿵푸 사커고요. 개봉 첫 주말 이틀 동안 한화로는 약 1천억 원? 와, 어마어마한 흥행 수입을 올리면서 박스오피스 1위 등극했죠. 2002년 주성치를 월드스타의 반열에 올린 바로 그 영화 소림축구에 이어서 4반세기 만입니다. 25년 만인데요. 쿵사커는 소림축구의 속편은 아닙니다만 축구와 무술 코미디를 결합한 이 주성치만 할 수 있는 특유의 스타일을 더욱 발전한 영상 기술로 즐길 수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요. 2001년 주성치의 영화, 축구 영화죠. 소림축구 주제가였습니다. 홍콩의 배우 겸 가수인 유덕화. 그가 부른 미래를 향해 공을 차라. 띠축의 웨일라이였습니다. 7년 만에 컴백이다. 그래도 공백이 꽤나 길었네요. 그런데 흥행 성적이 이렇게나 좋습니까? 그래서 박스오피스 중국 전체의 매출의 75%를 그 파일을 가져간 그런 수치라고 하는데 7년 전에 마지막 영화가 신희극지왕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5년 전에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친 영화 샤올린 사커 소림축구

축구였죠.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이네. 한번 하고 말 듯 하잖아요. 25년에 한번 하고 말았으면. 그렇죠. 아, 근데 여기 기사에서 이번 FIFA 월드컵 열기에 맞물려 또 개봉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월드컵에 맞춰서 제작했다?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하네요. 그렇죠? 예. 아무렴 어떻습니까? 그 평단의 반응은 뭐 늘 그렇지만 엇갈립니다. 그 안 좋게 본 평단의 일원들은 예전만한 그런 느낌이 없다라고, 예전 주성치 영화보단 좀 약해 뭐 이런 반응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지만 주성치 특유의 이 상상력이 뭐 여전히 대부분의 관객들에게, 중국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한국에서 지켜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여기 영화의 내용 중에 한국 비하 혐의가 있다고 하네요. 뭐 줄거리를 몰라서 저는 뭐 예상할 뿐입니다만, 한국에서 여자 축구팀이 뭐 경기에 참여하는 그런 씬이 있나 봐요. 근데 이화 여자 축구팀 이렇게 명명된, 뭐 혹자는 이화 여자 대학교 축구팀을 연상시킨다 뭐 이렇게도 말을 했다는데요. 이화여대에 축구팀이 있는지는 전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요소로, 그리고 이미지가 이화여자 축구팀이 좀 그 헐리우드 액션으로 경과 퇴장을 유도하는 그런 얌체 축구를 하는 팀으로 묘사가 된답니다. 그러니 한국 관객으로서는 뭐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어도 어눌하게 구사하는 그 중국 배우겠죠. 심판한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장면에서 이런 뭐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을 풍자하는 듯한 그런 씬이 있었습니다. 뭐 예컨대 서클렌즈를 착용하면서 화장을 고친다든가 뭐 이런 비하적인 뉘앙스를 한국 관객들은 포착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이 됐네요. 한국에서는 어떡하죠? 근데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가지고 중국하고 그 음식 가지고 설전하는 것도 참 보기 좋진 않던데, 누가 원조다 뭐 이런 거. 주성치 팬들에게는 좀 글쎄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그 주성치의 그 원래 25년 전 그 축구 거기서 약간 여성 비하의 혐의가 좀 있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주성치가 그 영화에서는 특히 그 좀 우악스러운 여성상, 아니면 좀 소극적이고 자신의 목소리가 거의 없는 그런 여성상, 우스꽝스러운 화장과 또 80년대 그 우스꽝스러운 헤어스타일, 옷차림으로 덕분에 좀 웃기는 했습니다만 그 좀 씁쓸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저런 거 디테일들이 좀 아쉽긴 하네요. 자, K컬처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예, 중화권, 뭐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서 요즘 K컬처가 두루두루 잘 나가고 있으니까 한국 비하하는 트렌드가 없지 않아 있답니다. SNS를 통해서 그런 코드를 활용한 어떤 영화적 장치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냥 너무 따져 들어가면 싸움 되니까 그냥 하고 무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일단은 드네요. 자, 월드컵 음악을 추가로 골라봤는데요. 이탈리아의 밴드 뿌의 2006년 발표곡이고요. 독일 2006년 월드컵 이탈리아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응원가입니다. 골의 아주로, 푸른 심장. 두 번째 곡, 영국의 밴드 The Lightning Seeds의 Three Lions. 부제는 Football's Coming Home. 이건 뭐 분명히 공식 응원가다. 제목부터 직관적으로 보이네요. 영국에서 개최한 UEFA 유로 1996년 이 경기의 공식 영국 대표팀 응원가로 만들어졌답니다. 축구 참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부의 꼬레 아투로 푸른 심장이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 영국의 아티스트 The Lightning Seas의 Three Lions, Football's Coming Home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7월 24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그리고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2005년 제78회 수상작을 살펴봅니다.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부문부터 보죠. 아르헨티나의 음악 거장이 오스카를 통해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렸습니다. 영화 브록백 마운튼의 구스타보 산타 올라야 그가 스코어 부문에서 수상했고요. 주제가 부문에선 힙합 영화가 수상했네요. 수상자는 영화 허슬 앤 플로우의 주제가 It's Hard Out Here for a Pimp 예, 작사 작곡을 담당한 Fraser Boy, Juicy J 그리고 DJ Paul입니다. 스코어 주제가 두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획 매주 금요일에는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5년 제78회 수상작이었고요. 먼저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수상작 듣고 왔죠. 대만 출신의 앙리, 영어 이름은 앙리고요. 이안 감독이죠. 브록백 마운틴 스코어를 작곡한 아르헨티나의 구스타보 산타올라야, 그의 스코어 중에서 오프닝 플러스 더 윙스였습니다. 영화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들 아시죠? 미국 서부 지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와이오밍이었던가? 이 브록백 마운틴에서 양떼를 돌보는 그런 두 카우보이의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인 편견과 억압 때문에 뭐 결혼으로 가장 생활을 하죠. 위장한 채. 하지만 평생 이 상대를 그리워하면서 숨겨진 인연을 이어가는 애절한 삶을 그린 작품. 이어서 같은 해 주제가 수상작 소개하겠습니다. 크레이그 브루어 감독의 주연 배우 이름은 테렌스 허워드고요. 힙합을 다룬 영화 허슬 앤 플로우의 미국 힙합 그룹 36 마피아의 멤버인 프레이저 보이, 주시 제이, DJ 폴이 공동으로 작사, 작곡, 랩을 담당한 주제가 It's Hard Out Here for a Pimp. 그렇군요. 여기 영화는 잘 모르는데 배우 이름 익숙하네요. 타라지 피 헨슨. 저도 좋아하는 배우인데 참 변화무쌍하죠. 특히 그 피지컬을 정말 막 적어도 그 몸무게가 너무 늘어났다 줄었다 그런 걸로 좀 유명할 것 같은데 제가 본 영화에서만 좀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아무튼 거리의 밑바닥 인생들이 가진 절박함과 예술적 열정을 날것 그대로 담아내어 평단과 관객의 큰 호평을 받았다라는 평입니다. 금주의 아티스트 라이브리 뒤풀이 음감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소개한 아티스트 가운데 세분 다시 한번 만나보죠. 월요일에는 남아공의 화이트 줄루라는 칭호의 조니 클레가 만나봤는데요. 그의 2010년 정규 휴먼 앨범에서요. 타이틀 트랙 Love in the Time of Gaza. 그리고 화요일에는 몽골의 하드록 메탈 1세대 밴드를 만나봤죠. 하랑가 그들이 올해 발표한 최신곡 만나보겠습니다. 넬공 할탈 온순한 흑갈색 말 이란 제목인데요. 뭐이 말은 뗄래야 뗄수 없는 몽골의 어떤 문화적인 상징 같은 거잖아요. 영웅적인 명마의 기상을 하랑가 특유의 중후한 사운드로 칭송하는 그런 곡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 수요일에 이탈리아의 주케로를 만나봤는데요. 95년도 스피리토 디비노 음반에서요. 빤네 에살레, 빵과 소금까지 세곡 순서대로 듣고요. 세 음행이 전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미셸 조나스가 부르는 Les vacances au bord de la mer, 바닷가에서 보낸 휴일입니다.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미셸 조나스가 1975년에 발표한 곡, 스테이시 켄트의 리메이크로도 잘 알려진 노래죠. 제목만 보면은 바캉스 송 같지만 내용은 참 서글프네요. 이 화자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집 근처 바닷가에서 주말을 보냈던 기억을 떠올리죠. 다른 휴양객들은 아낌없이 돈을 쓰지만 그들에겐 집세를 내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죠. 바닷가에서 그들이 원 없이 즐길 수 있는 건 돈을 낼 필요가 없는 바다 구경뿐입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그 시절 우린 바닷가를 자주 찾았었다. 그곳에서 나는 아빠, 누나, 엄마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지켜보았다. 우리는 동전 한 푼에도 전전긍긍했었다. 집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를 구경했다. 그나마 편히 사 먹을 수 있는 아이스바를 먹으면서 으리으리한 호텔과 식당들은 그냥 지나쳐갔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는 마음껏 구경할 수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냈다. 집에 돌아올 때면 우리 몸은 햇빛에 타서 멋진 갈색이 되어 있었다. 파도가 잔잔할 땐 섬에 가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었다. 돈이 모자라 섬에도 가지 못할 때면 바닷가에서 아이스바를 먹으며 지나가는 배를 구경했다. 그럴 때 기분은 좀 처졌지만 바다는 언제 봐도 아름다웠다. 우리는 지나가는 배를 구경했다. 랄랄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세요맹이 전하는 노래. 오늘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미셸 조나즈의 1975년 발표곡이었습니다. Les vacances au bord de la mer. 바닷가에서 보낸 휴일.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2부 오늘 순서는 DJ 선곡 이열디의 앨범 반장입니다. 프랑스의 Gypsy Kings 1990년 발표곡인데요. 미국의 이글스의 곡 호텔 캘리포니아의 리메이크입니다.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T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EBT는 영어.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2부 첫 곡, 몽골의 밴드 The Lemons의 Paradise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금요일 2부 새음행 순서죠. DJ 선곡 율디 앨범 반장 시작합니다.

금요일 새음행 2부에서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엽니다. 저의 사적인 해설을 곁들이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 듣는 시간이죠. 요르디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금요일 요르디 앨범 반장을 또 경청해 주시고 사연도 남겨주신 여러분의 사연 가운데 눈에 띄는 거 몇 개만 소개할게요. 지난주는 그리스의 대중음악 전통에서 영미식 싱어송라이터 전통에 가장 근접했던 그리고 뭐 그리스의 밥 딜런 이런 칭호도 받았던 디오니시스 아보풀로스의 1969년 앨범이었죠. 또 브리볼리도 드레로 광인의 정원이란 제목의 음반과 함께했습니다. 조이선님께서도 밥 딜런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악이다 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기존의 램베티카의 느낌보다는 좀 친화적인 면이 있다. 맞는 말씀이시네요. 김아리 청취자께서는 산만한 사람에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본인이 또 그렇게 산만하시다고 하는데 한자리 진득히 잊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들에게 의식의 흐름을 따르며 즐겁고 편하게 듣기 좋은 그런 곡들 같다. 주의력 결핍 인사람들에겐 딱이다. 이렇게 특이한 감상평 주셨습니다. 69년 앨범이에요 라고 반문하시면서 최영경님께서는 밥 딜런 뿐만 아니라 양병집에 그것도 담겨 있고 동화적이고 순수한 신기하고 기름진 음반이다 라고 멋지게 표현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역시 주중에 소개한 내용에서 파생된 그런 선곡입니다. 주중에 우리가 세아라 시간에 몽골의 락 전통을 살짝 엿봤는데요. 민주혁명 이후로 또 서구의 그것을 들여다가 몽골의 전통과 몽골인들이 또 그것을 몽골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그 사운드, 락 사운드, 메탈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드락이면서도 뭐 앨범에 전곡을 다 소개하진 못했기 때문에 하랑가였죠. 하랑가. 밴드명 하랑가. 악기 전통 악기 이름이라고 또 소개를 했었는데 몽골의 그 당시 뭐 70년대, 80년대 선배들 하랑가의 컨템포러리들도 좀 찾아보고 그 이후 어떻게 이어졌나 좀 찾아보는데 좀 포스트 록이나 뉴 메탈 쪽의 사운드의 밴드를 하나 발견하긴 했는데 걸출한 보컬 일단 뭐 연주도 좋지만 보컬이 빛나는 그런 하드락 사운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는 또 요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그런 말랑한 인디팝 성향의 그런 밴드들도 있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팀을 발견했습니다. 몽골국 독립국가죠. 구소련의 일부로 지배를 받다가 뭐 문자도 키릴 문자로 선택을 해서 원래 고유의 쓰기법을 또 바꿨잖아요. 그게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테지만 뭔가 그리고 이젠 독립국가로 또 뭐 여러 부분에서 몽고적인 그런 것들을 그런 소프트 파워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역사의 나라이죠.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는 그러나 네몽골 출신입니다. 네몽골. 네몽골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국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자치구죠. 그러니까 정체성 면에서 소수민족인 거고 외몽골, 지금의 몽골국 이들은 자랑스러운 자신들의 그 정체성 민족성, 국가성을 마음껏 뭐 음악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차이가 일단 그 사연을 내몽골 외몽골 이 분리를 생각해 보니까 확연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그렇단 얘기고요. 그 뭐 그래서 저들은 막 더 힘찬 보컬에 진취적인 그런 사운드고 뭐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 내몽골 아티스트 오늘 소개할 밴드는 나라바라라는 앙상블인데요. 한 십수년 전에 의기투합해서 클럽 기그를 하면서 발전해온 팀입니다. 밴드죠. 근데 표면적으로는 연주력 덕분에 일단은 뉴 재즈가 표면에 있습니다. 설명도 그렇게 그들의 스타일이나 장르를 뉴 재즈 그리고 이어서 본인들이 자신들의 사이트에 해시태그로 다른 것도 맨 처음이 재즈

뉴재즈 그리고 일렉트로닉 익스페리멘탈 사이키델릭 R&B 힙합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소울과 월드 퓨전 이렇게 해시태그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뭐 일반 포털에서도 그렇게 크로스오버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어떤 곡에서는 인트로의 흠이 창법이 나온다든가 악기 솔로 파트에서 마두금의 연주가 들린다든가 그리고 다양한 타악기 심지어는 서아프리카의 코라까지 들리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북아프리카의 뭐 모로코의 발현악기들 근데 기본 구성은 드럼, 베이스 기타, 키보드, 보컬을 맡고 있으면서도 마두금을 연주하는 멤버 이더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베이스 연주를 하는 베이스도 출중한 연주던데 영상의 모습이 안 보여가지고 항상 그 동양인의 구성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베이스 연주자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아, 이 베이스 연주자는 그러면 세션으로 그때그때 기용을 해서 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신도 보면은 뭐 모리셔스 출신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출신의 뭐 연주자의 이력이 이렇게 있고 이름도 그렇고요. 동양인 외에 한 명의 타인종이 보이는 것도 뭐 그들의 판단으로는 이미지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통일성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요. 지금 결성된 지 10수년이 지났는데 3년 전에 데뷔 정규 음반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 데뷔 정규 음반을 들어볼 텐데요. 내몽골과 외몽골은 뭐 문자 표기 그리고 언어의 방언 차이는 있긴 하지만 뿌리는 똑같죠. 그 유목 문화로 공유하고 있고 흠이도 양쪽에 다 공존하고 마두금 또 종교도 그 티베트 불교 뭐 식문화도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고요. 근데 한쪽은 독립국가의 환경 한쪽은 소수민족으로 중국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이 나라바라 같은 경우는 베이징을 기반으로 하면서 활동을 뭐 유럽으로도 투어를 다니기도 하고 또 몽고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페스티벌 있죠. 플레이타임 페스티벌에는 또 외국 밴드 중국의 내몽골 출신의 외국 초대 밴드로 무대에 서기도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긴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은 꽉 찬 자신의 뭐 뿌리 그러니까 뭐 몽골의 전통을 알리려고 뭐 강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학구적이지도 않고 재즈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 트렌드에 적당히 민감한 이 앨범을 구성했을 때는 싱글과 다르게 싱글에서는 좀 더 파퓰러한 요소들 그런 요소들을 더 부각을 시키는 반면 그런 싱글들은 이 앨범에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좀 좋다 그런 판단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곡 중에 두 곡은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좀 파퓰러한 그런 고려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다시 들어보니까 앨범 곡들이 좀 짧아요. 그게 뭐 흠이냐? 뭐 흠은 아닌데 뭔가 곡과 곡 사이에 이런 단절 같은 게 느껴진달까? 그래서 약간 하나의 앨범 구성이라기보다는 컴필레이션, 베스트 뭐 이런 샘플러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내몽골 출신의 또 중국과 또 몽고의 이런 양가적인 그런 배경이겠죠. 이들은 참고로 서로 중국어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교육이나 뭐 성장 배경은 중국의 영향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운드와 프로덕션에서 조금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산업이 발전한 그런 나라에서는 상향 평준화 됐구나. 이 음악들이. 그래서 꽤나 재미있게 청취를 했고요. 그리고 이들의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너무 독특한 게 약간 약점이랄까? 생각만큼,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스포티파이나 이런 데서 월평균 조회수나 그리고 유튜브에서의 조회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좀 실험성이 좀더 도드라지나 뭐 이런 제 느낌은 그것보다는 참 악기 타악기 하나를 써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던데. 그래서 아, 오래 연구를 했고 이 체득한 자연스러움이구나. 급조해가지고 뭐 어떤 테마성 뭐 그런 음반은 아닌 것 같다라는 반가움에. 그리고 이들의 서사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악기는 아까 그렇게 뭐 서아프리카 악기부터 심지어는 러시아 연방 국가인 투바의 악기인 말발굽 타악기죠. 누유글라라는 이 악기를 영상에서 뭐 말발굽을 이렇게 들고 테이블을 치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월드 퓨전을 아주 자연스럽게 재즈, 펑크 기반, 그 중에선 뉴 재즈 리듬이, 그 드러밍이나 뭐 이런 리듬 섹션의 연주, 특히나 키보디스트, 건반 연주자의 역량이 매우 돋보이는, 다 잘해요. 여기 리더인 이 이더의 보컬, 그리고 그의 주력 악기는 마두금인 것 같은데, 그리고 몽골의 전통 피리 같은 것도 부는 것 같고, 아무튼 아, 스토리텔링 얘기하다가 예, 넘어갔는데, 몽골의 장가가 그길 장자라네요. 롱송이라고 하는데 이 전통이 뭔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만트라, 그리고 내몽골의 전통 자장가와 동요, 뭐 이런 전통 요소들을 골격으로 삼아서, 그래서 멜로디는 비교적 미니멀하면서 단순하다. 그런 생각에 좀 부담이 없습니다. 연주에 집중하면서 반복되는 멜로디에 또 집중할 수도 있고. 그나저나 플레이타임 올해 라인업에 한국 아티스트들도 한두 팀이나 보이던데. 몽골의 이 플레이타임 페스티벌에 한국 아티스트들도 요즘 초대를 받고 있나 봅니다. 자, 오늘 열대 앨범 반장 내몽골, 중국 내몽골 출신의 앙상블 나라바라의 함트 자밍 흐뭉스 길동무라는 제목입니다. 자세한 곡 제목과 해석을 또 선곡표에 올리나? 올리고 있으시답니다. 아, 잘하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한국어 해석도 더불어 올릴 테니 또그 사이트 저희 선곡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오죠.

Eine

금요일에 DJ 선곡 율디 앨범 반장. 오늘은 중국 내몽골 출신의 베이징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나라바라의 2024년 데뷔 정규 음반 함트자밍 흐멍스 길동무라는 음반에서 8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주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 방송용 PD가 소개하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토요일 2부는 세계 음악인 열전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스페셜이고요.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곡도 몽골의 A 사운드 예 Forever로 정했고요.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십시오.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하고 있는 박훌룡입니다. 서점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책 진짜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 중에 인생책이 뭐예요? 아,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가볍게 대답하자니 독서 내공이 없어 보일 테고, 진중하게 대답하자니 뽐내는 걸로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책은 바로 전과라고요. 내 전과는 초등학생용 학습지입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에게 전과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때 전과를 읽으면서 쌓은 독서력은 중학생 때 퇴마록을 만나 밤을 꼴딱 새는 신공으로 발휘되더니, 고등학교 때는 시험 기간마다 삼국지와 수호지를 달달 외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비교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한속긴의 노후어 모도메르 범칙금 납부를 요구하는 제도로
1: これまでは 主に 자동차와 바이크의 운전자가 대상でした.
0: 지금까지는 주로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운전자 이용자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1: しかし、自転車も 道路交通法上は軽車両に分類されるため
0: 그러나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은 軽車両, 경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 交通ルールを守る義務があります.
0: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1: 新しい制度では信号無視や一時停止違反, 携帯電話を操作しながらの運転など
0: 새로운 제도에서는 신고 무시, 신호 위반이나 일시 停止 위반, 일시 정지 의무 위반, 携帯 전화를 操作しながらの 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등,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하는 운전, 이렇게 직역이 되겠죠. 즉,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등,
1: 일정의 위반 행위에 대해 반속금이 가사れます.
0: 일정의 위반 행위, 일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반속금이 가사れます.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았던 딱지를 띄는 일이 없었던 파란 딱지 제도. 이것을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새롭게 바뀐 겁니다. 막 고노 호카니 뭐 됐네, 센세. 후다리 놀이다 또가. 카사사시 운전 나도 뭐 아오 기쁘노 타이쇼니 나루 ということ 됐네. 하이, 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近年 日本では 自転車による 交通事故や 危険運転が 社会問題となっています. 特に スマートフォンを見ながらの 運転や 信号無視 逆走などが原因となる事故が増えていることから、自転車利用者にも交通ルールを守る意識がこれまで以上に求め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うした状況を受けて、自転車の交通違反に対して青切符による取り締まりが導入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青切符とは比較的軽い交通違反に対して反則金の納付を求める制度で、これまでは主に 自動車やバイクの運転者が対象でした。しかし、自転車も道路交通法上は軽車両に分類されるため、交通ルールを守る義務があります。新しい制度では、信号無視や一時停止違反、携帯電話を操作しながらの運転など、一定の違反行為に対して反則金が課されます。
1: 98페이지 도요의 야리토리.
0: 자, 오늘의 대화입니다.
1: 기노 출근 중에 경찰관이 도로를 하시ってる 자동차를 止めてるのを 見かけたよ.
0: 어제 출근 중에 출근길에 경찰관이 도로를 하시ってる 자동차, 인도를 달리던 자전거를 세우는 걸 봤어. 도로라고 하면은 보도, 즉 인도란 뜻입니다.
1: 青切符の取り締まりかな?
0: 青切符の取り締まりかな? 파란 딱지 단속이었나?
1: 多分ね. 最近はそういう違反に対する取り締まりも厳しくなったからね.
0: 아마도 요즘은 그런 違反に対する取り締まり, 그런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厳しくなったからね. 엄격해졌으니까.
1: 2人乗りも青切符の対象だよ.
0: 2人乗り, 두 명이 함께 타는 것도 파란 딱지 대상이야. 선생, 昔はですね, 自転車の 2人乗りってよくありましたよね.
1: まあ、そうでしたね. 決して推奨はされてなかったですけどね.
0: でも、まあ乗ってる人っていましたよね.
1: これまでは自転車の交通違反は全て赤切符の対象だったけど.
0: これまでは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교통위반, 자전거 교통위반, 이거는 모두 아까 기쁜의 대상이었다. 빨간 딱지 대상이었지만
1: 아오기쁘의 도입후와 위반의 내용에 의해 아까 기쁘가 아오기쁘가에 나뉘어진다.

0: 환경탐지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서 나이온이 오지대 나니나니니 오지대 뭐뭐에 따라서 아까 킵브 빨간 딱지인지 아오 킵브 파란 딱지인지 나누게 된 거지.
1: ながら スマホは青切符の対象だけど実際に事故を起こした場合は赤切符によって処理されるんだって。
0: ながら ス마호 이거는 뭔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딴짓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타는 건 아오키프는 타이쇼다けど 파란 딱지 대상이지만 実際に 事故を起こした場合 실제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赤切符によって処理される 빨간 딱지로 처리된대.
1: 아오키프의 환속금도 バカにならないくらい高いよ.
0: 파란 딱지 환속금 범칙금도 바카니나라나이 무시할 수 없다. 뭐 얕잡아볼 수 없다. 무시 못할 정도로 세.
1: 나가라 스마호난카와 12,000엔다요.
0: 휴대전화를 보면서 탄 경우에는 12,000엔이야.
1: 에, そんなに高いの? 交通ルール しっかり守って安全運転しないとね.
0: 뭐 그렇게나 세? 交通ルール しっかり守って 교통규칙을 잘 지키면서 안전운전しないとね. 안전운전해야겠네. 선생, 나라 스마트폰 これ 1万高いんですよ. 12,000円. 2人乗りは 3,000円. しかし傘差し運転 これ 5,000円なんですよ. 結構高い方なんですよね.
1: まあでも確かに危ないですからね.
0: そうですね. はい、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昨日通勤中に 警察官が歩道を走ってる自転車を止めてるのを見かけたよ。青切符の取り締まりかな。多分ね。最近はそういう違反に対する取り締まりも厳しくなったからね。二人乗りも青切符の対象だよ。これまでは自転車の交通違反はすべて赤切符の対象だったけど、青切符の導入後は違反の内容に応じて赤切符か青切符かに
3: 分かれるんだよね。うん。ながらスマホは青切符の対象だけど、実際に事故を起こした場合は赤切符によって処理されるんだって。青切符の反則金もバカにならないくらい高いよ。ながらスマホなんかは 12,000円だよ。
2: え? そんなに高いの? 交通ルールしっかり守って安全運転しないとね。
1: 100페이지 락락言葉相談所.
0: 3월호 85쪽에 타와이나이 하나씨라고 나오는데 이 타와이나이 하나씨를 스마라나이 하나씨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별거 아니지만 뭐 여행 기념품이야 이런 식으로 말할 때 타와이나이 모노다케도라고 할 수 있나요?
1: はい、まず2つ目の方からお答えしますと、これはつまらないものだけどという決まった言い方があるので、 たわいないものだけどというのは少し不自然ですね。で、またたわいない話、つまらない話、どちらも大丈夫ですけれど意味が少し違います。たわいない話というのは、まあ軽い話、あまり重要でない話、そしてつまらない話は文字通り面白くない話という意味です。じゃあ
0: 교재 100페이지 보시면은요, 여기에 예문 1, 2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2번에 つまらない 하나씨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つならない 이렇게 해서 오자가 하나 들어갔네요. つならない가 아니라 つまらない 하나씨라고 합니다. 자, 다이나이 하나씨 하면은 가벼운 이야기라든가 그닥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말하고 つまらない 하나씨 하면은 面白くない 하나씨 재미없는 이야기라는 뜻이 되는데요. 타이나이라는 것이 시럽다, 하찮다 이런 뜻으로 대화나 농담, 이야기 등에 대해서 내용이 깊지 않거나 사소하다, 또 가볍고 부담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つまらない라고 하면은요, 재미없다, 시시하다, 하찮다, 뭐 흥미롭지 않다 하는 식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つまらない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요.
1: 昨日は友達とたわいない話で盛り上がったよ.
0: 어제는 친구와 그냥 사소한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로 한참 즐겁게 이야기했어.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툭, 자려고 누웠다가도 툭 떠오르는 일생각. 보고서는 어떻게 수정할지, 상사에게 메일은 왔을지 걱정하다 보면 식사하란 가족의 말도 들리지 않고 방 정리도 깜빡하게 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에 몰두해 일상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엔 재택근무 인구가 늘어서 더 그럴까요? 우선 일 생각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이나 청소도 괜찮고 컬러링북 칠하기처럼 단순한 활동도 괜찮으니 몸을 움직여 신경을 분산해 보세요. 평소 해보지 않은 것,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걸 시도해보면 일에 얽매이는 시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해소될 겁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하신다면 일은 여기서 한다, 이 시간에 쉰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게 나를 위한 최선임을 잊지 마세요.
2: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乐.
2: 오,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3: 放慢速度.
2: 放慢速度.
3: 我们这个月给大家的感觉就是让大家慢慢来.
2: 轻松一点。一步一步来。不要急。不要着急。没有速成。 这个世界上没有速成, 所以更不要着急. 放慢, 그러니까 뭔가 늦추다. 네, 천천히 천천히 무엇을?
3: 수도.
2: 속도를 늦춰. 세단 한번 보겠습니다. 속도를 늦추다.
3: 放慢.
2: 放慢. 속도.
3: 수도.
2: 수도. 한동안 한바탕.
3: 이전.
2: 오, 이전. 전체의, 전부의, 온통.
3: 整个.
2: 整个 什么什么 이렇게 나가는 거죠. 整个人, 뭐 整个国家,
3: 整个社会,
2: 对, 没错, 전체 사회, 온 국가,

0: 느슨하다, 여유로워지다.
1: 송치.
0: 송치. 실현되다, 이루어지다.
1: 실현.
0: 실현이죠, 그대로. 그래서 실현, 실현되다, 이루어지다. 꿈을 이루다.
1: 실현 멍샹.
0: 실현 멍샹, 멍샹, 꿈이죠. 그래서 실현 멍샹, 목표를 달성하다.
1: 这个叫实现目标.
0: 实现目标, 目标 그대로 목표.
1: 对.
0: 实现目标, 경제적 자유.
1: 财务自由.
0: 자유自由.
1: 这个是在中国最近特别流行的一个词.
0: 어, 한국也是.
1: 어, 是吗?
0: 对, 경제적 자유.
1: 哦, 就很多年轻人现在 不追求65岁退休了.
0: 对, 上班族.
1: 哦, 对, 他们只要能够 财富自由.
0: 对,
1: 他们就要
0: 过自己的生活，潇洒的，离开公司，对对对，哦，解脱上班族的生活，虽然不太容易啊，不容易，不容易，不容易。财务自由， 경제적인 자유, 뭐뭐에 지나지 않다, 뭐뭐에 불과하다, 뭐뭐일 뿐이다.
1: 不过,
0: 不过, 이때는 이제 불과하다라는 말 그대로 불과, 그러니까 可是,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뭐 그런데 그러나 요거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不过, 뭐뭐뭐뭐, 不过라 이렇게 불과하다. 리듬 박자
1: 节奏,
0: 节奏, 생활 리듬,
1: 生活节奏,
0: 生活节奏, 템포가 빠르다,
1: 节奏快,
0: 어, 节奏快, 그때 快, 빠르다, workaholic, 일벌레,
1: 工作狂,
0: 네, 工作狂, 狂이 들어가면 그대로 그거에 폭 빠져 있는 사람, 실업하다, 직업을 잃다,
1: 失业,
0: 그대로 실업이죠, 그래서 失业, 바라다, 고대하다,
1: 판,
0: 판. 몹시 애타게 기다리다, 학수고대하다.
1: 판싱싱, 판月亮.
0: 요게 이제 싱싱은 별,
1: 月亮은
0: 달. 그래서 판싱싱, 판月亮. 이것이 아주 애타게 무언가를 기다리는 거를 판싱싱, 판月亮. 일정 스케줄,
1: 日程.
0: 일정, 日程. 일정을 짜다,
1: 排.
0: 排. 병나다,
1: 生病.
0: 生病. 억지로 참고 버티다.
1: 잉청.
0: 잉청. 청이 버티다죠. 근데 잉이 있다는 이제 억지로. 그래서 잉청. 잃어버리다.
1: 失去.
0: 失去. 떠나버린 거죠. 失去. 건강하다.
1: 健康.
0: 健康. 몸무게와 같다.
1: 等于.
0: 等于 한 다음에 뒤에 사물이라면 그 사물과 같다. 일체 모든 것.
1: 이체.
0: 이체 또한 순리. 모든 것. 이체.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有一阵没见了，你整个人看起来好松弛，是实现财务自由了？哪那么容易就自由了？不过是不像以前那么忙了，生活节奏放慢了。你这个工作狂会不忙？失业了？你就不盼我点好？我只是以前日程排得太满，结果生病了。
3: 累病了，什么时候的事？我完全没听说。你怎么也不跟我说一声？现在好多了，所以我现在能做的就做，不硬撑了。做得对，都说失去健康就等于失去一切。
0: 한동안 못 봤는데 너 완전 편안해 보여.
1: 有一阵子没见了，你整个人看起来好松弛啊。
0: 有一阵, 이전이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일정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1: 아야, 洪老师，我有的时候有种感觉。
0: 什么感觉？
1: 就是你说我们韩国语和汉语有很多相通的地方。当然，所以就感觉特别舒服。
0: 当然，我也是一样。我学韩国语学的也很开心，然后我们教汉语教的也很开心。对，关键是那个，就是教汉语的时候，跟学生们说，你们这个对中文汉语没有兴趣的，就我希望你们就稍微了解一下中文和韩语的差别。有的差别的也有道理，但是。 更多的是很类似的，没错，发音或者表达方式，对，而且这种感情也是很容易能引起共鸣。对，没错，有一阵没见了，한동안 못 봤어요。你整个人，사람 전체가

0: 看起来好松弛啊，아주편안하고여유，
1: 松弛，
0: 松弛，
1: 不紧张，没压力。
0: 对，松은말그대로여기서는이제너그럽다，여유롭다，轻松，轻松，
1: 对，
0: 松弛，아주편안해보입니다，看起来好松弛。경제적자유라도이룬거야？
1: 哎，是不是实现财务自由了？
0: 哦，财务自由啊，很重要的。그래서是实现财务自由啦，경제적자유라도이루어낸거야，꿈을이룬거야。에이，어디그렇게쉽게자유로워지나？
1: 哪那么容易就自由了？
0: 그러니까요，财务自由说的简单，你要做起来，这个能？好，哎，
1: 而且
0: 不能够随随便便做到的。
1: 对，而且。这个每个人财务自由的标准也不一样，
0: 啊、对,
1: 对,
0: 对
1: 吧？
0: 对, 对, 对，他的标准不一样。
1: 没错，
0: 哪那么容易就自由了？哎，어디그렇게자유로운게쉬울수있나요？그렇게자유롭게편안하게쉬워질수있나요？그냥예전처럼그렇게바쁘지않고생활리듬이좀느려진것뿐이야。
1: 这个不过是不像以前那么忙了，生活节奏呢放慢了。
0: 그렇습니다不过是그거일뿐이야라는말이죠不过是不像以前예전과같지않다뭐가너무忙了예전처럼그렇게바쁘게지내지않고生活节奏그생활리듬이죠放慢了내가살아가는그러한생활리듬박자를조금느리게한겁니다좀느려진것뿐이야오호일중독자인네가안바쁘다고설마일그만뒀어
1: 你这个工作狂会不忙？失业了？
0: 哦，你这个工作狂，너같은그런 workaholic 아주일벌레가会不忙？바쁘지않을다안타고失业了，실업한거야？즉그러니까일그만둔거야？에이，그건아니죠。내가잘되는건바라지도않는구나。예전에는일정을너무빡빡하게잡았더니결국병이나더라고。
1: 你就不盼我点好？哎呀，我只是以前日程排得太满，结果生病了。
0: 그러니까요이게중요합니다我就不盼，哎，你就不盼，너는不盼，바라지않는구나뭐를不盼我点好，내가조금좀잘되는거不盼我点好，내가잘되는걸바라지않는구나我只是나는단지다만몸무일뿐이야이전예전에는日程排得太满일정들내가하는일들을排得太满너무빡빡하게했는데结果그랬더니결국은生病了병이났습니다에이과로로몸이상했구나
1: 累病了
0: 累病了
1: 什么时候的事儿
0: 언제그런거야什么时候的事儿난전혀몰랐는데왜나한테얘기안했어
1: 我完全没听说你怎么也不跟我说一声
0: 그러니까요我完全没听说没听说듣지를못했습니다你怎么也不跟我说一声어째서나에게怎么也不跟我나에게말하지않았니说一声에이지금많이좋아졌어그래서이제는할수있는것만하고무리하지않으려고
1: 现在好多了所以我现在啊能做的就做不硬撑了
0: 现在好多了많이좋아졌어요好多了所以现在我现在지금은나는能做的할수있는건就做不应承了
1: 其实后面还应该再加一句能做的就做不能做的就不做
0: 哦그렇죠
1: 不应承了
0: 굉장히좀더설명이쉽네요그러니까能做的就做不能做的就不做요렇게할수있는건하고할수없는건안하고不能做的就不做不应承了그대로무리하지않으려고억지로하지않으려고맞아그래야해건강을잃으면다잃는거라고하잖아
1: 做得对都说失去健康就等于失去一切
0: 그러니까요做得对맞아잘하고있는거야说失去健康건강을잃는것은等于못먹고갔다뒤에나오죠失去一切모든것을다잃어버리는거와같아자해설볼까요98쪽입니다첫번째松弛느슨하다긴장이풀리다여유로워지다휴가를보내고나니긴장이확풀려서아무것도하고싶지가않다
1: 放假后整个人都松弛下来了什么都不想干
0: 理解理解放假后휴가가끝났어요휴가를보내고났습니다放假后整个人都松弛下来了 온몸의 긴장이 확 풀어져서 여유로워졌다. 여기서는 이제 약간은 부정적인 형태로 봤네요. 정거는 또 송치샤라라. 什么도 不想干, 아무것도 어떤 것도 不想干,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굳은 표정 하지 말고 얼굴 근육 좀 풀어.
1: 别那么严肃, 脸部肌肉松弛一点. 这应该是摄影师说的. 拍照片的, 放松放松放松. 别那么严肃, 脸部肌肉松弛一点.
0: 어, 선생님 말씀 지금 사진관에서 사진사 아저씨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别这么严肃. 에이, 긴장 푸세요. 别这么严肃. 严肃, 엄숙하다. 표정이 굳다. 别这么严肃. 脸部, 그 얼굴이죠. 脸部, 肌肉, 그 얼굴에 있는 肌肉, 근육, 松弛一点, 조금 근육 좀 풀어. 가끔은 좀 느슨해져도 괜찮아.
1: 偶尔松弛一下,没事.
0: 그러니까요. 松弛, 아니, 偶尔, 가끔은 이따금 松弛一下,没事. 요게 이때는 松弛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긴장을 푼다라는 걸 좀 더 가서 조금 게으름 피우다? 그래도
1: 对,
0: 된다.
1: 对对对.
0: 偶尔松弛一下,没事. 두 번째, 판, 바라다, 고대하다, 손꼽아 기다리다. 아이들은 하루하루 여름방학만 손꼽아 기다린다.
1: 孩子们天天盼着放暑假.
0: 孩子们, 아이들은 天天盼着, 날마다 盼着, 손꼽아 기다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放暑假, 여름방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택배가 드디어 도착했다.
1: 我盼了好久的快递终于到了。我盼了好久的快递，好久，
0: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던 好久的快递终于 결국은 到了 왔다. 계속 네가 오기만 기다렸는데 드디어 왔네.
1: 一直盼着你来，总算把你盼来了。一直
0: 계속 이제까지 盼着你来， 네가 오는 것만 盼着 기다리고 있었는데. 总算, 결국은, 바니, 판라일러, 어, 드디어 네가 내가 희망하는 대로 왔네, 판라일러, 라고 했습니다. 99쪽입니다. 신링지탕.
1: 聪明,但没有抱负,有如没有翅膀的鸟.
0: 저리다, 저리다. 聪明, 똑똑하니,但没有抱负, 포부가 없는 사람은, 요루, 뭐뭐가 같습니다. 没有翅膀的鸟, 날개 없는 새와 같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有一阵没见了，你整个人看起来好松弛，是实现财务自由了？哪那么容易就自由了？不过是不像以前那么忙了，生活节奏放慢了。你这个工作狂会不忙？失业了？你就不盼我点好？ 我只是以前日程排得太满，结果生病了。累病了？什么时候的事？我完全没听说。你怎么也不跟我说一声？现在好多了，所以我现在能做的就做，不硬撑了。做得对，都说失去健康就等于失去一切。
0: 这么说 이렇게 말해요. 100쪽입니다. 예전에는 늘 안 바쁘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1: 以前总觉得不忙就是浪费时间.
0: 不一定. 以前总觉得, 예전에는 아무래도 어쨌든 늘 觉得, 어떻게 생각했어요? 不忙. 어, 바쁘지 않으면 就是浪费时间. 어, 이렇게 한가해도 되나?
1: 네. 现在觉得 浪费的时间才是我的时间啊，对，嗯，所以不忙也可以。刚才偶尔松弛一下，偶尔松弛一下，很开心。
0: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
1: 别勉强自己.
0: 勉强, 그래서 억지로 뭐뭐 하다는데 뒤에 自己, 자신을 하시니까 자신을 억지로 뭐를 강요하지 마. 别勉强自己. 이렇게 가다가는 쉬는 법을 잊어버리겠어.
1: 这样下去连怎么休息都忘了.
0: 当然. 这样下去, 이렇게 나가다가는 连怎么休息都忘了. 怎么休息, 어떻게 쉬는지도 조차도 连 A 都 B죠. 忘了, 잊어버리겠어. 남들이 어떻게 볼지 너무 신경 쓰지 마.
1: 别在意别人怎么看.
0: 别在意. 在意, 신경 쓰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别在意, 신경 쓰지 마세요. 别在意. B 别人 다른 사람이 怎么看 어떻게 볼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낄 땐 아끼고 쓸 때는 써.
1: 该省省该花花.
0: 아, 이런 표현들은 어떤 문법 구조나 문장의 구조보다는요 그냥 외워두세요. 该省省 该花花.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该
1: 省花세글자没错其实他的意思是该省的要节省该花的要花
0: 그렇죠. 그러니까 该 이렇게 풀지 말고요. 그냥 该省省该花花对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경제적 자유.
1: 아이야.
0: 太美丽的词了，财务自由，财务自由。哎呀，洪老师，我什么时候才能财务自由？啊，追求理想的时候，嗯，如果你回想的话，很幸福的时候，一旦实现了我的梦想理想，就没意思了，是吗？嗯，没兴趣。好好好好，追求财务自由的过程是美好的，对，美好的。Zim。
1: 我最近正在研究怎样实现财务自由。啊，你先把房贷还清再说吧。哎呀，梦想还是要有的嘛。对，梦里什么都有。哎呀，胡老师，你也不会安慰我，你也不会给人自信。그렇습니다.
0: 자, 财务自由是好事，但是不要。 一直追财务自由，财务自由。嗯，我觉得，嗯，生活还是享受一点，享受一点。对，一边追求财务自由，一边享受。对对对。 단어 보겠습니다. 연구하다.
1: 研究.
0: 실현하다, 이루다.
1: 实现.
0: 주택 담보 대출.
1: 房贷.
0: 완전히 갚다, 다 상환하다.
1: 还清.
0: 꿈.
1: 梦想.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1: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에 또 달라.
2: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0: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3: 너무 좋다.
0: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7월 25일 토요일 트리플 패시지의 날입니다. 내일이 토익 시험이죠. 시험 끝나면 저와 함께 바로 찾아보세요. 이 김대균 토익킹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저와 함께 끝나자마자 정답을 한번 맞춰보는 시험 후기에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웃긴 얘기, 콩글리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제 보통 우리 헐리우드 액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어떤 축구 선수가 자기가 뭐 발 누구한테 걸림도 없었는데 확 막 쇠바퀴를 돌고 퇴장당한 어떤 사람이 있었죠. 그런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안 해요. 그죠? 시뮬레이션. 그런 척 했다. 그래서 퇴장시킨다 해갖고 이제 그 퇴장하는 것을 우리가 월드컵에서 재미있게 봤죠. 우리 팀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그 좀 연기를 무척 잘하더라고요. 그 사람 하여튼 좀 벌 받았어요. 하여튼 그럴 때도 영어는 시뮬레이션이 영어입니다. 우리는 토익 공부에 또 충실하셔야죠. 자, 우리 교재 137쪽입니다. 거기부터 이제 나오는데 오늘 좀 힘들지만 트리플 패시지를 준비했어요. 요즘에 토익이 이거보다 긴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양심을 지키려면 이 정도 본문을 넣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좀 넣어드렸는데 좀 힘드시지만 같이 오늘 공부해보죠. 147번 첫 번째 이메일, 그 투어에 대한 첫 번째 이메일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그러면 여기는 The first email about the tour. 여기까지 밑줄을 그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148번, 이 벤슨 양은 이 투어 참가자들이 무엇을 하도록 요청하냐. 그러면 이제 tell tour participants to do. 이 정도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아요. 이런 건 이제 보통 첫 패시지에서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Lee는 왜 무엇을 열 수가 없냐 그랬어요. What Ms. Lee unable to open. 뭐 이건 뭐 거의 다 밑줄을 그어야 되네요. 예, 문제도 짧으니까 이 정도 밑줄을 그어두시고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본문 보면서 아 요거였지 이렇게 바로 찾아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이거 하나도 밑줄을 안 그으면 이 문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그 미즐린 호텔에 대해서 유추될 수 있는 거. 그럼 이건 inferred니까 유추 문제란 말이야. 아무튼 미즐린's hotel 여기에 밑줄을 그어 두셔야죠. 마지막 이 투어 참가자들은 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주택지를 어디에서 이제 결국은 그 방문을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은 where 그 다음에 visit a historic residence 이런 식으로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기억력도 실력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패시지가 세 개가 되면 뭐 앞에 거 읽다가 두 번째 읽다가 앞에 거 까먹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관리를 잘해 주세요. 제가 그래도 아직 강사로 좀 버틸 수 있는 게 이 술, 담배 안 하는 거 있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딴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익에 우선 중심을 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인 걸로 해야지 그 다른 것까지 신경 쓰면은 안 돼요. 저도 시행착오를 했어요. 이 맛집 탐방으로 뭐 시도했는데 아무도 제 그 영상을 보지 않더라고요. 너는 토익이나 해라. 이런 거. 토익만 집중하겠습니다. 그게 저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본문을 같이 보시겠어요. Dear Ms. Lin, thank you for signing up tomorrow's historic harbor district walking tour. 그래서 저 내일 하는 historic harbor 지구,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항구 지구의 그런 walking tour에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group will gather, 이 그룹이 모일 거예요. Outside Marina Cafe, 바로 그 외곽 지역에서, 카페 밖에서 모인대요. On Fulton Avenue의 9시 반. 여기가 이제 시작 모임 장소예요. 요거는 기억해 두시고. Please make sure, 확실하게 하세요. To arrive on time, 제때 도착하도록. As the tour will begin promptly. 이 투어가 바로 즉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The program will last about 4 hours and 45 minutes. 자, 여기까지 우선. 이 프로그램은 결국 투어 프로그램이죠. 이게 4시간 45분 정도 걸린대요.
아, 이 투어가 4시간이 넘는구나. 그러면 첫 번째 문제의 답이 뭐예요? C죠. It continues for longer than 4 hours. 그죠? 이게 C예요. 본문의 말을 그렇게 바꿨었어요. 4시간 45분을 longer than 4 hours로 paraphrasing 했죠. 그래서 이제 한 문제가 풀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죠. And도 중요한 거 아시죠? And도 but 못지않게 중요하다. We'll walk nearly 6 kilometers. 거의 그 6km를 걸을 거예요. So 그럼으로써 뒤에 중요한 말. So comfortable footwear is recommended. 편안한 신발이 권장된다라고 지금 글쓴이가 누구예요? 맨 밑에 벤슨이라고 나오죠. 벤슨. 칼라 벤슨으로 나와요. 칼라 벤슨. 그럼 벤슨.

댄스는 참가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편한 신발 신고 와라. 그러면은 148번 정답 A. Wear shoes suitable for walking. 그죠? Wear shoes suitable for walking이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Comfortable footwear is recommended. 이 paraphrasing이 파트 7의 기본이죠. Light showers, 가벼운 소나기가 are in the forecast, 예보되어 있습니다. So, 그러므로 bringing a small umbrella, 작은 우산을 가져오는 것도 would be wise, 현명한 선택이 될 거예요. And don't forget your camera, 카메라 가져오는 거 잊지 마세요. I've attached two files,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두 가지 파일을 첨부했어요. To this 이메일에. 그래서 document 1, 그래서 첫 번째 파일은 contains the tour itinerary, 여행 일정표가 있고요. Document 2는 이게 이따가 연계 문제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두 번째 문서 파일은 shows the route map, 바로 이 어떤 지도, 길 지도를 보여줍니다. 지도가 route 보여지는 게그 document 2라는 거 기억하세요. If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이 있으면 please let us know,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력도 실력이다. 자, 근데 아래 벤슨에게 누가 글을 썼어요. 이제 두 번째 이메일 같이 보시죠. 벤슨 양에게 I'm looking forward to joining tomorrow's Harbor District Tour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My hotel is located, 제 호텔은 right beside the tour's first sightseeing stop. 잘 보세요. 제, 그 투어의 첫 번째 관광 명소, 그 명소 바로 옆에 제 호텔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좀 처음에 모임 장소로 가기가 좀 싫겠죠. 그 모임 장소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데가 첫 번째 장소인데 거기가 우리 호텔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바로 그첫 번째 그 관광하는 곳에 그때 합세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할 거 아니에요. 요걸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요거 기억해 두세요. So, 그래서 I was wondering, 궁금합니다. If I could meet the group there, 거기서 그룹을 만날 수 있는지, rather than at Marina Cafe 앞에서가 아니라, 원래 카페에서 모입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다 하는데, 첫 번째 장소가 이제 우리 호텔 옆이니까, 바로 이제 그때 이동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I will make sure, 저는 확실하게 하겠어요. To be there, 바로 거기에 있도록, shortly after 9:30 a.m., 9시 반, 바로 직후에, 그러니까 9시 반그 출발할 때난 거기 미리 대비하고 있겠다 이거죠. Also, 또한 I'm having trouble, 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Opening the second attachment for some reason. 어떤 이유에선지 두 번째 첨부 파일을 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document 1이 있고 document 2가 있는데 두 번째 document가 안 열린다 이거예요. Would you mind sending it again? 그래서 다시 보내주실래요? 하면 아까 두 번째 문서가 뭐였죠? 바로 지도였습니다. Route map. 그렇죠. 그래서 앞에 패시지의 그 내용과 지금 바로 이 문장이 종합 연계되어서 149번 정답은 B, the route map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계 문제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B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패시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풀리는 게 있어요. 자, 거기 일정을 보겠습니다. Harbor District Autumn Walking Tour 스케줄이 있는데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이고요. 9:30 a.m. Meet outside Marina Cafe에서 우선 모여요. 이게 집합 장소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동하는 곳이 어디예요? 첫 관광지가 9시 40분 Harborview City Hall입니다. 요거 밑줄.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관광지이기 때문에 아까 그 사람이 나 호텔 바로 옆에가 첫 번째 관광지인데 나그첫 번째 관광지 거기에 합세하면 안 돼요. 그 처음에 9시 반에 모이는데 말고. 그래서 하버뷰 시티 홀이 바로 이 사람 호텔 옆이구나. 그렇게 할수 있죠. 이게 또 연계 문제로 150번 정답 뭐죠? A번. It is close to City Hall. 알았죠?

0: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리네 호텔이 바로 시청 가까이에 있는 것이죠. 시티홀, 그죠? 연계 문제가 두개 나와 있습니다. Admire the grand stone exterior. 아주 장엄한 이 돌로 된 석조 외장을 경탄해 보시고 And learn about the building's role. 이 건물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세요. In the city's early development. 이 도시의 초기 개발에 있어서 또 10시 35분 Riverside Art Garden 정원을 이제 방문해요. Enjoy outdoor sculpture displays. 그래서 야외 조각 전시물을 즐겨보세요. And 그리고 landscaped walking path. 조경이 잘된 walking path. 이 걷는 길을 즐겨보십시오. 또 10시 50분 Old Wharf Market인데 Browse local artisan stalls. 바로 그 현지 장인들의 그런 어떤 스토어를 구경해 보십시오. 그리고 purchase lunch. 점심을 사세요. From one of the vendors. 이 상인들 중에 하나에게서. 이저잘 모여 있는 그런 어떤 그 구획이 있는 곳을 보통 스토리라고 많이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1시 10분으로 가서 베넷 매너라는 곳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여기. Tour the Preserved Residence. Preserved Residence에 밑줄 그어주세요. 보존된 저택을 투어해 보세요. Of one of the Harborview's best known merchants. 이 하버뷰의 가장 잘 알려진 상인 중에 한 사람의 그 아주 오랫동안 보존된 저택을 투어합시다. 이게 히스토릭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서 깊은 뭐 저택을 방문하는 게 어느 때냐? 당연히 마지막 바로 베넷 매너라는 곳에서 바로 이런 방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D번, 151번 정답은 D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를 이제 다 풀게 됐어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는 다 풀었고 한 문장 남았는데 뭐 블라블라. Return to Marina Cafe로 되돌아옵니다. 투어 게스트는 12% 할인을 받습니다. 그 식사 구매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Browse Local Artisan Stall 바로 이 장인들의 상점이죠. 이 구획이 나뉘어진 상점을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트리플 패시지 본문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1: Dear Ms. Lin, thank you for signing up for tomorrow's historic Harbor District walking tour. The group will gather outside Mariner Cafe on Fulton Avenue at 9:30 a.m. Please make sure to arrive on time, as the tour will begin promptly. The program will last about 4 hours and 45 minutes, and we will walk nearly 6 kilometers, so comfortable footwear is recommended. Light showers are in the forecast, so bringing a small umbrella would be wise. And don't forget your camera. I have attached two files to this email. Document 1 contains the tour itinerary, and Document 2 shows the route map.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let us know. Sincerely, Carla Benson, Tour Guide, Harbor Walk Tours.
2: Dear Ms. Benson, I am looking forward to joining tomorrow's Harbor District tour. My hotel is located right beside the tour's first sightseeing stop, so I was wondering if I could meet the group there rather than at Mariner Cafe. I'll make sure to be there shortly after 9:30 a.m. Also, I'm having trouble opening the second attachment for some reason. Would you mind sending it again? Thank you. Mei Lin.
3: Harbour District Autumn Walking Tour Schedule. Tuesdays, Thursdays and Sundays. 9:30 a.m. Meet outside Mariner Cafe. 9:40 a.m. Harbour View City Hall. Admire the grand stone exterior and learn about the building's role in the city's early development. 10:35 a.m. Riverside Art Garden. Enjoy outdoor sculpture displays and landscaped walking paths. 11:50 a.m. Old Wharf Market. Browse local artisan stalls and purchase lunch from one of the vendors. 1:10 p.m. Bennett Manor. Tour the preserved residence of one of Harbourview's best-known merchants. 2:15 p.m. Return to Mariner Cafe. Tour guests receive 12% off any meal purchase.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7월 토익 만점 강의 노트 리셉 터크를 했습니다. 한 단어라도 더 공부해야죠. 우리 그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학습이 매우 그 유용하게 그 발전하고 있어요. 그 카페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그 같이 공부하면은 이 그림으로 막 토익 공부 학습 총정리하는 거 이 퍼펙트 만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강의 노트를 꾸준히 올려주시는 허브순이님 또 한 분 계세요. 비상하는 천재 또롱이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observe 같이 보시겠어요. Put the trash in the receptacle에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Receptacle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observe 준수하다 지키다 이 뜻과 관찰하다 이 뜻이 있죠. 그래서 우선 준수하다에서 예문 All visitors 모든 방문객들은 must observe the safety regulations 안전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While inside the laboratory, 실험실에 있는 동안. 그리고 observe, 관찰하다는 researchers, 연구원들은 observe the behavior of animals, 동물의 행동을 관찰했다. For 3 weeks, 3주 동안. 그래서 규정이나 법규가 나오면 지키다, 준수하다의 의미. 또 볼만한 것이 대상이 뒤에 나오면 관찰하다의 의미에 observe 이 두 가지 뜻을 꼭 함께 기억해 주세요. Observance는 준수라는 명사고 관찰이라는 명사는 observation입니다. 둘을 꼭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험 잘 보시고 시험 후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스피킹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선생님,
1: 네?
0: Are you ready?
1: Ready to do what?
0: To review everything we learned this fabulous week.
1: 네, 물론입니다. 우리 한 주도 열심히
0: 네.
1: 손형작 그리고 입형작도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또 제대로 또 머릿속에 확확 넣어줘야겠죠?
0: Yes.
1: 자, page number 134, weekly review를 할 거고요. 이번 주에는 호텔에서 공항 픽업 서비스 관련해서 이메일도 하고 대화문도 나누고 소셜미디어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0: Yeah.
1: 자, 그러면은 문의를 먼저 해보는 걸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All right, let's head on over to Monday. On Monday, we wrote an email to the hotel.
1: 네, 공항 픽업 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하다. 어떻게 네. 조율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가보겠습니다. 공항 무료 픽업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려고 이메일 드립니다. 자, 나눌게요. 전 이메일 하고 있어요.
0: I'm emailing.

0: 얘도 마찬가지로 ask도 그렇지만 about과 함께 써야겠죠, 그렇죠?
1: Yes.
0: 뭔가에 대해 문의하다.
1: 네.
0: 그리고 I'm emailing to, I'm calling to 이런 것들을 정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1: Yeah.
0: 그러니까 뭐 인사말 이거저거저거 너무 길어요.
1: 네. 그러니까
0: 요즘에는 그냥 탁탁탁 가는 게 좋죠.
1: 깔끔하게.
0: 네.
1: I'm emailing to.
0: 네. 자, 두 번째는요. 8월 1일 오후 1시 정도에 마유 에어를 타고 도착할 예정이에요. 자, 전 도착하고 있을 거예요.
1: I'll be arriving
0: 8월 1일에
1: on August 1st
0: 약 오후 1시에
1: at around 1 p.m.
0: 마유 에어를 통해
1: via 마유 에어 I'll be arriving on August 1st at around 1 p.m. via 마유 에어.
0: 네. 여기 지금 전지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August 1st는 August가 월이지만 그 뒤에 정확한 날짜 first가 나왔기 때문에 in이 아니라 on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은 항상 at이 무조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around라는 단어가 꾸며주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도 at를 씁니다.
0: 여전히.
1: 네.
0: Okay.
1: At around 2 p.m.
0: That's
1: at
0: right.
1: around 9 p.m.
0: Around 대충 언제쯤에. 자, 세 번째는요. 저를 포함해 총 4명이고 여행 가방이 5개 정도 있을 거고요. 자, 4명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
1: There will be 4 people, including myself.
0: 그리고 저희는 약 5개의 여행 가방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1: And we will have about 5 suitcases.
0: Mm-hmm.
1: There will be 4 people, including myself, and we will have about 5 suitcases.
0: 네, 여기서 including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얘를 빼버리면, 아, 이 사람은 따르고 네 명이 또 있고 그러니까 다섯 명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특히나 뒤에 이제 five suitcases가 있다 보니까
1: yeah.
0: 그럼 차량을 잘못 가져올 수도 있겠고.
1: So it's important to clarify.
0: That's right. Okay, suitcase는 당연히 옷가방, 결국 여행 가방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Luggage나 baggage는 셀 수 없는 단어니까 그거 쓸 수는 있지만 셀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Let's take a listen to the email.
2: I'm emailing to inquire about your free airport pickup service. I'll be arriving on August 1st at around 1 p.m. via Mayu Air. There will be 4 people, including myself, and we will have about 5 suitcases. I'd like to know how I can arrange the pickup and where I should meet the driver. Also, what should I do in case of any flight delays? Thanks in advance.
1: And on Tuesday, we took a look at the response email from the hotel.
0: 네, 호텔의 이메일 답변 해보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항 픽업 서비스는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순대로 갈게요. 고마워요.
1: Thank you.
0: 저희에게 손을 뻗어준 것에 대해
1: For reaching out to us.
0: 그리고 저희는 확실히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1: And we can certainly help you.
0: 그것에 대해
1: With that. Thank you for reaching out to us and we can certainly help you with that.
0: 네. 쌤, 그러면 여기서 reaching out to us 대신에 contacting us도 괜찮을까요?
1: 네, 맞아요. 사실 reaching out to us, contacting us 다 좋은데요.
0: 네네.
1: reaching out라는 표현 자체는 약간 뉘앙스가 도와달라고 연락하는 느낌이죠.
0: 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손을 뻗는 느낌.
1: Yeah.
0: 그러면 만약에 contact를 그렇게 쓰면 그럴 때는 to를 빼야겠죠, 그렇죠?
1: That's right. 그러면 thank you for contacting 바로 us.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 help you with that 이라고 했는데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도대체 뭐에 대해서 도와줄 때 about이 아니라 with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네. 아, 이번 주에 선생님 저희가 definitely라는 단어를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certainly 썼는데요.
0: 맞네요. 맞네요.
1: 뜻은 똑같은데 certainly가 좀 더 격식 있는 느낌이죠.
0: 아, 맞네요.
1: 네.
0: Certainly.
1: Certainly.
0: Definitely. 둘 다 되는데 얘가 네. 조금 더 formal한 느낌. 자, 두 번째는요. 저희에게 항공편 번호와 성함을 알려주세요. 자, 저희에게 제공해 주세요.
1: Please provide us
0: 당신의 항공편 번호
1: with your flight number
0: 그리고 전체의 이름을
1: and full name. Please provide us with your flight number and full name.
0: 네, full name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last name, first name 다 포함한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제공한다라고 할 때도 여기서 전치사 with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1: That's right.
0: Right. Provide A with B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Very good.
0: 자, 세 번째 문장은요. 저희 기사님이 도착 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있을 겁니다. 자, 저희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1: Our driver will be waiting
0: 당신을
1: for you
0: 그 도착들 홀에서
1: at the arrivals hall. Our driver will be waiting for you at the arrivals hall.
0: 네, 헷갈리는 게 정말 이 도착 홀이라고 할 때 그냥 arrival hall이라고 할 것 같은데 도착하는 비행편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렇죠? So arrivals hall이라고 했고요. 그때 쌤이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 공항에 보면 그냥 arrivals 줄여서 s 포함해서 끝나는
1: 네,
0: 거 그렇죠?
1: 맞아요. Alright. 그리고 departures도 되죠.
0: 떠나는 것도요.
1: 네네. But this arrivals hall 자체가 이게 비행기에서 도착해서 그 다음에 네. 나오면 네. 거기서 사람들이 막 기다리잖아요.
0: 막 들고 서 있잖아요.
1: 네, 거기가 arrivals hall라고 right. 생각하면 돼요.
0: 그 장소 자체가.
1: Yeah.
0: Okay,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Let's take a listen.
2: Thank you for reaching out to us, and we can certainly help you with that. Please provide us with your flight number and full name. Our driver will be waiting for you at the arrivals hall. He or she will be holding a sign with your name on it. We will keep track of your arrival time, so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flight delays.
1: And on Wednes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the person who arrived at the airport and the hotel.
0: 네. 자, 공항에 도착했지만 픽업 기사를 찾지 못했다면이어서요.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네.
0: 그쪽 기사님을 도무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전 당신의 운전기사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요.
1: I can't seem to find your driver.
0: 그 어디에서도.
1: Anywhere. I can't seem to find your driver anywhere.
0: 네.
1: 정말 중요한 패턴을 이날 배웠는데요. 그냥 I can't find your driver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안 맞아요. 보여요.
0: 아,
1: 이 뉘앙스죠.
0: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So can't seem to 하면 조금 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도무지 안 된다. 노력은 하고 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만남의 장소에서 한 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자, 저희는 기다려 오고 있어요.
1: We've been waiting.
0: 한 시간 넘게 동안.
1: For over an hour.
0: 네, 그 만남 포인트에서.
1: At the meeting point. We've been waiting for over an hour at the meeting point.
0: 네, we have been waiting. Easy writing을 들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시제가 어색할 수도 있는데 have been ing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음을 강조할 때 쓰는 거고요. 당장 지금 하고 있는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1: 네.
0: 그래서 계속 기다려오고 있다라고 했고요. 아, 만남의 장소가 meeting point.
1: 맞아요. 네. 이것도 정확한 장소라서 네. at the meeting point라고 네. 쓰셔야 됩니다.
0: 그렇죠. 혹은 뭐 그 장소가 어딘지를 뒤에 써도 되고요. 또
1: 네,
0: 그렇죠?
1: 맞아요.
0: 자, 세 번째 문장은요. 기사님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제가 노력할게요.
1: Let me try.
0: 그 운전 기사와 연락이 닿는 것을
1: to get in touch with the driver.
0: 바로
1: right away.
0: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 Please hang tight. Let me try to get in touch with the driver right away. Please hang tight.
0: 네.
1: 선생님, please hang on은 다들 알죠? Hang tight는 무슨 뭐가 다를까요?
0: 뭔가 꽉 잡고 있는 거니까.
1: 맞아요.
0: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1: 네. 네. 금방 올게요. 이런 느낌이죠.
0: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hang on보다 더 강력한 느낌인 것 같아요.
1: Yes.
0: 조금이면 된다.
1: That's right.
0: 자, 그리고 get in touch with someone이 누구와 연락이 닿는 겁니다. So 비슷하게는 get a hold of someone도 가능하겠고요.
1: 네.
0: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Alright, let's take a listen.
3: I can't seem to find your driver anywhere. We've been waiting for over an hour at the meeting point.
2: Let me try to get in touch with the driver right away. Please hang tight.
3: This is really throwing me off. I thought everything was set. Tell him I'm in a pink jumpsuit. He can't miss me.
1: And on Thursday, we took a look at a conversation between the person who couldn't find the driver and the manager at the hotel.
0: Right. 공항 픽업 서비스 문제 때문에 이제 호텔 매니저와 이거 좀 해결을 해주지 못했잖느냐라고
1: 네.
0: 뭔가 컴플레인하는 것이죠.
1: 맞아요.
0: 자, 가볼게요. 어떻게든 도착을 하긴 했는데 정말 엉망이었어요. 자, 저희는 어떻게

0: 어쨌든 그걸 해냈어요.
1: We somehow made it.
0: 하지만 그건 정말 엉망이었어요.
1: But that was a real mess. We somehow made it, but that was a real mess.
0: 네. 특히나 진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that was messy라고 하는 것보다 상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mess라는 명사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네.
0: Okay. So 그리고 we made it, 해냈다. 하지만 somehow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냈는지도 모르겠다. 운이
1: 맞아요.
0: 좋았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갔죠.
1: We somehow made it. I don't know how, but we made it.
0: 자, 두 번째는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 저희는 몰라요.
1: We don't know.
0: 뭘 말할지.
1: What to say.
0: 저희는 정말 그 공을 떨어뜨렸어요.
1: We really dropped the ball. We don't know what to say. We really dropped the ball. Drop the ball means to make a big mistake.
0: Right. 뭔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 drop the ball 한 건 우리다.
1: 네.
0: 그리고 앞부분에 we don't know what to say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we apologize or we are sorry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더 personal하고 좀 사과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 감정대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너무너무 미안해서
0: 제가,
1: 진짜 할 말씀이 없네요.
0: 맞아요.
1: We don't know what to say.
0: 오히려 더 human한 이런 느낌?
1: Yeah.
0: Okay. 자, 세 번째는요. 사과드리는 의미로 고객님 방을 VIP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랬을 때 이제 오잉? 이런 느낌. 자, 저희의 사과의 표시로
1: As a token of our apology,
0: 전 당신의 방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싶습니다.
1: I'd like to upgrade your room
0: VIP 스위트로
1: To a VIP suite. As a token of our apology, I'd like to upgrade your room to a VIP suite.
0: 네. Upgrade A to B로 해주는 거 또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To를 자동으로 흡수할 수 있게. 그리고 as a token, 여기서 token은 뭔가를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죠? 표시 같은 거.
1: 맞아요. 그래서 보통 as a token of our apology 혹은 as a token of our gratitude 정말 많이 쓰는
0: 감사,
1: 표현입니다.
0: 미안,
1: 네.
0: 기타 등등.
1: 네.
0: 그렇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1: Let's take a listen.
2: We somehow made it, but that was a real mess.
3: We don't know what to say. We really dropped the ball. As a token of our apology, I'd like to upgrade your room to a VIP suite. I know that's not enough to make up for the inconvenience, but...
2: Oh, trust me. I'll definitely stay here again in the future.
1: And on Friday, we wrote a social media post talking about how everything worked out.
0: 오, 결국에는 잘 해결이 됐죠,
1: 네.
0: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 포스팅 가볼게요. 몇 시간 동안 호텔 기사님을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 열이 받더라고. 자, 난 열받았어.
1: I was ticked off.
0: 우리 운전기사를 찾으려고 노력한 후에
1: After trying to find our driver
0: 수시간 동안
1: For hours. I was ticked off after trying to find our driver for hours.
0: 네,
1: 네 우리나라 말로 열받았다라는 느낌으로 ticked off도 이 회화체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0: 맞습니다.
1: 네.
0: ticked off는 굉장히 캐주얼하기 때문에 뭐 정식 글에서는 좀 어색하다기보다는 좀 무례할 수도 있겠죠.
1: 네.
0: 너무.
1: 근데 소셜 미디어 포스트는 괜찮아요.
0: 아유, 그거는
1: 네.
0: 뭐 오히려 이런 걸 연습하기 위함이죠.
1: Yeah.
0: Right. 자, 두 번째는요.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사람 구경도 하고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는 있었지. 자, 하지만 난 주위를 돌아다니게 됐어.
1: But I got to wander around.
0: 사람들을 관찰하게 됐어.
1: People watch.
0: 그리고 그 분위기를 흡수하게 됐어.
1: And soak in the vibe. But I got to wander around. People watch and soak in the vibe.
0: So wander around는 정말 어떤 특별한 목적지 없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를 거니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1: 맞아요.
0: 근데 walk around를 써도 될까요?
1: 네, 괜찮아요. 근데 walk around보다는 wander around는 정말 뭔가 약간 좀 뭐 기다리거나 뭐 그럴 때 많이 쓰죠.
0: 오케이.
1: Yeah.
0: 목적이 정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people watch라고 하는 것도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이제 get to에 물려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쓴 건데요.
1: 네.
0: 과거형으로 쓰면 그건 people watched. 이렇게 하면 될까요?
1: Yes, 맞아요.
0: Or, well, I was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0: Listen up, everyone.
1: 귀가 트이는 영어.
0: Welcome back to Kwik Ti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2: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 다섯 개의 기사를 다뤄봤는데요. 하나하나씩 다시 들어보고 요약도 해보는 그런 복습 시간입니다. 월요일 기사는요.
0: We talked about Kia and their plan to debut a mid-size pickup truck in the US market.
2: 미국에서 이제 중형 픽업 트럭을 이제 출시하겠다. 뭐 시기는 이제 2030년까지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계획을 발표한 기아 자동차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다양한 이제 소비층을 겨냥한 그런 이제 공약을 하겠다는 의미로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a diverse range of modern customers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0: This upcoming vehicle will feature hybrid powertrain options to attract a diverse range of modern consumers.
2: 그러니까 픽업 트럭을 이제 사기를 원하는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좀 다양한 계층을 공략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diverse range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 북미 지역에서의 사업을 큰 폭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자 하는 현대 기아 전체 그룹의 어떤 그 목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것들이 significantly step up regional operation. 자, step up 자체가 한층 강화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문장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0: This launch serves as a crucial component of Kia's objectives to significantly step up regional operations and market share.
2: 그렇죠. 이 지역에서의 사업과 사업 규모를 말하겠죠. 더불어 이제 시장 점유율까지. 좋습니다. 자, 전체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3: Kia will debut a pickup truck in the United States.
4: Automaker Kia intends to roll out a new mid-size pickup truck for American buyers before the end of the decade. This upcoming vehicle will feature hybrid powertrain options to attract a diverse range of modern consumers. Instead of challenging the dominant heavyweight segment head-on, the manufacturer will compete against rivals within the smaller mid-size truck category. The Kia CEO revealed these strategic ambitions during an investor presentation regarding future corporate growth. Leadership anticipates this upcoming utility vehicle will, in good time, capture a notable fraction of regional sales. While the corporation recently debuted a separate global truck, executives remain guarded about whether the U.S. version will share its architecture. This launch serves as a crucial component of Kia's objectives to significantly step up regional operations and market share. Alongside this rugged addition, the brand is actively expanding its fully electric and advanced battery technologies portfolio. These aggressive product rollouts are carefully designed to solidify the overarching Hyundai Motor Enterprise as a premier industry leader.
2: 자, 두 개의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빈칸이 뚫려 있죠? 그 빈칸에 여러분이 잘 듣고 단어를 채워보세요. 피터쌤 읽어주시겠습니다. 요약문 1번.
0: Kia plans to release a mid-size hybrid truck to attract diverse American consumers.
2: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중형에 해당하는 mid-size가 돼야 되고요. Mid-size.
0: And the second word meaning 다양한, diverse.
2: 자, 그래서 다양한 어떤 계층의 소비자들을 겨냥을 하기 위해서 중형 픽업 트럭을 이제 출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 첫 번째 요약문. 자, 두 번째 문장 잘 들어보세요.
0: This expansion supports broader goals to solidify the Hyundai Motor Enterprise as a leader.
2: 새로운 차종을 북미 시장에 출시한다는 건 사업 확장을 말하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expansion이 되겠습니다.
0: And the second word, solidify.
2: 뭔가 더 강화하거나 공고히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Solidify라는 단어 정확히 쓰셨으면 돼요. Okay, moving on to Tuesday. 이 슈퍼마켓에서 버려지는 신선식품을 줄이기 위해서 앱을 이용해서 이제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식품을 빨리 소비자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디지털 서비스를 이제 시작한 그런 미국의 대형 유통업계 얘기였습니다.
0: Yeah, one of the expressions that came out was they're targeting budget-conscious consumers.
2: 그렇죠.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오늘까지만 먹으면 멀쩡한 식료품이잖아요. 그거를 좀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속형, 즉 돈을 좀 따지는, 예산을 따지는 그런 소비자들에겐 상당히 인기가 높겠죠. 자, budget-conscious consumers.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0: Rather than utilizing broad promotions, firms now identify specific items nearing expiration to attract many value-seeking and budget-conscious consumers.
2: 그렇죠. Value seeking도 뭐 같은 소비자들을 묘사하는 말인데 가성비를 따지는 이 되겠죠.
0: 네.
2: 또 자, 그다음에 버려지는 식료품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 여파도 그만큼 줄겠죠. 그래서 environmental impact를 reduce 줄인다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었었죠. 문장에서 들어볼까요?
0: This strategy significantly reduces environmental impact while simultaneously encouraging shoppers to visit physical locations much more frequently.
2: 소비자도 좋고 유통업체들도 좋은 정말 일석삼조, 사조의 약간 이런 서비스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0: 네.
2: 자, 그럼 전체 기사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3: Grocers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minimize food waste. Retailers like Kroger are increasingly implementing sophisticated algorithms to manage inventory and improve overall financial performance. These digital tools help traditional stores compete against warehouse clubs by offering targeted discounts on various perishable goods. Rather than utilizing broad promotions, firms now identify specific items nearing expiration to attract many value-seeking and budget-conscious consumers. Business leaders explain that such technology successfully converts potential losses into new revenue streams for participating supermarkets. This strategy significantly reduces environmental impact while simultaneously encouraging shoppers to visit physical

0: 금융 관련된 어떤 자문이라든가 뭐 재테크에 관련돼서 AI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음흠. 이런 경우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다 이 정보를 믿을 수 있는지 그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는 상당히 고도화된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때 나왔던 문구가 highly specialized skill set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1: MIT professors suggest that generating successful results requires a highly specialized skill set known as prompt engineering.
0: 그렇죠. 그래서 성공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prompt engineering이라고 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이런 걸 이용해서 계속 이제 대화처럼 이렇게 자문을 받아낼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불확실성 같은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So, reveal underlying uncertainties. 문장에서 잘 들어보세요.
1: Ultimately, treating digital interactions like a conversation helps reveal underlying uncertainties that might hide beneath the surface.
0: 좋습니다. 자, 전체 기사를 집중해서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2: Experts explain best way to use AI for personal finance advice. Many individuals now utilize sophisticated digital assistants for financial guidance despite inherent risks found in algorithmic logic. MIT professors suggest that generating successful results requires a highly specialized skill set known as prompt engineering. While generic inquiries often produce unreliable outputs, comprehensive details ensure technology understands specific household objectives. Recent data indicates that younger generations increasingly rely on popular tools from OpenAI or Anthropic for money management. These systems excel at explaining broad investment concepts, but frequently struggle with precise mathematical calculations or intricate tax planning regulations. Users must therefore maintain a skeptical perspective and verify data to avoid pitfalls. Specialized consultants advise that human oversight remains absolutely essential for navigating unique life circumstances. One effective strategy involves asking software to reverse engineer better instructions for future interactions to increase overall efficiency. Ultimately, treating digital interactions like a conversation helps reveal underlying uncertainties that might hide beneath the surface.
0: 자, 첫 번째 요약문 갑니다. 빈칸 채워보세요. Effective.
1: Effective prompt engineering is essential for obtaining reliable financial advice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0: 첫 번째 단어는 prompt가 되겠죠? 그 뒤에 engineering이 붙었고요.
1: And then the second word was reliable financial advice.
0: 믿을 수 있는 혹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mm-hmm. 정보인지 아닌지. 자, 두 번째 요약문.
1: Human oversight remains vital because algorithms often struggle with precise and personal calculations.
0: 그러나 이런 정보를 얻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반드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human 다음에 나온 단어는 oversight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1: Yeah, and the second word there, precise.
0: 정확한 어떤 계산이나 정보를 말할 때 쓰는 단어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는 아스피린이 암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의 기사를 다뤄봤습니다. 이러면서 아스피린 자체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over the counter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진통제 성분이어서 painkiller라는 말을 합니다.
1: Researchers are discovering how a common over-the-counter painkiller aspirin can effectively prevent the formation and spread of specific tumors.
0: 자, 특히 악성 세포의 확산을 억제한다는 의미로 이 억제적 동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Inhibit도 있었지만, 자 여기선 hinder the progression of malignant cells. Malignant 자체가 악의적인, 곧 악성의라는 말이죠. 자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Experts confirm that these blood-thinning properties simultaneously hinder the progression of malignant cells throughout the body.
0: Okay. 자, 전체 기사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Aspirin can significantly reduce risk of developing cancer.
3: Researchers are discovering how a common over-the-counter painkiller, aspirin, can effectively prevent the formation and spread of specific tumors. Trials involving patients with genetic predispositions show that a daily low dose can decrease the likelihood of colorectal issues. Studies demonstrated that this affordable medication provides long-term protection for highly vulnerable individuals. This ancient remedy associated with the brand Bayer also offers cardiovascular benefits by reducing the risk of dangerous blood clots. Experts confirmed that these blood-thinning properties simultaneously hinder the progression of malignant cells throughout the body. Researchers validated that the drug successfully reduces recurrence rates for patients following major surgery. Scientists believe the medicine inhibits specific enzymes while making cancerous cells more visible to the natural immune system. Although findings have influenced health policies, experts emphasize that regular consumption requires strict professional medical supervision. Ongoing research aims to determine if these protective effects apply to various other types of complex oncological conditions.
0: 자, 첫 번째 요약만 볼게요.
1: Low doses of aspirin can effectively prevent colorectal cancer and hinder its spread.
0: 첫 번째 빈칸은 doses, 두 번째 빈칸은 hinder, 억제하다 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요약문.
1: Medical oversight remains crucial to balance these significant benefits against dangerous side effects.
0: 첫 번째 단어는 oversight, 두 번째는 balance란 동사 넣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기사 복습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Well,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We'll see you next week.
1: Great job, everybody. Goodbye. Goodbye.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웰컴 어보드
2: EBT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EBT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3: 자, 이번 주에 만나봤었던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 다섯 개를 다시 한번 만나보면서 좋은 표현들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은 입투영을 이제 공부하고 그 영작을 본격적으로 한 다음에 AI한테 피드백 받는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Mm-hmm. 이런 사연도 여러분 얼마든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걸 또 영어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자, 사연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4: Practicing writing with Eep2Young. Ever since last November, I've changed the way I study English. I make sure to preview the lesson and practice writing as well. I study the main text, pattern sentences, and dialogue the night before and read them out loud. I highlight phrasal verbs in purple and underline useful expressions. I've been listening to the live broadcast every morning for 5 years, but I always skip the writing exercises, telling myself I was too busy. I felt like I needed more output, so I started to get serious about doing the writing exercises. AI can instantly check my writing these days, which has helped me stay motivated. I get immediate feedback on whether my sentences are okay, even if they're different from the textbook examples. This lets me quickly see what I need to improve.

0: It's been almost 5 months since I started doing writing practice 3 times a week. I've really improved, and using expressions I learned from the program in my own sentences is a lot of fun. I was worried about making mistakes at first, but now I think every mistake helps me learn. So I just cross things out and keep going. I really recommend practicing output through English writing exercises with Ip Tuyang.
1: 자, 반드시 뭐뭐 한다, 잊지 않고 하다 이런 거 강조하려면 시작 자체를 잘해야 되죠, 문장을. So make sure to 문장 앞부분에 넣는 연습 다시 한 번 해볼게요.
2: I make sure to preview the lesson and practice writing as well.
1: 반드시 예습을 하고 끝나고 영작 연습까지 한다가 되겠죠. 자, 자기 전에 알람을 꼭 설정해 놓는다. Make sure to.
2: I make sure to set an alarm when I go to sleep.
1: 자, 그 다음에 휴대폰은 반드시 전원을 꺼주세요.
2: Please make sure to turn off your phone.
1: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아마 시험장인 것 같아요.
2: 네.
1: 무음도 안 되죠. 무조건 꺼야 돼요. 뭐 부정행위 이슈도 있을 그렇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오프입니다. 네. 뭐 어떤 시험이든. So please make sure to turn off your phone.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되는 것. What someone needs to improve.
2: This lets me quickly see what I need to improve.
1: 그렇죠. 뭐 영작을 하고 나면 아, 내가 뭘 더 개선해야 되는지 보인다. 이렇게. 자, 그녀가 내게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다. She helped me.
2: She helped me figure out what I need to improve.
1: Figure out. 파악하다. 자,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줬다. She helped me figure out. 구동사 잘 챙기시고 what I need to improve.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이미 나는 잘 알고 있어요.
2: I already know what I need to improve.
1: One more time.
2: I already know what I need to improve.
1: 그래서 개선해야 할 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약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같이 하자면 weak point란 말도 같이 해볼게요.
2: Writing is still my weak point.
1: 저는 쓰기 부분이 아직도 제 약점입니다. One more time.
2: Writing is still my weak point.
1: 남의 약점을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좋지 않다.
2: It's rude to point out someone's weak point like that.
1: 그렇죠. 자, it's rude to point out, 지적하다, 그 동사 또 나왔죠? Someone's weak point like that. 좋습니다. 자,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 뭐 public speaking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게 제 약점이다 한다면?
2: Speaking in front of others is my weak point.
1: 저 어디 가서 말하는 거 못해요. 뭐 이런 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Speaking in front of others is my weak point. Moving on to Tuesday.
2: Yes, on Tuesday we talked about spouses' values, how different they are. But then again, how perfect they can be because they are a complete opposites, right?
1: 부부 간에 정말 다른
2: 네네네.
1: 그런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크고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인생 가치관 부분을 일치한다.
2: 맞아요.
1: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2: 서로 약간 좀 부족한 점을 좀 채워주고
1: 채워준다.
2: 네.
1: 아, balance each other out.
2: 맞아요.
1: 이 표현이 그럼, 정말 기억이 나요. 네. 자, 이 사연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Spouse's values. My husband and I dated for 9 years, and it's been 13 years since we tied the knot. My husband is very realistic, practical, and focused on efficiency. I, on the other hand, am more of a romantic. I rely on intuition and pay a lot of attention to trends. He likes making long-term plans, while I focus more on enjoying each day as it comes. In many ways, we're complete opposites. But interestingly, we usually see eye to eye when it comes to long-term issues that affect the whole family, like planning for retirement or our children's education. Our personalities are completely different. But I think that's exactly why we balance each other out. If you can accept small differences and share the same values, I believe you can protect your family,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1: 자, 본인을 여러 가지로 이제 묘사를 해주셨는데, 물론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유행에 민감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Pay a lot of attention to trends. 그렇게 저희가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자, 낭만주의적이다, 이것과 좀 붙여봤어요.
2: I am more of a romantic and pay a lot of attention to trends.
1: 그렇죠. 낭만주의적이다 이 말은 I am more of a romantic. Romantic이 명사이기도 하거든요. 낭만주의자. 네. 그쪽에 가깝다라는 의미로 이것도 잘 챙겨주세요. I am more of a romantic. 이렇게. 자, 연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유행에 민감하십니다.
2: Despite his age, my dad still pays a lot of attention to trends.
1: 멋쟁이시다. 그 얘기죠.
2: Yeah.
1: 자, 그 다음에. 견해가 일치하다는 말을 할 때 눈이 마주친다는 말을 해요. See eye to eye. 이렇게.
2: We usually see eye to eye when it comes to important issues.
1: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가 되겠죠. 자, 요즘 아들과 자꾸 갈등이 있다. 이런 상황에 쓰셔도 되거든요. 의견이 안 맞는다. 그럴 때.
2: My son and I don't see eye to eye these days.
1: 뭐 아들 생각, 내 생각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2: Yes. 네.
1: 뭐 눈높이가 안 맞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So my son and I don't see eye to eye these days. 요즘 이견이 많다.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 다음에 아내와 나는 웬만하면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즉, 의견이 일치한다.
2: My wife and I usually see eye to eye on most matters.
1: 그냥 we usually see eye to eye on most matters. Mm-hmm. 우린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많아.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이번엔 반대로 정반대, total opposites. Complete도 썼던 기억이 나요. Complete 네. opposites or total opposites.
2: We're total opposites.
1: 우리는 정말 극과 극입니다. 물과 기름입니다. 그럴 때 쓰시면 되고. 자, 우리는 사귀기 전까지는 완전히 정반대였던 성향이었다.
2: We were total opposites until we started dating.
1: 그들은 서로 극과 극인데 그럼에도 친하게 잘 지낸다.
2: They are total opposites, but they're still close friends.
1: 그렇죠. 서로 보완해줘서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수요일 주제 만나볼게요. 자, 입지영의 이제 사연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 사연 신청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사연으로 써주셨어요.
2: Mm-hmm.
1: 이것도 좋습니다.
2: 네.
1: Think outside the box. You can write about anything.
2: And even if someone has already written about this, you can write in your own story, your version of it.
1: 여러분만의 버전으로 비슷한 주제를 네. 또 써주셔도 되고.
2: 그럼요.
1: 자, 이렇게 사연이 방송에 방영이 되면 정말 신나고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연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보고요. 좋은 표현들 복습해볼게요.
3: Requesting Ip to Young Topics. I haven't been studying with Ip to Young for very long, but I've always wanted to improve my English. So I've been trying to study consistently while balancing work. It's hard to make dramatic progress in a short time. But just being exposed to English every day has helped me get into it more and boosted my confidence. The thing I especially like about the program is that there's a new story every day. That's what keeps me motivated to keep studying. As I kept reading all the different stories, I started thinking that I should submit a topic of my own someday. So I organized my thoughts on subjects I'm interested in and posted them on the message board. If one of my stories ever gets selected and featured someday, I think I'd feel really proud and amazed. Whenever an interesting idea comes to mind, I plan to keep writing and sharing my stories.
1: 자, 뭔가 실력이 크게 한꺼번에 늘다 그런 의미로 썼던 표현이 있었죠. Dramatic progress 갑니다.
2: It's hard to make dramatic progress in a short time.
1: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늘기는 어렵습니다. 자, 팀원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럴 때
2: We made dramatic progress thanks to the team's efforts.
1: 지난 1년간 나는 실력이 크게 는 것 같다.
2: I have made dramatic progress over the past year.
1: 그렇죠? I have made dramatic progress. 기간을 주실 수도 있겠죠? Over the past year. 좋습니다. 자, 게시판에 뭐 올리다. 게시하다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동사는 뭐죠? 그렇죠. Post죠.
2: I organized my thoughts and posted them on the message board.
1: 음식점 후기 선생님 많이 쓰시나요?
2: No.
1: 저는 열심히 많이 쓰는데.
2: 아.
1: 네. 사진 넣고 영수증 찍어가지고.
2: Very good. 네.
1: No. 자, 음식점에 다녀오고 나면 나는 게시판에 후기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2: After visiting a restaurant, I often post reviews on a message board.
1: 그렇죠. I often post reviews. 그렇죠. 후기를 올린다. 이것도 잘 써놓으세요. 요즘 후기 시대이다 보니까 on a message board 좋습니다. 자, 무엇을 손꼽아 기다리다? Look forward to 앞에 really 붙이세요.
2: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at day myself.
1: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at day myself. 나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날을 매년 나는 손꼽아 기다린다. 그런다면
2: I really look forward to that day every year.
1: 우리 주말에 어디 가기로 했는데 너무 기다려진다. 그런다면
2: We're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weekend.
1: 그렇죠.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 자, moving on to Thursday.
2: Yes, on Thursday we talked about how our listener had gone in for a health checkup or a screening. And she was diagnosed with thyroid cancer because they discovered an irregularly shaped lump. Anyhow, she got surgery. And the point was, the message was, never take health for granted.
1: 건강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자만하면 안 된다.
2: 맞아요.
1: 그게 너무나 좋은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자, 너무나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3: The importance of medical checkups. I went in for a checkup this winter before last. I was still relatively young and had always exercised regularly, so I didn't think much of going to the hospital. But during a thyroid ultrasound, the doctor found an irregularly shaped lump, and I was given a referral for more testing. After several tests at a large university hospital, I was diagnosed with thyroid cancer. About 5 months later, I had surgery to remove the left side of my thyroid. It's been a year since the operation. I've been taking hormone medication regularly and going in for routine checkups. I didn't have any symptoms, so if it hadn't been for the health screening, I probably never would have found it. It reminded me that health is not something we should take for granted. It's something we need to constantly take care of. I hope everyone keeps up with regular checkups and stays healthy.
1: 자, 비교적 젊은 나이, still relatively young. 자, relatively, 상대적으로라는 부사 연습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2: I was still relatively young, so I wasn't worried about going to the hospital.
1: 비교적 젊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It's best to start when you're still relatively young.
1: Okay. 자, 아직 비교적 젊은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2: Even people who are still relatively young can be affected.
1: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아니었더라면 if it hadn't been for 자, 이거 볼게요.
2: If it hadn't been for the health screening, I probably never would have found it.
1: 자, 제가 누차 강조했었던 영작할 때 정말 유용한 그런 문구입니다. 뭐뭐가 아니었었더라면, 자, 비가 안 왔었더라도 우리는 밖에 나갔을 것 같다. 한다면?
2: We would have gone outside if it hadn't been for the rain.
1: 비가 와서 못 나갔다는 얘기죠.
2: 네. 네.
1: 그래서 만약에 비가 안 왔었더라면 나갔을 것이다. We would have gone outside if it hadn't been for the rain. 오케이. 네 조언이 없었다면 나 정말 큰 실수할 뻔했다. 고맙다, 야. 그럴 때?
2: If it hadn't been for your advice, I might have made a big mistake.
1: Okay. 자, 그다음 계속 미루다. Keep putting it off. 덩어리를 외워서 쓰세요.
2: I've been so busy that I keep putting it off.
1: 야, 이걸 한두 끝도 없이 미룰 수는 없어.
2: You can't keep putting it off forever.
1: You can't keep putting it off forever. 자, 계속해서 미루기만 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그대로 쓰셔도 되는 문장입니다. 자, 금요일 주제로 갈게요. Moving on to Friday.
2: Yes, Friday. Yesterday we talked about are cats liquid because they're so flexible. We talked about their muscles and ligaments and their collarbones
1: 그쵸.
2: and much more.
1: 고양이들이 왜 그렇게 유연한지 yeah. 네, 그 이야기를 해주신 사연입니다. 자,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3: Are cats liquids? Cats sometimes amaze me. It's incredible how they can squeeze themselves into tiny spaces like narrow boxes. That's why there are so many cats are liquid memes online. Of course, cats aren't actually liquid, but there's a good reason people say that. A cat's body is extremely flexible. Their collarbones aren't directly attached to other bones, but are connected by muscles and ligaments instead. This gives them a much wider range of movement. Their spines are also very flexible, allowing them to bend and twist their bodies freely. Plus, their skin and muscles are soft and flexible. Because of this body structure, if a cat can fit its head into a space, the rest of its body can usually follow. When you see a cat casually sitting inside a ridiculously tiny box, It's impossible not to love them.
1: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부터 복습해 볼게요. There's a good reason.
2: There's a good reason people say that.
1: 또 한 개 또 문장이죠? 다시 한 번만.
2: There's a good reason people say that.
1: 이게 괜히 잘 팔리는 상품이 아니다. 그런다면?
2: There's a good reason why it's a best-selling product.
1: 그렇죠. 제품이 좋고 가성비도 높고 뭐 이런 의미죠. There's a good reason why it's a best-selling product. 괜히 잘 팔리는 게 아니구나. 오케이. 자, 그다음.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2: There's a good reason why your parents keep saying that.
1: 그렇죠. 오케이.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It's impossible not to.
2: When you see a cat sitting inside a tiny box, it's impossible not to love them.
1: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우리 통한기로 또 외웠던 문장이죠. 너무 음식 냄새가 좋아서 도저히 안 먹을 수가 없었다.
2: The food smelled so good that it was impossible not to eat some.
1: 다이어트 때. 나는 참는데 아니 어디서 무슨 음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제육볶음이네. 먹는 거죠. So the food smelled so good that it was impossible not to eat some. 자, 한번 보다. Take a look 마지막 표현입니다.
2: Hey, take a look at this picture.
1: 이것만 끝나고 바로 볼게요.
2: I'll take a look right after I finish this.
1: 이것 좀 한번 봐줄 수 있으세요? 이럴 때도
2: Can you take a look at this for me?
1: Can you take a look at this for me? 이렇게 take a look, take a look. 이것도 입에 잘 붙여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Okay, well, that i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e'll see you again next week.
2: Have a great weekend.
1: Goodbye.
2: Bye-bye.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Today is a Saturday, which means it's...
1: Review time!
0: 그쵸, 오늘은 복습을 하는 날입니다.
1: That's right. And this week, we were learning expressions that you might say while camping.
0: 맞아요. 우리 이번 주는 캠핑을 떠났었죠. 캠핑. 참 요즘 캠핑하시는 분들 많고요. 캠핑 가면 우리나라는 사실 이 캠핑장이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Mm-hmm.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캠핑을 가면 네. 진짜 야생으로 가는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1: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places. Some mm-hmm. places are more, you know, just for groups and families. They're mm-hmm. not quite so not really roughing it so mm-hmm. much. But yeah, some of them you just go into the woods. There's nothing there for you.
0: Just you and nature.
1: Right.
0: 네, 진짜 나와 자연만 있는 곳에 가는 경우도 진짜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캠핑장도 있기는 해요. 캠프그라운드가 있기는 mm-hmm.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quiet hours가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들 조용히 해줘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leave no trace라는 문화가 있대요.
1: 네.
0: trace라고 하면 흔적이라는 뜻이거든요. So leave no trace는 내가 여기에 왔었던 흔적

0: 친구 집에 놀러 가든
1: 맞아요.
0: Leave 네. no trace 하는 게 정말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이 표현도 알고 가면 좋고요. 또 만약에 해외여행 가서 캠핑을 가신다면 이것도 잘 규칙으로 가져가면 좋겠네요. 자, be quiet, shh, and leave no trace. 하지만 우리 Start English 시간에는 여러분 be quiet 하시면 안 돼요.
1: 네, 큰 목소리로.
0: 큰 목소리로 트레이스를 계속 남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복습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Let's jump right in.
0: Let's start with Monday. What did we learn?
1: On Monday, our expression was,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0: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불 피우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죠. 자, can you help me?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Start the fire. 불을 시작하는 것을, 피우는 것을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나 우리가 들었던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136쪽 보시면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냥 종이에 들리는 만큼만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2: It's getting dark.
3: We should start the campfire.
0: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1: It's getting dark.
0: It's getting
1: dark is D-A-R-K. You can write that right there in the blank.
0: 그쵸. It's getting dark. Campfire 시작해야겠다.
1: We should start the campfire.
0: 빈칸에는
1: campfire. This is the word camp. And the word fire together. C-A-M-P-F-I-R-E.
0: 네, 한 단어죠, 그렇죠? 그래서 campfire라고 하고요. 우리는 campfire, 다섯 개의 음절이지만 영어로는 두 개의 음절로 campfire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3: Sure, I'll get the matches.
0: 불 피우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
1: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0: Can you
1: help? H-E-L-P.
0: 네, 그래서 이 문장이 월요일의 핵심 문장이었죠. 물론이지.
1: Sure.
0: 내가 성냥 가져올게.
1: I'll get the matches.
0: 성냥들은?
1: I'll get the matches. M-A-T-C-H. E-S.
0: 그렇죠. E-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에 대화 복습 다 해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It's getting dark.
3: We should start the campfire.
2: Can you help me start the fire?
3: Sure. I'll get the matches.
0: 자, 화요일로 넘어가 볼게요.
1: Okay, on Tuesday, we learned, Do we have enough firewood?
0: Firewood가 장작이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Do we have enough firewood?라고 해서 장작이 충분히 있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역시 대화의 앞부분 먼저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또 시작해 볼까요?
2: The fire is dying down.
3: Do we have enough firewood?
0: 불이 꺼져가고 있어.
1: The fire is dying down.
0: Dying
1: down, D-O-W-N.
0: 네, 그래서 die down 자체가 이제 불이 꺼져가고 있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The fire is dying down. 우리 장작이 충분히 있어?
1: Do we have enough firewood?
0: 빈칸에는?
1: Enough, E-N-O-U-G-H.
0: 그쵸, 그래서 enough. GH로 끝나지만 요거는 F 발음이다 라고도 말씀드렸고요. 뒷부분도 들어보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I think we need more.
3: I'll go gather some.
0: 더 필요할 것 같아.
1: I think we need more.
0: 빈칸에는
1: need, N-E-E-D.
0: 그쵸. I think we need more. 내가 좀 주워올게.
1: I'll go gather some.
0: 빈칸에는
1: gather. G-A-T-H-E-R.
0: 네, 그래서 gather라고 하면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작을 모아오는 거는 사실 땅바닥에 있는 걸 주워오는 거라서 의역을 그렇게 했는데 gather는 모아오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을 때도 gather, 뭐 물건을 모을 때도 gather. 그래서 사람들이 모으는 모임을 gathering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0: 것도 기억하시죠? 자, 화요일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1: The fire is dying down.
2: Do we have enough firewood?
1: I think we need more.
2: I'll go gather some.
0: Let's move on to Wednesday now.
3: Okay, on Wednesday our expression was, where should we set up the tent?
0: Where should we set up the tent? 텐트를 어디에 설치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자, 그래서 where가 어디에 라는 표현이었고요. set up 이라는 표현이 설치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We finally made it.
2: Where should we set up the tent?
0: 드디어 도착했다.
3: We finally made it.
0: 빈칸에는
3: made, M-A-D-E.
0: 네, 그래서 여기서 made는 만들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성공했다의 의미로 도착했다 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it하고 약간 한 세트로 made it 뭐 이렇게 사용이 되면 성공했다, 뭐 도착했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we finally made it 이라고 하면 우리 드디어 만들었어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도착했어 라고 했더니 우리 텐트를 어디에 설치할까 라고 질문을 했죠.
3: Where should we set up the tent?
0: 자, 어디에 라는 의문사는
3: Where, capital W-H-E-R-E.
0: 그쵸, where. 그리고 영어의 질문은 요 의문사들, 우리가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뭐 where, what, who, when 요런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 먼저 나온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1: How about over there by the trees?
2: Good idea. It looks shady.
0: 저기 나무들 옆은 어때?
3: How about over there by the trees?
0: How about over there by the
3: trees? T-R-E-E-S.
0: 그쵸. 자, 뭐뭐는 어때? 라고 질문할 때는 How about 뭐뭐? 이렇게 질문한다고 했었죠. Over there는 저기라는 표현이고 어디 어디 옆에라는 표현은 by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고요. The trees, 나무들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특정한 나무들이라 the가 들어가는 거고요. How about over there by the trees?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좋은 생각이야.
3: Good idea.
0: 그늘져 보이네.
3: It looks shady.
0: 그늘진이라는 단어는
3: shady, S-H-A-D-Y.
0: 맞습니다. shady. 그늘이라는 단어가 S-H-A-D-Y. E라고 했었죠. Mm-hmm. 그래서 shady가 형용사 형태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근데 사람을 두고 아니면 어떤 상황을 두고 Oh, she's shady 혹은
3: right.
0: it's shady라고 하면 좀 수상하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도 했었죠. 자, 그래서 수요일에 대화 다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1: We finally made it.
2: Where should we set up the tent?
1: How about over there, by the trees?
2: Good idea. It looks shady.
0: All right, now Thursday. On Thursday, we learned...
3: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0: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자, let's go fishing이라고 하면 낚시하러 갑시다. 이렇게 let's로 문장이 시작되면 뭐뭐 하자라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했었죠. Go fishing이? 낚시하러 가다라는 표현이었고요. Go ing 형태로 어떤 활동을 하다, 뭐 하러 가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고 했었죠. Before sunset이라는 표현이 해지기 전에라는 말이라고 했었고요. 자,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이 표현이 들어있는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1: The lake looks beautiful.
2: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0: 호수가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
3: The lake looks beautiful.
0: 빈칸에는
3: beautiful, B-E-A-U-T-I-F-U-L.
0: 그쵸. 가끔씩 아는 단어도 스펠링을 써보려고 그러면 이상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beautiful 이렇게 잘 써보시고요. Lake가 호수라는 뜻의 단어였죠. 맛있는

0: 좋다고 라임한다고 그때 잭쌤이 말씀하셨었어요. 해지기 전에 낚시하러 가자.
1: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0: 자, 뭐뭐 하기 전에 라는 단어가 바로
1: Before, B-E-F-O-R-E.
0: 맞아요. 그리고 강세가 이음절에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befor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또 마무리해볼까요?
2: Great idea. Do you have the fishing rods?
3: Yes, they're in the car.
0: 좋은 생각이야.
1: Great idea.
0: 낚싯대 있어?
1: Do you have the fishing rods?
0: 빈칸에는?
1: Rods, R-O-D-S.
0: 네, 그래서 긴 막대기를 보통 rod라고 하죠.
1: Mm-hmm.
0: Fishing rods가 낚싯대, 들이라는 표현이고요. S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복수 형태입니다. Do you have 뭐뭐는 뭐뭐가 있어라고 질문하는 거고요. The fishing rods, 우리가 가져온 그 낚싯대들이라는 의미겠죠. 더가 들어갔으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응, 차 안에 있어라고 대답을 했어요.
1: Yes, they're in the car.
0: Yes, they're in the
1: car, C-A-R.
0: 네, 자동차라는 뜻의 car 써주시면 됩니다. 목요일의 대화도 다시 듣고 올게요.
2: The lake looks beautiful.
3: Let's go fishing before sunset.
2: Great idea. Do you have the fishing rods?
3: Yes, they're in the car.
0: All right, last day, Friday.
1: Okay, the last day of the week, we learned I'm covered in bug bites.
0: 벌레에 온통 물렸어요 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I'm covered in 뭐뭐는 뭐뭐로 뒤덮여 있다. 뭐 온통 뭐뭐 투성이다. 이런 느낌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Bug bites가 이제 벌레에 물린 자국들이라는 표현이었고요. 이렇게 be 같은 자음으로 시작되는 표현들 영어에는 굉장히 많다고도 설명드렸었죠. 자, 그럼 역시 이제 대화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여러분, 마지막 대화입니다. 계속 화이팅해서 해볼게요. 앞부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 Good morning. How did you sleep?
3: Not great. I'm covered in bug bites.
0: 좋은 아침.
1: Good morning.
0: 잠은 잘 잤어?
1: How did you sleep?
0: 빈칸에는?
1: Sleep, S-L-E-E-P.
0: 네, 그리고 요 발음은 모음 소리가 긴 소리죠. Sleep. 만약에 짧게 How did you slip? 라고 하면 어떻게 미끄러졌어?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sleep 이 발음 길게 끌어주셔야 돼요. How did you sleep 대신에 Did you sleep well?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었었죠. 별로야.
1: Not great.
0: 벌레에 온통 물렸어.
1: I'm covered in bug bites.
0: 빈칸에는?
1: Covered. C-O-V-E-R-E-D.
0: 네, cover라고 하면은 덮다라는 뜻인데 ED를 붙여서 덮힌의 형태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I'm covered in bug bites. 내가 벌레로 덮인, 벌레 자국들로, 물린 자국들로 덮인 상태야. 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뒷부분도 이어서 듣고 올게요.
2: That's terrible. Did you use bug spray?
3: I forgot to put it on.
0: 끔찍하다.
1: That's terrible.
0: That's
1: terrible. T-E-R-R-I-B-L-E.
0: 네, so terrible, 끔찍한이라는 표현입니다. That's terrible. 벌레 퇴치제 뿌렸어?
1: Did you use bug spray?
0: 네, bug spray가 벌레 퇴치제라는 다소 좀 간단한 그런 표현이었죠. 저 bug spray.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뿌리는 걸 깜빡했어.
1: I forgot to put it on.
0: 빈칸에는?
1: Forgot. F-O-R-G-O-T.
0: 그쵸. So forget의 과거 형태로 써줬습니다. 그리고 put it o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it은 bug spray를 뜻하는 거고요. Put on, 이 표현이 이제 정말 유용한 표현으로 몸의 전체에 뭐 어디든지 간에 뿌리거나 바르거나 입거나 쓰거나 아니면 뭐 다, 그쵸? 걸거나 다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put on하고 wear, 이 두 가지만 알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도 말씀드렸었죠. Wear를 쓸 때는 I forgot to wear it,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0: 그럼 금요일의 대화도 다시 듣고 올게요.
1: Good morning. How did you sleep?
2: Not great. I'm covered in bug bites.
1: That's terrible. Did you use bug spray?
2: I forgot to put it on.
0: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습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복습하고 싶으시면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되고 생생 대화문 따로 들으실 수 있죠.
3: Did you have fun filling in all those bingkans? If you'd like to keep doing that, don't forget to pick up your book for next month at the bookstore.
0: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3: 자키였습니다.
0: Speak now.
3: Start
0: English.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여러분의 여름이 특별해지는 시간.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이지라이팅 마스터 유진 세리나. 이비트인은 영어 이현석 제니퍼. 이지 잉글리시 이보영 주치. 파워 잉글리시 크리스틴 캐머런까지. EBS FM 대표 영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영어 열정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공개 방송. EBS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과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 많이 신청해 주세요.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쉽고 확실하게
8: 영어 회화 레벨 2
7: Easy English.
9: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8: Hello everyone. Happy weekend. This is Juch.
9: 네, 예. 오늘 복습하는 날이에요.
8: Oh, final review day, right?
9: 네. 자, 항상 우리 주치생님이 I'm so excited about the reviewing the whole thing.
8: That's right.
9: 전체를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 너무나 신난다고 늘 말씀 주셨는데 처음에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그 느낌을. I didn't quite get it.
8: 이제는 아시겠죠.
9: 이제는 정말 신나요.
8: Really?
9: 네.
8: Why are you excited now?
9: 제가 방송을 계속 듣고도 있고
8: That's right.
9: 그렇지만,
8: That's right.
9: 맞아. 다시 쓴 사람 입장에서 지금 몇 번째 보는 거잖아요, 저는.
8: That's right.
9: 근데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물론 아는 걸 쓰는 거긴 하지만 많은 자료를 통해서. 근데 정말 내 입에 익게 하려면 자꾸 보고 자꾸 말해보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8: 자꾸 새로운 느낌, 새롭게 뭐 보이는 관점이 달라지고
9: 네,
8: 제 생각에는
9: 네.
8: 이제 복습할 때마다 새로운 걸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9: 네, 네, 네.
8: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렇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고.
9: 그렇죠.
8: Sometimes we kind of teach you more things that we couldn't teach you on that day.
9: That's right.
8: Right.
9: We always, you know, run out of time.
8: Run out of time all the time.
9: 항상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we're always pressed for time. 시간에 늘 쫓기기 때문에.
8: 아, 그 좋은 표현입니다. Pressed for time.
9: 그래요, 선생님? 오, 칭찬, 칭찬.
8: We are pressed for time.
9: 네, we are pressed for time.
8: 시간
9: 때문에 예, 눌린다는 거죠. 자, 오늘은 좀 넉넉하게 하나하나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4쪽을 보시면 weekly review 오늘 25일 내용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월요일 대화부터 시작해보자.
8: 오케이. Okay.
9: 네, 이번 주 내내 비행기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뭘 요청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 뭔가 불편 상황이 발생했다거나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월요일 내용에서는 조금 추워서 담요를 하나 더 달라고 할 때였어요.
8: Excuse me,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9: 그렇죠. Excuse me,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자, 일단 담요를 영어로 blanket라고 하는데 그걸 하나 얻는다라고 할 때 get a blanket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미 하나는 주어졌고 하나를 더 달라고 하는 거라서 get an extra blanket라고 한 거예요.
8: Could I get an extra

0: extra blanket. Extra.
1: 그렇죠.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이 extra는 여분의 뭐뭐다라고 해서 우리가 왜 이제 그 뜻하지 않았던 용돈이 생겼네? 라고 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뭔가 여분의 돈이 생겼네? 라고 할 때 extra money in the pocket?
0: I have extra money in the pocket. 네. Extra cash in the pocket.
1: Extra cash in the pocket.
0: Ooh, lucky me.
1: 그렇죠. 와, 난 운도 좋아라. 라고 right. 할 때 그러니까 extra는 그런 뜻으로 yeah. 많이 쓰더라고요.
0: Right.
1: 뭔가 딱 필요한 게 원래 있는데 그거 말고 좀 더 있을 때 그럴 때 extra.
0: Extra.
1: 네.
0: So the word itself means you have sometimes you have everything you need, but sometimes you need a little bit more.
1: Right.
0: You need extra.
1: Right. 그러니까 extra 뭐뭐 할 때 extracurricular 아니 extra ordinary라는 단어.
0: Extraordinary.
1: 저 고3 때 고2 yeah. 때구나 영어 시간에 그 단어가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0: Okay.
1: 이 단어의 뜻이 뭐냐고.
0: Right.
1: 근데 저는 혼자 팍 머리를 굴려본 거죠. Extra가 보통 저는 이제 extra 배우들을 생각을 한 거죠.
0: 아, 그래서 그것도 extra긴 한데.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ordinary는 평범한, 보통이란 뜻인데 네. 그거에 extra니까 평범하지도 않은 이런 뜻으로 들은 거예요. 생각한 거죠.
0: 아니 아니고 더 위에죠.
1: 그렇죠. 네. 사실은 extraordinary는 훨씬 그 위를 말하는 건데 특출한 이런 뜻이 되잖아요.
0: 근데 그 단어 자체가 네. 스펠링은 extra하고 ordinary인데 네네. 발음이 좀 특이해요. Extraordinary.
1: Extraordinary. 맞다.
0: 원래 그 천천히 발음은 extraordinary.
1: 네.
0: But normal speed, extraordinary.
1: Extraordinary.
0: True. Extraordinary.
1: 그 extraordinary가 되네.
0: 좀 특이하죠, 그렇죠?
1: 네, 그렇죠?
0: Extraordinary.
1: Extraordinary. 네. 그렇습니다. 그 ordinary가 대부분인 거고 사실 우리 살면서 그죠?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근데 그거 외의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0: right.
1: 좀 더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들 할 때 extraordinary를 쓰더라고요.
0: Beyond ordinary.
1: Beyond ordinary.
0: That's right.
1: 여기서는 extra blanket. 원래 있는 blanket 있고 하나 더 달라고 할 때였습니다.
0: Mm-hmm.
1: 근데 베개도 하나 더 드릴까요? 라는 말을 했더니 아, 저 베개는 됐어요 하고 사양하는 말이 나오게 돼요.
0: Yeah, the first, the attendant says, would you like another pillow?
1: Would you like another pillow?
0: As well?
1: As well. 또한 이것도 역시 갖다 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이때도 Would you like extra pillow? 라고 해도 돼요?
0: Yeah, would you like an extra pillow
1: 그렇죠.
0: as well?
1: Would you like an extra pillow? 라고 하겠죠.
0: Sure.
1: 자, 그렇다면 아까도 Could I get another blanket? 해도 되겠네요?
0: That's perfectly fine.
1: 네, 좋습니다. Another 하고 an extra 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That's right.
1: 자,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면서 베개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양할 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2: Excuse me? Could I get an extra blanket? It's a bit chilly.
3: Of course. Would you like another pillow as well?
2: I'm okay with the pillow. Thanks.
3: No problem. I'll bring one right over.
2: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1: 네, 그죠? 아, 저는 베개는 됐습니다. I'm okay with the pillow라고 하네요.
0: 우리말도 전 괜찮아요.
1: 네.
0: I'm okay.
1: 네.
0: 뭐가 오케이예요? It's a nice way to reject or deny. Like, it's okay. I don't need it. I'm okay.
1: I'm okay. 그렇습니다. 저 잘 있어요. 괜찮아요. 이거 없이도 그런 말이 되는 거죠.
0: Oh, that's right.
1: 네. Yeah. I'm okay with the pillow. 자, 이 베개에 관한 한 저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0: Mm-hmm.
1: 자, 응용 문제 우리 2번 해볼까 하는데요. 방금 얘기한 걸 응용해서
0: okay.
1: 이 안 돼 있죠. 잘 때 쓰는 이 안 돼, the sleep mask라고 할 때 안 되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면 좋을까요?
0: I'm okay with the sleep mask. Thanks.
1: 네, I'm okay with the sleep mask. Thanks.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0: I don't need the sleep mask.
1: 네.
0: I'm okay.
1: 그렇죠.
0: 또는 it's okay.
1: It's okay. 네, I'm okay with the sleep mask. Sleep mask에 관한은 저는 필요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Mm-hmm.
1: 자, 이제 21일 했던 내용으로 갈게요. 136쪽인데요.
0: Tuesday.
1: 네, 내가 앉아있는 이 비행기 안에 좌석의 앞 화면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0: Hey, excuse me. I think my screen isn't working properly.
1: 그렇죠. 어떤 거든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is not working properly 라고 하시면 대부분은 다 맞습니다.
0: Yeah. Right.
1: 네.
0: My laptop right now is not working properly.
1: Oh, really?
0: It's getting hot really quick and sometimes my mouse isn't working properly.
1: Oh.
0: Time to get a new laptop.
1: Aha. Yay.
0: 예의라니요. So expensive.
1: 아, 요즘 진짜 요즘 많이 비싸요.
0: I know, right?
1: I'm sorry to hear that.
0: I'm sorry to hear
1: 네,
0: that.
1: 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 I think my screen isn't working properly. 자, properly 해서 properly right. 하면은 적절하게 제대로라는 뜻이 yeah. 됩니다.
0: Isn't working properly.
1: Isn't working properly. 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대화 들어보죠.
2: Hi, I think my screen isn't working properly.
3: I'm sorry about that. Is it not turning on at all?
2: It turns on, but it keeps freezing when I try to watch something.
3: Let me try resetting it for you.
2: Great, thank you. Hopefully that fixes it.
1: 네, 그렇습니다. My screen, 그러니까 내 앞에, 내 자리에 붙어있는 화면이라고 해서요. My screen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right. I think my screen isn't working properly. 자, 그랬더니 그럼 전혀 아예 켜지지도 않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0: Is it not turning on at all?
1: Is it not turning on at all?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요즘 애매한 문장일 수 있잖아요.
0: Yeah.
1: 그러니까 켜지지도 않는다, 뭐 지금 이런 건가요? 라고 해서 영어로는 일단 이런 건가요 부분부터 먼저 Is it? 그다음에 켜지지도 않는 것 Not turning on Not turning on 그다음에 전혀 안 된다 At all At yeah. all 뒤에 붙여서 Is it not turning on at all?
0: Yeah. At all means like all together.
1: Oh.
0: So 전혀 켜지지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1: 네.
0: It's not turning on at all.
1: It's not turning on at all. 그렇군요. 방금 주신 말씀처럼 전혀 켜지지도 않아요. It's not turning on at al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0: 아무 반응이 없어요.
1: 그렇죠.
0: It's not turning on at all.
1: It's not turning on at all.
0: Right.
1: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니요. 그게 켜지기는 하지만 내가 뭔가를 좀 보고자 할 때마다 자꾸 화면이 정지해버려요.
0: Yeah. It turns on. But it keeps freezing when I try to watch something.
1: 네, it turns on. 아니, 그게 켜지긴 합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발음을 할 때 it turns on 하고 뒤로 갈수록 강하게 발음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는 게 그래야 켜지긴 합니다. 라는 뜻이 전달된다는 거죠.
0: But it keeps freezing.
1: 그렇죠. It keeps freezing. 하여튼 무슨 screen 나오고 monitor 이런 거 나오면 freeze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이죠.
0: Yeah.
1: 그냥 얼어버린다.
0: Because yeah. like something is there, but you can't move anything. You can't control anything. It's just frozen.
1: 그렇죠. 아예 yeah. 얼어버렸어.
0: Mm-hmm.
1: 그래서 it keeps freezing when I try to watch something.
0: Right.
1: 네.
0: It keeps freezing.
1: 네, 그렇습니다. Yeah. 자, 응용 문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0: Mm-hmm.
1: 1번, 제 전화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려면
0: I think my phone isn't working properly.
1: I think my phone is not working properly. 자, 이거를
0: yes.
1: is not를 하나로 isn't로 줄여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0: Isn't. Isn't working properly.
1: Isn't working properly.
0: Yes.
1: 네. 자, 이제 바로 폴짝 뛰어서 수요일 22일 대화로 가볼게요.
0: Wednesday?
1: 네. 비행기 안에서 이제 오랫동안 비행을 하다 보니까 메슥메슥거리는 그런 증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생님, 네, 그렇죠? 네. 자, 뭐 좋은 게 있을까라고 부탁을 한다면 어떻게 부탁하시겠냐고요?
0: 네. Excuse me. Oh, I'm not feeling very well.
1: 어?
0: And then you would obviously ask, do you have anything for nausea?
1: 바로 전화입니다. Nausea.
0: Nausea.
1: Nausea. 뭔가 이렇게 좀 미슥미슥거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명사가 될 텐데
0: yes.
1: nausea에 좋은 어떤 거라도 가지고 계세요. Do you have anything for nausea? 라고 일단 시작하는 대화거든요.
0: Mm-hmm.
1: 자,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세요.
2: Excuse me, I'm not feeling very well. Do you have anything for nausea?
3: I'm sorry to hear that. I can bring you some ginger ale and a cold towel.
2: That would be helpful, thank you. Also, how much longer is the flight?
3: We have about 2 hours left.
2: Okay, I'll try to rest a bit.
1: 네, 그렇습니다. 자, do you have anything for nausea?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do you have anything for 다음에는 여러 가지가 단어들이
0: right.
1: 올 수가 있거든요.
0: So anything that's for your headache, for your backache, for your stomachache, any pain you have, you want some medicine, some pills. Do you have anything for 뭐뭐뭐?
1: Do you have anything for headache? Do you have anything for backache?
0: Yes, right.
1: Do you have anything for stomachache? 해서
0: right.
1: 여러 가지 또 바꿔서 문장을 만들어 보실 수 있는데 모쪼록 물론 이게 필요한 그런 일이 없으시면 제일 좋겠지만
0: right.
1: 자, 여기에서는 얼마나 더 비행기 타고 가야 될 시간이 남았습니까? 비행시간이 얼마나 더 남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죠.
0: Yeah. How much longer is the flight?
1: How much longer is the flight? 해서 how much 하면 보통 얼마예요 할 때 how much is it 할 때 그 how much거든요.
0: Right.
1: How much를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이 longer 더 오래 걸릴 건가요? Is the flight 이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 자체가 how
0: yes.
1: much longer is the flight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0: That's right.
1: 자, 그렇다면 응용 문제 해보죠.
0: Mm-hmm.
1: 우리에겐 10분 정도 남아 있어요.
0: We have about 10 minutes left.
1: We have about 10 minutes left. 이렇게
0: yes.
1: we have 뭐뭐뭐 left 하시면 우리에겐 이만큼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We still have like 12 ships left.
0: Right.
1: 그건가요?
0: 12 ships, 12 fleet, or 그렇죠. battleships.
1: 함대가 네, 남아 있습니다.
0: Yeah. That's
1: 라고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항상 이 문장 표현만 나오면은 이순신 장군이 꼭 떠올라서. 자, we have about 10 minutes left. 여기서는 그냥 10분 정도 남아 있다라는 문장 되겠습니다.
0: Excellent.
1: 네. 자, 이제 23일 목요일 순서로 가겠습니다. 138쪽인데요.
0: Mm-hmm.
1: 제 뒷자리에 앉은 아기가 the baby behind me
0: Ooh.
1: 제 자리를 my 쿵, seat를
0: 쿵, 쿵.
1: 계속 발로 차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0: I think the baby behind me keeps kicking my seat.
1: I think the baby behind me keeps kicking my seat. 아, 그래서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기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0: right, right.
1: 네, 승무원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0: Mm-hmm.
1: 대화 들어보세요.
2: Excuse me. I think the baby behind me keeps kicking my seat.
3: I'm sorry about that. I'll speak with the parent right away.
2: I understand it happens, but it's been a bit constant.
3: Of course. I'll do my best to take care of it.
2: Thank you. I appreciate your help.
1: 네. 자, 우리 응용 문제 해볼까요?
0: Okay.
1: 제 자리를 발로 그만 좀 차주세요.
0: Please stop kicking my seat.
1: 네.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이게 어른이었어요. 그게 막 극장일 수도 있고 뭐
0: sure.
1: 비행기, 버스 뭐 어떤 경우라도
0: right.
1: 자, 직접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제 자리를 발로 좀 그만 좀 차주세요. 라고 할 때 please stop kicking my seat 라고
0: yeah.
1: 말하는 경우가 많죠.
0: Yeah, if somebody is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kicking and you need to be direct speak directly please stop kicking my feet
1: 네.
0: or seat
1: 혹은 선생님 달리 조금 선생님 잘하시는 그 부드럽게 듣기 좋게는 어떻게 말할까요?
0: 그럴 땐 질문으로 바꿔야죠. 네. Could you please stop kicking my seat?
1: Could you please stop kicking my seat?
0: Yes.
1: 그게 좋겠네.
0: Much better.
1: 네. 키크라는 단어가 조금 그렇긴 한데
0: 조금 네. 그렇죠. 네.
1: Could you please stop kicking my seat?
0: 차고 있는 거 어떻게 하겠네.
1: 그러니까.
0: 차는 걸 스탑하라 네. 라고 좀 이렇게 나이스하게 물어보는 거죠.
1: Stop kicking. 그렇습니다.
0: That's right.
1: 자, 이제 어제 했던 대화로 갈게요. 금요일 대화인데요. 139쪽에
0: right.
1: 보시면 됩니다.
0: Mm-hmm.
1: 이제 옆자리에 앉은 승객과 간단하게 대화를 나눠보는 건데요.
0: Mm.
1: 이번이 뉴욕에 처음 가보시는 건가요?
0: Is this your first time flying to New York?
1: Is this your first time flying to New York? 라고 묻습니다. 근데 뉴욕에 처음 오시는 건가요? 이미 와 있다라고 한다면.
0: Is this your first time in New York?
1: 그렇죠. 서울에 처음 와보신 건가요? 한다면?
0: Is this your first time in Seoul?
1: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0: right.
1: 거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중에 하는 말이라서
0: yes.
1: Is this your first time flying to New York? 혹은 Is this your first time to New York? 이라고 말해도 된다고 하셨죠?
0: Perfect.
1: 네.
0: That's right.
1: 자, 이 대화 들어보세요.
3: Is this your first time flying to New York?
2: No, I've been there once before, but it's been a while.
3: Same here. I'm a bit nervous about the long flight.
2: I know what you mean. I usually try to sleep through most of it.
3: That's a good idea. Hopefully we can both get some rest.
1: 네, mm-hmm. 그렇습니다. 모쪼록 우리 둘 다 조금 잘 쉬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Hopefully we can both get some rest. 우리 둘 다 하길 바래요. We can both get some rest. 네.
0: 여기에 키워드가
1: 네.
0: hopefully.
1: Hopefully.
0: Because anything can happen on a plane. But hopefully we can go quietly, safely, like nobody bothering us.
1: 네.
0: Hopefully. 이런 상황에서 우리 fingers crossed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1: 네, 네, 그렇죠.
0: Like hoping for good luck.
1: 네, 그렇습니다. Yeah.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제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fingers crossed 하면은 행운을 빈다라는 뜻이 되겠죠.
0: That's right.
1: 네, 자 응용 문제 우리 1번 해볼게요. 이번이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거예요.

0: Is this your first time visiting Korea?
1: Is this your first time visiting Korea?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이라면 Is this your first time flying to Korea? 라고 해도 되는 거죠.
0: Yeah, that's right.
1: 네, 그렇습니다.
0: Flying to Korea.
1: 그렇죠. 자, 함께 하신 많은 표현들 언젠가는 꼭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은 표현 같다 싶은 것만 모아봤는데 어떠신가요? 많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I think this past week's lesson was very practical. You can use them when you're traveling and you can make great conversation.
1: 네, hopefully.
0: Yeah.
1: 네, 그야말로 hopefully. Mm-hmm. 자,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ch.
1: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산업혁명 시절에 화려한 드레스가 발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산업혁명 시기, 남성들의 의상은 일하기 편하고 수수한 쪽이었습니다. 반면 여성들의 옷은 지나칠 정도로 화려한 드레스와 장식이 주를 이뤘죠. 당시 사회가 일하는 남성과 일하지 않는 여성을 구분지으려 한 겁니다. 우리가 입는 옷 한 벌에 숨겨진 사회의 단면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의 옷장엔 무엇이 걸려 있나요? 혹시 편견이나 강요받은 개성, 만들어진 취향 같은 것이 걸려 있진 않나요?

0: Weekend Special on EBS FM Morning Special. Yeah. 자, 그러면 이번 주 Weekend Special의 Headlines Review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월요일에 방송됐던 헤드라인인데요. New rules in the UK regarding teenagers and social media. Let's have a listen.
1: The UK has announced a default overnight social media curfew and a ban on addictive features for 16 and 17-year-olds to improve sleep and focus, though teenagers will be allowed to opt out.
0: 영국 정부가 16세에서 17세의 청소년의 수면 시간 확보와 집중력 향상을 위해 이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심야 시간대에는 꺼두고 중독성이 강한 콘텐츠도 비활성화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는 규제안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은 사용자 의사에 따라 해제가 가능한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Yeah.
0: All right. 우리 앞서서 어떤 이제 날씨 관련된 경보나 특보가 해제될 때는 lifting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표현이 아니고요. opting out라고 합니다.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설명해 주시죠.
1: To opt out of something. Or well,
0: oh, just
1: actually,
0: the whole situation.
1: Yeah, the situation right now. So based on these measures, these social media companies, they have to automatically not allow 16 and 17-year-olds between midnight and 6 to access these social media apps and also disable features like autoplay and infinite scroll for these teens. But right now it's sort of a trial period because if these teenagers don't want these features, they can just go into the settings and turn it off. But the plan is that the government will initiate formal measures by the end of this year and hopefully take effect next spring for a complete ban on social media use for children under 16, which we've talked about numerous times too. Countries like Australia have banned social media for teenagers, right?
0: 그래요. 그래서 원하면은 이제 기능을 해제할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값으로 16세와 17세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밤 12시가 되면은 꺼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용 못하고 자라는 거죠. 그때 이제 숙면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기본값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앞서서 호우특보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나라에서 해제할 때는 그거는 이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은 해제하고 뭐 개별적으로 해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차원이 아니죠. 그럴 때는 lift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You lift a measure and then you can issue a measure.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 해제는요. 그게 아니라 원하면은 내가 이렇게 스위치처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해제지만 영어로는 opt out.
1: Yeah. So when you opt for something, you're choosing, right? O-P-T. And you can choose to go into the settings and turn it off.
0: Exactly. 옵션의 그 opt예요. O-P-T.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은 켜고 내가 원하면은 끌 수 있는 뭐 기본 세팅이 일단은 켜져 있는 거긴 한데 원하면은 끌 수 있는

0: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럴 때 you can turn it off or you can opt out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세팅인 것은 영어로 it's a default setting.
1: Default setting, right? It's the automatic setting when you first turn on the phone or the app, right?
0: 외래어로 또 많이 쓰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스펠링이 D-E-F-A-U-L-T, default.
1: Yeah. And don't confuse that with another meaning of when you can't pay back your money. A company can default as well,
0: that's a different meaning, though.
1: Yes. Same spelling.
0: 맞아요. 이게 영어라는 게 사실 배움의 끝이 없는데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요 한 가지 뜻만 볼게요. 어떤 초기 설정, 기본 설정이라는 의미로 default.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UK has announced a default overnight social media curfew and a ban on addictive features for 16 and 17-year-olds to improve sleep and focus, though teenagers will be allowed to opt out. And moving on to another headline from Monday, a warning for travelers heading to Vietnam or Japan. Here's the headline.
1: Korean health authorities are advising summer travelers to Vietnam and Japan to verify their vaccination status before departing due to a sharp spike in meningococcal disease cases in both countries.
0: 베트남과 일본에서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보건당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들 나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출발 전에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 Yeah.
0: Tell us more.
1: Yeah, so meningococcal disease, it's a bacterial infection, right? Mm-hmm. And it spreads through respiratory droplets, and it could be deadly. It progresses so aggressively that approximately half of those who die from this do so within 24 hours of onset. And there's been an over four-fold increase in cases last year in places like Japan and Vietnam. And what's deadly is that the initial symptoms are very mild. They're like fever, chills, headache, which are just common sort of symptoms, right? But health experts are urging travelers to be vaccinated or get vaccinated at least 3 to 4 weeks before departure to get the full effect of these vaccinations before you travel.
0: 사실 국내 발생 건수는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연 10명 안팎에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그런 디지즈가 아닌데 해외에서는 증가 추세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5명이나 수막구균 환자가 있었다고 하고 또 일본도 최근에 증가 추세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많이들 여행 다니시는데 베트남을 가시거나 일본을 가시면은 반드시 예방 접종을 맞으시라는 얘기고요.
1: Yeah, meningococcal it's not a common sort of disease. I don't think it doesn't roll off the tongue, but it often does lead to things like meningitis, which is much more common. I think it's 뇌수막염, right?
0: Right, right.
1: And that's I think that's kind of the danger here.
0: 그렇죠. 근데 초기에는 사실 이제 감기 증상이랑 좀 비슷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감기인지 아니면은 수막구균 감염증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이제 여행 가서 내가 갑자기 고열, 두통, 목이 좀 이제 경직된 느낌이 든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일단 즉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예방접종을 내가 맞았어도 혹시 이런 여행지에 갔을 때 조금 이상하다 몸이 그러면은 한 번쯤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겠죠. Better safe than sorry.
1: Yep.
0: 표현 보겠습니다. Verify.
1: Yeah, officials want you to verify these vaccinations. They want you to check or confirm that you have these, right? So when you verify something, for example, when you sign up for a website, you have to verify your email address.
0: 확인해 주는 거, 입증하는 것을 to verify라고 합니다. 그래서 verify your vaccination status는 예방접종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얘기고요. There's been a sharp spike in meningococcal disease cases in Japan and in Vietnam.
1: Yeah, a spike would be an increase and a sharp spike would be a very sudden or large increase.
0: 자, 그래서 급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Korean health authorities are advising summer travelers to Vietnam and Japan to verify their vaccination status before departing due to a sharp spike in meningococcal disease cases in both countries. 자, 이번엔

0: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1: 'Let's continue with our weekly headlines review. 이번엔 수요일에 방송됐던 헤드라인입니다. Luxury companies will have to come up with a new way to handle unsold products. Here's the headline.
2: New European Union regulations have taken effect to ban large fashion and luxury companies from discarding or destroying unsold clothing, footwear, and accessories.
1: 대형 패션 업체와 명품 기업들이 안 팔린 자사 의류와 신발 또 액세서리 등을 폐기 및 파기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3: Okay, so no more burning of these luxury items.
2: Yeah, I mean, I kind of understand where this is coming from, but a lot of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fashion are wondering, oh, so are we going to see sales now from these brands that usually do not have sales, which is why they burn their excess or things that they were not able to sell. So the European Union, they have officially banned these large fashion companies from destroying their unsold items, and it's under the new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So instead of burning them or landfilling these excess inventory, companies must resell or donate these right. unsold goods with limited exceptions for safety or legal issues. So businesses will be required to report unsold inventory and dispose practices annually with fines for non-compliance. And the measure, of course, aims to reduce textile waste and is expected to boost discount and secondhand markets while forcing luxury brands to rethink their inventory strategies. Mm. And I think they're saying, oh, maybe we need to use AI for that well. Yeah, yeah, for the inventory to manage, because that is a big problem for a lot of companies.
1: Definitely. Well, this new measure is a green measure, you could say.
2: Yeah.
1: It's an eco-friendly measure. Right. 환경을 생각한 그런 이제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정인데요. 왜 그 한동안 좀 한동안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좀 이해 불가인 것 중에 하나가 명품 굉장히 비싼 뭐 옷이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게 안 팔리면 세일은 절대 하지 않고 차라리 태워버린다. 그래서 실제로 태워서 파기를 하고 yeah. 폐기를 하는 그런 이제 관행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차라리 나 그냥 주지. 이렇게
2: yeah,
1: 농담으로
2: it, right?
1: 얘기 많이
2: yeah.
1: 하잖아요. 근데 그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안 팔린다고 이렇게 태워버린다? 이게 얼마나 환경에 안 좋아요.
2: It's a waste.
1: 네,
2: yeah,
1: 낭비죠.
2: It's bad for the environment. Yep.
1: 그래서 EU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그냥 태우고 없애는 건 안 되고 이거를 재판매하거나 기부를 해라라는 그런 규정을 내놓은 거고요. 지금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2: Mm-hmm.
1: 근데 앞으로 혹시라도 명품이 진짜 세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yeah.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생기는 건데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 Mm.
1: Let's have a look at taking effect.
2: Yes, take effect. So it means something becomes active. Operative, or it also means to begin producing some sort of expected result.
1: 자, 이게 바로 시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To take effect, 발효되다라는 뜻인데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2: Mm-hmm.
1: 법적인 용어입니다. To take effect. What about to discard?
2: To discard, we use discard and destroy. Discard means to throw away. Destroy means to, you know, take it apart. So it means getting rid of something, throwing away something, or casting something aside because it's no longer wanted, needed, or useful.
1: Discarding은 버리는 거예요. 폐기하다. 그다음에 destroying은 이걸 없애는 yeah. 것인데 이제 망가뜨리면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파기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 New European Union regulations have taken effect to ban large fashion and luxury companies from discarding or destroying unsold clothing, footwear, and accessories.
1: Also from Wednesday, another headline. Scientists

0: Scientists identify a new species of monkey. Here's the headline.
1: A new monkey species found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has been officially identified, making it the fifth primate species discovered in Africa over the last 75 years.
2: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원숭이 종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는 최근 75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확인된 다섯 번째 신종 원숭이에 해당합니다.
0: Mm-hmm. All right. Tell us about the new monkey.
1: Yeah. So it was a previously unknown monkey species in the rainforests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nd it marks only the fifth new monkey species identified in Africa over the past 75 years. They're calling it the Likiweli, and it's distinguished by its black fur and orange markings around its mouth and nose. And after years of fieldwork and genetic analysis, scientists have confirmed it is a distinct species mm-hmm. found only in a small area of Lomami National Park. And because of its limited habitat and threats from deforestation and poaching, researchers are also calling for the species to be listed as endangered.
2: 그래요. 비교적 작은 원숭이예요. Mm-hmm. 털은 이제 검정색 털을 가지고 있고 물론 뭐 원숭이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또 안 그런 원숭이도 있잖아요.
1: Of course, of course.
2: 네. 그래서 한 몸무게는 보통 한 7kg 정도까지 mm-hmm. 큰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특이한 점은 볼 여기 광대 부분이 mm-hmm. 회색.
1: Yes.
2: 회색인 게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1: Yeah.
2: 그다음에는 입 주변에는 주황색 마킹이 있다는 거. 입이랑 코 주변에는 주황색이고.
1: Mm-hmm. 네.
2: 그래서 이제 흔히 리퀄리 이렇게 부른대요.
1: Yeah.
2: 그러나 이제 공식 뭐 과학 명칭은 좀 어렵더라고요.
1: Yes.
2: Colobus congenensis?
1: Congo.
2: 모르겠어요.
1: Congoensis. Not
2: 네.
1: sure.
2: Yeah. 그러니까
1: The scientific name.
2: Scientific name은 보통 우리가 쓰진 않으니까
1: yeah.
2: 이제 이건 학자들이 이제 아는 표현이고 이제 그냥 locally 흔하게는 Likweli라고 mm-hmm. 부른다고 합니다.
1: Yeah.
2: All right, so this has been officially identified.
1: Yeah. So when something is officially identified, they've known about this monkey for years now,
2: yeah.
1: but it has become officially identified, and that means that something's identity, status, or maybe its nature has been formally recognized, confirmed, and maybe validated by some sort of authority.
2: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그다음에 primate.
1: Mm-hmm, primate. We are also primates. So it's an advanced order of mammals that includes us humans, apes, monkeys, and Promethians like lemurs and tarsiers.
2: 영장류를요, primate라고 합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A new monkey species found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has been officially identified, making it the fifth primate species discovered in Africa over the last 75 years. 다음은 목요일에 방송됐던 헤드라인입니다. Encouraging news regarding the Amazon jungle. Let's have a listen.
3: Brazil's Amazon rainforest saw a dramatic reduction in wildfire damage in 2025, with the area burned shrinking to a historic low of 3 million hectares from over 15 million hectares in 2024.
2: 지난해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산불 피해가 크게 감소해 1,500만 헥타르가 넘는 면적이 소실됐던 2024년에 비해 2025년에는 그 숫자가 사상 최저치인 300만 헥타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Right, well, that is a big reduction.
3: Absolutely. Mm-hmm. It's huge. And only 3.1 million hectares of Brazil's Amazon burned in 2025. That's a huge drop from the 15.8 million hectares destroyed in 2024. And what is a hectare, you might ask? A hectare is an area that is 100 meters long and 100 meters wide. Wide. So it's like 100 meters squared.
2: 100제곱미터. 그게 이제 1헥타르군요. 영어로는 hectares라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 보면은 2024년에는 소실됐던 불타왔던 면적이 1,500만 헥타르 헥타르였는데 우리말과 영어가 이제 발음이 달라서 좀 헷갈리네요.
3: Oh, you guys do.

Well, from those headlines, let's have a look at five key expressions. The first one is to choose not to participate in something, and it's to opt out. O-P-T, opt out.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건데요. 뭔가에 빠질 때 to opt out라고 하죠. For example, you can opt out of receiving promotional emails when you sign up for this site. 가입할 때 이제 이메일로 연락받는 것은 안 하도록 이렇게 선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체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다, 선택하지 않다, 뭔가를 빼다 이런 것들을 다 영어로 opt ou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메일 수신 거부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opt out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기는 하는데요. Option 할 때 내가 이렇게 고른다. Opt to do something. 그런 옵션을 내가 선택하거나 말거나 하는 데에서 이제 어원이 옵션과 똑같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To opt out. 자, 다음 표현은 망설임, 주점, 머뭇거림 이런 겁니다. Hesitation. It's a pause or delay. And normally it's because you're not sure or you're doubtful about something. So maybe someone offers you a job and you think about it for maybe a few hours, a few days, and then you say, you know, after some hesitation, I decided to accept the job offer. 처음에는 약간 망설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 일자리를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래서 망설이는 거, 머뭇거리는 거 이런 거를 다 hesitating, 그 명사 형태로는 hesitation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버리는 거예요. To discard. 폐기하다, 버리다. So it means to throw something away, to get rid of it. And it's usually because it's no longer wanted or needed. For example, you might say simply, please discard the empty bottle in the recycling bin. 빈 병은 쓰레기통에, 저기 분리수거함에 잘 버려주세요. 그래서 버리다, to throw it away, to discard 라고 합니다. The next expression is primate, and this is a noun, P-R-I-M-A-T-E. It means a member of the group of mammals that includes humans, monkeys, and apes. 영장류예요. So chimpanzees are primates, and they are actually very intelligent primates.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영장류 중에서도 매우 지능이 높은 그런 영장류다. 뭐 이런 예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영장류, 영어로는 primate라고 합니다. The next expression is thrift store. Thrift store는요, 중고품 가게를 말해요. 그래서 thrift라는 단어 자체는 절약, 검소함이지만 이게 store랑 같이 붙었을 때는 중고품을 파는 가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So it's a store that sells either donated second-hand items or, it could be sold by whoever pre-owned it. We're talking about clothing, books, maybe even furniture, and it's at a very, very low price. And that's why, you can be thrifty at a thrift store. 절약해서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아마 이런 단어가 붙어서 thrift store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For example, you might say, she found a vintage leather jacket at a thrift store for only

$5. 중고품 가게에서 빈티지 가죽 자켓을 $5에 발견했어요. 이럴 때 she found it at a secondhand store라고 해도 되고요. a thrift store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pt out, hesitation, to discard, a primate, and a thrift store까지 살펴봤습니다.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Let's move on now with Coop, Summer Sun featuring Yukimi Nagano. See you in part two.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넌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It's Saturday, the 25th of July, and I'm your host, Chesu Jin.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have a look at the New York Times. 잠시 후에는요,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먼저 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바나나를 주로 다룬 음료와 음식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다시 듣겠습니다.
1: Everything's bananas. That's the title.
0: 굉장히 짧고
1: yeah.
0: 간단명료하네요.
1: Right. The world is bananas.
0: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It has two meanings, or as I sometimes like to call it, it's a double entendre. 하나의 의미는 그냥 모든 게 바나나다. 또 다른 의미는 다 미쳤어.
1: Yeah.
0: 이런 거예요. 그냥 crazy라는 뜻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영어에서의 요즘 그 crazy, 미쳤어. 이거는 굉장히 또 귀여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요즘에 우리도 그 좀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인 의미로 미쳤다 이런
1: yeah.
0: 말 요즘 쓰는 것 같아요, 그죠?
1: Yeah, of course.
0: 네, 나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so everything's bananas.
1: Yeah.
0: 모든 게 다 바나나야. 자, 바나나가 미국에서 제일 소비가 많은 과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바나나가 최근 미국 식음료계에서 새삼 인기 재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 Things were looking grim for Tae Kim. Last year, over the course of a few months, nearly a dozen competing coffee shops opened near his business in the trendy Kearns neighborhood of Portland, Oregon. Kim's Korean cafe, Sorosoro Coffee and Dessert, an outlier when it opened in 2019, was suddenly surrounded. Sales plummeted. But there was a bright yellow spot. Banana-flavored drinks, which he'd long offered, suddenly began outselling everything else. A newer menu item, banana cream-topped matcha garnished with banana kick, a puffed snack from South Korea, buoyed business. It is now his most popular drink. Banana is familiar and approachable, Kim said, but still unique enough to stand out.
0: 미국 기사인데 한국의 스낵이 언급이 됩니다. 해석해 볼게요. 김태 씨의 상황은 암울해 보였습니다. 작년 오레건주 포틀랜드의 트렌디한 커니스 지역에 위치한 그의 가게 근처에 불과 몇 달 새 경쟁 커피숍이 10군데 이상 생겼기 때문이지.